해외 긴급구호대에 육상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현지 시각 7일 오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인 연락두절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진 지역에서 수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는 네팔 당국의 입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긴급구호대는 한국인 실종 지역으로 추정되는 남체 지역과 메인 캠프 주변 등에 대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보 수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사람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의 한 공영주차장 출입구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 앞바퀴에 깔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길에 쓰러진 상태에서 뒤에 오던 차량에 상반신이 깔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A씨를 보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오늘부터 올해 하반기 공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지원자들은 오늘부터 15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삼성은 4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70년째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이후 강원 경북의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많은 곳은 40mm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충북 제천에서 11.6도, 경북 봉화가 8.8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쌀쌀한 곳마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낮엔 서울과 광주가 30도, 부산 대전 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다소 덥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남의 잘못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거울 앞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말을 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나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내 앞에 끼어드는 다른 차에 화를 내면서 내가 급할 때는 끼어주지 않는 옆차를 탓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런 말을 남겼죠. 남의 잘못을 보거든 자신의 허물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은 한 번 비난하고 나면 지나가 버립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오래가는 자양분이 될 테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1부까지만 1시간만 방송이 되는데요. 잠시 후 10시부터는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해서 연설방송 중계 관계로 저희는 1부까지만, 대신에 1시간은 역시 알차게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니까 원탁의 기자들과 또 토론 함께하시는 날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그중에 1호 사업이 가스복합화력발전소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연 관세 15% 혹은 더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또 미국은 투자를 더 하라고, 그보다 더 하라고, 반도체 공장도 세우라고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또 하나, 정부가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다, 전액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동시에 사립대학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 내용. 왜 이런 정책을 내놨을지, 과연 순기능, 역기능은 어떨지,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공정과 과연 맞을지 같이 한번 또 생각을 나눠주시죠.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선은 경제상식 퀴즈. 빠질 수 없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오늘은 두 글자 정답인데요. 요게 AI 시대가 되면서 또 엄청나게 몸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1년 사이에 45% 넘게 뛰었는데요. 국내에서도 톤당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요, 전신주에 있는 그 접지선을 잘라 훔쳐가는 절도 사건도 있었고요. 소화전 노즐, 그거 무겁지 않습니까? 그거를 떼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속은요, 전기가 잘 통합니다. 전선, 모터, 변압기 등등 전력설비의 필수죠. 세계 수요는 2040년까지 약 50% 더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산업용 금속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자로는 동, 금은 동할 때 동이라고도 하죠. 힌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정답은 1부 마무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내일 볼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또 설레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 콘서트 당첨됐다고 글 올려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다 뽑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또 오프라인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또 해야 되겠구나. 벌써 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예,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저희가 뭐 녹음도 하고 현장 녹화도 하고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 나중에 또 방송으로도 편성을 해서 여러분께도 들려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 내일 저녁에 오시는 경제 콘서트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경제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 연휴로 휴장을 했는데요. 네. 유럽 증시는 국가별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유로스텍스 50 지수가 이제 강보합 0.17%, 프랑스 증시도 0.33% 올랐는데 반면에 영국 증시, 독일 증시가 0.1% 내외로 빠졌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 정세가 악화됐죠. 국제 유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배럴당 97달러 돌파했고요. 또 국채 금리, 유럽의 국채 금리가 또 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주, 반도체주만 강세를 보였는데 특징주 가운데는 이제 독일의 메모리 업체 인피니온이 6.9% 올랐고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2% 올랐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어제는 4.6%나 급등을 하면서 6,995, 7,000선 5포인트 남겨놓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이 좋은데요. 네. 0.57% 추가로 올라서 7,035로 7,000선을 지금 탈환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증시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바로 이제 오픈 AI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아스트라가 공개가 됐는데 범용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네. 아마 굉장히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폭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에서 8% 넘게 올랐는데요. 지금 뭐 삼성전자 보합권 SK하이닉스는 강보합 0.6%가량 오른 상황이고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 뭐 부품주들 그리고 건설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급 주체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기관만 사고 있습니다. 2천억 원 넘게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이제 대부분 아마 이제 삼전닉스 자사주 매입 물량 아마 이제 장 마감으로 나오면서 하단을 좀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7조 원어치를 순매도 했더라고요.
2: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본장에서만 6조 8천억 원 넘게 네. 팔았습니다. 이걸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으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물려있던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훈풍에 베팅하고 있는 셈인데, 어제 장마감 외 시간의 거래까지 합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만만치 않습니다. 8조 6천억 원. 거의 9조 원에 육박하다 네. 보니까 아마 이제 7천선 넘어가니까 그 매물벽들. 아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이제 샀던 부분 조금 오르니까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340원이에요. 최근에 원화 되게 강세 보이고 있고, 국민연금이 환율을 고정하는 그 환해지를 중단했다면서요?
2: 맞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정규시장에서 1340.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어제 아마 1330원대까지 봤는데요. 장중에 불과 두 달여 만에 이제 고점 대비 250원 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이제 이 달러가 외환시장에 국내 이제 서울 외환시장에 많이 이제 풍부하게 풀리고 있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계속해서 달러를 갖고 있던 수출 기업들 국내 시장에서 대량으로 팔아치우고 있고요. 뭐 법인세 예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삼전닉스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까 원화 수요가 급증한 것도 환율을 끌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연금이 아마 지난 6월부터입니다. 환율이 뭐 1,500, 1,600원에 육박하니까 이른바 환해지 비율을 대폭 늘렸습니다. 네. 환해지를 하게 되면 먼저 시장에다가 달러를 풀죠.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원화를 좀 평가 절상시키는 요인인데, 그런데 지금 최근 두 달 사이 원화 가치가 이제 급락하자 오히려 국민연금은 환해지를 중단하고 시장에서 오히려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어제 장중 원화값이 1330원대까지 출렁였던 것도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는 환율 상승 요인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뭐 경상수지라든가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라는 요인들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죠. 환율이 두 달 만에 200원 이상 떨어질, 와, 굉장히 빠릅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갔고 떨어질 때도 또 빠르게 떨어졌고요. 그 반도체 이슈 한번 볼까요? 글로벌 DRA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수성하고 있죠.
2: 그렇습니다. 올해 2분기 이제 글로벌 DRAM 시장의 매출은 AI 열풍에 힘입어서 석 달 만에 60% 가까이 매출이 늘었는데요. 1위는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이른바 6세대 HBM4 조기 양산에 힘입어서 매출이 63% 이상 늘어나서 610억 달러. 2분기 점유율은 39.4%. 그러니까 DRAM 10개 가운데 4개는 메이드 인 삼성전자라는 얘기인데요. 독보적인 1위고요. 다만 2위 경쟁이 다소 치열합니다.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이 24.9%로 낮아진 반면 마이크론이 23.3%까지 치고 올라와서 격차가 1.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SK하이닉스는 이제 고부가 가치 HBM 비중이 높다 보니까 평균 판매 단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마이크론보다 적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은 마진은 8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제 AI발 이제 메모리 호황은 좀 이어지겠지만 3분기부터는 가격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메모리 업체 간 점유율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게 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그 각도적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고 있다 하니까 주가가 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거죠. 또 하나 그 반도체 주요 대기업들의 성과급 둘러싸고요. 주주단체가 되게 많이 반발했잖아요.
2: 맞습니다.
0: 고발까지 했어요.
2: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성과급 협약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경영진을 넘어 이사회, 노조 집행부로 전면 확대되고 있는데요. 핵심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적법 판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른바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별로 연동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회사 이익을 미리 나누는 이익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노사단체 교섭이 아닌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 단체는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했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 노조 임원진까지 배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 사건인데요. 따라서 실제 성과급 협약을 과연 이제 주주권 침해이면서 위법한 행위인지 또 배임에 해당하는지 앞으로 경찰 수사 법적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또 부동산 소식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그 지식산업센터 투자했다가 잘못되신 분들 되게 많던데 청와대에서도 관련 그 제도 개선을 이야기했어요.
0: 맞습니다. 지금 2020년 전후로 이제 저금리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열풍을 타고 이른바 아파트형 공장 으로 불리면서 이른바 이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급증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와대가 공실률 급증과 분양 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공시율이 44%. 달하고요. 일부 지역은 70%를 넘어서 유령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다 허위 가장 광고, 쪼개기 전매 등에 따른 이제 분양 피해까지 발생하자 청와대가 이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건데요. 따라서 앞으로는 아마 공실센터의 용도 전환을 좀 확대하는 방안, 또 입주 가능한 업종과 자격을 현실화하는 방안, 또 선 분양 이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종합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또 하나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집주인 정보가 주요 기관에 공유가 돼요.
0: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인데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보증 기간을 바꿔가면서 다시 보증받는 것이 차단됩니다. 지금까지는 3개 보증 기관이 있었어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SGI 서울보증 이 세 곳이 있었는데 임대인 정보를 세 곳에서 각각 관리하다 보니까 한 기관에서 보증이 가입이 제한돼도 다른 곳으로 다른 기관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한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입 연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집주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곳이라도 보증금을 갚지 않고 않으면 모든 기관의 전세보증 가입이 즉시 제한이 되고요. 기관을 갈아타면서 갭 투자를 이어가던 편법이 불가능해집니다. 세입자들은 오는 21일부터 허그 주택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지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전세 사기 예방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세 사기 피하려고 직접 집을 사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대출 많이 받아서. 금리도 올라가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죠.
0: 맞습니다. 지금 고금리 충격이 지금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낸 집을 산 이른바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한국은행이 지금 2023년부터 2025년 3년 사이에 집을 산 206만 가구를 분석했습니다. 주택을 살 때 소득에 비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이른바 영끌한 가구가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1년 뒤 연체율이 0.8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반적인 주택 보유 가구보다 금리 충격이 훨씬 취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구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만 연체가 돼도 가족 전체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요인인데요. 영끌 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하면 다른 가구원이 1년 이내 연체할 확률이 8.8%로 일반 주택보다 2배 가까이 더 컸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 상승, 금리 인상이 장기화되면 가계 이자 부담뿐만이 아니라 중산층의 소비 위축, 가계 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경계해야겠습니다.
1: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 가보였습니다. KBS

0: 석민수 이형관 황현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국 투자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미 투자 1호 무엇이 될 것인가 대략적인 윤곽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뭐 정부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텍사스에 있는 가스 네. 화력 발전소예요. 일단 요 팩트 정리부터 좀 누가 해 주시겠어요?
2: 네. 그
0: 성민수 기자.
2: 일단 이게 왜 나왔냐면 아직 한미 양국이 발표하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소관 부처죠. 산업통상부에서는 계속 함구하고 어제도 심지어는 이 팩트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를
0: 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죠.
2: 네. 예.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국회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한미 전략 투자 운영 위원회라는 걸 그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국회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국회 보고를 하니까 그 카운터파트는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윤곽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엔시날이라는 소도시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다가 네. 우리가 한 220억 달러 그 정도로 투자를 한다. 이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라는 게 뭐냐? 가스 터빈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보통 그 전에 발전 방식들은 뭔가 뭐 석탄 화력이든지 원자력이든지 일단 거기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이잖아요. 네. 물을 끓여가지고 그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하는 식인데 네. 이 가스 터빈이라는 거는 그 비행기 제트 엔진 생각하시면 돼요. 압축 공기랑 그 천연가스를 같이 분사를 해가지고 연소를 시키면서 그럼 그 날개로 엄청나게 그 고온 고압의 이 증기가 들어갈 텐데 그거를 바로 터빈이랑 연결해서 그냥 발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이 가스 터빈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뜨거운 가스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아까운데 해서 그 뜨거운 가스로 다시 물을 덮입니다.
0: 또 열.
2: 네, 물을 데워서 또다시 이제 그 증기 발전기를 돌려서 복합화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좀 큰 프로젝트인데 그 전체 출력이 한 6기가와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원전 6기 정도 되는 규모인데 가스터빈이 뭐 몇 개가 들어갈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못해도 뭐 7, 8개, 10개 넘게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됐다.
0: 그래서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에서 또 되게 필요로 하는 발전소죠.
3: 네, 그 에너지 분야 때문인데 사실상 네. 지금 미국에 있는 정책 산업적 수요가 지금 가장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게 이제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대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2월 달, 3월 달쯤에 이제 가스 발전소랑 그 SMR, 소형 발전 원전 등의 이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 1호가 무엇이 될 것이냐 질문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이 된다. 이제 이런 추측이 많이 나왔었고 그 텍사스 주 자체가 그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인프라도 많이 갖추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빅테크들의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설 그렇죠.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0: AI 데이터 센터 다른 지역에서는 막 주민들의 반발도 큰데 텍사스 네. 지역은 워낙 또 땅덩어리 또 넓고 하다 보니까
3: 그렇죠.
0: 그쪽에 데이터 센터 많이 가고 있고 에너지 수요도 당연히 필요하고 사실 그 물론 이제 규모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30조 원
3: 30조
0: 뭐 예. 첫 번째 투자가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이 더 해라 더 계속 증액을 요구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왔더라고요.
2: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처음에 우리는 연간 200억 달러 그 캡이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실로 이제 200억 달러 그 아래인 198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 연간으로
2: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거 한 해에 다 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250억 달러까지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8월 말 뭐 9월 초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좀 길어졌어요. 그 한번 김정관 장관이 미국도 한번 더 다녀왔잖아요.
0: 네.
2: 요게 이제 금액 때문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250억 달러 그래서 이제 가운데인 한 223억 달러 한 220억 달러 안팎이라고 이렇게 전해지죠.
0: 그렇다면 뭐 이거는 이제 또 미국과 같이 이제 확정을 하는지 또 국회에서도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들어봐야 되겠고 이제 관심은 관세 아닙니까 관세.
3: 그렇죠.
0: 이마만큼 또 투자를 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현관 기자.
3: 이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앞서 이제 그 석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증액 요구
0: 네.
3: 그 양태를 보더라도 이게 저희가 이제 관세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보 방식 자체가 이제 일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증액을 요구할 때 원가가 이 정도 올랐다는 이유로 될 텐데 구체적인 원가에 대한 정보도 사실 비대칭적이죠. 저희가 이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끌려다녀서는 좀 안 될 거라고 보이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그 15% 관세 상한선을 이제 어쨌든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확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확답을 받은 건 아니고 미국의 후속적인 행정 조치를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그 미국 법원이 그 상호강세 그 무효 판결 이후에 이제 지금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는 걸로 또 파산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계속 적용할 법을 바꿔가면서.
3: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마지노선 15%까지 가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검증대 위에 좀 서 있다라는 건데 이 문제는 어쨌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실무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협상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사람들이 좀 필요한데 그 우리의 내부 대응 체계가 지금 괜찮은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실무진들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개각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보면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 인사 조치가 좀 민망하긴 했어요. 그 출장길 오르는 사람한테 사실상 경질 통보가 가는 시계
0: 비행기 타러 가고 있는데
3: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항 인사 봉변이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던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떤 이제 대외적인 협상력을 지닌 사람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그럼 상대국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G20 재무장관 회의 가서
3: 그렇죠
0: 스카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당신 곧 저기 교체된다며 이러면 또 이제 면이 안 서기도 하고. 일단 예, 그래서 그 통상교섭 본부장 여한구 본부장은 이제 면직이 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개각 대상이고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했고 거의 뭐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계속 열심히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2: 그리고 그리고 그 통상교섭 본부장은 그래도 바로 후임 인사가 났어요 여기는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자리가 아니고 그 박정성 통상 차관보가 바로 한 칸 승진해서 지금은 자리를 채웠고 일단 경제부총리 자리가 좀 비어 있죠. 그다음에 계속 뭐 일각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책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뭐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될 걸 뭐 이런 이렇게
0: 당장 해야 할 일이 또
2: 네.
0: 또 미국 상무부 장관과 완전 이제 카운터파트가 돼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공백은 없어야 되겠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퍼주기만 하고 끝날 것인가. 텍사스에 30조 원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지으면 우리도 돈을 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측면 물론 이제 아직 좀 안개 속에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우선 현재 뭐 보도되는 구상만 놓고 보면 뭐 삼성물산이 뭐 설계 조달 시공을 맡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가스터빈이나 발전설비 공급하는 방식도 뭐 거론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설계 건설 뭐 유지 보수에 이제는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것도 결국 우리 기업의 수익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낙수 효과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은 되는데 말 그대로는 지금은 구상 단계 또 혹은 더욱더 청사진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보니까 뭐 저희가 장담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이제서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가령 뭐 앞으로의 뭐 유지보수 서비스도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단순히 뭐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는 거에 더해서 뭐 어떻게 뭔가 우리가 또 설계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거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2: 물론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우리의 MOU에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걸 갖춰야 된다. 이게 좀 뭐 발목을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사업의 외형은 우리가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식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기가 없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주요 그 세계적으로 가스터빈을 만드는 업체들이 지금 2050년까지 주문이 다 들어와 있을 정도로
0: 물량이. 예.
2: 네, 그 물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기를 판매했을 때 들어오는 수익 자체는 크게 의구심은 없거든요.
0: 네.
2: 그 문제는 일단 뭐 요 사업 자체는 뭐 어떻게든 상업적 합리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기대는 드는데 문제는 이제
0: 있다.
2: 네. 문제는 알래스카에 있는 그 LNG 개발을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업성이 될 것 같은 곳은 우리도 큰 고민 없이 돈 벌러 가면 되는데 네. 아, 저기 투자 대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나 싶은 알래스카까지 가야 되나.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고 아마 밀당이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2: 알래스카 사업은 사실 그 우리가 돈을 넣어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 사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될지.
0: 수십 년 걸리는.
2: 네. 그 아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진짜 상업적 합리성에서 거리가 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틈만 나면 언급하고 있고 또 그 러트닉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또 메모리칩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서 정말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격이 없는 그 비속어를 써가면서 얘기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거든요.
0: 뭐 자기 집으로도 초대했었고 뭐 문자 메시지 뭐 통화 자주 한다고는 하니까
2: 네.
0: 격이 없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는 또 천문학적인 돈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건 피해야 할 테고요. 그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번에 가스보가 화력발전소 투자도 계속 증액하라고 했고 앞으로 또 어떤 요구를 또 들이댈 것인가 그 중에서도 빠지지 않는 게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또 몇 차례 이야기도 했고 이 측면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 혹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2: 결국에 그 미국이 메모리 칩의 가장 큰 수요처인데 그 수요처에서 정작 메모리 칩 웨이퍼를 한 장도 만들지 못한다. 이 문제의식이 그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공유가 된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메모리가 지금은 이렇게 좋은데 사실 사이클 산업이고 경기를 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게 사실은 메모리는 그 전까지는 기술 개발도 기술 개발이지만 단가를 낮추는 게 굉장히 큰 그 경쟁력이었거든요.
0: 네. 그러니까
2: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에 집적돼 있는 생산 시설을 저기로 옮겨간다.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큰 모험이죠. 지금 마이크론 정도가 미국에 상장된 마이크론 정도가 그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과연 거기 지을 수 있을 거냐. 사실 반도체 업계에선 좀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0: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다 거의 다 지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이니까 고객이 네. 있는 곳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지금까지는 범용이었고 수요에 따라서 공급을 또 이렇게 조이고 늘리고 빨리 민첩하게 했어야 되는데 또 더 첨단 이기도 하고 HBM으로 갈수록. 근데 또 저쪽에서는 HBM도 이제 뭐 주문형이라면서 여기 와서 만들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참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2: 지금 삼성전자는 뭐 그렇게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DR 상장을 했잖아요. 나스닥 네. 시장에. 그렇게 하면서 미국 생산을 뭐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인디애나주에 그 한국에서 만든 디램 웨이퍼를 가져가서 거기에서 HBM으로 쌓는 그
0: 패키징.
2: 네, 패키징 공장은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 패키징 공장 자체도 바이든 때 짓는다고 했던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 때 짓는다고 약속했던 게 이제 삽을 뜬 건데.
0: 오래 걸리죠.
2: 과연 이 메모리 팹을 어디에 둘지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그것도 아마 삽을 뜰 때 트럼프 사후일 수도 있습니다.
0: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2: 네.
0: 그렇죠. 뭐 일단은 반도체 기업들도 수요를 파악하면서 이제 증설을 결정을 할 텐데 그것도 물론 이제 당시에 또 가보았을 때 이제 시황에 따라서 또 속도 조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또 뭐 평택 공장도 P4, P5 속도 조절하면서 갔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 우리나라 수출은 계속해서 호황입니다. 반도체 정말 잘 팔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뭐 GDP 그 수정치죠. 또 한번 발표 나왔습니다만 그야말로 뭐 명목 GDP가 9%대에 늘어날 정도로 가격이 많이 또 올랐다라는 건데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올해 뭐 연간 1조 달러 대기록도 눈앞에 두고 있고 이게 또 미국이 계속해서 너희 최초의 협상할 때보다 돈 더 잘 벌더라?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측면이잖아요. 이영관 기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3: 좀 비슷한 시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대미 무역 흑자 자체가 이제 크게 올라가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보통 그 흑자국 표적 관세 뭐 이런 논리를

0: 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려되는 카드는 그 301조. 예를 들어서 이제 불공정한 이제 무역 핵이나 이제 시장 왜곡을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바로 이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이제 일방적인 이른바 통상 보복 수단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출 화려한 저 이제 수출 성적표가 오히려 이제 대미 투자나 금방 말씀하셨 대미 투자나 추가 관세를 압박하는 좀 수단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거와 좀 별개로 어쨌든 뭐 연간 1조 달러 대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좀 긍정해야 될 만한 지표는 아닌가 좀 싶기는 그렇죠. 합니다. 예.
1: 사실 그게 또 그 기술력과 노력의 또 대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그냥 벌어오는 게 아니니까요. 약간 좀 수출 이야기 좀 더 해보자면 반도체는 뭐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잘 벌고 있고 그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곳 말고. 수미양 갖다 치면 미양가.
2: 그렇죠. 예. 일단 지금 뭐 가전사업이 사실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고 그 뭐 메모리 반도체 상승의 영향도 좀 있고 그다음에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있는데 1조 달러를 우리가 달성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2조 달러는 언제 달성할까 또는 1조 5천억 달러는 언제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또는 과연 가능할 것이냐 중국이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지금 그 베를린에서 가전박람회 열리고 있는데 아하. 그 가전박람회에 출품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엄청나거든요. 뭐 예전에 TV면 삼성 LG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TCL이 들어왔어요. 그쵸. 이미 그 미니 LED 마이크로 LED TV 같은 경우에는 TCL이 2강이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약진해 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치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8월 수출 같은 경우에 뭐 현대차 파업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외부 요인이 있었다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사실 중국이 워낙 크게 따라왔고 그러면 전기차로 바뀔 때 우리 부품 생태계 그다음에 철강 이런 것들도 다 좀 위태롭죠. 여기에 이제 석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에 잠식당했다고 했는데 그 이란 전쟁, 이란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유가가 좋아져서 잠시 지표가 좋은 상황이고 사실 반도체 빼면 뭐가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1: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 또 우리 경제는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 또 뭐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전 자동차 우리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국 차량들 엄청 많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특히 그 우리가 미국 차로 알고 있는 T사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 제조돼서 넘어온 것들이 이젠 대부분이고 엄청납니다. 그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뭔가 무역과 관세와 안보를 계속해서 연결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라 압박이. 또 어저께 보니까 이란은 아예 한글로 경고문을 띄웠더라고요. 이 난처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돼요?
0: 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미국은 뭐 한국 자문 투입을 기다린다면서 이제 군사적 역할을 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란에서는 한글로 이제 일종의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고 문구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그 통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안보라는 것이 지금 연계돼서 압박이 들어오는 되게 거친 압박 형태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고심이 좀 깊을 것 같고 그 이거 가운데 이제 다들 하는 얘기들은 그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 열리는 그 정상회담이 네.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유가 그 프랑스가 이란 전쟁 그 초기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전을 위한 다국적 임무당 구상을 이제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이제 미국 주도의 작전 대신에 유럽이 추진하는 방어적 다국적 임무담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 미국의 어떤 기여 압박을 좀 달래주면서 외교적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좀 현실적인 절충안이 아니냐 이렇게 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어떤 공세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CPTPP 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좀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는 한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게 미국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당장 대미 관세 폭탄을 막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조금 있어요. 네.
1: 그러니까 자유로운 통항,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경찰 특공대 투입이 아니라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거다. 이 정도로 과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죠. 그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9078 쓰시는 분이 추석 과일 포장하는 아르바이트하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20명 정도가 작업하면서 방송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이 멋지십니다. 또 경제 상식도 많이 또 키워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전선, 케이블, 그 핵심 원료로 쓰이는 금속입니다. 두 글자.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죠. 사실 제일 뛰어난 건 금이긴 합니다만 그건 너무 비싸고. 전력망, 뭐 전기차 등등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수요가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신주 전선 끊어간다는 사람, 맨홀 뚜껑 훔쳐간다는 도둑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는 하죠. 이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박예란 님이 작년 여름에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 교체했는데 기사분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아주 그 무겁게 이 금속이 들어있죠. 특히 배관에. 그리고 홍명숙 님도 요즘 철거하는 친구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이거 가격이 엄청 상승세라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4827 님은 팩 전기 가전 코드줄 잘라서 요거 모으는데 전선 까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생활에서 나오는 이 선이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경복 님은 고물상에 전기줄에서 이걸 분리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도 알려주셨네요. 우미숙 님은 원소기호 CU 라고 보내주셨고. 맞죠?
2: 그렇죠.
1: 공부해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 두 글자 금속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국립대 30곳 그것도 지방 비수도권 국립대 30곳 신입생에게 정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오유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
4: 우선 정부안 거고요.
1: 네, 그러니까 황영규 기자.
4: 사실 뭐 가장 큰 목적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역에서 자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또 반대로 뭐 수도권의 학생들도 지역으로 지방으로 뭐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대학생 복지라기보다는 뭐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봐야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전부터 뭐 지방대 살리기 뭐 지역 살리기는 계속 있었는데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던 거는 어쨌든 가장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계속 뭐 교수진을 추린다던가 뭐 시설을 정비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뭔가 효과를 딱 효능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1: 돈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이 재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이제 그 미래대응기금을 쓴다고 하는데 그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그 무하마드 빈살만처럼 갑자기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반도체라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석유가 되고 예. 그래서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갑자기 확 느니까 이런 정책도 구상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고등교육 교부금을 쓴다 뭐 이런 논의도 한다는데 사실 뭐 이게 지속 가능한가는 좀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1: 지속 가능한가?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뭐 반도체 잠깐 수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호황이 영원했으면 좋겠으나 만약에 그게 꺾이고 법인세 꺾이면 대학생 등록금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 돈은 또 계속 펑크가 날 테고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일단 그 결정 뭐 확정은 아니다라고 해도 이런 정책이 나온 배경은 역시나 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 문 닫는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0: 이게 좀 보면은 그 지역에 저희도 이제 이런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취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학교가 문을 닫을 때 그 패턴이 좀 있어요. 그 특정 학과가 이제 미달이 되고 그 미달되는 과가 폐과가 되고 폐과되면 이제 폐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게 이제 뭐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뭐 전문대나 좀 비선호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 같은 패턴이 좀 보였는데 이게 문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네.
0: 뭐 잘 알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일부 학과에 대해서 이제 폐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방 대학교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대학교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 주변에서 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동네의 상권 자체가 이제 붕괴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슬럼화되는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살려야 되는 취지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조금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2: 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학령 인구가 줄었죠. 애를 안 낳으니까 그 이제 취약해야 되는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고 뭐 2040년에 26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런 통계가 있을 정도거든요. 작년에 이제 4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비수도권 서울에서 멀수록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국립대에 등록금을 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실 학령 인구 감소는 해결할 그 뭐 등록금을 준다고 애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또 하나 따져볼 게 그러면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그 수도권 쏠림 현상을 지거국 그 지방 거점 국립대에 등록금을 지원해줘서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 국립대들이 그러면 그 재정으로 등록금을 줬을 때 배치표에서 몇 계단이나 상승할 수 있을까? 뭐 연말에 따져봐야 알겠지만 사실 효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그러게요. 그 국립대에 가는 신입생들에게 전액 등록금을 지원해 주면 더 많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국립대를 나와서 지역에서 그 뭐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할 것인가?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것인가? 그래야 사실 이제 이 엄청난 돈을 쓰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긴 해야겠네요. 그냥 단순히 뭐 준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또 이제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려운 건 우리가 더 어려운데 문 닫는 건 사립대부터 문 닫는데 왜 국립대부터 지원이냐 이런 말이 또 나오거든요. 황영규
4: 씨. 사실 뭐 사립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사실 뭐 국립대와 사립대를 항상 뭐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사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뭐 제가 문득 성민 의장이 얘기하면서 들은 생각인데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지방이 소멸하는 과정들을 사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 사실 직업국이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좀 죽어가는 사립대 뭐 안타깝지만 죽어가는 사립대보다는 그래도 좀 거점이 되는 대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여기라도 그나마 집중시켜서 여기를 뭔가 소위 말하는 가고 싶은 대학교를 만드는 게 그냥 차선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1: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4: 네.
1: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거랑 또 맥이 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4: 그렇죠.
1: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곳을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봐야 되는데.
2: 저는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그 출처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되게 공감했던 얘기가 그 지방 소멸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에 있는 학교를 서울 수준으로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든 내려가게 만들어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들이 지방에 가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좋은 학생들이 지역에 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학교가 워싱턴 DC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뉴욕에 있지 않잖아요. 물론 미국과 좀 상황은 다르지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도쿄대 와세다 뭐 이런 데는 도쿄에 있지만 그 뭐 교토나 뭐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좋은 대학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도 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는 좀 더 큰 그리고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결국에 이제 대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학령 인구 줄어들면 결국에 해외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말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국에는 이 학교도 사실 통폐합을 해야죠. 뭐 사립대든 국립대든.
1: 3260 쓰시는 분께서 대학은 지방에서 나와도 취업은 서울로 가려고 할 텐데 일자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라고도 근본적인 걸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서원천 님은 그 국립대 등록금 그렇게 지원해 주면 중도 포기할 때 그러니까 왜 학교 그만두고 왜 다른 데로 또 편입하거나 다시 수능 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시 납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지적해 주셨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립대에서 1학년 지원받고 딴 데로 또 떠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과연 거기까지 이제 수를 다

0: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도 봐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 국립대 몇 곳에 등록금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라는 건 과연 그 젊은 세대가 청년들이 바라는 바일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일단 그 이게 만약에 이런 프레임으로 정부가 이걸 구성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 국립대학에 등록금을 공짜로 해준다라는 것이 그 인서울대학교 선호도를 낮춘다라는 개념으로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지금 그 저도 사실 대학교 졸업한 지가 좀 꽤 됐지만, 그 지금 이제 인서울대학교로 선호한다는 그런 흐름보다는 그 대학 그 이제 입학 시장에서 그 취업에 보장되는 계약학과들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대학학과들에 대해서 그 실무 중심 전공을 좀 선호하는 형태의 어떤 실리적인 선택, 그런 게 조금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이나 이런
0: 반도체학과
1: 이런 데 갈 수 있게 되는 선택이 늘어나는데, 뭐 그런 방식의 흐름을 이해를 한다면 정부에서는 이런 등록금 공짜보다는 기업과 이제 그 산학 협력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절충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서 이제 석 기자님께서 말씀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대학교가 너무 많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 지금 이거가 너무 많아서 일종의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한 시기가 좀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0: 왜 예산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필수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면제되는 비즈니스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있을지 따져봐야죠. 그리고 아까도 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속 가능성이 있을지, 뭐 세금 잘 거쳐서 미래 대응 기금 뭐 한 백몇십조 원, 그중에 청년 뭐 미래 교육 인재 예산으로 한 45조 뭐 이런 편성 이야기 나옵니다만 마르지 않는 샘물일 순 없는 거잖아요. 이 또한도.
2: 네.
0: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엄경미 님이 그 지역에서 지방 국립대 지원 받으면 3년이나 일정 기간은 취직을 그곳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석민수, 이형관, 황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늘 저희가 1부까지만 방송이 돼가지고요. 정답은 구리였습니다. 구리.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국제 구리 가격도 많이 뛰었고요. 이 때문에 뭐 전선 잘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확실히 범죄입니다. 범죄. 아, 정답 1974님이 맞춰주셨고, 여기는 구리시에 위치한 교문동입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4명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웃었습니다. 0947님. 엄마랑 병실에서 듣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방송이라서 듣게 됐는데 저도 상식을 차곡차곡 누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김영철님, 요즘 햇빛이 강해서 피부가 구릿빛으로 변했어요라고도 보내주셨고요. 남이완님, 가을 아침이 너무 이쁘네요.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시부터는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방송이 KBS 1TV와 1라디오 동시에 방송이 됩니다. 해서 저희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증시 상황 한 번만 좀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 상황이 좋거든요. 오랜만에 7000선을 회복을 해가지고 7093. 코스피는 1.4%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오른 82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40원이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에서 한국자립생활대학을 담당하고 있는 백지혜입니다. 한국자립생활대학은 2009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부하고 교류하면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0: 배우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배우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현재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도 몹시 강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산지에 5에서 40, 동해안에는 5에서 최대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17.8도로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대관령은 7.5도로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서늘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춘천 28도, 대구 29도, 광주 30도, 해남 3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고요. 일부 전남 지역은 오늘까지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내려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16도로 기온이 더 낮아지면서 공기도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대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3도, 습도는 54%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지금부터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설을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1: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성격의 연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예, 어제와는 뭐 사뭇 다른 어조의 메시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은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일지 궁금한데요.
1: 그간 야당이 비판해왔던 내용들을 총망라하면서 이에 대해서 정부를 향해서 정책 기조 전면 대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 현안 그리고 또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여기에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헌 공소취소 논란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외교 안보 현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이번 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었는데 이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주를 멈추고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도 최근에는 특히나 이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많이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오늘 언급이 있겠네요.
1: 맞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 야당의 공사가 집중됐던 부동산 그리고 주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집값 상승 또 전월세 불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점을 얘기할 것 같고요. 또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최근 여야 공방이 이어졌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이 다시 언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또 아울러 부동산 세제 개편안 그리고 대출 규제 관련 언급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 얼마 전 주식 급등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누가 이 정책을 도입하게 됐는지 야당의 공세가 있어 왔는데 이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또 노란봉투법 등을 비판하면서 경제

0: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기조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이에 더해서 아까 잠시 언급되기도 했지만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된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에 대한 비판

0: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개각 자체에 대한 전면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비슷한 기조가 오늘 연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리고 사실 그간 여야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을 반복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여당을 향한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간 국민의힘은 당 공식회의나 논평 등을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을 향해 다수당 입법 폭주를 멈추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간 국회 상임위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회의가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1: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설대로 자리했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대표 연설 함께 보시겠습니다.
2: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길을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집 위성정당 비례대표만 두 분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재취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퍼플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가,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경찰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 인력까지 수사 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전남 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살인사건 증거물을 은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피자를 창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안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 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고 합니다.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넘어서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입니다.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겁니다.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시가 마릅니다. 중랑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두 개뿐입니다. 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달랑 한 개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살이를 해야 합니다. 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형의 월세가 300만 원을 넘어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자 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좀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바잉이 아니라 사는 것, 리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경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 용도로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먹는 정책 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저당 17억 원을 끼어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모두가 전세에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은 왜 청년 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펫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펫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천배의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0일에 스킵 브레이크는 7회 있었습니다. 역대 스킵 브레이크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다큰 버블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주 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B2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B2를 조장했습니다. 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 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지난 6월 B2는 한때 38조 6천억이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 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0: 끝까지 해야 합니다.
1: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위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 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 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국리만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나리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기업의 투자가 행정 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 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재벌 해체는 못했어도 재벌 납치는 실행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 점검 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당대회 호남 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 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호남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산별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 고무줄법입니다. 이러한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미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 선가 교습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

보다 더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겁니까? 휘발유 뿌려서 불 끄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지금 연 3.0%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부조리 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 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위해서 마음대로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과 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에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합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려고 하는 겁니까?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 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맹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가만 상승합니다.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입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 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역구 상권의 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임대 팻말이 붙어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 쿠폰을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정시부양을 해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 버린 겁니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92년 이후 북한의 핵능력이 10만 배 증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 도발로 제2 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 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 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 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 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통탄한 노릇 아닙니까?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주적이 어딘지도 답을 못합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주적이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용어를 대체하자고 합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이 친구라도 될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여전히 간첩이 활개 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당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5인 사계가 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재치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성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취소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기각을 끼우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에는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취소, 공소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관을 26명으로 정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입니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기가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위헌적 행위이자 상권 분립 파괴 행위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재치우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제목을 스스로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제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습니다. 교토상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는 뜻입니다. 토끼의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것이니 딱히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기보다는 자기 재치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십시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적각 재개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표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습니다. 국가가

0: 어, 장님. 많이 아프십니까? 그냥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 원님, 원님들, 의원 여러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국가가 추적에게 국가가 주적에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한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혁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중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민 암장정부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패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인기는 푸티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안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간 상속세 정려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 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계좌 도입해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1: 당신들 집권했을 때 조용히 해요.
0: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0: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1: 여야 의원님들, 오늘 좀 자중해 주시고, 잠시만요. 이제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중해 주시고, 원만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대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의원님들, 어제 대표연설
1: 기억하십시오. 과도한 표현은 서로 자제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곧 마무리됩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복무 경력 인정 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단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 109석 소수정당입니다. 저희들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국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설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48분입니다. KBS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3: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작은 암자인 구충암을 찾아갑니다. 지리산을 대표하는 사찰 가운데 화엄사가 있습니다. 워낙 훌륭한 문화재들이 많아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인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구충암은 바로 이 화엄사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의 감춰져 있다시피 한 암자인 만큼 구충암에서는 잠시나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화엄사 대웅전 뒤편은 울창한 대나무 숲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건길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숲길 중간쯤에는 화엄사가 자랑하는 수행 공간인 선등선원이 있는데요. 이 선등선원 앞을 지나 숲길을 따라서 15분쯤 걸으면 마침내 구충암이 나타납니다. 구충암의 중심이 되는 법당은 천불보전입니다. 그런데 구충암을 찾는 대다수 여행자들은 법당보다 오히려 요사초에 먼저 눈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형태의 모가나무 기둥 때문입니다. 구충암은 조선 인조 때인 1647년에 중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중창을 할 당시에 모자라는 목재를 대신해서 두 개의 기둥을 모가나무로 쓴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구충암 모가나무 기둥이 눈길을 끄는 것은 껍질만 벗겼을 뿐 전혀 손질을 하지 않은 그대로 기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거의 가공하지 않은 원목을 사용한 기둥을 가리켜서 도랑주라고 부르는데요. 다소 거칠긴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 위해 현대 건축가들은 물론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모가나무 기둥 두 개가 있는 요사체는 다실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구충암 암주인 덕재 스님은 구충암 일대에 자생하는 찻잎으로 소량의 중로 야생차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우연히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구충암 천불보전 문창살에서도 숨겨진 부분을 하나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정삼각형 6개로 멋을 낸 정육각형 형태의 소박한 문양 2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천불보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그동안 이 문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구충암에 가시거든 천불보전의 출입문을 살짝 닫고 이 육각형 문양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충암 천불보전은 용궁으로 가는 반야 귀선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데요. 지붕 아래를 장식하는 공포에 토끼와 거북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찰의 정각에 토끼 그림이나 조각상이 많은 것은 부처에게 향한 마음을 둥근 보름달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충암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는 영계암에도 천천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소 경사도가 높긴 하지만 계곡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서 걷는 길이라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영계암 입구에 도착하면은 입차문 내 막존지혜라는 글씨가 쓰여진 돌기둥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하면은 이 문으로 들어오거든 안다는 것을 잊어버려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구충암과는 달리 영계암은 전망이 좋은 암자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기도처인 영계암 만이차 앞에서 섬진강 물안개를 볼 수 있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S자로 휘어진 섬진강 물줄기도 볼 수 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구충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본격적 갈등은 전교생이 동의하는 일에 주인이 홀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불거집니다. 같은 반 수호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주인이만 수호가 쓴 일부 문장을 문제 삼으며 대치 중입니다. 평생 씻지 못할 깊은 상처,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같은 표현이 틀렸다는 게 요지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될 무렵 교실 한가운데에서 주인이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그래, 나도 피해자다.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 당황한 수호와 아이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흐를 때 주인은 농담이었다며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교실 안의 일부는 탄식하고 또 다른 일부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후 주인에게는 그의 행동을 지탄하는 익명의 쪽지가 날아듭니다. 이 주인,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너 그 정도로 멍청했냐? 아니면 그렇게 관심 받고 싶었어? 어느 날은 쪽지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 너야? 그간 어린이들의 생태계를 주목한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향한 오해는 짐짓 그것이 작고 말랑말랑하며 어여쁜 모양일 것이라는 섣부른 착각입니다. 그 안의 갈등과 반목은 결코 그리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심리 관찰은 미스터리를 추적해가는 문법을 슬그머니 닮아있기도 하죠. 세계의 주인은 미스터리를 한층 더 적극적인 동력으로 삼습니다. 주인의 아빠가 집안에 부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 태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자 주인이와 같은 반 학생인 수호의 어린 여동생 누리의 몸에 난 상처는 주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인은 왜 그토록 완강하게 서명을 거부하는 걸까? 쪽지를 보내는 이는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관객은 영화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의심과 지레짐작을 반복하며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가영이는 격투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꿈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영이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후 매일 좁은 구두수선방에서 일해온 아빠, 낮은 의자에 앉아 온종일 신발을 고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오랜 목발 사용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엄마마저 손목 이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에게 운동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오늘도 연습장으로 향하는 가영이. 가영이가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졌기 때문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서울은 17.8도, 대구 16.2도로 선선했지만

0: 대관령은 7.5도, 경북 봉화 8.3도로 한자릿수까지 떨어져 꽤 춥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에서 15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 30도, 강진 3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4도, 울진 25도에 머물며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만큼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40,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낮에도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공약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용해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부터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에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의혹을 받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가 오늘 오전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경기장에 진입한 체육회 측은 업무 정상화를 위해 경기장 내 사무실에 보관된 전산 장비와 업무 파일 등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반출할 예정입니다. 진입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시위 참여자들이 진입을 막아서며 대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올림픽공원 측이 추산한 손실액만 18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중국산 줄기상추 통관 검사를 강화했으며 긴급 수거한 제품 8건 외에도 다른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식용색소를 사용한 중국산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주 중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수십 명이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도쿄 하니다 공항에서 출발해 김포 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승객 중 40여 명이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을 다시 불러 입국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앞바다

미 교통안전위원회는 해당 화물기가 마이애미 공항 활주로를 넘어가 400m를 더 질주하면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애미 공항에는 항공기 활주로 이탈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후 강원, 경북,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경북 봉화가 8.8도까지 내려가는 등 쌀쌀한 곳도 있었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30도, 부산, 대전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다소 덥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봉쇄와 고립작전을 펼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이 작전으로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고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반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구역을 확대하는가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대치전선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방공미사일 지원과 파병 등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파병하면 직접 공격하겠다면서 경고장을 날린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서 중대한 갈림길에 선 한국의 외교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불렸던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다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권에 대한 불만 속에 중도 좌파 진영을 이끌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기는 헤드라인 뉴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어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동의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를 연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SNS에 글을 올려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봄바디어는 캐나다의 업무용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봄바디어의 경쟁사인 미국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자국 내 사업을 막았다면서 완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거대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은 막고 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차례로 방문한 스티브 위코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사가 추가 3자 회담 일정 조율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지난 5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고 6일에는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동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방문 직후 위코프 특사가 미국이 중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참여하는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 발발 4년이 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 속에 이스라엘

0: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해 온 레바논 전선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현지 시간 7일 새벽 이스라엘 공군이 레바논 남부 크파르 루만 마을을 두 차례 공습해 1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습이 주거용 건물을 타격하면서 어린이 2명과 여성 4명을 포함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이 자국 군인들을 겨냥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정당한 보복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오후 러시아 서남부 조지아 접경지인 카카스 산맥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산을 오르던 33명이 눈사태에 휩쓸렸는데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카카스 산맥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눈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거대한 빙하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 마을을 덮쳤고 2023년에는 조지아 북부 휴양지 쇼비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며 발생한 산사태로 33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2분의 13억 원.
0: 네, 미국 휘발유 가격이 역대 노동절 시기 중 최고치로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방송은 자동차 협회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노동절이었던 현재 시각 7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5까지 상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를 넘어선 건 역대 집계분 중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노동절 휘발유값 중 최고치는 2012년 9월 3일에 $3.82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미국 노동절은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여름 휴가철이 끝날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휘발유 수요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네. 그러면서 휘발유값도 안정세를 좀 찾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포인트인 듯합니다. 협회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감소하고 종종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올해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계절적 트렌드가 상쇄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 악시오스 등 매체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4조 6천억 원을 추가 부담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보도의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 왓슨 스쿨은 이란 전쟁 에너지 비용 추적기에서 이 미국 소비자들이 이미 1000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고 약 2분마다 100만 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향후 미국 내 에너지 비용은 중동에서 얼마나 많은 원유가 수출되는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심기가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네. 중간 선거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거든요.
0: 맞습니다.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AFP 통신 등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경합 지역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향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선거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뉴저지주 제7선거구를 예시로 보면 여기는 지금 공화당 현역 톰킨 주니어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레베카 베넷 후보가 지금 맞붙는 곳인데요. 네. 뉴욕시 외곽에서 펜실베니아주 경계까지 이어지는 제7선거구에는 제조업 시설과 교회 주택단지 또 농장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중위 가구 소득이 연간 13만 3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800만 원에 달하는 비교적 잘 사는 부유한 지역이긴 합니다. 한데 이 높은 유류비 부담은 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역 통근자의 4분의 3 이상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고
1: 그렇죠. 네. 네.
0: 평균 통근 시간도 35분이나 달해서 또 등록 차량의 97%가 하필 휘발유 차량이라고 합니다.
1: 거의 그렇죠. 미국에서는. 네.
0: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장거리 출퇴근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주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름값 상승을 계속해서 체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네. 특히 접전지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캐나다 또 때리기.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캐나다를 연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현지 시각 7일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미국에서 봄바디어를 더 이상 팔지 말자, 말라, 그들의 제품은 좋지 않다라고 밝혔는데 이 봄바디어가 캐나다의 업무용 개인용 제트기 제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봄바디어의 경쟁사인 미국 제트기 제조사 걸프스트림의 자국 내 사업을 막았다라면서 이건 완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의 시장을 원한다면 여기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미국을 마치 돼지 저금통처럼 취급하는 건 그만둬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산을 사라, 미국 여객기를 사라, 미국산 술과 음료를 즐기라, 그리고 아메리카 호수에서 항해하라 라고 적었습니다.
1: 네, 여기에서 아메리카 호수가.
0: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온타리오 호수를 개명하겠다라면서 붙인 이름인데 그렇죠. 꼭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요. 캐나다가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의 캐나다 진출은 가로막고 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캐나다가 미국 항공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기 제품을 인증할 때까지 캐나다산 항공기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위협한 바 있었습니다.
1: 네, 캐나다의 반응 알아볼까요?
0: 네, 캐나다 C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 봄바디어는 이미 미국 내 생산을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1: 네.
0: 특히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항공 분야 전문가 분석을 인용하면서 이 외신에서도 실제 봄바디어 판매 금지 조치가 트럼프의 말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봄바디어 항공기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허니웰 등 미국 핵심 기업의 엔진과 부품을 다수 사용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만 약 3,500명의 고용 인력 또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0: 만약에 이게 조치가 강행된다면 미국 기업과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 네.
0: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한다고 한들 미국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진 않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지금 근거 법령을 적지는 않았고요.
1: 네네.
0: 백악관도 구체적인 집행 절차에 대한 언론 질의에는 아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일보 전진.
0: 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이 3자 회담을 향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0: 네, 스티브 위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SNS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추가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을 모두 방문했다라고 적었는데요. 위코프 특사는 지난 5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6일에는 이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양측의 제안을 상대방과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3자 회담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면서 발발 4년이 넘은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건 아닐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3자 회담은 올해 초에 시작돼서 2월까지 이어졌는데 전후 영토 분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로 성과를 결국엔 보지 못했었고 이란 전쟁이 시작된 뒤 멈춘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 쿠슈너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3자 회담이 모든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생산적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 네, 러시아가 이 3자 회담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재개하는데 이제 마음을 좀 연 거죠?
0: 네, 러시아 크렘린군은 이 3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1: 네.
0: 소극적이었던 러시아까지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1: 이전과는 좀 달라졌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네,
0: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각 7일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시기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0: 또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면서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미국 특사단이 제시한 종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전쟁 긴장 완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 장기화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푸틴이 외교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1: 네.
0: 이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미 중간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성과를 안기고 싶어 할 수 있냐고 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네.
0: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겨울철 폭격 제한 등을 모색하며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 재개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
1: 네.
0: 이게 최대 난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등 영토
1: 그렇죠.
0: 네,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긴 합니다.
1: 그 영토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0: 네, 미국 특사단의 방문이 끝나자마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항구를 향해서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 정유시설을 향한 공격을 이어갔는데요.
1: 네.
0: 무력 충돌을 멈추고 이 3자 회담이 다시 열리느냐 이게 첫 관문일 거고 이후 영토와 안보 보장 문제에서는 2월에 이제 잘 안 됐던 점을 다시 끌고 와서 접점을 그 안에서 찾느냐 이게 그렇죠.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폴더블 3강전.
0: 네,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코앞에 두고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가 보란듯이 나란히 신제품을 먼저 내놓으면서 뭐랄까요 좀 선수를 먼저 친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차세대 패권을 둘러싼 폴더블 전쟁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화웨이 애플 이렇게 삼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 네.
0: 우선 화웨이는 신형 플래그십 모델인 트라이폴드 두 번 접는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는 5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사전 예약 물량이 완판됐을 만큼 네.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또 직접 만든 새 칩을 탑재하면서 이 중국 특유의 애국 소비를 제대로 공략하는 모습이었고요.
1: 네네.
0: 뒤이어서 이제 샤오미도 직접 만든 프로세서와 토종 메모리 업체인 창신 메모리의 부품을 한 대 모아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화웨이의 신제품에는 직접 만든 차세대 플래그십 AP 칩도 처음으로 탑재를 했을 만큼
1: 네.
0: 이 트라이폴드를 일회성 실험에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핵심 제품군으로 키우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삼성도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폴드 라인업을 쪼개는 승부수를 두고 있는데요.
1: 네.
0: 이런 와중에 애플까지 이 시장에 가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1: 네.
0: 이제 애플은 9일 현지 시각으로 9일 신제품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1: 네.
0: 이 초대장에 적힌 서프라이즈 앤 샤인이라는 문구처럼 예상하지 못한 깜짝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첫 폴더블 아이폰이 아닐까.
1: 그 그동안에 없었으니까요.
0: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공개 같은 경우는 이 팀 쿡의 뒤를 이어서 최근에 취임한 존 터너스 CEO의 데뷔 무대이기도 하고요. 또 직접 개발까지 주도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1: 네.
0: 시장 조사업체 IDC는 출시 첫 해 1,000만 대 이상이 출하되고 내년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만큼
1: 네.
0: 업계에서는 애플의 첫 폴더블 폰이 시장의 매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폴더블 대전이 단순한 하드웨어 기술 경쟁을 넘어서 차세대 스마트폰의 표준을 정하는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각 3사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가격이 너무 네. 비싸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다음 키워드 영원한 보석의 추락.
0: 네,
1: 영원한 보석이면 다이아몬드잖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영원한 보석이라고 알고 계시는
1: 네.
0: 비싼 다이아몬드. 근데 이 천연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1: 네.
0: 10년 새 5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 광산이 잇따라 문을 닫거나 가동을 멈춰서 이 다이아몬드 산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 네.
0: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업체 드비어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심 광산 가동을 2년간 멈추기로 하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생계도 위험을 받고 있는데요.
1: 네.
0: 다이아몬드 산업을 뒤흔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만든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확산입니다.
1: 네.
0: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지하에서 만들어지는 고온 고압 환경을 인공적으로 재현해서 제조하는 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가
1: 네.
0: 저렴한 가격에 대중화가 되면서
1: 그렇죠.
0: 네, 이 천연 다이아몬드가 누려온 최고급 보석의 지위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캐럿 천연 다이아몬드의 평균 가격이 현재 3,415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60만 원 정도로 10년 전보다 약 47% 떨어졌고요.
1: 네.
0: 같은 기간 1캐럿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89% 급락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1: 네.
0: 이제 가격 하락에 생산업체들도 문을 닫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세계 곳곳에 대형 다이아몬드 광산 약 10곳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폐쇄했고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도 5년 전보다는 약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면 가격이 좀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기 마련인데 다이아몬드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업체들은 지난해 천연 다이아몬드 판촉 캠페인을 시작한 뒤에 1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마케팅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1: 네, 어떻게 다이아몬드 반지라도 저기 소비를 해야 하는 건데
0: 그러니까요.
1: 너무 비싸긴
0: 네.
1: 비싸잖아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혼이라는 이유로.
0: 네, 일본에서 육아, 돌봄 휴직 확대로 인한 업무 공백이 결혼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까지 또 집중이 되면서 직장 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거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일단 일본 사례를 보면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 그리고 연구기구의 최근 조사 결과 여성 전근

0: 사용자의 대부분이 미혼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약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민간 연구소의 조사에도 가족 돌봄 직원의 업무 공백을 떠맡은 직원의 연장 근로 시간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월 평균 5.6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업무를 떠맡는 데에 대한 불만이라는 응답이 42.6%로 집계가 됐고 업무 공백에 대한 기업의 지원이 빈약하다라는 응답은 69.2%에 달했습니다.
1: 네.
0: 일본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5년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이 자녀 양육 세대에 대한 지원 제도는 확충이 됐는데 그에 따른 업무 부담 또 지방 전근 등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에게 편중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직장 제도는 여전히 부부나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표준 가구 기준으로 그렇죠. 운영이 되다 보니까
1: 예.
0: 독신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는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거나
1: 네,
0: 업무 대행 동료에게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86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인사평가에 그 점을 이제 착안해서 가점을 주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신자들이 육아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만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도입이나
1: 네.
0: 실질적인 보상책의 마련이 더 시급하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1: 네,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다음 키워드 염색 상추 논란.
0: 네. 중국에서 채소 유통업자들이 궁채라고 불리는 이 줄기상추를 신선하게 보이게 하려고 네. 색소로 물들인다라는 폭로가 또 나왔습니다.
1: 충격이었어요.
0: 네. 네. 최근 수매업자들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배추에 담가서 신선도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충격을 줬었는데
1: 네.
0: 또 중국에서 이런 식품 안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북서부 간수성 란저우시 위정현 이 유통업체 6곳이 줄기상추 수매 과정에서 착색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라고 당국이 밝혔고요. 이건 한 블로거가 좀 의심이 된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하면서 점검이 시작이 된 건데 당국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 뒤 문제가 된 줄기상추는 모두 폐기 조치가 됐다곤 합니다.
1: 네.
0: 이제 현장에서는 복합식품 첨가물 그리고 복합착색제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발견됐는데 수확한 채소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긴 변색을 가리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 네.
0: 이제 앞서서 배추 논란에 이어서 이런 논란이 연이어 터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1: 그렇죠.
0: 드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참고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 포름알데히드 배추는 우리나라로 유통되지 않았다라는 답을 받았다면서
1: 네.
0: 염색상추 유통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저니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Faithfully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위헌을 저지르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으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제청한 검사 출신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찰주의자라고 반발하며 철저한 청문회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기소가 될 우려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최종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후보자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서에 배정했습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가 시위대에 의해 석 달 이상 봉쇄돼 있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봉쇄 시위로 인한 손실액은 공원 측 추산 18억 3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요즘 프랑스 정치에서 꽤 흥미로운 이름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고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인데 왜 지금 다시 등장했습니까?
1: 네, 우선 올랑드 전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살펴보시면요.
0: 네.
1: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프랑스를 이끌었던 사회당 출신의 전 대통령입니다. 프랑스와는 2027년 4월에 대선이 치러지는데요.
0: 네.
1: 이 대선을 앞두고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아직 2027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는 10월 예정된 사회당 중심의 좌파 경선에는 후보로 참여하지 않고 유권자로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는 12월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올랑드는 최근 새로운 좌파를 제시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본인이 뭐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프랑스 언론이 이렇게 올랑드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현재 프랑스 정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치적 공간이 여러모로 여러 조각으로 갈려져 있다는 겁니다.
0: 네.
1: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등장하면서 프랑스의 전통적인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의 영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마크롱은 좌우를 넘어선 중도 정치를 내세웠고 실제로 기존 정당 체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도 이제 두 번째 임기입니다.
0: 그렇죠.
1: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연속해서 두 번까지만 임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크롱은 2027년에 다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이후에 자리를 놓고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가장 강한 세력 중에 하나는 국민연합 RN의 마린 르펜입니다.
0: 네.
1: 반대편에서는 급진 좌파 LFE의 장루이크 멜랑숑이 여전히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에서는 에드와 필리프와 갸브리엘 아탈, 우파에서는 브루노 흐타이오, 중도 좌파에서는 가파엘 글루크만 등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0: 네.
1: 결국은 정확히 말하자면 좌파에 새로운 인물이 없다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은 있지만 좌파 전체를 하나로 묶을 사람이 아직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 빈 공간에 올랑드가 등장한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 올랑드 전 대통령이 인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재임할 당시에?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히려 더 재미가 있습니다.
0: 네.
1: 프랑스 정치에는 묘한 현상이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일 때는 욕을 많이 먹다가 퇴임하고 나면 평가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0: 네.
1: 네. 대표적인 사례가 자크 시라크입니다. 2015년 조사에서 프랑스인에게 좋은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받은 비율은 63%로 자크 시라크가 1위였습니다.
0: 네.
1: 미테랑이 61%, 지스카르 데스탕이 57%였고
0: 네.
1: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는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경제, 실업, 세금, 연금, 물가, 외교, 치안 등 거의 모든 문제가 따라 붙습니다.
0: 그렇죠.
1: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그 책임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과거의 대통령을 정치적 성과뿐 아니라 그 사람이 주었던 안정감이나 인간적인 이미지까지 포함해서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시라크가 대표적이고요. 현재 올랑드의 귀환을 단순히 인기가 회복됐다고 설명하는 것은 사실 조금 부족하고
0: 네.
1: 오히려 마크롱 이후의 정치적 공백 속에서 경험이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치인이 다시 필요해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저희도 이제 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뭐 인기가 좋은 유력한 후보가 마린 르펜이잖아요.
1: 네. 현재 여론조사상 올랑드가 유력한 선두주자는 아닙니다.
0: 예.
1: 최근 여론조사에서 올랑드의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은 약 8에서 9% 수준이고요. 마린 르펜은 34에서 35.5로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지금의 올랑드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기보다는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는 후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0: 네. 자, 일단 대선이 내년 4월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프랑스 대 대선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마크롱 이후 프랑스가 다시 전통적인 좌우 정치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LN과 LFE 같은 새로운 양극화 정치가 프랑스를 재편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아직 그 변화를 대표할 새로운 정치인을 완전히 찾지는 못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인들은 새로운 정치를 원합니다. 네. 하지만 새로운 정치가 아직 충분히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과거의 정치인을 다시 불러냅니다. 어쩌면 올랑드의 귀환은 그 자체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크롱 이후의 프랑스에서 사회민주주의라는 오래된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마크롱이 올랑드 시대의 정치를 끝냈다면 2027년 프랑스는 어쩌면 마크롱 이후를 고민하면서 다시 올랑드 시대의 정치를 돌아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프랑스 대선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프랑스 파리에서 김선형 통신원이었습니다.

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봉쇄와 고립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이란 전쟁에 대한 기여를 요구했는데요. 미국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는 건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일단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봉쇄 고립 작전 시작한 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알아볼까요?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9일 이란에 대한 경제적 D-Day가 D-Day다. 그러면서 이란을 완전히 봉쇄하고 고립하는 이른바 경제 추방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주가 지난 거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봉쇄 효과가 있다. 그래서 네. 시간은 미국 편이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이제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동맹국들한테 참여해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안팎에서 이른바 배타적 구역 확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구역을 더 배타적인 구역을 넓게 하겠다는 거죠.
0: 네.
1: 그러면서 또 그동안 자제하던 미국 항모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확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봉쇄가 효과를 발휘할지 아니면 확전으로 귀결될지 이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나 협상 혹은 협상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이 봉쇄와 고립 작전이 효과가 있다고요?
1: 애초 시작할 있다고. 적에는 미국 언론에서도 아 이거 되겠어.
0: 그렇죠.
1: 군사적 네. 공격하다가 다시 이제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고립된 되겠어.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는데
0: 네.
1: 최근에는 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언론들의 관측이 좀 나오고 있어요.
0: 네.
1: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로 이런 견해를 표명하는데요. 지난 4일 봉쇄 전투에서 시간은 이란 편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또 어저께도 이란이 어제자로 이란의 이제 그 석유가 이른바 봉쇄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 석유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제는. 그리고서 이제 이란이 수입이 거의 0원으로 갔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기사를 했어요. 그리고
0: 네.
1: 또 로이터도 6일 날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지렛대가 지금 쇠락하고 있다. 지고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란이 불리해지고 있다. 이런
0: 그러네요.
1: 겁니다. 뭐 요지는 호르무즈 봉쇄로 인한 경제적인 악효과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지금 못 주고 있다. 우리 세계 경제에 잘 적응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지 못해서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죠. 특히
0: 네.
1: 미국이 호르무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잡았다. 이제는 그래서 이란의 석유 수출을 봉쇄하는 한편 다른 페르시아만 영내 국가들의 석유 수출은 어느 정도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런 논지입니다.
0: 네.
1: 그래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6일 날 CNN을 포함한 여러 언론들과 1년의 회견을 했는데요. 그때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 평균 900만 배럴이 수출되고 있다. 석유가. 그리고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 등의 수송량을 합치면 전쟁 전 수송량의 거의 3분의 2에 달한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해군이 미국 해군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 네.
1: 해상 물동량을 추정하는 민간 회사들 그 중에 탱크 트래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에 따르면은 이란은 미군이 이란 항구를 전면 봉쇄하기 시작한 지난 7월 14일 이후 지금까지 약 7주 동안 해협을 빠져나간 이란 유조선 한 척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란 석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도 중국이라는 원유 수출도 중단됐다는 거고.
0: 네.
1: 그래서 전쟁 전에 이란은 하루 한 170만에서 200만 배럴 정도를 수출했는데
0: 네.
1: 지금은 해상을 통한 신규 수출,
0: 예.
1: 신규 새롭게 나간 수출은 0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0: 거의 없다.
1: 뭐
0: 네.
1: 이런 수출량이 줄어든 건 확실한 거죠. 또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7월에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66%에 달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거의 88% 상승했습니다. 특히 네.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128% 급등했습니다.
0: 아, 네.
1: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한 40% 정도였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거의 한 50%

0: 그러니까 거기서 20%포인트가 더 올라간 거죠.
1: 그러네요. 네.
0: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의 봉쇄 강화로 더 가중되는 건지. 전쟁이 오래되니까는 전쟁이 그렇죠. 당연히 오래되니까 네네네. 당연히 전쟁 피해도 네네. 커지는 거니까
1: 네네.
0: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네네. 어쨌든 네. 이 정도면 이런 국민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겠다는
0: 그건 뭐 전쟁이 네. 할 땐 당연히 그렇죠. 예상된 네네. 거죠. 네.
1: 자, 미국 측의 이런 주장에 저도 지금 들으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뭐 이런 의문도 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란 석유 수출이 정말 이 이야기대로 완전히 지금 막힌 상태인가요?
0: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미국이 하루 900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통과한다는 주장은 좀 과장돼 보여요. 탱크 트래커스들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1: 네.
0: 그저 3일까지 한 7일 동안 하루 평균 670만 배럴이 해협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쟁 전에 비해서 60% 가까이 감소된 겁니다.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를 통해 한 2천만 배럴이 수출이 됐었는데
1: 그렇군요. 네.
0: 상당히 줄어든 거죠 아직까지도.
1: 네.
0: 뭐 무엇보다도 지금 앞서 그 외신 캐스터가서 얘기해 주는데 미국의 석유 소비자 가격이 4달러가 돼갖고서
1: 네.
0: 노동절에 이때 처음이라는 것처럼 실제로 석유값이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트래커스가 추적한 하루 670만 배럴의 물동량 석유 통과량에는
1: 네.
0: 이란 석유도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페르시마에서 환적을 해갖고서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란은 현재 육상류를 통해서 하루 한 20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신규 수출은 못하는데 미군 해군 봉쇄선 밖에 있는 그림자선 그 전쟁장에 나가 있었거나 전쟁 도중에 나간 게 있는데
1: 네.
0: 그게 한 8천만 배럴에서 1억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계속 팔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1: 네.
0: 그래서 모후센 레자이 이란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6일 국영 텔레비전과의 회견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계속 석유 생산과 무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런 모양새다.
1: 네.
0: 그래서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을 판매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좀 약간 좀 과장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1: 양측이 모두. 네. 네.
0: 어쨌든 미국이나 이란 모두 호르무즈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혹은 완전히 개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노토데임 정치학과 교수이자 해협 분쟁 전문가인 유진 골츠는 뉴욕타임즈에 해협은 완전히 닫히지도 완전히 열리지도 않은 상태다.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없고 미국 역시 완전히 개방시킬 수도 없다.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이런 첨예한 지금과 같은 대치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0: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관건이 이란의 대응입니다.
1: 지금 네.
0: 이란이 단기적으로 전을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미국이 막 이란을 때리고 전쟁을 하려고 해서 이란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란 전쟁을
1: 반대로.
0: 하려고 그러고 이제
1: 예.
0: 미국은 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이런 어쨌든 간에 이란은 4일 미 해군 항모 등 함정 2척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1: 네.
0: 중부사령부도 그 다음날 이란의 공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이 중동의 미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는데
1: 네.
0: 군함을 겨냥해서 그것도 항모를 겨냥해서 공략한 것은 아마 이란 전쟁 초기 후 처음인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잘 안 밝히려고 하니까는.
1: 네, 네.
0: 어쨌든 이거는 항모를 겨냥해서 공격을 시도했다는 건 중대한 정세 고조이고 이란 미국의 당국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항모라는 것은 지금 이란 전쟁을 수행한 중심인데
1: 그렇죠.
0: 거기다 대고 이란이 공격을 하면은 정면을 도전하는 거
1: 그렇죠.
0: 미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1: 네.
0: 그러다가 혹시 항모가 아니고 항모를 호위하고 있는 다른 배도 공격을 받아서 만약 한 척이 더 침몰된다면은 미국은 엄청난 진짜 그
1: 네.
0: 피해 그 패닉에 빠지는 것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0: 여기에 더해서 레자이 이란 국가 안보회의 사무총장은 6일 회견에서 수일 내로 호르무즈 해협 외곽에 통제구역을 공식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 통제구역은 미 해군이 설정한 봉쇄선에서부터 페르시아만 일대 해역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밝혔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호르무즈 안팎에서 자신들의 배타적인 통제 구역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도 들어오면 우리 가만 안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충돌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함정을 직접 공격하고 호르무즈 일대 통제역을 확장하는 건 미군과의 충돌과 교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늘리겠다는 거. 이란은 이제 현재 미국이 경제 봉쇄에 당해서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제거하려는 이른바 잔디깎기 전략을 하는데 여기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잔디깎기 전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자의 하마스에 대해서 사용하던 전략인데 네. 즉 하마스의 전력이 커지거나 성장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가서 타격을 해서 거죠. 깎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확전은 피하면서
1: 예.
0: 미국이 지금 경제 봉쇄에 더해서 이란은 전략을 조금씩 갉아먹는 식의 이런 잔대깎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여기에 그냥 고사리지 않겠다는 거죠. 이란과의 그래서 이란과의 비공식 접촉에 참여한 바 있었던 국무부 관료였던 발리 나스르 존스 홉킨스 대 중동학 교수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코노에서 벗어나려고 훨씬 더 큰 규모의 확전을 원한다. 그리고 싸우려고 한다. 그들의 셈법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양보하더라도 네. 군사적으로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양보할 항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 전쟁 이란 입장에서 지금 전쟁에서 믿자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1: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0: 그래서 24일 날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미국 방문이 시작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1: 네네.
0: 미국의 이란 봉쇄의 관건은 결국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호응해 주면 진짜 봉쇄가 되는 거고
1: 예.
0: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건데 시진핑이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적극적으로 완전히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결국 그럼 두 양쪽 사이에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1: 그렇죠.
0: 어떤 식의 타협이 될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장기적으로는 중간 선거까지는 대체로 이런 상황이 계속
0: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란 이란 체제가 중간 선거 전에 붕괴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1: 네.
0: 그러면 만약 중간 선거 넘어간다. 이게 이 봉쇄가 그럼 전쟁 양상이라는 게 상당히 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 네네.
0: 전쟁과 봉쇄 고립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란의 피해가 늘기는 하겠지만 이란도 적응력이 다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그런 식으로 버티고 생존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했던 중국 변수입니다.
1: 네.
0: 중국은 지금 미국의 대이란 봉쇄를 의식해 이란 석유 수입을 갖다가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봉쇄선 밖에 있는 이란의 그림자 선박인 석유 정도만 수출하고 있는데 신규 수출량은 안 받고 있는데
1: 네.
0: 중간선거 끝나고 계속돼? 그리고 우리도 이란 석유가 더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런 상태로 하겠느냐는 거죠.
1: 달라질 수 있다. 중간선거 이후에는.
0: 이란이 고소하는 걸 지켜보지 관망할 수도 없을 뿐더러
1: 그렇죠.
0: 당장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이란 석유 수입을 해야 됩니다.
1: 네네.
0: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1: 그렇군요.
0: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간선거 이후까지 이런 봉쇄를 집행한 데는 너무나 큰 비용이 듭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는 항모까지 빼갖고서 지금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항모도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군사태세 공백이 장기화되고 이런 상태는 사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전례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육해군 참모총장과 주요 전구 사령관 등 사성 장군들이 헤그세스 장관한테 대해서 이란 전쟁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1: 네.
0: 그리고 다른 지역의 대응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른바 매달 두 차례 발행되는 국방장관 명령서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란에 파견된 미군 전력들을 내년까지 배치를 연장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니네들 의견은 뭐니 물어보니까 네. 이 사성 장군들이 그렇게 하면 비동의로
1: 그렇죠.
0: 표현하고
1: 네네네.
0: 비동의라 우린 비동의 한다 하고
1: 하지만 명령은
0: 이해하겠다. 이제 그렇지만 비동의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략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네. 합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비롯한 동맹국의 기여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도가 어떤 거지?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0: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에 다시 기여를 압박하는 것은 대이란 봉쇄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변곡점에 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 차제 여세를 몰아서 이제
1: 그렇죠.
0: 동맹국을 더 끌어들여주면 우리 자기네 비용도 줄고 국제 여론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전쟁 초기에 나토의 서유럽 회원국의 참전 후

0: 혹은 기여를 압박했는데 이제 9월 들어서 다시 이걸 또 제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찍어서 타겟을 잡아서 네. 이걸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8월 16일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다. 그래서 한미 합동훈련인 을지자유방패 연습을 축소한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서 근데 왜 한국은 이란 비핵화에 기여 안 하냐 이렇게 물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트럼프와 그 당국자들은 수차례 한국의 이란 전쟁 기여를 압박해 왔습니다. 결국 네. 한국의 청와대가 4일 군사적 기여 방안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은 성공한 겁니다. 드디어 동맹국으로부터 이런 반응을 이끌어냈으니까.
1: 네.
0: 트럼프 행정은 이를 고리로 해서 다른 동맹국에게도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네. 에너지부 장관이 6일 폭스뉴스와 회견해서 여기에서도 군사 자산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기를 바란다. 조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빨리 호르무즈 쪽에다가 군사 자산을 투입해라. 우리랑 같이 작전하자.
1: 네네.
0: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죠.
1: 자, 이란이 당장 반발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0: 네.
1: 자,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먼저 이란의 경고. 네. 한국어로 이례적으로 한국어까지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1: 네.
0: 이건 상당히 그렇죠. 강력한 외교적인 경고입니다.
1: 네네.
0: 어쨌든 한국은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제일 자기들의 압력이 취약하다고 보고 실제로 기여할 것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1: 네.
0: 거죠.
1: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네.
0: 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끌고.
1: 시간을. 예.
0: 시간을 끌고.
1: 네.
0: 그리고 또.
1: 미중 정상회담도 좀 봐야 되겠죠.
0: 지켜봐야겠죠.
1: 그
0: 당연히
1: 결과도.
0: 지켜보고 그걸 기여를 보고
1: 네.
0: 또 설사 가더라도 미군 쪽과 작전에 직접 연계되는 참전이나 기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1: 네. 아, 좀 어떤 기로의
0: 네.
1: 선택을 잘해야 될
0: 네,
1: 텐데요.
0: 그렇습니다.
1: 신중하게 예,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0: 네.
1: 오늘 글로벌 이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호르무즈에 대한 기여를 압박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한겨레의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7.8도, 대구 16.2도 등 평년보다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보다 다소 덥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춘천 28도,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 31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이 26도에 머물며 낮에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모레는 26도로 주 후반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낮에도 한층 더 선선해지겠고요.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로 아침 공기도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40, 동해안에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40%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단체들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항의로 시위대에 의해 봉쇄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필요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우리 긴급구호대가 네팔 정부의 입장 변화로 산악지대에서 도보 수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양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서 적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경찰이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고발장이 새로 접수된 만큼 고발 내용과 지난 수사 내용,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에 사건을 배정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해당 신약은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착오가 있었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4: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침묵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날 기본소득당이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부터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답변만 할 뿐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까지 배치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6: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이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올림픽공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대회 운영 물품 등을 반출했습니다. 선관위와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도 투표용지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핸드볼과 펜싱 등 15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봉쇄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고 대외 운영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진입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0: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정기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암장정부란 말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도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도 암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치안의 지옥문이 열렸고 집값은 크게 올랐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또 메가 프로젝트는 기업 약탈이라고 했고 안보 또한 대북 굴종 외교로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대법관 재재청 요구 등 대통령 재판 취소에만 열을 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안하는 개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정 원내대표는 선언했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장관 후보 지명도 철회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대법관 재재청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으란 주장에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0: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를 시작으로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대응도 회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 국제 영화 영상 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참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개막 연설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5년간 각각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투자와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며 본격적인 정상회귀에 돌입합니다. 먼저 개선문에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대응 상황이 공식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긴급구호대가 오늘 산악지역 도보수색에 나섭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해 온 곳인데 그동안 도보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네팔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임종빈 기자입니다.
3: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이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타고 산악지역 두 곳으로 향합니다.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지역, 그리고 메인캠프 오른쪽의 산악지역입니다. 모두 실종자 가족들이 도보수색을 희망해 온 곳입니다. 외교부는 대원들의 안전과 수색 효과를 고려해 드론도 함께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지난 4일에도 파워하우스와 위어댐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산악지형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도보수색을 불허했는데 입장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제 열린 한국과 네팔 외교장관 회담이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집중해온 터널 수색은 어제 종료됐습니다. 어제 구호대는 앞서 들어갔던 곳과는 다른 트리슐리강 상류 쪽 입구로 터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수심이 높아 보트에 의존해야 했고 얼마 못 가 바위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팔군은 진입 자체가 위험한 데다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위어댐 일대 터널 수색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헬기를 이용한 수색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6명이 숨졌고 중국 쪽 43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5,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0: 빙하가 녹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진 곳은 네팔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카프카스

0: 산맥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눈사태가 발생했는데 등반객 11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1: 현지 시각 6일 오후 러시아 서남부 조지아 접경지인 카프카스 산맥에서 대형 눈사태가 발생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카바르디노 발카리아 공화국 미즈르기 산에서 등반 중이던 33명이 눈사태에 휩쓸렸는데 10명은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1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또 6명이 실종돼 러시아 구조당국이 이틀째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미즈르기 산은 러시아에서 8번째로 높은 산으로 울창한 숲과 빙하로 둘러싸여 등반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카프카스 산맥에선 이상기후로 인해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눈사태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2002년엔 거대한 빙하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 마을을 덮치면서 최소 12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2023년엔 조지아 북부 휴양지 쇼비에서 빙하가 녹아내리며 발생한 산사태로 33명이 사망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최고봉인 엘브루스 산에선 올해 1월과 지난해 12월 한 달 간격으로 눈사태가 발생해 등반객들이 다쳤습니다. 유럽 지질과학연맹은 4년 전에도 온난화의 영향으로 2000년과 2020년 사이 카프카스 산맥의 빙하 면적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0: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어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을 향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는데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접촉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병 관련한 이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동의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지난해보다 2,310명이 감소한 55만 1,864명이 지원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을 합친 이른바 N수생은 19만 6천여 명입니다. 지역의사제 첫 도입과 함께 2028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개편 전 마지막 기회로 여긴 N수생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도쿄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대한항공 국제선 승객 수십 명이 입국 심사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들어오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한항공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2106편의 승객들 가운데 40여 명이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도착해 입국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승객들을 다시 불러 입국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소정의 보상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들어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후 강원 경북의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 많은 곳은 40mm가 넘는 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충북 제천에서 11.6도, 경북 봉화가 8.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광주 30도, 부산 대전은 2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0: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6.4%가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1: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는데 이번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3.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며 0.4%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1%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제조업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 다른 업종의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국민 총소득도 3.1% 늘며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총 저축률은 45.6%로 전 분기보다 3.9%포인트 올랐는데 197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은은 기업 실적 호조는 성과급과 법인세 등을 통해 가계소득과 정부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에서 0.3%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폭풍처럼 올렸습니다. 이란과 캐나다 등을 압박하는 가상 이미지를 도배하며 지지층 이목을 끌기 위한 시도란 분석인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십 개의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앞에 모두 미국 영토로 표시해놨습니다. 아이스하키를 하다 넘어져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일어나 주지사라고 말하는 만화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고 미국 국기가 그려진 망치로 이란을 때리는 이미지도 등장했습니다. 뉴 멕시코주의 명칭은 뉴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도 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이었던 현지 시각 6일에만 60개 넘는 게시물이 그의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갈등 중인 이란 또 캐나다를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자신으로 지목한 뒤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이목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란 전등 여파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5로 역대 노동절 기간 집계분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가 비상인 상황이라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까지 동맹국을 더 압박해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인천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60대 잠수사가 숨졌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인천 제물포구 석탄부두 인근 해상에서 60대 남성 잠수사 A씨가 잠수 중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잠수사와 함께 선체 인양 작업을 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양 대상 선체는 지난달 24일에 전복된 22톤급 어획물 운반선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오늘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요즘 반도체주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AGI 시대가 왔다는 선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AI의 진화가 반도체 시장에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또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의 협력은 어떤 변수가 될지, 또 AGI란 무엇인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AI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하게 해야 할까?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정치권은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과연 두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죠.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날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9월 8일이요.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의 날입니다. 문맹 퇴치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만든 날이라고 하는데 문해라는 단어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글을 읽고 또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참 글보다 오히려 말을 잘못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생기는 오해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때문에 생긴 오해 이 사연들 여러분께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저녁 간단하게 먹자고 했더니 진짜 컵라면 하나 딱 끓여놨더라 하는 사연부터 친구가 편하게 입고 와 해서 진짜 편하게 입고 갔는데 나만 운동복 차림이었다 뭐 이런 등등 재밌는 이야기들 많을 것 같습니다. 말뜻 잘못 전달했거나 또 잘못 알아들어서 벌어질 황당한 일들 많으시죠? 가족이나 친구, 직장에서 생긴 재미있는 오해까지 여러분의 사연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보내주신 문자 중에 추첨해서 한우 불고기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출발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선호 씨는 아직 뭐 젊으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저는 뭐 말귀도 요즘 잘 못 알아듣는 데다가 간판 글씨도 그냥 제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져가지고 혼자 웃을 때가 많아요.
6: 저도 보지 않습니다.
4: 그래서 혹시 제가 원고를 잘못 보더라도 잘 지적해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6: 아, 네. 아닙니다. 네.
4: 오늘 저 증시 분위기부터 좀 보죠. 빨간불이네요. 네.
7: 예, 그렇습니다.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7000 고지도 되찾아왔어요. 지금 현재 2%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7100 중반선에서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과거 통계에서 비춰봤을 때 이제 최근 다시 강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저점대와 비교해보면 지금 20% 정도 넘게 올라줬는데 2005년 이후에 코스피가 저점 대비 20% 상승했을 땐 이 석 달 뒤엔 상승률이 평균 4%였고요. 네. 6개월 후에는 평균 24%, 12개월 후에는 38%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코스피 승률이 높아지는 구간에 다시 돌입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들 나오고 다만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진 점이라든지 또 높아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4: 네, 오늘 이 시각 코스피는 7150.30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치를 내놓고 있네요.
7: 예, 골드만삭스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지속될 걸로 보면서 코스피 목표치로 12,000선을 유지를 했어요. 네. 시장이 사이클 지속 기간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으로 내년 공급은 더 부족해질 것이고 이 빅테크들의 투자액도 1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걸로 내다보면서 대형 IT 기업들이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0: 하더라도 AI 서버를 비롯한 대규모 컴퓨팅 투자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봤고요. 또 올해 코스피 기업의 실적 성장률을 약 360%로 예상하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이 실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분석했습니다. 네.
1: 국제 유가가 또 뛰고 있다면서요?
0: 예, 반도체라는 시장 메인 재료는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널뛰는 국제 유가가 또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중동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겠죠?
0: 그렇습니다. 뭐 미국과 이란이 아시다시피 여전히 치고받고 있고 뚜렷한 종전 의사를 보이질 않으면서 국제 유가 6주 만에 최고치까지 다시 치솟아서요. 배럴당 100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120달러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경고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유가가 이미 미국의 실물 경제를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유가 충격이 물가를 거쳐서 연준의 금리 경로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만큼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또 보니까 이제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계속해서 함께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켜본 이란이 우리나라를 콕 짚어서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참여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한글 메시지까지도 공개를 한 만큼 예, 에너지 안보와 한미동맹 또 중동과의 외교관계까지 얽히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1: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가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미국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요. AI 데이터 센터용 LNG 발전소를 짓는 사업으로 원전 6기 규모의 출력을 낼 만큼 규모가 큽니다.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우리 돈 30조 원에 육박한데 사업비를 늘려달라는 미국 측과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은 걸로 보이고요. 국회에 보고된 대미 투자 구상에는 미국 내 원전 건설 협력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표준 설계를 주로 채택을 하되 일부 프로젝트엔 한국형 원자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해 나갈 걸로 전해지고요.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해온 알래스카 LNG 개발도 검토 대상으로 거론이 됐는데 양국은 이르면 다음 주 이런 투자 계획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주변에 보면 요즘 임장 그 취미로 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그렇죠. 이렇게 부동산을 둘러보는 것도 앞으로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0: 예,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임장 기본 보수제의 도입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면서인데요. 중개사가 집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자는 건데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금액을 최종 중개 보수에서 빼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1: 아.
0: 예,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싶다가도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수긍이 가는 게요.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집을 구하기보다 부동산 공부 차원에서 3355 모여 이 매물을 둘러보는 임장 크루라는 게 또 많아져서요. 네. 중개사들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1: 아, 이걸 또 임장 크루라 그래요?
0: 예. 그런데 또 이제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뜩이나 복비도 비싼데 집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돈을 낸다는 게 부담이다 반발이 있고요. 또 현행법상 임장 자체에다가 별도의 보수를 매길 명확한 근거도 없어서요.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최근 티빙 업체에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크게 있었잖아요. 보상 신청이 시작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요?
0: 예, 이제 어제부터 유출 피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요. 번거로운 절차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직접 다 해야 돼요. 티빙 사이트나 앱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보상 신청을 위한 링크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접속을 하고 본인 확인을 진행하려면 티빙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신원 확인과 정보값 매칭을 위해 재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사측의 설명. 이지만 개인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싹 다 털린 플랫폼에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나마 쓸만한 혜택은 비구독자가 활용하지도 못하는데 재가입을 하라니 이게 모순이 아니냐. 차라리 현금 보상을 하라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24시간 의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시작한다고요?
0: 예, 바로 다음 달부터 용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이 24시간 의료돌봄 지원체계로 시범 운영됩니다. 이번에 이곳에는 지금 중증장애인 31명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1: 네.
0: 대부분 뇌병변 장애인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1: 24시간 이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러면 어떤 지원이 뭐 추가된다는 겁니까?
0: 구체적으로 보면 간호사와 돌봄 인력 10명이 추가로 배치가 되는데요. 기존 인력하고 교대로 근무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산소포화도 측정 같은 필요한 의료 처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밤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는 간호 인력이 없어서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119를 이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주시설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사업 효과를 살펴본 뒤에 확대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네. 요즘 뭐 저 장보러 가서 뭐 사기 저 무섭

0: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럽다는 건데 좀 반가운 소식 있습니까?
1: 예, 요즘에 이제 마트 가보시면 계란 한 판 값이 7, 8천 원씩 하거든요. 네. 이전만큼 고민 없이 카트에 무작정 담기가 쉽지 않은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더 착한 계란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동네 슈퍼 약 4천 곳에 12만 판을 공급을 하는데요. 계란 30개짜리 두 판 그러니까 60개를 9,990원에 판매합니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단순히 계란을 싸게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동네 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골목 상권도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고요. 앞서 소주와 맥주도 같은 방식으로 990원 착한 소주, 1,700원짜리 만땅 맥주를 내놓으면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빠듯한 지갑 사정에 도움될 만한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며칠 새 아침 저녁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또 서울 곳곳은 이제 가을 축제 시작되죠?
1: 네, 참 놀러 다니기 딱 좋은 날씨인데 서울시가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로컬 브랜드 상권 10곳에서 고유한 매력과 지역 이야기를 담은 가을 축제들을 엽니다. 대학가에서는 야장과 공연을, 예술 특가 상권에선 전시와 예술 체험을, 또 외국인 밀집 상권에선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또 선보이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번 주 목요일 10일에는 광진구 건대 청춘입길에서 나이트비어 축제가 열리고요. 다음 날 중랑구 상봉 먹자골목에서도 야장과 문화공연 등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관악구 샤로수길에선 12일 청춘 오락실 시즌2가 막을 올리고요. 동대문 회기랑길에선 15일 경희대학교 대동제와 연계한 회기랑길 원더루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네. 저도 그렇고 요즘 빠듯한 하루살이 지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잠시라도 이렇게 서울 곳곳에 열린 축제들 즐겨보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0: 네. 자,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9월 8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문해 날입니다. 문해, 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하면 살다 보면 또 이 말귀 잘못 알아들어서 오늘 오해의 경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생긴 에피소드 여러분께 여쭤봤는데요. 1300님, 아들한테 엄마는 환갑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했더니 진짜로 입싹. 아이고 이걸 꽉. 정말요? 설마. 9905님, 부장님이 쉬엄쉬엄 일해 하길래 천천히 일했는데 퇴근 시간에 보고서 제출하라고 해서 황당했대요. 아직 못했다고 했더니 일 안 하고 뭐 했냐고 했네요. 부장님 말을 너무, 너무 정말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셨네. 7828님, 상견례 자리에 서로 편하게 입고 만나자고 했더니 정말로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나왔는데 제가 민망했었습니다. 당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왕래가 없으시다고. 이걸 어쩌나. 김진희님, 제가 바로 문외교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해와 소통 능력 중요합니다. 그렇죠. AI 시대에도 이 필요한 거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 소통 능력 아닐까요? 2434님, 어쨌거나 이렇게 문자로 뜻을 전달하면 그 뜻을 잘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세종대왕께 다시 한번 새삼 감사드립니다 하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10월달에 한글날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점심시간에 접어들면서 길었던 오전 정체는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대 서행합니다. 이후로 구리 암사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인천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성요금소 광장부 갓길에서는 화물차 관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남사부근 1차로에는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먼저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북상주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남김천 일대로는 작업 여파 받아 정체고요. 그 후로 남성주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네, 인간처럼 배우고 생각하고 일하는 인공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픈 AI가 새 AI 모델을 내놨죠. GPT-6 아스트라를 공개하자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GI가 도래했다. 자, 이 한마디에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도 일제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AI 진화가 반도체 시장과 또 우리 증시 어떤 변화 가져올지 오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간만에 앞에 7자 보는 것 같아요, 오늘.
2: 예.
1: 근데 7천 넘었죠.
2: 예,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렇습니까?
2: 우리가 그 IM증권하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지난달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네. 소위 어디에 이제 개인분들이 많이 몰려 있느냐 이런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유진투자증권의 그 담당하신 분하고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네네. 여쭤봤어요. 그거 어떻게 뽑아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적적으로 계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뭐 진짜 열심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진짜 그 이제 그 입력해가지고 뽑아냈는데 네. 그게 7000대 초반에 많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2: 네. 7000대 초반에 상당히 많은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7000에서 8000을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고 네. 본격적인 매물대에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일부 투자자분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1: 그러니까.
2: 난 원금만 되면 빠지겠다.
1: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몰려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시장을 또 새롭게 들어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공방이 벌어지는 네, 이제 진입을 했다. 그래서 이걸 뚫어주게 되면 시장은 직전 고점을 향해서 갈 거고 못 뚫어주면 다시 6천대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시험대에 섰다? 뭐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겠는데 그럼 차수장 생각은 어떻소? 라고 미루어 짐작을 하면.
1: 오늘 뭐 월가에서의 전망은 여전히 코스피를 뭐 12,000.
2: 그렇죠.
1: 저는
2: 오늘 뭐 저희가 다룰 주제가 바로 AGI 시대인데 네. 이게 이제 AI보다 더 진화된 시대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도 그 뭐 여러 가지 AI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쓰고 있는 네. 건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 진화되면 또 새로운 버전, 또 새로운 생태계로 가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익이 급증할 거고 반도체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이익이 급증할 거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그동안에 조금 7월 달에 어떤 변동성 좀 네.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제부터 8월 달 쉬었으니까 조금 위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고무적인 소식인데요.
2: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소위 현타가 온다라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에서 12,000 간다. 그다음에 우리가 노무라 증권에서도 삼성전자가 60만 원 간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요 며칠 사이에 나온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요 며칠 사이에 좋아졌냐? 그건 아닙니다.
1: 네.
2: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거품론이 횡행했던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1: 그 엔비디아 젠슨황 선생님께서 AGI 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네. 선언했던 AGI가 도대체 뭡니까?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때 네. 어디 여행을 가기 위해서 AI한테 내가 뭐 한 3박 4일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어.
1: 네.
2: 그러면 계획을 잡아줘. 그러면 제주도에 이제 비행기, 호텔, 뭐 우리가 음식점 이런 걸 쫙 꼽아줄 수 있겠죠. 나 지금 피곤해. 300만 원 들고 여행 가고 싶어. 여행지를 뽑아줘. 이게 AGI입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어떤 성형, 성향, 네. 성격, 그다음에 제가 했던 일, 이게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 검색을 해서 차용주에게 맞는 섹터가 너는 지금 제주도 가면 안 돼.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속초 같은 데를 가.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맛집들을 이렇게 해서 너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회부태가 쭉쭉쭉 해요.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내가 검색식을 주고 그런 것들을 그 한계 학습된 내에서 우리가 결론을 한다라면
1: 네.
2: AGI는 추론하는 겁니다. 차용주는 지금 일이 바쁘니까 혹시 비행기가 끊기면 안 돼.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야 돼. 그런 거고 얘는 뭘 좋아하니까 뭘 해야 돼라는 거니까 추론 단계까지 나온 거니까 상당히 좀 진화된 것이다라고 비유를 들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훨씬 더 기존의 AI보다 능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네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정해진 거 더 정해진 거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거와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 인간화되는 겁니다. 지금 AGI를 얘기하는데 ASI까지 가면 우리가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젠슨황 CEO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약간 성급함도 좀 없지 않아 있는
1: 부분들이고
2: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 집 음식이 제일 맛있고 우리 집 음식이 결국 시대를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1: 아, 이게 내가 만든 그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2: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얘기한 오픈 AI의 GPT-6 아스트라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슨황 CEO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1: 그래서 그 이면에는 많이 사주세요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2: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술이 이만큼 뛰어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사달라는 건 얘기 안 해도 잘 팔리는 거니까 네. 우리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리고 또 이면에는 우리가 이제 구글의 TPU라든지 경쟁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니네가 우리 수준 따라오지 우리는 벌써 다음 단계를 가고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덕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같이 계산하는 반도체인 HBM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결국은 AI를 구동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왜 그런 조합이냐라고 보시면 GPU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계산하는데 HBM은 단기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얘가 막 계산하다 보면 내가 뭘 계산하는지 막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그러면 옆에서 1 더하기 1, 1 더하기 1, 1 더하기 2 이런 것들 알려주는 게 HBM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조합이니까 엔비디아 하면 지금 가장 큰 조합은 누구냐면 하이닉스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을 또 최근에 좀 많이 만들었긴 했습니다만 또 D램에서 강자지만 하이닉스가 또 D램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어제 나왔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올라갔고. 어찌 됐든 그러면 AGI 시대에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AGI 시대가 되면 오늘 제가 아침에 우연히 그 방송에서 이걸 써보신 분을 만났어요.
1: 나왔는데 새로 나왔다는
2: 새로 나온 것을 벌써 써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AI로 돌렸을 때 한 5분 정도 계산하는 식을 넣어봤답니다. 근데 이게 1분 만에 튀어나왔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이
1: 훨씬 속도가 몇 배가 빨라진 거예요.
2: 속도가 훨씬 빨라진 거죠. 네. 그럴 정도인데 우리도 가끔 AI 뭐 검색식 넣으면 이렇게 한 1~20초 걸리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즉각 튀어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1: 그렇겠네요.
2: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 이면에는 막대한 서버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서버에 있어서의 반도체 용량이 더 고사양으로 가게 되고 네. 더 사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과 사용하는 입장에서 5분 걸리던 게 1분 걸리면 이 사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늘어나면서 더 AI 시대, AGI 시대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게 서로 연쇄작용입니다. AI 시대가 더 빨라짐으로써 서버는 더 커지고 네. 서버가 더 커지면서 또 AGI 시대가 더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선호 시너지가 나는데 뒤에서 웃고 있는 애는 누구다? 결국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 팔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서로 앞 그 전방 산업이라고 우리 불리우는 AGI가 됐던 AI가 됐던 데이터 센터가 됐던 이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격화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근저에 들어가는 우리 반도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삼성전자는 2% 그리고 하이닉스는 5% 올랐다고 네. 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집중했다면은 이게 좀 그 주변으로 그 소부장이라고 흔히 말하는 네. 그런 기업들한테도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전망 나왔죠?
2: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업황이 호재인데 D DB하이텍이라는 주식과 삼성전기의 네. 주가가 올랐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 우리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거지만 특히 얘네가 어디에 가냐면 전력반도체에 강합니다.
1: 네.
2: 그러니까 전력반도체에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들 어제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전력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라든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판입니다. 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효율성을 높여주거든요.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또 소부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움직이는 게 여러 가지 오늘은 이제 소부장이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좀 돌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ISC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인데 오늘은 리노고 고영이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 업황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뭐 업황이 세면 우리가 2023년도에 돌이켜보면 2차 전지 시대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럼 몇 개월 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를 돌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보면 그러니까 2025년 지금 6년이죠. 2025년도에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 모든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1: 예.
2: 그러다가 지금 와서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소부장들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왔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야 이제는 반도체만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고 거기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근데 뭐 지난 몇 달도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항상 그 걱정이 앞서는 게 너무 많이 투자해서 이게 과잉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잖아요.
2: 네.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1: 네.
2: 언젠가는 과잉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우려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주가가 7월, 8월 조정을 받다 보니까
1: 네.
2: 우리가 이제 야 밸류는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조금 뭐 거품이라든지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 아니야? 영업이익이 좀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국내 증권사 두 군데 거를 예를 들면
1: 네.
2: 한 증권사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70%에서 60%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30만 원 목표가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최근에 한 증권사에서는 우리가 SK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이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한테 잠식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품론 얘기가 나왔는데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거품론을 어떻게 반박을 했냐라면 야 거품이라면 재고도 쌓이고 가격도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재고는 일주일치밖에 없어. 이거는 정상적인 재고가 아니라 소위 쇼티지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야. 이게 어떻게 거품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품론에 대한 얘기도 맞고요. 거품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단지 그 사이에는 시간이란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1: 네.
2: 단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증권사들 2028년 그러니까 오늘이 올해가 6년이죠. 내년 8년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도 그렇게 본 거고요.
1: 네.
2: 그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한번 보자. 고민해보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품은 옵니다. 저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앞당겨서 고민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뭐 이 AGI 이슈가 단기적인 상승으로 그칠지 앞으로 또 새로운 이 주식시장의 동력으로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게 이제 실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2: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아직 눈으로 보진 않았어요. 기술 개발이 됐지만 이게 실물 쓰인 건 아닌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ChatGPT-6 같은 경우는
1: 예.
2: 벌써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사용해 보실 거고 이걸 이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도래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눈에 우리 앞에 지금 구현되고 있고 저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먼저 발표했어야 되는데 좀 놓쳤다라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AI가 나오고 나서부터 한 몇 개월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확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1: 네.
2: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이제 한 기업이 오픈하니까 다 오픈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 AGI 시대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 같은 것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생산 거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예.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이슈가 모아지고 있는데 왜 일본입니까?
2: 근데 우리가 SK하이닉스

0: 스 같은 경우 네. 우리가 중국에도 공장이 있고요. 한국에도 공장이 있고 지금 미국에는 이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일본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0: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뭐 나쁠 건 없죠. 그런 어떤 거점을 갖고 미국은 지금 대놓고 미국 와서 지금 생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뭐 일본에는 수많은 부품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키옥시아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를 했고 지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지금 최대 주주예요.
0: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주주가 이제 물량을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1: 키옥시아라는 데가 도시바
0: 과거엔 도시바였었는데 이게 거죠. 랜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랜드 반도체는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 D램과는 좀 다르게 랜드는 아까 이제 제가 HBM은 단기 기억 장치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저장 딱 누르면 랜드에서 저장을 합니다. 이거는 전원이 꺼져도 우리가
1: 기억하고
0: 있는.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랜드를 네. 플래시를 잘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본의 아니게 최대 주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경영권을 행사할 생각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
1: 네.
0: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 SK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께서도 몇 차례 일본이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만간 어떤 뭐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런데 이게 SK하이닉스하고 키옥시아 생산량을 합치면은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던데.
0: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낸드 점유율이 28%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 예.
0: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대략 한 10%대 중반, 그리고 키옥시아가 10%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10%대 후반, 키옥시아는 1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과 10%대 중반 합치면 결과값이 한 33% 나온다라고 그렇죠. 하네요.
1: 그러니까 이제 두 기업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입장에서.
0: 근데 이게 우리가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하게 삼성전자보다 높죠. 근데 이제 물리적 결합을 한다 해서 그런 결과치가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리적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된다라는 건데 저는 뭐 별로 이 어떤 점유율 차이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이 TSMC와의 점유율 경쟁을 안 했다시피 지금은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시장 파이가 커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점유율보다는 각 기업이 얼마큼 매출을 만들어내고 얼마큼 영업이익을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처럼 점유율에 대한 어떤 싸움 이거는 통신사 우리나라 3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중요하죠. 점유율이 꼬로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 딱 갇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AI 반도체 시장은 갇힌 시장이 아닙니다. 무한 확장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거기서의 점유율은 생각보다 중요성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앞으로도 좋은 또 소식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랜만에 또 7천대로 올라섰으니까요.
0: 네.
1: 오늘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1부 마치면서 서바이버의 Eye of the Tiger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재미있는 광고 문구 중에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부르나 봅니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의 편이라는 말에서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죠. 남의 편에서 마지막 글자는 띄어서 쓰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붙여서 쓰는 표현으로 남의 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달은 동사 잡다와 함께 쓰여서 아이를 뵌 부인이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뜻합니다. 임신하고 열 달이 되는 달이 바로 해산달이지만 아이는 해산달의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남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산호를 넘기고 남의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를 해산할 달의 다음 달에 낳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 남의 달 잡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동사 먹다나 자시다 등과 함께 쓰여서 환갑이 지난 뒤의 나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8순 이상을 이르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나이를 다 살고 덤으로 더 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일 텐데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백수를 넘어 사시는 분들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오늘도 전국에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았는데요. 강원 산지와 경북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로 내려가 꽤 춥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중부 내륙과 영남 내륙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 30도, 광주 31도, 대구 29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다소 덥겠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과 울진이 26도에 머물며 낮에도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낮 공기도 한층 더 선선해지겠는데요.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광주 28도로 평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은 차차 흐려지면서 내일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40,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대응도 회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 GDP가 1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1년 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경찰 도움을 받아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부 직원이 월 최대 7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포착돼 회사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먼저 살펴볼 텐데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나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과 협치 이 두 가지를 화두로 꺼내들었죠. 꽉 막힌 여야 관계 돌파구가 마련될지 또 논란을 휩싸인 김승원 용해인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영희 서정욱 강수영 세 변호사분들과 함께 여의도 해장국권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죠. 자, 요즘 AI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강수영, 서정욱 세 분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먼저 우리 강수영 변호사께 물어볼게요.
4: 네.
2: 민주당 대표 김민석 대표 이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잖아요.
4: 네.
2: 오늘 그 민주당 TV도 같이 방송하셨는데
4: 맞습니다.
2: 뭐라고 얘기합니까?
4: 뭐 교섭단체 연설에서의 하나하나 메시지를 강의하듯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화 나누면서도 저도 주목했고 대표님도 신경 쓰시는 게 지금 현재 지지율 하락의 국면에 가장 큰 원인을 정치적인 아젠다나 뭐 그런 것도 뭐 물론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은 가장 핵심이 지금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 돈을 못 쓰고 있다.
2: 네.
4: 그 이제 주식이 떨어진 것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물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여윳돈이 줄어들면 사람이 위축되잖아요. 돈을 덜 쓰게 되고 식당도 덜 가게 되고 뭐 여행도 덜 가게 되고 그 돈 아껴서 조금이라도 쌀 때 물을 태워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등등의 현재 이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실감하는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게 해결되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제가 네.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김민석 대표도 교섭단체 연설하시면서 가장 이제 신경 썼던 게 그 민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양극화 문제 그리고 품격 사회라는 워딩을 이제 사용하셨는데 이제 먹고 사는 최소한 먹고 사는 사회를 넘어서서 누구나 기본적인 품격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저는 양극화 해소의 다른 말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방향은 잘 읽으신 것 같다. 저는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2: 서정욱 변호사님, 여야 간 협치 잘 될 것 같습니까? 김민석 대표는 협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잖아요.
5: 네. 제가 보기에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 기본 인식은 내란 정당이다. 내란 청산할.
2: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면서요, 그래도.
5: 표현은 안 쓰지만 이거 그러니까 말로는 협치이지 실제

0: 시작됐거든요. 네. 그럼 60항제 넣고 또 최근에 내란 막았다고 또 촛불 혁명도 여차. 이게 헌법입니까? 민주원도 다 이럴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정종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에서는 개헌은 없다 또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하던데.
0: 그렇죠. 저도 계속 개헌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개헌에 대해서는 아예
2: 상대를 하지 마라.
0: 응하지도 마라. 그냥 많이 무시해버리라. 이렇게 계속 저도 주장하죠.
1: 서 변호사님이 배우 세력입니까?
2: 그러니까.
0: 아니 뭐 저는 정종식 대표 보고 그럽니다. 개헌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개헌은 이게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가 주도했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개헌.
3: 아니 이래서 서정욱 변호사를 몹시 사랑하는 게
1: 빅픽처
3: 매우 솔직하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남들은 야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 그런 게 없어요. 변호사님 그대로 이 70항국을 여는 그 간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허락할 수 없다. 우리가 대통령일 때 해야 돼. 이야.
1: 아니 노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때 개헌이다 하는데 아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똑같은 얘기들을
2: 아니 그러니까요.
1: 진보는 보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은 그래도 국힘이 뭔가 개헌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협조할 의사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아예 이쪽은 정권을 잡고 나면 개헌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거 원포인트 개헌 하자고 그래도 그것마저도 안 하면서 아 우리가 정권 잡을 때 그때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상적인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인기 있는 인기 영합 정치 하겠다라거나 그냥 우리 저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진정성이 없이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김민석 대표 이번에 저 교섭단체 연설을 어떻게 보셨어요?
2: 되게 의미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에 좀 설명이 부족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이번에는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준 게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개헌 얘기도 하시고 또 0.2동 얘기도 하시고 특히 강국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강국 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저는 대한민국이 보수분들도 그렇지만 너무 이 미국이나 이쪽 서구권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나 숭배 문화가 사실 너무 우리 잠재의식 속에 막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는 옛날에 한번 은혜를 입었으니 거기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끝까지 그거를 갚아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굳건하게 나가면서 뭔가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이 어깨를 딱 나란히 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 보수 정권은 무조건적으로 중국이나 이쪽은 다 적대시하고 미국은 무조건 숭배하고 이런 쪽으로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적이 들고 그 운동하고 이런 거 사실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자강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 부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1: 그러니까 외교의 0점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2: 예, 네. 그런 것도 했고 또 강국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했고.
1: 강승 변호사는 오늘 그 정잠식 원내대표 그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도 뭐 메시지 중에 주목한 것은 따로는 없었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시즌이고 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회의 시간이 사실 다가오는 거고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여야 공이 있는 문제입니다. 여야 공이 있는 문제인데 이게 감각적으로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에만 너무 집중하고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정치 이슈는 재미없는 것 취급을 해요. 방송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1: 우리도 반성을 해야죠.
3: 예, 조회수가 안 나오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 싸울 게 없으니까.
2: KBS 일례도는 안 그렇습니다.
3: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소중하죠.
1: 감사합니다.
3: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국회에 있는 의원들 중에 사실 30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 중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얼굴 아는 매칭이 되는 사람이
2: 몇 명 안
3: 되잖아요. 30명 넘게 될까 말까잖아요. 사람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데 그럼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노냐?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옳은 소신대로 연구해서 지금 해야 될 민원들 청취하면서 국민들이 필요하다는 거 청취해서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묻힙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정재심 원내대표든 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든 원내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진짜 정치하는 것 쪽으로 무기중심을 옮기고 주목도도 이렇게 옮길지를 함께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언제쯤 가능할까요?
3: 유튜브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1: 지금 여기 유튜브 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공익민원이다 아니면 청탁이다 말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게 공익민원이라는 게 이런 방식을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0: 되고 제기가 되는 겁니까?
1: 아니 그 재년세대 강모 교수 있잖아요. 대표.
0: 예.
1: 여기서 만든 이게 코로나 치료제잖아요. 그럼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만나봤습니까? 그 사람에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통화한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사이에 브로커 양모씨 있잖아요.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그러게 그 고양이 필터로 이게 사진 찍어 올리는.
0: 네, 뭐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 뭐
1: 그러니까 제 말은 브로커 말만 믿고 바로 그냥 문자를 그대로 식약처한테 보냅니다. 도대체 강모 교수가 뭘 만들고 있고 이 재난세를 어떤 회사고 이런 걸 하다못해 보장식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진짜 지역구 민원이면 과연 이게 오랜 20년, 2년 양모씨 브로커 부탁 없이도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이렇게 합니까? 다르잖아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양모씨가 이게 임상 성인 나면 내가 큰 거 한 장 한 8억 이상 챙긴다는 걸 몇 번 이야기해요.
0: 네.
1: 김성원한테. 그러니까 김성원 의원에게 자기가 20년 친분 있는 브로커가 큰 돈을 버는 거 알면서 도와준 거예요. 나는 500밖에 못 벌지만 너에게 큰 돈 챙기라. 이렇게 도처에 놓습니다.
0: 네.
1: 이게 공익 민원입니까?
0: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적절하게 해명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아, 우선 정확하게 해명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뭔가를 따다다다다다 막 올리게 되니까
0: 예.
2: 실제 그 언론 보도나 이런 분들이 그쪽을 좀 쫓아가느라고 급급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좀 정리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김승원 후보자도 그런 쪽에 이제 대응하는 그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탁탁탁탁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 예를 들면은 기소계획서 검사들의 그 서부지검의 기소계획서를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때 보도를 저기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뭐 집행유예 뭐 어쩌죠 뭐 8개월 8년 뭐 이런 8개월이었죠.
0: 8개월.
2: 네, 그 얘기 이제 나왔더니 실제 그 다음에 언론사에서 KBS에서 이거를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거 말고 3개월 후에 또 다시 그러니까 그 처음에 기소계획서가 올라간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이제 검찰 보고서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게 최종이었고
0: 네.
2: 그때는 원래 이거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 안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이제 기소를 안 해주자니 또 너무 이렇게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좀 부담이다. 먼저 이런 내용으로 이러한 이안을 만들어가지고 또 올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건 정말 유죄다라고 주장했던 그 내용하고 검찰에서의 생각하고는 달랐다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도대체 언제적 정보이고 그 정보가 왜 나왔는지 누구한테 나왔는지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도 그렇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뭐 단순히 난 친한 사람인데 한두 번 연락밖에 안 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 주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되 대신에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뭐 민주당 오빠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극적인 단어만 골라갖고 사용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이걸 좀 정확히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민주당 오빠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양 씨와 강 씨의 국회 오빠들이 국민의힘 오빠들도 되게 많고 이름이 특정이 되는 사람들도 또 되게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많이 하고 뭔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김승원 의원이랑 이제 연결관계가 이제 지금 이렇게 드러났고 실제 임상 관련해 갖고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에 연락을 해준 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0: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2: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민원 같은 거 전달하고 그럴 때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0: 네.
2: 저도 뭐 그런 민원을 전달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본인이 이제 뭔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승원 의원 얘기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당시에 이게 예를 들면 위법하게 뭔가를 뭐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다거나 안 되는 걸 억지로 해달라고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그 당시는 특히 코로나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에 있는 제약회사가 그런 걸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경솔하게 사실 이제 본인이 해준 것에 대해서 그걸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김승원 후보자 입장은 이제 식약처장한테 한 번 문자 연락을 했었고 그리고 공익민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2: 공익민원이라고 보겠죠.
0: 그 선을 어디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민원이라는.
3: 이게 공익민원이라는 해명은 매우 잘못된 해명입니다.
0: 잘못된 해명이다.
3: 잘못된 해명이고 아. 거기서부터 다 꼬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해명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고 또 사과할 부분을 사과하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나갔어야 되는 건데 공익민원이라고 보기에는 서정훈 변호사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 어떤 약인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인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냥 전달해버리면 그거는 공익민원 전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적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지 공적 민원 뭐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 했다 그렇게 접근하면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0: 그런데
3: 네. 이제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식약처에서 반칙이 일어나거나 안 돼야 될 것이 되거나 그것이 있는가 여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 양 씨라는 분이 이게 잘 되면 자기는 6억을 받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이거 대형 PD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검찰은 사실 이 김승원 의원을 6억짜리 뇌물죄로 잡아넣으려고 했었어요. 이 양 씨한테 간 6억 원이 김승원 의원에 대한 뇌물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구도를 짜고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식약처 직원들 식약처장 부르고 압수수색해서 이 임상 승인이 날 때까지 과정 중에 조금이라도 반칙이 있느냐.
0: 네.
3: 이례적인 거냐. 3년을 털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소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못하고 양 씨, 강 씨 관련된 거, 이 6억 관련된 거를 갖다가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무죄 나와버렸어요. 관련이 없다. 단정 짓기 어렵다. 전체 녹취록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다른 맥락의 내용도 있더라. 그러면 이게 마치 김승원 의원이 관여돼가지고 대형 비리가 있고 수천억짜리 이익이 걸려있고 이게 사실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록을 보지를 못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가지고 있는 살라미식 페이스북 중계만 보고 판단하면 안 좋은 것만 나오니까 사람의 색깔, 생각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0: 네.
3: 법원에서 왜 그렇게 다르게 판결했을까? 그 한동훈 의원에게 질문이 들어가는 건 그럼 법원 판결은 왜 그래요 도대체? 본인 말씀하시는 거하고 법원 판결하고 결론이 너무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이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시각처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은 설명이 아마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작하기 전에 김성원 후보자가 고개를 바짝 숙이시라. 어쨌든 사적 인연 때문에 소개를 해준 거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거는 명확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는
0: 그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명확히 해명을 해야 한다.
1: 그런데 재판이 두 개가 있거든요.
0: 네.
1: 강모 씨 고등법원 재판 하나 있고 그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은 바로 이 말한 그 사건이 있고요. 또 이게 500만 원을 후원금 하겠다 해가지고 계좌번호 농협 가르주고 고맙습니다. 보낸 게 있죠. 이것도 이게 재판이 1심에 있어요.
0: 돈은 실제로 보내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1: 약속.
0: 약속을 한 거지.
1: 뇌물은요. 네. 달라고 요구만 해도 기수입니다. 주겠다고 해도 기수입니다. 근데 약속까지 했잖아. 이걸 강모하고 양모는 지금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 뇌물 약속으로. 그런데
0: 네.
1: 약속을 받은 김성원은 기소 유예를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주려고 한 사람은 약속으로 기소되고 지금 1심에 있어서 거기 피해자들이 재난실에 탄원서를 내고 있어요. 아마 17일 날 원래 선고하려 했는데
0: 네.
1: 아마 변론 재개돼서 재판부도 이게 사건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주겠다는 사람은 약속으로 기소되고 받겠다는 사람은 고맙다고 했는데 기소 유예가 되니 이게 심우정 총장이 제대로 눈치 본 게 아니냐 계엄 직후에 이렇게 우리 검찰을 뭐, 비판하는
0: 뭐
1: 거예요.
0: 외압이 있었다는
3: 부분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 좀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어제 KBS 단독 보도 거기 나오잖아요. 기소 유예를 왜 했을까? 그 이후에 내부 검토의 자료를 보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소를 했다가 불구속 구공판을 했을 때 무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 무죄 가능성은 왜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강 씨에 대한 재판에서 6억 원짜리 청탁. 그게 무죄가 나와버리니까 그 부분이 무죄가 나오니까 이 기본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유예하고 바로 따로 기소한 게 방금 말씀하신 뇌물약속죄 부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쪼개기 기소예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갖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번 던져봤다가 무죄 나오면 이건 접고 새로 다 비틀어가지고 또 기소하고 이런 게 이제 과거의 검찰의 패단인데 이 사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과 별개로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드립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걸 갖다가 편파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언론에 흘려가지고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것. 식약처장에서 아무런 반칙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요즘 언론도 기사 제목 보면은 평균보다 승인 두 배 빨라 막 이런 게 타이틀로 잡혀요. 이게 도대체가 검사의 결론과 법원의 판결 결과하고도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런 게 저는 아주 구태의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0: 한동훈 의원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브로커 양모 씨가 제약업체 그 강모 씨라는 사람한테 최재성 전 정무수석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록을 추가 공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계속 이름이 나오네요, 노 변호사님.
2: 네, 이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최재성 의원 얘기도 이름도 나오고 뭐 누구 이름도 나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당사자들은 그 부인을 하잖아요.
2: 네, 그 부인을 할 뿐더러 그 양 씨라고 하는 사람도 이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설레발치고 사람들에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런저런 걸 해서 미안하다.
0: 그거는 좀 허풍이었다?
2: 네, 허풍이 많이 있었다. 아. 그리고 자기가 그냥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름 다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중간에서 이렇게 한 게 바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청문회 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되고 실제 그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관련해갖고 뭔가 한다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본인은 뭐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자기는 청문위원 나오고 싶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틀려요. 왜냐하면 청문위원으로 나오면은 본인이 선서를 안 하잖아요. 근데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사실을 말해가지고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뭔가를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저는 그게 더 믿을 만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이 말하고 싶으면 증인 나와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청문위로 나오든지 증인으로 나오든지 한동훈 의원이요?
1: 아마 이제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은 당이고요. 당 소속 의원들끼리 사보임이 되는데 예. 무소속하고는 안 돼요.
0: 아.
1: 그래서 청문위원은 안 되고
0: 예.
1: 그 증인은 뭘 잘못했다고 증인 나겠어요. 제가 볼 때 다른 서류들은요. 이미 뭐 녹취록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여러 군데 구할 수가 있고
0: 네.
1: 다만 이제 그 공소계획서 있죠.
0: 계획서.
1: 요거는 조금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피의 사실 공표는 아니고요.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잖아요. 구형계획이.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비밀로서 가치가 없어요. 계획에 불과한 초안이고
0: 네.
1: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한동훈이 처벌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한동훈 제가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저 평소에 많이 비판하는데
0: 네.
1: 그러고 이게 야당에서 어떻게 해서 옛날에 정윤의 문건부터 쫙 문건들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용을 봐야지 정윤의 문건 누가 유출한 거야. 그러다 박근혜 정권 망했잖아요. 옛날에 노회찬도 검사 떡값 할 때 그 검사 명단이 중요한 거지 이거 어디서 구했냐. 전 노회찬도 억울하다 봐요. 배지 달라할 때. 그때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공익신고자들 좀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게 법안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따라서 이게 한동훈을 공개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 네, 메신저 공격이 아니에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왜 그 얄밉게 자꾸 자료를 풀고 그래. 미워 죽겠네. 이 사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자. 그게 아니고 내고 있는 자료가 혼자 독점하면서 중요 부분을 발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편견을 심어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한 문제 제기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일반인이 접근할 수도 없는 정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하게 하죠. 공정하게. 예를 들면 양 씨가 김성원 의원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한동훈 의원은 공개를 안 했지만 빨리 될 필요는 없고 왜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님이 뭔가 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무죄 판결을 할 때에는 그러한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한 거지 판사님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편파적으로 자료를 자꾸 중계하지 말고 오픈을 하든가 누군가가 공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0: 아니, 공익적인 네. 제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2: 그러니까 아니, 공익적인 제보가 아닌 것이 미안한데 공익적인 제보가 아닌 것이 그 아까 말한 대로 뭐 녹취록 같은 거는 정말 당사자들이나 뭐 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줬을 수도 있어요. 그걸 공익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아까 말한 검사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는 공익적으로 뭐 누군 제3자가 줄 수 있는 문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되게 중요한 자료니까.
0: 검찰 내부의 네.
2: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개월 후에 최종 보고서는 그게 아니었다. 3개월 내 최종 보고서는 불기소 계획이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검찰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기소하면 안 될 거라고 판단 내려서 결국에는 3개월 후에는 불기소로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잖아요. 그러면은 불기소 계획서를 공개를 해야죠. 한동훈 의원이 이걸 왜 마치 기소 계획서가 최종 본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거를 공개를 해요. 그거 자체가 일단은 잘못된 공개라는 거죠.
3: 그러니까
2: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3: 그러니까
2: 거죠.
3: 한동훈 의원이 기소 계획서라는 걸 공개할 때 그 의도는 이 기소 계획서를 보면은 이렇게 중형의 징역 몇 개월 이렇게 구형할 의견이었는데 왜 기소유예가 갑자기 됐냐? 이거 특혜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거 뭐 사법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오히려 안 썼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그 시민분들 중에는 이거 사법 카르텔 아니야? 판사 출신이라고 뭐 어떻게 봐준 거 아니야? 그 의혹 제기하려고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존재는 우리가 논했지만 기소유예가 특혜가 아니라는 거는 검찰 내부 자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동훈 의원이 지금 뭐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신지 모르겠지만 막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던지고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 잘못해서 증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2: 확인하기 위해서.
3: 진실을 알기 위해서. 네.
0: 아니 근데 저는 이 국면에 궁금한 게 한동훈 의원은 저렇게 열심히 또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별 도와주거나 뭐 반응이.
1: 원자료가 제보가요. 한동훈 의원 쪽으로 많이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한동훈 의원이 일단 법무부 장관 할 때 이 사건이 수사됐잖아요. 3년간 끌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2023년 연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고 또 이분이 특수부 검사로 좀 날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가 특히 피해자들이 한 3만 명 되는데 70명이 재판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강모 교수한데 그러면 거기서 모든 자료를 형사재판 자료도 문서송부 촉탁으로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한동훈 쪽이 다 갖다 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가 없으니 그러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뭐 게을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보가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제보를 나눠서
2: 나눠줘야 돼요. 원래는
0: 힘을
1: 아니 무소속이니까 국민의힘이 안 주잖아요. 한동훈 아니 의원이.
2: 친한 게 라인들이 있으니까. 친한 게 의원들이 있으니까.
1: 당이 다르니까. 한동훈이 주면
2: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있겠죠. 한동훈의 한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정말로 대권을 생각하고 다른 정치인하고 같이 뭔가를 할 생각이 있으면 원래는 본인이 혼자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혼자만 막 떠들어댔을 때는 사실은 화력이 세지가 않거든요. 혼자 아무리 정말로 뭐 10개씩 20개씩 올린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정말로 힘이 있는 제1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에 특히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힘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활약에서는 좋죠. 왜? 그분들은 이미 또 청문회도 될 거니까. 그런데 자기는 청문회 못 되지. 근데 그 사람들은 되지. 자기가 정부 나눠주면 그 사람들만 청문회에서 뭔가 조금 빛이 날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죽서서 개준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런 표현은. 이걸 뭐라 그래? 속담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죽서서 누구 준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내부에서도 우리가 한동훈 의원을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한동훈만 혼자 빛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0: 강 변호사님 이게 또 김승원 후보자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3: 아 근데 아닌가요? 조용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김승원 의원에 대한 이슈가 이제 계속 새로 나오다 보니까 집중이 되지만 사람들이 뉴스를 다 안 따라가잖아요. 뉴스를 안 따라가고 일반 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식당에서 식사하시면서 가볍게 점심시간에 이런 일이 있더라 저런 일이 있더라 얘기하는 화두 중에는 용해인 의원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3: 네, 왜냐하면 용해인 의원 이슈는 직관적이에요.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0: 예를 들면 어떤 부분?
3: 30대가 어떻게 장관을 해? 그럼 이야기가 화제가
0: 있는 거죠. 뭐.
3: 그러니까 이제 화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어떻게 30대가 장관하지? 혹은 국회의원 비례를 두 번 했는데 장관한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쉽게 갈 수 있어요. 김성환 의원 사건은 뭐 신약 개발 어쩌고 식약처 이게 복잡해요 사실관계가. 판결이 어떻고 뭐 구형이 어떻고 그런데 원래 직관적인 이슈인데다가 여기에 용해인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 의지를 보이고 설명이 아니에요. 사실관계 해명이 아니고 의지를 드러내야 되는 비례대표 사태 부분에 대해서 버티니까 야 완전히 그냥 그 특혜를 입었는데도 특혜를 이중으로 누리려고 하는군 이 프레임에 그대로 빠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청년들도 이게 청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소위 잘 보인다 보다는 소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고 여성들도 다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진보 정당도 연대하고 이런 의도였는데 다 반대는 진보 정당도 연대 반대 여성 단체도 반대
0: 그러니까요.
3: 청년들도 이건 공정성 시비로 보죠. 이러니까 개각의 취지가 다 몰각됐는데 제가 좀 지켜봤어요. 봤더니 본인이 스스로 최소한의 결단을 내리길 바랬는데 골든타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의원 내려놓는 것도. 근데 어제 기본소득당에서 나오는 입장을 보니까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새로운 관례를 만든다.
0: 경직을 하면서.
3: 그렇죠. 이거는 거의 뭐 이 개각의 취지가 지금 몰각되고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것들을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 지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후보자가 정면으로 그냥 나는 모르겠어. 여론이고 뭐 그냥 갈래요. 아니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이 집중하든지 그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 상황에선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0: 아니 뭐 저 그 어느 기사에서 김민석 대표가 공항에서 대통령한테 그 지명 철회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대표도 아니라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랬다면서요.
3: 네. 보도가 좀
2: 빨리 된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오늘 한국일보에 이런 단독이 나왔어요. 이거 정말 제가 이 제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한국일보 단독입니다. 제목. 용해인 소속 언더 조직. 남성은 배설 욕구가 관심사. 여성은 미리 문제 소지 줄여야.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0: 언더 조직이란 게 뭐예요? 이렇게 뭐 비선 조직 같은
2: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인 부부가 노동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따로 이제 움직였던 언더 조직

0: 조직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거기에
1: 공식적인 이제 조직 말고.
0: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보드 클럽의 어떤 그 이제 후원이라고 하는 그 땡땡 누구 씨가 이제 후원하는 그런 곳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언더 조직에서 활동을 했었대요. 노동당의 비선 조직인 언더 조직에서. 근데 여기서 제목 그 사람들 강령이 여성 활동가들은 태도가 정갈하고 다부져야 된다. 여성 활동가들은 남성들하고 이렇게 술 잘 먹는다는 걸로 어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여러 번 만나다 보면 오로지 관심사가 이제 그런 대로만 쏠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막 이런 종류의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심해라. 여자 보고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강령으로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성차별적인 내용이
0: 성차별적인 게 만연한 그런 조직의 강령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런 강령에 대해서도 전혀 이의하지 않고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았던. 사실은 그 내부에서도 그런 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많이 냈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고 달리 용해인 부부는 그걸 아무도 내질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은 실제 그 여성 성차별적인 그런 행동이 있었던 곳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그걸 안 해가지고 또 책임지고 물러나기까지 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그런 부부가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곳에 장관으로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느냐. 사실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는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한두 개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나온 이 용해인 부부 혹은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 처음에는 겸직하면서 장관하는 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성평등 가족부라고 하는 곳이 사실 상징하는 걸 생각해 보더라도 절대 이분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했어요.
1: 지금 노 변호사님의 말씀이 약간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와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래도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조금 끝까지 지켜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꼭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건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의견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거죠.
1: 우리 직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서 변호사님.
2: 아니 우리 야당에서요. 네. 계속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데 주로 안규백 또는 김용범. 그런데 여가부 장관 바꾸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 네.
2: 지금 원민경 여가부 장관 평가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꾸죠? 우리가 바꿔라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평가도 좋아요. 그럼 이게 강훈식 실장이 교체가 용해인 하자 했을까요? 아니면 조성주 인사수석 했을까요?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결국에 성남 경기 비선라인 김현지 포함해서 그쪽에서 용해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완전히 큰 사고 난 거죠. 저는 뭐 용해인이 계속 버티면 좋아요.
1: 묻습니다. 저 우리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가서 뭐가 결단이 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라도
2: 아마
1: 본인의 결단
2: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 못할 겁니다.
1: 못한다.
2: 오늘 보면요 김용희 대장동에 6억 받은 거 있죠. 요걸 7개 조직이 나눠줬는데 기본소득 용해인한테도 돈이 갔다 판결문이 나와요. 김용 6억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뭐 어떻게 지명 철회합니까? 한 가족처럼 2015년부터 올해 2년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저는 지명 처리 못 한다 봐요.
0: 그러면 나랑 내기해요. 난 지명 처리 한다. 그러면 지명 처리 안 한다. 자, 우리 둘이 내기해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한번 저는 청문회 끝나고
2: 우리 강 변호사님
0: 그럴 것 같아요.
2: 지명 처리.
3: 아유, 어디 내요, 정말.
1: 여기는 저 내기장이 아니기 때문에.
3: 그럼 글쎄 봐요.
0: 아니, 왜냐면 서정 변호사님이 지금 틀린 말씀을 많이 자주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좀 확인하고 싶어요. 네.
1: 강 변호사님, 청와대 인사 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던데.
4: 근데 이게 국정은 이제 또 결과 책임인 측면이 있어가지고요.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결과가 이러면은 무슨 말을 한들 청와대의 말이 변명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뭐 장관 인선과 관련해가지고 항상 이슈가 되어왔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청년들 지지가 떠나고 있으니 청년 출신 장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 여성도 좋겠고 그리고 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소속 진보 군소정당 소속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4: 그런데 모든 걸 대통령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걸러야 되는 건데 물론 과거와 같이 무슨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그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변명이 없다 국민들한테 앞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기자들이나 혹은 SNS에 있는 글이나 과거 글만 찾아봐도 나오는 문제점들이 왜 안 걸러졌을까.
1: 네.
4: 뭐 그런 것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챙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네.
1: 알겠습니다. 세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There are places
1: I remember. 네, AI 얘기 요즘 많이 하죠. 정말 하루가 다르게 AI 진화하면서 우리 일상뿐 아니라 또 교육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AI를 얼마나 또 어떻게 쓰게 해야 할지, 또 이런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인구와 터놓고 하는 뷰티풀한 이야기 인터뷰 코너에서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1: 약간 오늘은 좀 변신을 한 느낌.
6: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인터뷰 시간에 찾아뵐 줄은 몰랐는데, 오늘 또 할 얘기들이 좀 재미있는 게 좀 있을 것 같네요.
1: 아니 뭐 앞서서도 일부에 이제 AGI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 AI에 대해서 AI에서 또 한층 업그레이드된 진화된 거잖아요.
6: 그렇죠.
1: 요즘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6: 말씀하신 대로 그 AGI라는 게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 하는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며칠 전에 이제 GPT-6라는 녀석이 나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 AGI의 정의가 뭐냐라고 그러면, 이 정의 자체도 아직은 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뭐 젠슨왕이 이제 AGI에 왔다 이러니까 한쪽에선 승리 선언하는 거냐, 아니면 한쪽에선 이거 뭐 정의도 없는 거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러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GPT-6가 아스트라라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뭐 지금 뭐 수능 만점 받았느니 막 이래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1: 써보셨어요? 우리
6: 저는 아직 지금 써보고 있어요.
1: 쓰고 있어요.
6: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일반 분들은 못 쓰시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깝지만 최소 15만 원 이상 계정에서만 돼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짜리나 2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22달러짜리 계정에서 안 되는데, 저는 써봐야 되니까 써보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성능이 나오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스트라라는 녀석이 시험을 볼 때 되게 또 어려운 추론 시험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모델인데, 어떨 때는 60점이 나오고 어떨 때는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1: 왜 그런 거지?
6: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AI가 생각했던 걸 두고 이어서 풀게 하면 100점이 나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껐다 킨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풀었더니 60점이 나오는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AI가 AI 자체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그 앞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줄 거냐,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을 깔아줄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AGI에 대한 논란은 뭐 그거는 차차 뭐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두고라도, 개인 입장에서 그럼 이 정도 수준이 되는 AI를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예를 들면 AI한테 이제 질문을 주면 혼자서 AI가 몇 시간 동안 작업도 하거든요. 그건 반대로 우리가 몇 시간 정도 작업을 할 수 있는 AI한테 그 정도 수준의 질문을 할 수 있느냐, 다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1: 질문을 잘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네요.
6: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사람을 넘어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람은 AI랑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AI랑 어떤 식으로 함께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모두가 김덕진 소장님처럼 아이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6: 맞아요.
1: 아이들은 또 우리 엄마 아빠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좀 뭐라 그럴까, 컨트롤 조정해주면서 제어해주면서 교육을 시킬까, 그 고민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6: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책을 하나 내게 됐어요. 책 제목이 AI 시대 부모로 살아가기라는 책인데, 이제 제 오늘 이제 인터뷰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제가 이런 책을 쓸 줄 몰랐습니다.
1: 축하드려요.
6: 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저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AI 전문가고 IT 전문가이긴 하지만

0: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보니까 이 아이한테 이 AI를 어떻게 알려주지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긴 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저는 AI를 하는데 실은 저희 와이프가 유아교육과 나와서 유치원 교사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이들 감성교육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10살인데 2016년생이거든요. 네. 2016년이 또 알파고 나왔을 때잖아요.
1: 그러네요.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챗GPT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아이한테 어떻게 하다 하다가 저는 아이랑 AI를 쓸 때 그냥 놀면서 쓰거든요. 근데 노는 거를 좀 몇 개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그 선생님들 특히나 이제 초등학생 선생님들한테 강의 요청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교수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초등학교는 잘 모르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희 아들하고 노는 거를 강의 때 보여드리고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고 한번 책을 써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항상 강연을 가면 꼭 그런 선생님들 말고도 기업에 가도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의 그래서 AI 시켜야 돼요? 마셔야 돼요? 아니면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는 기술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기술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집에서 얘기를 하면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우리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면서 실은 둘이 맨날 싸워요.
1: 아, 이 시대 최고의 부모의 조합인 것 같은데?
0: 모르겠어요.
1: 아빠는 AI 전문가고 엄마는 네. 마음 전문가고 그러면은.
0: 네. 네. 근데 이제 아이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엄마가 얘기하는 게 계속 치고받고 하니까.
1: 네. 보통 또 그런 집들도 네. 또 나름의 또 고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0: 그래서 저희가 네. 치고받으면서 합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합의한 내용들을 책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나오게 됐고요.
1: 근데 우리 요즘 네. 우리 아이들이 AI를 많이 활용하는 건 맞죠. 저는 집에서 저희 애들이 AI 쓰는 거는 제가 지금 못 봐서 그런지 네. 몰라도 그 장면은 네. 못 봤거든요, 제가.
0: 아마 몰래 쓸 수도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왜 이 또 하게 됐냐면 어떤 학부모님 강의 끝나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그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좀 그랬는데 챗GPT가 이렇게 대화하라고 해서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엄마가 충격을 받은 게 엄마는 지금까지 챗GPT를 안 써봤는데 아이가 먼저 AI로 써가지고 그걸로 해답을 얻어서 자기 친구랑 이렇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1: 그 엄마만큼 좋은 해답을 줬나 보죠.
0: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AI는 일단 질문을 하면 답변에 있어서 확률적이긴 한데 우리가 보면 되게 나를 공감한다고 느낄 정도의 답변을 잘해요. 왜냐하면 네.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대화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대화가 아이들이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AI가 주는 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답 자판기인데 그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그거를 듣는 엄마 입장에서도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AI 얼마나 쓰냐 이러시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조사를 했는데 최근 1년 안에 생성형 AI를 써봤다는 아이가 49.9%.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됐어요. 특히나 고등학생만 보면 10명 중 7명이 넘게 쓰고 있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청소년 67.6%가 최근 일주일 안에 AI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우리 애들도 다 쓰고 있겠네, 그러면. 나만 못 본 거네.
0: 그럴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특별한 아이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보통 아이들의 일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너 어떻게 시작했어? 라고 이제 물어본 설문이 있었는데 네. 그 설문 내용의 1위가 관심과 호기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수업과 과제보다 그냥 이런 게 뜬다니까 해볼까? 라고 해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거 써도 될까라는 회의하는 시간에 이미 아이들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자녀분, 이제 그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혹시 손주, 손녀가 있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보면 이제 그분들이 볼 때 손주들이 스마트폰 주기만 해도 그거 갖고 막 혼자서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나 대화하는 것들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익숙하게 AI를 쓰는 AI 네이티브 세대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저희 도구만 한번 접근하면 잘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1: 저만 해도 이제 이게 뭘 검색할 때 궁금한 걸 찾아볼 때 네. 이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 유튜브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가끔 AI가 생각나서 AI한테 물어보고 있거나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많은 애들이 이제 AI랑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는 그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이걸 어느 범위까지 허락을 해야 할지 숙제하는 것까지 이걸 냅둬도 되는 건지.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오픈 AI의 챗GPT 안에 아예 약관에 써 있는 게 뭐냐면 만 13세 미만은 사용 금지라고 써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1: 그런 게 있었어요?
0: 네, 약관에 보시면 13세 미만은 사용을 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써 있어요. 물론 이게 오픈 AI 거 말고 나머지 용소들은 또 다 툴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캔바 같은 도구는 초등학생도 쓰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만 13세 미만이 왜 안 써야 되냐에 대해서 그 맥락들을 보면 네. 결국 거기서의 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인데 내가 그 생각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면 그럼 이거를 혼자서 썼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보면 13세 미만은 쓰지 말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부모나 선생님이 같이 함께 가이드라인 주면서 써도 된다. 네. 이런 식의 가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가 아직 13세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AI를 직접 주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냥 같이 놀아줘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궁금한 게 있으면
1: 그거는 김덕진 소장이 놀라고 아이를 끌어들인 건 아니고요.
0: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1: 재밌겠어요,
0: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그럼 지금 AI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랑 합쳐지는데 그럼 13세 미만한테 그럼 챗GPT나 AI 안 주면 얘는 교육 안 시켜요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애들 대신에 궁금한 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넣어준다라고 할 때 그냥 대신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숙제 같은 걸 하고 싶어요. AI로. 네. 그럼 저한테 아빠 그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가 대신 넣어줄게. 네. 너 뭐가 궁금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가 뭔가 저 이런 거 입력하고 싶어요 라고 알려줄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그거를 입력을 해요. 네. 그리고 나면 정답이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이거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 같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른은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너는 이거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거 좀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하거나 야 이거 너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것 같지만 이게 좀 달라 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랑 아들이랑 AI랑 셋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씩 예쁜 막 그림도 나오기도 하고 네. 막 만화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저희 아들 데리고 막 스티커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같이 써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유튜브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유튜브를 쓰는 방법을 몰랐고 아이들도 유튜브를 쓰는 방법을 몰랐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유튜브가 딱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자기가 영상 보느라 바빴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게 아이들 스마트폰에는 지금 무슨 영상이 오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냥 보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식당에서 애들이 유튜브 보고 있으면 조용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잘 우리가 인지했다면 혹은 이 AI라고 하는 알고리즘의 특징을 알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상을 이런 식으로 봐야지란 가이드만 좀 줬다면 아마 유튜브를 보는 친구들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음악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악기 배우는 친구들은 그 알고리즘 그쪽으로만 집중되는데 뭔가 내가 재밌어하는 것만 보면 안타깝게 중독되는 현상들도 생기죠. 근데 저는 AI가 비슷한 것 같아요. AI가 지금 우리도 잘 모르고 아이들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알아서 써 그러면 과연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쓰면서 야, 이 AI가 이렇게 되는구나 특징을 같이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1: 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옆에서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어른이 있으면 더 좋은 네. 방법이다.
0: 그래서 어떤 것 같아를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자기에서 계속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1: 이분의 질문 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만 AI를 못 쓰게 하면은 이게 뒤처지는

0: 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 AI 맞아요. 교육 언제부터 시켜야 하느냐라고 우리 7420님께서 물으셨거든요. 네.
1: 그러니까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정말 여러 가지 강의나 방송이나 유튜브 나가잖아요. 제가 컨텐츠를 찍을 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꼭 제목에 붙는 게 있어요.
0: 뭐요?
1: 이거 모르면 뒤처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니까.
0: 오늘 우리도 붙지 않을까?
1: 그런가요?
0: 이거 안 들으시면 뒤처집니다.
1: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저는 되게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 보니까 엄마들이 잠을 못 자거나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국엔 우리에게 갖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은 저는 데이터 분석 일을 계속 해봤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항상 듣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빅데이터라는 게 되게 유행할 때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려면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0: 맞아요.
1: 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뜰 때는 아 저희 아들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전문가들은 무슨 과를 보내야 돼요? 아. 지금 근데 비슷한 이야기들 듣고 있는 상황인데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알파고 만든 데미스 어사비스 우리가 네. 말하는 그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으신 그분은 AI 영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근데 이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히려 AI 시대에 수학과 과학 같은 기본을 꾸준히 해라. 이른바 STEM이라는 교육들을 잘 하는 게 오히려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오히려 이 AI 만든 이제 그 노벨 과학상까지, 노벨 화학상까지 받으신 분이
0: 네.
1: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나만의 프로젝트는 꼭 해봐라.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적인 교육을 하면서 AI로 뭘 해볼 수 있는 나만의 것은 해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교육은 도구일 뿐이지 AI 교육을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코딩학원에 보내서 막 이렇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0: 네.
1: 그 시간에 오히려 수학과 과학을 기초적인 걸 하면서 AI는 그 나의 상상을 확장시켜줄 수 있는 도구로서 부모님이 같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엔비디아의 젠슨왕 제가 이것도 책에 썼는데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졸업식마다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충분한 고통과 시련이 있길 바랍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뭔가 우리가 말하는 매끈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AI 네이티브들은 알아서 AI를 잘 쓰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건 우리가 강제화하지 않으면 이들이 못할 것들이 오히려 더 저는 AI 시대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잘 될까요 하면 예의범절 바른 친구들이 살아남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꼭 시키는 거 하나 있는데
0: 네.
1: 아파트에서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0: 훌륭하시네요. 네.
1: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AI 기업들 만나보고 기업들 만나면 오히려 그런 인간적 맥락이 있거나 그걸 갖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요즘 원하세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안 하는 것들은 AI가 해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맥락을 알고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영재 교육이나 AI 교육을 먼저 시키기보다는 기초 교육을 여전히 시켜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만 AI랑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걸 부모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알려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진짜로 책 읽기 시키고 종이로 글 쓰게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예의범절 잘하게 하고 어려운 거 겪게 하고 저는 좀 그런 게 오히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0: 그게 오히려 우리가 AI 시대에 아이들한테 길러줘야 할 힘이 그런 것들이다.
1: 네. 왜냐하면 AI는 계속 진화하는데
0: 네.
1: 그 지금보다 1년, 2년 있으면 더 진화할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르쳐주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어떤 AI가 나에게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0: 마지막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뭐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 AI 교육에 있어서.
1: AI 교육에 있어서 저는 결국에는 부모가 함께 해주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AI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가이드가 없으시면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되게 그걸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거 또 우리가 AI 시대 같이 고민해야 될 것들을 정답이 아니라 저도 고민을 이제 넣어놨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거를 아이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AI를 함께 쓰는 시절이 제대로 쓰는 것들이 좀 우리에게 있는 게 AI 시대의 부모로 살아가면은 혹은 부모로 살아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결국 AI 시대에도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네, AI 시대.
0: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펄을 윌리엄스의 해피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공기도 깨끗합니다. 지금 가시거리가 40km 이상 길게 트여 먼 풍경도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낮 동안은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은 다시 동풍의 영향을 받아 구름량이 늘어나면서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4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전과 대구, 부산 29도, 제주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낮 동안은 덥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아침에는 더욱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상도 해안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져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몰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3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봉쇄 시위 95일 만에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진입해 내부 물품을 반출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수사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관련 내용을 거듭 부인하며 인사

0: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를 국민 암장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개헌 논의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3.3%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기동대까지 배치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대한체육회 산하 9개 종목 단체 직원들이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올림픽공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대회 운영 물품 등을 반출했습니다. 선관위와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도 투표용지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핸드볼과 펜싱 등 15개 종목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봉쇄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고 대회 운영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진입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단체 직원들은 국회의원 중재로 출입문 앞까지 진입했지만 한 여성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비켜주지 않아 출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한체육회는 경찰과 협의를 이어왔고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진입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장비 반출이 마무리된 뒤 대한체육회 측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장비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 없도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서 적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주재훈 기자입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경찰이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고발장이 새로 접수된 만큼 고발 내용과 지난 수사 내용,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에 사건을 배정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해당 신약은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착오가 있었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정치권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차례였는데 연설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3: 네, 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그리고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등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다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정책 등을 연이어 비판했고요. 또 주가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개헌 추진 언급에 대해서도 명확

강력한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을 박은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면서 혹시 개헌으로 임기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도

0: 원내대표를 향해 극우 유튜버로 전직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공당의 대표 연설이 맞느냐, 자극적인 선동으로 보일 뿐이라고도 했는데요. 품격은커녕 대안도 없이 저주의 언어만 늘어놓았다며 정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임이 연설을 통해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심취해 국정을 극단과 저주의 언어로 채우다 몰락했다며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의 길을 갈 것이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해 상극의 문이 아닌 상생의 문을 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네, 오늘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죠?
0: 네, 국회에서는 내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의 운영 상황을 묻는 순서인데요. 내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모레는 외교 통일 안보, 그리고 11일에는 경제,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에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어 다음 주에는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우선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부터 15일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김승원 법무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를 시작으로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대응도 회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참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개막 연설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5년간 각각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투자와 공동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며 본격적인 정상회귀에 돌입합니다. 먼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대응 상황이 공식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 생산이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급반등했는데 이번 2분기에도 양호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3.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이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중심으로 0.2%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며 0.4% 늘었고 정부 소비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 0.1%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현재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2분기 명목 GDP는 전 분기보다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제조업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화학제품, 운송장비 제조, 서비스업의 도소매 등 다른 업종의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 국민 총소득도 3.1% 늘며 경제 성장률을 웃돌았습니다. 총 저축률은 45.6%로 전 분기보다 3.9%포인트 올랐는데 1970년 통계 공표 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은은 기업 실적 호조는 성과급과 법인세 등을 통해 가계소득과 정부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며 시차를 두고 내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2에서 0.3%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 전망치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긴급구호대가 오늘 산악 지역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해온 곳입니다. 그동안 도보 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네팔 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우리 긴급구호대원 6명이 오늘 네팔 군과 함께 헬기를 타고 산악 지역 두 곳으로 향합니다.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지역, 그리고 메인캠프 오른쪽의 산악 지역입니다. 모두 실종자 가족들이 도보 수색을 희망해온 곳입니다. 외교부는 대원들의 안전과 수색 효과를 고려해 드론도 함께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지난 4일에도 파워하우스와 위어댐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산악 지형이라 위험하다는 이유로 도보 수색을 불허했는데 입장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그제 열린 한국과 네팔 외교장관 회담이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그동안 집중해온 터널 수색은 어제 종료됐습니다. 어제 구호대는 앞서 들어갔던 곳과는 다른 트리슐리강 상류 쪽 입구로 터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부터 수심이 높아 보트에 의존해야 했고 얼마 못 가 바위에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팔군은 진입 자체가 위험한 데다 생존자를 발견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위어댐 일대 터널 수색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헬기를 이용한 수색도 세 차례 이뤄졌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네팔에서만 1,356명이 숨졌고 중국 쪽 43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1,400명에 육박합니다. 실종자도 여전히 5,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1: 미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이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휴에도 쉬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폭풍처럼 올렸습니다. 이란, 캐나다 등을 자극하는 가상 이미지로 도배했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시도라는 분석인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수십 개의 게시물을 쏟아냈습니다. 캐나다와 그린란드까지 합해 모두 미국 영토로 표시해놨습니다. 아이스하키를 하다 넘어져 있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일어나 주지사라고 말하는 만화 이미지도 게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표시하고 미국 국기가 그려진 망치로 이란을 때리는 이미지도 등장했습니다. 뉴 멕시코주의 명칭은 뉴 아메리카로 바꾼 지도도 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이었던 현지 시각 6일에만 60개 넘는 게시물이 그의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거나 갈등 중인 이란 또 캐나다를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을 자신으로 지목한 뒤 중간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노동절 연휴를 맞아 이목을 끌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란 전등 여파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5로 역대 노동절 기간 집계분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유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물가가 비상인 상황이라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까지 동맹국을 더 압박해 성과를 내는 것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정용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간수성에서 식용 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 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어제부터 중국산 줄기상추에 대해서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해 식용 색소 사용 여부를 검사 중이며 긴급수거한 제품 8건 외에도 다른 제품을 추가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식용 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현재 주 중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물량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6천억 원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 특히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가입 요건과 동일합니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을 하면 투자 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 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내 3,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매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입니다. 국토부는 한 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 토지에 대해서 5천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을 맞아 서울 지역 주요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의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을 조사를 했더니 4인 기준 평균 31만 3,08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가 내린 것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특히 햇배와 햇사과 등 과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삶은 고사리 등 나물류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의회는 축산물과 채소, 임산물의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서 각각 30.7%, 26% 정도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 경북의 해안과 산지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20mm, 많게는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이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인사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인구 감소로 승객이 줄어들자 버스 노선을 축소하거나 아예 노선을 없애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의 특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들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2024년 기준 버스의 총 운행 거리가 2019년에 비해서 4.8%나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이 불편한 농어촌과 지방 소도시에서 버스는 뭐 그야말로 주민들의 발이자 또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다들 이용객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곤 하지만 이 섬마을인 신안군의 경우는요, 5년 동안 버스 공급량을 늘린 결과 승객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이 이전보다 편리해지니까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침체되는 지역을 살리는

0: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네 글자고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죠. 예, 초성 힌트 드리면 디귿지읒 기역 티읒입니다. 디귿지읒 기역 티읒.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이것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 고장만의 어떤 이것의 불편한 점이나 바라는 점, 개선점 이런 것들 생각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이용하셔서 문자로 정답과 여러분의 의견 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나누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오늘도 먼저 살펴봅니다. 임초희 리포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사고와 작업 등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사고가 있었던 문경휴게소 부근 3km가량 정체고요. 이후 작업 중인 남김천에서 2km 구간 답답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원지역 면원에서 양방향으로 정체인데 모두 1차로를 막고 작업 중이고요. 인천 방향으로는 경계권, 광교터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 서부여 나들목에서 동서천 분기점 쪽으로는 시초 졸음쉼터 부근에서 하고 있는 작업 여파로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남청주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대응이 회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긴급구호대가 오늘 산악지역 도보수색에 나섭니다. 그동안 도보수색을 허가하지 않았던 네팔군이 입장을 바꾸면서 길이 열렸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년 연속 동결됐던 2024년과 2025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기존보다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한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판매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광역시, 그러니까 특별시와 광역시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버스의 총 운행 거리가 점차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2019년에 315개에 달했던 버스 터미널도 2025년에 30여 개나 영업을 종료해서 사라진 걸로 조사됐다고 해요. 뭐 오늘의 퀴즈 정답인 이것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탈 수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말로 뭐 지역에서는 버스 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셈이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네 글자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시민의 발이라고도 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보내주신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끝번호 3784님은 시골은 아무래도 이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자가용으로 많이 다닙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지역 면적에 비해서 촘촘하게 이 망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97님은 저는 올해 면허증 반납하고 이것 이용하는데 쾌적하고 편리하고 아주 좋아요.

0: 하셨습니다. 아, 모르긴 해도 이제 좀 큰 도시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뭐 그런 경우에는 버스나 지하철 뭐 다양하죠. 택시도 있고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도 같습니다. 6549님은 이것은 특히 청소년과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4179님 저도 주로 이것 이용하는데요. 환승할 때 버스가 잘 오지 않아서 많이 불편합니다. 출퇴근길이 너무 힘들어요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마을버스가 좀 더 자주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전철 그러니까 지하철에 비해서 좀 버스 노선이 촘촘하지 않을 때가 있죠. 0819님 한 분만 더 볼까요? 올여름 휴가 때 신안 퍼플섬에 다녀왔는데요. 버스 정류장이 노랑색 보라색 등으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버스 정류장을 예쁘게 꾸며놓은 곳들도 많이 있군요. 어디선가 한번 사진으로 봤던 기억도 납니다. 참 예뻤는데요. 하여간 내고장에 뭐 자랑할 만한 이거 제도도 좋고요. 어디는 뭐 콜버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마을 주민들이 부르면 오는 버스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뭐 자랑도 좋고 또 개선해야 될 점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가서 지역 소식 전해듣죠. 오늘 먼저 청주로 가봅니다.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네 오늘 청주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청주도 어느덧 초가을 날씨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이제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 최저기온 는 17도로 선선하게 시작해서 현재는 29도까지 올랐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의 대기질도 청정한데요. 다만 환절기인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 하나는 챙겨주셔야겠습니다.
0: 예. 자 그럼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는지 또 내용 들어볼까요?
1: 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해 여름 참 길고 무척 더웠습니다.
0: 맞아요.
1: 올해는 열대야 발생 일수가 역대 2위를 기록할 만큼 밤더위도 심했는데요. 특히 비는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0: 네.
1: 전국 평균 강수량이 558.6mm로 평년의 76% 수준에 그치면서 2024년부터 3년 연속 평년을 밑돌았습니다. 또한 기상청의 향후 3개월의 기후 전망을 살펴봐도요. 9월과 10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11월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0: 네.
1: 이처럼 기후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청주시 농가들도 새로운 소득원으로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0: 정말 요즘은 기후가 이제 농산물 지도도 바꾸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반도가 아열대화되면서 작물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잖아요.
1: 네.
0: 청주에서는 지금 어떤 아열대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나요?
1: 네, 현재 청주에서는 애플망고와 무화과, 레드향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18개 농가에서 3.33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지역 농가들이 아열대 작물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재배 기술과 보급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 신진호 농촌 지도사에게 알아봤습니다.
2: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이란 현재 기후온난화로 인해 6대 과일 재배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후 적응 작물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여 아열대 작물 면적 확대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촌진흥청 원예특색과학원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2050년에는 국내 사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강원도 산간 지역만 남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주 지역 미래농업의 발전을 위해 아열대 작물 소득화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청주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 신축 또는 보수와 묘종, 냉난방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에는 애플망고 농가의 냉난방기, 애플망고 묘목, 양액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0: 예, 지난해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에 애플망고 농가가 선정돼서 아주 다양한 지원을 받았군요.
1: 네, 맞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2025년 아열대 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에는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사막리에 있는 애플망고 재배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농가는 애플망고 묘목 560주와 냉난방시설 등을 지원받아서 0.12헥타르 규모의 시설하우스에서 3년생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7월 말부터 첫 수확에 들어가서 올해 전체 예상 수확량은 약 500kg

0: 정도라고 합니다.
1: 네.
0: 저도 기후변화로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사업에 참여한 가덕면 애플망고 농장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농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2: 청주 가덕면에서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최봉열입니다. 다육식물을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지니까 농사짓는 분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는데 계속 이제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이제 다육이 시장이 조금 이제 주춤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대체 작물을 생각하다가 아열대 작물이 좀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많이 고민을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애플망고를 지금 재배하게 됐습니다. 관심은 한 4,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워낙 이제 아열대 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정을 계속 안 되다가 재작년에 이제 신청을 해서 작년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이제 뭐 애플망고 묘목이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그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사계절이 있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이 아열대 작물 재배할 때 그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0: 맞아요. 이 애플망고는 열대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려면 기후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플망고가 가장 잘 자라나는 온도는 24도에서 30도 사이인데요.
1: 네.
0: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서는 겨울철 야간 온도가 최소 10도 이상 유지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햇빛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광량이 부족하면 과실의 크기가 작아지고 특유의 붉은 빛깔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하우스 설치 시에는 이 일조량에도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요. 이 애플망고 농장 최봉열 대표는 한 해 동안 애플망고를 재배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아봤습니다.
2: 저희가 이제 겨울에 춥다 보니까 아열대 과일이다 보니까 그 난방 자체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난방은 최소 이제 저희가 한 6도에서 7도 최저 기온으로 좀 맞춰야 되고 난방하는데 이제 비용이 좀 거의 한 70% 80% 정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온도를 좀 높이는 방법보다는 조금 후기 잡기로 해가지고 난방비가 좀 덜 들어가게끔 해서 좀 후기 잡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묘목이 이제 좀 비싸다 보니까 화분 재배 지금 들어가는 거는 460주는 이제 기술센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난방에 대한 그 히터펌프 해가지고 지하수로 해서 하는 냉온 분기, 그다음에 양액기 그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3: 도움이 좀 됐을까요?
2: 많이 도움이 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농가에서 개인이 이제 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금전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외국이 뭐 태국이나 아니면 필리핀 같은 데서 수입되는 거는요 60% 정도 익었을 때 따서 고온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 나라 오면서 숙성이 되고 있어요. 국내산 애플망고는 거의 이제 95% 100% 가까이 됐을 때 망을 씌워서 이제 거기 떨어지면 저희가 수확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하거든요. 수입산에 비해서 저희 이제 국내산께 그 맛이 거의 월등하게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기후변화로 과거에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재배할 수 있었던 아열대 작물이 이제는 전국 곳곳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 농촌진흥청도 시설하우스에서 망고를 재배할 때 온도를 다르게 관리해서 수확 시기를 분산할 수 있는 표준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기후변화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산 아열대 작물은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 수확할 수 있어서 수입산 망고와 비교해 당도와 향, 식감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맞서서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고 있는 농가 위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그럼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정말 우리 땅에서 이 망고가 자랄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맛있다고 하니까 많이들 사 드셨으면 좋겠어요. 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이어서 안동입니다. 김봉원 리포터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1: 안동은 날씨 어떤가요?
4: 네, 경북 북부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절기 백로가 지나면서부터 확실히 선선해졌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여전히 자외선 지수 높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10도 넘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이건 기온 차가 정말 커지긴 했어요. 그 영주의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한 곳인 무섬마을에서 그 지난 주말에 풋꽃 행사가 열렸다고 하던데 이 풋꽃이 뭔가요? 명칭이 좀 낯설입니다.
4: 네, 지금 우리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풋꽃은 조선 후기에 시작된 백중놀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1: 네.
4: 음력으로 7월 중순경 논매기가 끝나면 버리는 농민들의 잔치인 셈인데요. 마을 단위의 협업 노동을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함께 모여 하루를 쉬어가는 날을 뜻합니다.
1: 네.
4: 풋꽃은 70년대 중순 명맥이 끊어졌다가 지난 2004년 안동 군자마을이 대한민국 제1호 문화역사마을로 지정되면서 복원됐고요. 이후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옛 풍습대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 세시 풍속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백중놀이는 들어봤던 것도 같아요.
4: 네.
1: 근데 어쨌든 뭐 일반적인 굿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군요.
4: 맞습니다.
1: 그럼 뭐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즐겼나요?
4: 네, 이 마을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이날만큼은 하루 머슴으로 일꾼이 돼서 이것저것 즐겨보면서 하루를 쉬어가는 컨셉으로 마련됐는데요.
1: 네.
4: 현장에선 체험 부스마다 담당자가 배치돼 경기 진행 방식을 설명하면서 체험을 도왔고요. 룰 등을 안내하는 관계자가 안내도 이어갔습니다. 현장 소리와 함께 행사 진행 방식에 대한 설명 현장 관계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5: 가야 돼.
6: 쭉 앞에 있었던 것
5: 같아요.
6: 중앙절인데.
7: 2개 남았습니다.
6: 주소. 웬네 주소.
7: 네네네네.
8: 선생님 카드를 뒤집고 개.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 해보는 거예요?
7: 여기서는요. 우리나라 세시 풍속에 관한 내용이 여러 담겨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하나는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 하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카드를 찾는 거예요.
8: 이렇게 해서 다섯 세트를 찾아야 되는 건가?
7: 네네네. 1분에 다섯 개 찾으시면 제가 스탬프를 찍어드리고 있어요.
8: 네.
7: 그래서 세시풍 속에 관한 거를 알려드리고자 한 게임입니다.
8: 바나나 냉장고 하고 하는 거?
7: 맞아요.
8: 선생님 여기는 어떤 거 해보는 부스예요?
9: 여기가 일제강점기에 이제 독립운동 하던 데인데 그 당시에 일본 헌병들이한테 걸려갖고 이걸 불태웠대요. 그런데 여기 그 후손들이 다시 세운 거야 이 건물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그 기념으로 사진 찍어서 배지 만들어지는 부스.
8: 스탬프를 찍는 그 판을 가지고 계신데요.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즐겨보게 되는 건지.
10: 아, 리플렛을 일꾼 문서라고 하는 컨셉으로 잡아봤는데요. 일꾼이 세 개의 부스를 체험을 하고 나면 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고요. 허가받은 이후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다섯 개 이상 부스 체험을 하시면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힐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싱잉볼 체험을 넣었고요. 그리고 조지훈 시인님의 별리가 여기 무선마을이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별리 시를 릴레이로 시민들이 써보는 그런 체험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네, 어쨌든 뭐 농민들이 하루 쉬면서 노는 그 잔치 컨셉트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군요.
4: 네, 투어 놀이는 물론이고 옛날 윷놀이와 비슷한 승경도 놀이를 해보기도 하고요. 떡매를 쳐서 직접 친 떡에 고무를 묻혀 인절미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1: 네.
4: 이 밖에 유점을 본다거나 싱잉볼을 통해 몸과 마음에 쉼을 주기도 했는데요. 또 현장에선 단심줄 놀이라는 특별한 체험도 곁들여졌습니다. 그 모습에 이어 이번 행사에 대한 설명 관계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11: 진행 방향이요. 나는 이쪽으로 계속 가는데요.
12: 네.
11: 가는데 이렇게 가면 부딪히겠죠.
12: 네.
11: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홀수는 제일 먼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으로. 홀수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천천히.
13: 계속 왔잖아. 내가 뭐야?
14: 꼬였는데? 안녕하세요. 영주한국현문화진흥원의 권경은 팀장입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에서 주관하는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행사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택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알리고 또 그것을 산업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시면 백중놀이라는 걸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양반들이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노비들이 주로 농사를 짓거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여름이 되게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 특별히 좀 휴가를 준다는 느낌의 행사거든요. 그래서 마을잔치처럼 맛있는 것도 주고 좀 하루 재밌게 놀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백중놀이 기원으로 알고 있는데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 네, 좀 인상적인 게 단심놀이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커다란 이제 대나무가 기둥을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 개의 색동의 천들이 지금 메어져 있습니다.
14: 우리의 전통 고유의 다섯 가지 색상에다가 잘 쓰지 않은 백색을 좀 쓰고 있는데 12가지 가닥으로 해가지고 보통 길쌈놀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놀이의 가장 근본은 예전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단합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단심줄을 꼬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협동심도 다지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마을의 단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놀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네, 단심줄 놀이는 12가지 색의 천을 각각 한 명씩 잡고 홀수 번호는 우측, 짝수 번호는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몸을 움직여 직접 줄을 꼬아보게 되는 건데요.
1: 네.
4: 서로 모르는 관광객들이 함께 줄을 잡고 해보면서 호흡을 맞춰야 하는 협동심을 요하는 체험이었습니다.
1: 뭐 어쨌든 다채로운 체험거리는 물론이고 휴가를 제대로 만끽한 일꾼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좀 쉬어가면서 옛 선조들의 농경문화와 협동정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농경문화 속에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옛 풍습을 간접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는데요.
1: 네.
4: 참여해본 관광객분들 만나 소감 들어봤습니다.
8: 어디에서 오셨어요?
12: 대구요.
8: 방금 이제 단심줄놀이 한번 참가해봤는데 좀 해보니까 어떠신지?
12: 멀리서 보니까 좀 쉬워 보였는데 실제로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도 협동하는 게임을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모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5: 풋꽃 한다 그래서 거기가 왔어요. 옛날에 이제 농사 지을 때 이제 어떻게 한가하거든요. 뭐 해가지고 술 한잔하고 그렇게 했었네. 옛날 그런 추억이 살아났죠.
8: 오늘 이 행사 또 알고 오신 거세요?
16: 아니요. 회갑 기념으로 친구들이 14명이 왔는데요. 무선 마을이라는 데를 검색하다 보니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옛날 모습은 그대로 있고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 건물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 있고 풋꽃이라는 게 처음 같아요.
8: 네, 좀 어떻습니까?
16: 재밌네요. 해볼 만한 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점점 사라지는 생활 속의 풍습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걸 젊은 사람들이 잊지 말고 그냥 한 번 정도 경험해서 되새기보는 좋은 경험 같아요.
17: 예, 일반 체험하는 그런 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풋꽃이라는 용어도 사라져가는 농경사회의 그런 풍습들을 몰랐었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의미를 또 다시 한번 되새겨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1: 아니 그럼 지금 혹시 안동을 비롯한 다른 곳곳에서도 이 풋꽃 행사가 열리고 있나요?
4: 네,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로 매일 날을 달리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1: 네.
4: 농민들이 고된 노동의 피로를 푸는 건 물론이고 개인주의 사회가 팽배해진 요즘 과거 마을 공동체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풋꽃. 백중놀이, 농촌사회 하나의 어떤 문화이기도 한데요. 이 세시풍속의 명맥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안동 소식 아주 잘 들었습니다. 김봉훈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18: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제주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9: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사안 같은데 그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항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뭐 이런 가운데 그 위성곤 제주지사가 최근 그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다면서요?
19: 네, 위성곤 지사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칭다오 항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물동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행정의 판단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1: 네.
19: 이 항로는 오영훈 전 도정이 제주와 중국 간 교역을 확대하고 제주 기업의 물류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 해운그룹과 신규 항로 개설을 협정을 맺었고 지난해 10월 제주와 칭다오로 있는 정기 화물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항 이후 물동량이 당초 기대에 크게 묻히지 못하면서 손실보전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까지 불거진 상태인데요. 결국 위성곤 도정이 이 사업의 물동량 예측 실패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입니다.
1: 네. 항로를 개설하는 근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 선사와의 계약 구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쨌든 위지사도 인정한 거군요.
19: 그렇습니다. 제주도와 중국 선사가 맺은 협정의 핵심은 선사가 화물 항로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협정상 연간 운항 비용으로 약 519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5억 원이 잡혀 있는데요. 화물이 많이 실리면 운임 수입이 늘어나 제주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화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제주도가 보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핵심은 얼마나 많은 화물을 확보할 수 있느냐인데 실제 물동량이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도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겁니다.
1: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면 실제 뭐 물동량이 어느 정도나 부족했던 겁니까?

0: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제주도가 계산한 손익분기점을 보면 배 한 척이 한 번 운항할 때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약 220개 정도의 화물이 차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항로가 개설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실제 물동량은 항차당 평균 23개에 그쳤습니다.
1: 네.
0: 필요한 물량의 약 10분의 1 수준인데요. 당초에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새로운 물류망이 생기면서 제주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는 줄이고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항 결과는 그 기대와 상당히 달랐던 겁니다.
1: 근데 이 위성곤 지사가 선거 때는 이 항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었나요?
0: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이 항로의 사업성과 계약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는 항로 자체를 당장 중단하기보다 사업 변경과 재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단순히 사업성이 좋으냐 나쁘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선사와 이미 협정을 맺었고 실제 운항까지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함께 따져야 하는 문제가 있던 겁니다. 결국 지금은 항로를 당장 없애기보다 기존 협약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핵심 쟁점인 상황입니다.
1: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려운 건가요?
0: 예,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협약은 항로 개설 이후 3년 동안 손실 보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항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협약상 계약 기간은 2028년 10월까지고요. 중도에 협약을 종료하려면 중국 선사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협약에 따른 절차도 따져봐야 합니다.
1: 네.
0: 즉 제주도가 사업성이 떨어졌으니 오늘부터 중단하겠다고 해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 그렇다면 뭐 계약을 끝낼 수는 없더라도 대신에 뭐 조건을 다시 협상하는 방안은 어떤가요?
0: 그래서 지금 제주도가 선택했던 방법이 재협상입니다. 문제는 제주도는 손실보전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이지만 중국 선사 역시 기존 협약보다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1: 네.
0: 결국 재협상을 하려면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기존 계약의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또 다른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이 항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비판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항로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35%보다 많았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물동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점과 협약 체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다만 항로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의견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제주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망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왜 도민 세금으로 계속 손실을 메워야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항로의 존폐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과 재정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1: 그 앞으로 재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그럼 뭘까요?
0: 결국 제주도가 어디까지 책임질 거냐인데요. 기존 협상에서는 화물이 부족해도 일정 부분 제주도가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협정을 만든다면 실제 물동량에 맞춰 운항 규모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보이고요. 또 손실이 계속 발생할 경우 제주도의 부담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성이 더 악화됐을 때 제주도가 협정을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에 명확하게 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요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위험을 도민 재정이 일방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제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위성곤 제주지사가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거라면서요?
0: 네, 위성곤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핵심 농정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제주 농수산물 유통공사 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이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 지사는 지방정부가 새로운 공기업을 만든 데 대해 정부가 가급적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공기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유통체계를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연구하고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1: 네.
0: 사실 방향 전환은 이미 시작됐는데요. 지난 7월 발표된 민선국위 100대 정책과제에서도 당초 유통공사 설립 대신 제주 농산물 유통 통합관리 체계 구축, 역량 강화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인수위도 지방공기업을 만들려면 행정

0: 임시공단부 심의를 거쳐야 하고 예산 부담도 크다면서 임기 내 공사 설립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그럼 애초에 어떤 공사를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0: 쉽게 말하면 제주 농산물의 생산 이후 과정을 공공이 관리하는 유통 컨트롤 타워였습니다. 위성곤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공사가 농산물의 품질 관리부터 저장, 유통, 판매, 가공, 수출까지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저온 저장 시설과 제주 농산물 전용 창고를 확보하고 전속 화물 체계를 운영해 물류비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또 지금처럼 제주 농산물이 육지 도매 시장으로 이동한 뒤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 현지의 산지 경매와 공공 수급 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관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장과 물류, 가격 형성, 판매까지 제주가 좀 더 주도하겠다는 구상이었던 겁니다.
1: 이 구상만 보면 뭐 농민들의 기대도 상당히 컸겠는데요.
0: 네, 공사라는 조직 자체보다는 물류와 수급 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는데요. 지난 6월 18일 위성곤 당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월동무와 브로콜리, 양파, 마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물류통합과 거점물류센터 구축, 과잉 생산에 대한 예산 확보, 생산자 조직화와 물류비 절감 등의 요구가 나왔습니다. 제주 농산물은 섬이란 특성 때문에 육지로 보내는 물류비 부담이 크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보면 농민들이 중요하게 본 건 공사 조직 자체보다는 농산물을 저장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하고 물류비를 낮추면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능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럼 지금 있는 조직으로 공사가 하게 될 기능을 뭐 얼마나 할 수 있는 건가요?
0: 현재 제주에는 농산물 수급을 관리하는 조직들은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관리센터가 수급관리 계획을 세우고 재배 면적과 출하 가격 정보를 관리하면서 가격 안정제나 가공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수급관리연합회도 생산 조정과 출하 조정 등을 통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공사 공약은 기존 수급관리 기능에 더해 저장과 물류, 가공, 판매 등을 하나의 공공유통체계로 묶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존 조직이 유통공사를 그대로 대신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하기로 했던 기능 가운데 기존 조직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새롭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1: 그 제주가 말하는 그 다른 형태의 유통체계, 그럼 뭘 좀 눈여겨봐야 할지 간략하게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0: 예, 조직의 이름보다는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느냐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지사가 다른 형태를 찾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물류비를 어떻게 줄일지, 가격이 떨어질 때 물량을 어떻게 조절할지, 판로는 어떻게 늘릴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기존 수급관리센터와 생산자 단체, 농협 등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설립 자체는 어려워졌지만 제주 농민들이 겪고 있는 물류비 부담과 가격 불안, 판로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제주의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뉴스원 제주 취재본부 홍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를 끝으로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맘때면 들어야 할 노래죠.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높고 파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지금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이 30.7도, 대구 28.3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다시 동풍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점차 늘어나면서 흐려지겠고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4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상도 해안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고요. 특히 제주도는 내일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몰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더위도 점차 물러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사나 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서 적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경제 안보 정책을 전방위로 비판하며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장관 지명 철회도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전국 이슈 2부 시작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교통수단 분담률이라는 자료에 따르면요, 지역 간 오늘의 정답인 이것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평균 이것 분담률이 약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5.3%로 나타나서 17개 시도 가운데 이걸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경북을 포함해서 전북, 전남, 충북, 세종 등 6개 시도들도 이것 분담률이 10%를 밑돌았습니다. 뭐 그만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될 텐데요. 뭐 지자체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콜버스라든지 콜택시 등을 운행하곤 있지만 이것의 이름처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정답 어쨌든 네 글자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 화요일 전국문화일주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화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지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몇 분 문자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6372님. 대도시는 버스 중앙차로제가 있어서 참 편리한데요. 시골에는 버스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앞서 일부에서도 이런 문자들이 참 많았는데요. 역시 아, 지방에서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5507님, 지방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이군요. 근데 시내버스인데도 배차 간격이 20분 이상이라 저도 이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전보다 배차 간격이 2배 이상 길어졌어요 하셨는데 아, 이게 참 악순환인 것 같아요. 이용객 수가 인구수 자체가 뭐 줄고 있으니까 이용객 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점점 이용도 불편해지고 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죠. 609님, 저는 경북 봉화 명호면 도천리 산꽃마을에 사는데요. 하루에 버스가 3회만 운행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기도 힘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렇겠네요. 하루에 3번만 버스가 운행되면 이건 정말 내 차 이용해야지 그거 속 터져서 어떻게 기다리나요. 0688님, 부모님이 은퇴하신 후 양평군 산읍리에 살고 계신데요. 경기도인데도 근처 용문면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두 대뿐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더하네요. 지금은 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만약 어머니 혼자 남으시면 운전도 못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생존 교통이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급한 경우에는 참 정말 이 생존이라는 표현이 딱 와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821님 한 분만 더 보죠. 전주사는 65세 여성인데요. 저는 다리 관절이 안 좋아서 버스 타고 내릴 때 힘이 듭니다. 단 높이가 너무 높아요. 버스 만드시는 분들 노인들의 고충도 좀 반영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통앱은 정말 좋다고 또 칭찬도 곁들여 주셨습니다. 아, 이 전주에는 저상버스가 없나요? 이 승강장 바닥 높이에 맞춘 버스가 있는데 전주에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루빨리 좀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불편함을 좀 덜어드려야죠. 예. 어쨌든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선 뉴스 심재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교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제주경찰청 그리고 제주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는데 근데 이렇게 제주 치안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지금 온라인상에 지역 혐오와 가짜 뉴스가 확산돼서 제주도민들 피해가 우려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실종신고 허위종결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허위 종결이나 기록 삭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0: 그리고 법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수원지방법원이 결국 형사합의부 한 곳을 없애고 재판부를 재편했다고요?
1: 네,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결원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말 제14 형사부를 폐부하고 이 재판부가 맡고 있던 사건 98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육아휴직과 사법연구 등으로 법관 두 명이 추가로 빠지면서 생긴 단독 재판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재판장 한 명과 배석판사 두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한 곳을 없애고 소속 법관들을 단독 재판부로 재배치한 겁니다. 현재 수원지법의 법관 정원은 179명이지만 실제 재판 업무에 투입되는 법관은 153명, 약 8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기관 파견이나 해외 연수, 육아 휴식 등에 따른 결혼이 겹친 영향인데요.
0: 네.
1: 법원 측은 이런 법관 부족 현상이 수원지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법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 사건들은 특정 재판부의 업무가 몰리지 않도록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포스코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죠?
1: 네, 맞습니다. 포스코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 임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48시간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실제 파업이 이루어지면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만에 처음인데요. 현재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경력금 600%, 우리사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2% 인상과 목표 달성 경력금 350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50만 원 등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이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안전복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제안을 내놨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사 모두 아직은 파업보다는 막판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포항 지역 정치권과 경제단체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서 오늘 자정 전까지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0: 네, 뭐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경 씨가 추진 중인 이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지금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주울산 케이블카 사업이 당초 49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늘어난 가운데 환경단체 등이 사업성을 다시 분석한 결과 향후 30년간 최대 720억 원대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0: 네.
1: 이들은 문경 씨가 예상한 연간 이용객 수가 지나치게 높고 노선이 당초보다 짧아진 만큼 요금도 낮춰야 한다고 봤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반영하면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에 약 3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입니다. 이에 문경 씨는 시민토론회를 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개선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가 예산을 더 투입해 사업을 이어갈 만큼 경제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업 방향을 바꿀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0: 예, 저희도 뭐 각 지자체들이 예산 문제 짚어볼 때 이런 시설들 설치하는 문제 짚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거 참 뭐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전국의 우리 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또 떠나볼까요?
2: 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가보고자 하는데요. 자, 지난주에 광주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가장 주목을 끄는 행사죠. 바로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해서 11월 15일까지 그 대장정을 시작했는데요. 네. 네, 따라서 뭐 당연히 국내외 많은 관객들이 이제 광주를 찾을 예정이고요.
1: 그렇겠죠.
2: 네,

0: 을 계승해서 세상과 시대의 다양한 경계를 초월하는 예술적 담론을 만들어 나가자는 뜻으로 탄생한 광주 비엔날레.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그런 광주 비엔날레의 정신을 논할 때 함께 논하기에 유의미한 어떤 문화예술인의 삶, 그리고 그가 광주 통합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실천한 엄청난 기여에 관한 것입니다.
1: 네.
0: 네, 이번 주 주제는 국경을 초월한 삶과 예술, 하정웅 그리고 하정웅 미술관입니다.
1: 하정웅.
0: 네.
1: 글쎄 뭐 이름만 들어보면 우리 한국인 같은데 국경을 네. 초월했다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분이 네. 누군가요?
0: 예. 이거 뭐 그 드립꼭 굳이 드릴 안 드려도 되는 말씀입니다만 네. 네. 뭐 그 배우이자 미술 작가인 하정우의 뭐 형제냐 전혀
1: 그건
0: 아닙니다.
1: 아니죠.
0: 네, 그건 아니고요.
1: 네,
0: 네. 하정웅입니다.
1: 네.
0: 네, 이 하정웅은요 제1동포 2세이고요. 네, 1939년 일본 히가시 오사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자, 1939년 네, 일제 강점기잖아요. 네, 부모님이 제일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매우 가난한 유년기를 보냈고요. 또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죠.
1: 네.
0: 하지만 그런 하정웅에게 늘 위안이 되는 동시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미술. 이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가난한 환경 속에서 혼자서 미술을 연마했고요. 심지어 고등학생이었을 때는 학교에 미술부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대 진학을 꿈꾸기도 했고요.
1: 네.
0: 하지만 미대 진학해서 장차 미술 작가로 살고자 했던 그 오랜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1: 아니 뭐 얘기만 쭉 들어보면 미술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해 보이는데 왜 미대 진학하지 못했을까요?
0: 네, 이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비폭력 힘 중에 하나죠. 바로 어머니의 만류 때문이었습니다.
1: 부모님이 반대하셨군요.
0: 그렇습니다. 네, 이 조선인으로서 가난과 멸시가 일상적이었던 하정웅. 그 어머니는 아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진로를 택하길 원했고요. 하정웅은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어머니의 뜻을 따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엄청난 재력가가 됐죠.
1: 네.
0: 그래서 심지어 일본인들로부터 귀화를 권유받게 됐고요. 네, 하지만 하정웅은 귀화를 끝까지 거부하고 이 87세가 되는 생일이 눈앞인 지금까지 11월 3일생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87세가 되는 생일이 눈앞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1: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그리고 이런 정신적인 차원과 함께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애국심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 미술 작가들의 후원 그리고 한국 미술관에 여러 미술 작품들을 꾸준히 기증하는 것이죠.
1: 뭐 수십 년 동안 그 한국 작가들을 후원하고 또 작품까지 기증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 하정웅 선생의 미술에 대한 어떤 꿈과 열정이 제대로 느껴지고요.
0: 네.
1: 아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경제력이 어느 정도길래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뒀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궁금증도 좀 생깁니다.
0: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 예.
0: 자 일단 1964년 당시 25이었던 청년 하정웅은
1: 네.
0: 이 작은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자, 1964년 이 도쿄올림픽이 개최된 해잖아요.
1: 그러네요. 예.
0: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전제품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바로 컬러 텔레비전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것이죠.
1: 그 시절이군요.
0: 네.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다른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서 또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정웅은 청년기부터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전시회에서 전화황이라는 제1동포 1세 미술작가의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1: 네.
0: 그 그림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작품을 구매하게 됐고요. 이제 이후 전화황 작가의 작품 수십 점을 더 구매하면서 작가의 후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미술작가 후원인으로서의 그리고 미술작품 수집가로서의 말하자면 하정웅 전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의 또 하나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1: 하정웅 전설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그만큼 뭐 이분이 후원한 어떤 작가와 기증한 작품이 규모가 뭐 엄청나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0: 사실
1: 생각이 들어요.
0: 네, 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1: 네.
0: 너무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1: 아, 그 정도예요?
0: 네, 정말 큰데요.
1: 네.
0: 자, 최소 12,000점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규모죠.
1: 12,000점.
0: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작품을 소장하게 되고요.
1: 네.
0: 게다가 이제 이 많은 소장품들 가운데 우리나라를 넘어 우리 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등장하는 작가들.

0: 작가들이죠. 피카소, 샤갈, 달리 등 세계 여러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도 다수 이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제가 이제 최소 12,000점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이 숫자가 왜 유의미하냐면요. 지금까지 하정웅이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미술관과 미술 관련 기관에 기증한 작품들 그 수의 총합이 무려 12,000여 점이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밖의 작품, 가령 개인 소장 작품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소장한 전체 작품의 실제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1: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게다가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여러 미술관에 꾸준히 작품 기증을 하고 있고 이게 조금 특별합니다. 보통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소장을 하고 또 기증도 합니다만
1: 네.
0: 또 투자도 하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뭐 경매 시장에서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정웅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오로지 계속 기증만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그 많은 기증작들 가운데 가장 많이 받은 기관이 어디냐. 2등부터 말씀드리면요.
1: 네.
0: 바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주미술관입니다. 무려 2,600점이 넘는 작품들을 광주미술관에 기증했죠.
1: 네.
0: 그리고 1등은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조금 뒤에요?
0: 네.
1: 지금 해 주시면 안 되나요?
0: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아, 이유가 네. 있군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작품을 기증한 하정웅 선생에게 그래요. 뭐 어쨌든 광주미술관 쪽에서도 고맙잖아요.
0: 그렇죠.
1: 뭔가 좀 담례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0: 예, 담례 네. 안 하면 큰일 나죠.
1: 그러니까요. 네.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0: 하정웅 본인은 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1: 네.
0: 자, 미술 작품 기증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담례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광주미술관의 종신명예관장으로
1: 아.
0: 하정웅을 추대한 것입니다.
1: 네. 의미가 있네요.
0: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1: 네.
0: 이 하정웅의 기증 작품들을 정기적으로 전시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미술관을 또 마련한 것이죠.
1: 하정웅광?
0: 네.
1: 그런 건 아닌가요?
0: 조금 더 이제 그 이름이 긴데요.
1: 네. 네.
0: 그래서 이 옛 전남도지사 공관이자 한때 상록전시관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광주미술관의 분관을 2017년에 우리나라에 있는 두 개의 하정웅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광주 하정웅 미술관으로 재탕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의 관이 아니고 하나의 건물. 을 통째로 그렇게 분관으로 해서 하정웅 미술관이라 명명한 것입니다.
1: 이런 말 하네요 정말. 그런데
0: 네.
1: 두 개라고 하셨으니까 또 하나의 미술관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0: 네. 이제 하정웅의 부모님의 고향이죠. 네, 바로 영암군에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하정웅은 영암군의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아까 기증작품소 1등 기관을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1: 네.
0: 네, 2012년에 개관한 그렇죠.
1: 아하.
0: 영암군의 하정웅 미술관은요. 하정웅의 기증작을 무려 4,500여 점 보유하고
1: 거의
0: 있습니다.
1: 거의 2등과 배
0: 그렇습니다.
1: 차이가 나네요. 네.
0: 그리고 말이죠. 또 이 영암의 역사를 고려해보면
1: 네.
0: 이게 또 상당히 흥미로운 게 말이죠. 자, 영암에는 이제 왕인 박사 유적지가 있죠. 네, 영암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교역지였는데요.
1: 네.
0: 특히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왕인 박사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백제의 문물을 전수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종종 인간관계가 바뀌게 마련이고 따라서 인간들의 집단, 즉 사회와 국가의 관계도 바뀌게 마련이죠. 네, 결국 20세기 전반부에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게 됐잖아요.
1: 네.
0: 그래서 영암 사람들이었던 하정웅의 부모는 일본의 이주 노종자가 됐고요. 또 그렇게 해서 교포 2세인 하정웅이 태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런 하정웅이 훗날 왕인 박사 유적지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미술관 건립의 주인공이 됐으니 영암과 일본 사이의 이런 역사적 맥락 안에서 하정웅의 삶을 반추하는 것도 뜻깊을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의미가 있네요. 지금 이제 마침 그 광주 비엔날레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 네.
1: 지금 전남 광주특별시가 문화예술 열기로 가장 뜨거울 시기잖아요.
0: 그렇죠.
1: 지금 뭐 이 두 하정웅 미술관에서는 그럼 어떤 전시들이 좀 개최되고 있나요?
0: 네, 그래서 우선 광주 미술관 분관 하정웅 미술관을 먼저 살펴보면요,
1: 네.
0: 아주 특별한 전시가 개최 중입니다. 바로 하정웅 컬렉션 1993에서 2018까지라는 전시인데요.
1: 네.
0: 네, 하정웅의 광주미술관 1차 기증해인 1993년부터 8차 기증해인 2018년까지 그렇게 해서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들 가운데 일부를 엄선한 특별전이고요.
1: 네.
0: 우리나라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인 박서보와 이우환 등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린 피카소와 샤갈 등 정말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전시입니다.
1: 영암 군립. 하정웅 미술관은요?
0: 네. 이 영암에서는 총 4개 의 전시가 개최 중인데요. 우선 하정웅의 기증작들 가운데 20세기 한국화의 거장이죠. 청계 정종여. 의 작품들로 구성된 작가 동명의 전시 청계 정종여라는 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디자인 그리고 그 연계 전시이자 관객 참여형 전시인 아트놀이터 상상가구 공작소. 라는 전시들이 있습니다.
1: 네.
0: 자, 둘 다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디자인 전시, 즉 우리 일상생활 속의 제품들이 특히 다양한 의자가 갖는 디자인의 미학에 대한 전시고요. 또 아트놀이터 상상가구 공작소라는 이 연계 전시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직접 의자를 간단히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귀한 나눔이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자, 고귀한 나눔. 네, 마치 하정웅의 미술작품 기증자로서의 삶을 두 단어로 요약한 듯한 그런 제목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 한 광주 하정웅 미술관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하정웅 기증작들 가운데 일부를 엄선한 그런 기획전입니다.
1: 네, 아주 볼만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가셔서 직접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정웅 선생과 그의 미술에 대한 열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안재우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대중교통이었어요. 5105님이 텅 빈 시골버스 보면 참 안타깝다고 어렸을 적에 학생들로 북적였는데 말이에요. 인구 감소가 실감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참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대중교통이 좀 더 널리 보급돼서 시골에서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존박의 내 생각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죠.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과 함께합니다. 본격적 갈등은 전교생이 동의하는 일에 주인이 홀로 완강히 거부하면서 불거집니다. 같은 반 수호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동네로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입니다. 모두가 동의한 가운데 주인이만 수호가 쓴 일부 문장을 문제 삼으며 대치 중입니다. 평생 씻지 못할 깊은 상처, 한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는 같은 표현이 틀렸다는 게 요지입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점차 고조될 무렵 교실 한가운데에서 주인이 우렁차게 소리칩니다.

그래, 나도 피해자다.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 당황한 수호와 아이들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흐를 때 주인은 농담이었다며 평소처럼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교실 안의 일부는 탄식하고 또 다른 일부는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후 주인에게는 그의 행동을 지탄하는 익명의 쪽지가 날아듭니다. 이 주인,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 너 그 정도로 멍청했냐? 아니면 그렇게 관심 받고 싶었어? 어느 날은 쪽지가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뭐가 진짜 너야? 그간 어린이들의 생태계를 주목한 윤가은 감독의 영화를 향한 오해는 짐짓 그것이 작고 말랑말랑하며 어여쁜 모양일 것이라는 섣부른 착각입니다. 그 안의 갈등과 반목은 결코 그리 간단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이들의 심리 관찰은 미스터리를 추적해가는 문법을 슬그머니 닮아있기도 하죠. 세계의 주인은 미스터리를 한층 더 적극적인 동력으로 삼습니다. 주인의 아빠가 집안에 부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엄마 태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자 주인이와 같은 반 학생인 수호의 어린 여동생 누리의 몸에 난 상처는 주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주인은 왜 그토록 완강하게 서명을 거부하는 걸까? 쪽지를 보내는 이는 누구이며 그 의도는 무엇인가? 관객은 영화가 만들어둔 틀 안에서 의심과 질의 짐작을 반복하며 이야기의 퍼즐을 맞춰나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중국인 피해 여성 자오이페이 역을 맡은 배우 남상지 씨와 말씀 나눕니다. 영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과정에서 그린 한 장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에서 시작됐는데요.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시작한 영화가 시나리오를 쓰는 데만 2년, 제작에서 개봉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7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탰고 마침내 영화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미개봉 장면과 새로운 얘기를 더한 10주년 기념 확장판 귀향 언니야 집에 가자로 다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 배우 남상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정래 감독님, 배우 남상지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0: 영화 귀향이 이제 개봉 10년 만에 이번에 확장판으로 다시 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 그 직접 시나리오도 쓰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습니다만 피해 할머님들을 다 직접 만나셨고 어제도 얘기 들으니까 정말 지금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마주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셨다고 그러던데요.
1: 네. 대체 2001년도에 나눔의 집에 계셨던 할머니들께 이제 봉사활동을 네. 하러 간 게 바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였는데요. 할머니들 만나기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부끄럽게도 사실 잘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남상지 배우님 그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뵙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저희들 밝게 네. 반갑게 맞이해 주셔. 제가 이제 국악 공연 봉사였거든요. 근데 저희들보다 더 활발하고 신나게 막 이렇게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는 모습.
0: 감독님 국악하셨으니까.
1: 네, 제가 좀.
0: 아, 이게 원래 영화 만들려고 봉사활동 가신 건 아니군요.
1: 네네.
0: 진짜 순수하게 국악 봉사를 네네, 가신 거였어요.
1: 네네. 예. 저도 이렇게 국악 판소리 고수로서 KBS에 네. 여러 번 출연했잖습니까. 예. 주로 이제 뭐 아침마당에도 나가서 북도 치고 그랬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고수로서 할머니들 뵀을 때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로를 받아서 많이 울었던 게 첫 번째 예. 기억이었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들 계속 만나고 말씀 듣고 증언집을 보고 또 매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구나.
0: 네.
1: 특히 증언집을 보면은 산자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5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힘들 만큼 사이사이에 행간 사이사이에 돌아가신 소녀들의 이야기가 다 숨어 있어요.
0: 아, 그 할머님들 얘기를 직접 다 듣고 기록한 네, 증언집에
1: 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온 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참혹한 기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님들께 저 영화 할머니들 이야기 영화 만들래요라고 2001년도에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귀향이에요. 그랬더니 너 북치는 놈인데 왜 영화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영화 연출 전공이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0: 네.
1: 너 그 저기 국악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14년이나 걸렸던 것은 제작비가 없기도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말 만 원, 2만 원, 3만 원 또 혹은 밥도 사주시고
0: 네.
1: 그래 뭐 참 네가 애쓰는 거 알고 너무 참 대단하다. 하지만 네가 분명히 영화는 못할 텐데 이 영화 못할 텐데 내가 미안해서 돈을 붙인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0: 반신반의 하셨군요.
1: 아니요. 네. 아니, 안 믿었어요.
0: 왜냐하면은 아예 반도 안 믿고.
1: 내가 너한테 네.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 를의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을 하는 거다라고 했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 개런티를 안 받고 출연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0: 글쎄 제가 들으니까 거기 출연하셨던 네. 일본 순사 뭐 일본 군인들 역할을 네네. 우리 동포들이 오셔가지고
1: 제일교포분들인데 그분들은 하셨다고. 정말 네, 자기 자비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자비를 내고 심지어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0: 그 배우들이
1: 많고.
0: 아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 원래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다들 손살에 치시면서 못한다고 했고 또 완전 생판적인 아니지만 어릴 때 네. 그런 꿈을 가지시고 잠깐 연극을 했던 분들이면서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뭐 자기 배역이 끝나고 나면은 청소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했고요. 또 많은 배우님들이 거의 뭐 손숙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런티 받은 거 다 그냥 후원해 버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너무 기적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할머니들 상처가 아직도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이 할머님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할머님이 깜짝 놀라셔서 네. 그때 같이 놀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유옥선 할머니가 네. 정말 저희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웃으시고 그러신 분이셔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0: 아들 같고 그럼요 그쵸, 엄마 같고
1: 그렇게 대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깨 아프시죠 제가 어깨 손 주물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딱 어깨 손을 넣는데 진짜 반사적으로 저를 탁 치셨어요 할머니가 예. 더 놀라셨어요
0: 할머니도
1: 저는 이제 약간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예. 더 놀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나가셨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말 손에 이렇게 닿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게 각인돼 있고 그 트라우마로
0: 남아있겠죠.
1: 남아
0: 예.
1: 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하실 때 옷을 안 벗으셔요.
0: 아.
1: 옷을 다 입고 목욕을 하세요.
0: 입고 어떻게 목욕을 해요?
1: 그 영화 장면이 우리 귀향에 나와요.
0: 예.
1: 손숙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옷을 입고 그 욕탕에 들어가는데
0: 실제로
1: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안 물어보시는데 근데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준비는 돼 있는데 아 손숙 선생님께서 이게 탈의하시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싫어합니다. 그게
0: 왜 안 평생을 벗으셨을까요?
1: 옷을 안 벗으시고
0: 너무 옷을 치욕스럽고 입으신,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셨던 할머니도 계세요.
0: 네, 그 상처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1: 상상이 안 되죠.
0: 네요. 네. 남상지 씨는 귀향에 출연하면서 네. 피할머니들도 직접 만나셨는데 네. 처음 만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2: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너무 조심스럽고
0: 그렇죠.
2: 정말 예. 긴장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밝으시고
0: 네.
2: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진짜 소녀 같은 모습이셨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좀 머물러 계신 듯한
0: 네.
2: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0: 할머니들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
2: 뭐 그냥 정말 일상적인 얘기해 주셨고 또 그 당시 좀 그런 이야기도 예. 들려주셨었고
0: 네. 네. 그 할머니들하고 만남이 좀 연기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땠어요?
2: 많이 영향을 끼쳤고 사실 그냥 글로만 읽었을 때보다는
0: 네.
2: 정말 살아계신 그 할머님들을 뵙고 나니까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0: 네.
2: 내가 관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좀 그 무게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0: 어깨가 무거워졌겠어요.
2: 네. 그래서 정말 배우로서도 내가 이 작품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 그런 고민을 좀 할 줄 알게 된
0: 예.
2: 정말 배우로서의 시선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0: 예. 네.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자오이 페이 역할을 하셨어요.
2: 네.
0: 사실 그 배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오디션 보기 전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2: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네. 정말 그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 할머님들도 만나 뵙고 그 증언집을 읽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증언집이 정말 두꺼운데 감히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혹해요.
3: 그래서 그게 뭐 몇 장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네, 하던데 네. 어땠어요?
2: 그래서 정말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 너무 끔찍해서 자꾸 악몽을 꾸고
3: 악몽까지
2: 네, 네. 정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3: 그 얼마나 그게 네. 그 장면이 그러면은 읽으면서 막 꿈에 나올 정도였으면
2: 네,
3: 이렇게 감독님 큰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역사를 좀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1: 지금도 사실 참 요즘 최근에 회자되는 것이 제대로 된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한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이제 알고 있지만 역사가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것을 담보할 만큼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3: 네,
1: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홀로코스트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천 편이 넘는 작품들이 있는데 비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 자체나 드라마가 손에 꼽을 만큼 없다라는 것 그것이 네. 또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고 또한 저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뭐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처럼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은 나중에 왜곡된 역사가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지금 온몸으로 그게 일본이 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생존자가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영화의 제목이 귀향이에요.
0: 네.
1: 피해 여성들 뭐 많은 분들 못 돌아왔지만 지금 생존하신 분들은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물음을 던지신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 중국에서 CCTV에서 그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네. 질문이 왔어요. 깜짝 놀랐다. 귀향의 기자가 귀신 기자라서 그 오타 아니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셨어요. 근데 오타가 아니라 귀신 기자가 맞습니다. 돌아올 기를 쓰지 않고 귀신 기자를 써서 중국 언어로는 꾸이샹이라고 해요.
1: 아.
0: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 이번에도 또 있었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많은 PD님도 예. 바뀌고 하니까 근데 2016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왔었어요.
1: 왜 귀신 기자를 쓰셨습니까?
0: 왜냐하면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타지에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그 영령들을 어떻게든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도 힘이지만 이 영화를 한 편을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우리가 따뜻한 밥 한 술 올리고 싶다라는 것이 뭐 이 영화를 만들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당시 이제 7만 5천여 분이 넘는 시민들의 펀딩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모여서 또 영화 만드는데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감독님한테는 무슨 그 함께 가는 지원군 같은
0: 네,
1: 든든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네, 좀 개인적으로 소회를 밝히자면 몇 번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서웠어요.
1: 아, 좀 두려웠다.
0: 75,270명이 돈을 모아서 주시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1: 아,
0: 좀
1: 그렇겠네요.
0: 약간 예. 제가 진짜 송구스럽고 너무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막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정례한지 너의 꿈이 이루어졌어 할머니들 이번에 잘 됐어 이렇게 해서 영화 찍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무섭다였어요.
1: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0: 너무 무섭었어요.
1: 저라도.
0: 네. 네. 그동안 막 만 원, 이만 원 후원을 받을 때는 막 힘도 나고 용기도 내고 막 제가 무슨 마치 뭐 이제 뭐가 된 것처럼 막
1: 네.
0: 제가 막 이렇게 나서야 돼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서 14년째 되니까 이게 이제 관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포기는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후원금들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잘못된 줄 알고
1: 네.
0: 제가 이제 그게 후원금 통장에 막 돈이 쌓이니까 제가 그 같이 하는 PD한테 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1: 예.
0: 미국에서 이영수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증언 그러니까 연방 하원에 가서 증언하는 그 시기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기사가 나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1: 이게 시나리오 쓰는데 2년 직접 걸렸고 또 촬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0: 그렇죠. 2001년에 이제 저희 초안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 걸려서 201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한 예. 포털사이트에서 모인 돈이 한 1,000만 원 가량이 모여서 그것으로 경남 거창에서 첫 번째 촬영을 했어요. 첫 번째 촬영이라는
1: 촬영
0: 게
1: 자체가 거의 14년 만에,
0: 첫 촬영을 하고
1: 거군요. 예.
0: 난 다음에 그 첫 촬영을 한 걸 가지고 트레일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도 오사카 후원금을 모으러 오사카에 가서 그 오사카에 뭐 캡슐방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캡슐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트북으로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했어요.
1: 예.

0: 했는데 그게 눈 뜨고 나니까 그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 아, 오사카의 네. 그 조그만 그 캡슐 방에 들어가서 그 예고편을 만드신 네, 거예요. 세상에.
0: 근데 이제 그게 딱 올리고 난 다음에 후원금을 더 있어야지 영화를 찍으니까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뉴욕타임즈까지 이게 나게 되는 이 과정이 야, 이게 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게 이미 약간 그때부터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게 내가 도구구나. 이게 그냥 어떤 감독 조종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 네. 그렇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75,270명이 12억이라는 돈을 모아주신 거예요.
1: 아,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350만 명의 관객이 봤는데 또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배우 남상지 씨도 이제 그 연기를 하고 10년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네. 10년이 지났어요. 그 촬영 장면, 촬영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시죠?
2: 네. 네.
1: 그 위안소 세트장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2: 아, 저희 네. 그 위안소 세트장이 연천에 있었는데요.
1: 네.
2: 그 10년 전 촬영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딱 그 위안소 문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그 세트장이 지어져서 딱 그 세트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공포감과 두려움
1: 영화 세트라는 거 아는데도 무서워요. 네,
2: 그게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위안소 문을 이렇게 섣불리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촬영했던 또래들하고도 같이 막 구경을 간 거였는데
1: 네.
2: 모두 다 너무 무섭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1: 오죽하면은 사형장이라는 표현을 네. 할머니께서 하셨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조정래 감독님 실제 증언보다 나는 영화를 오히려 덜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이 영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다음에 2016년에
1: 네.
0: 할머니들께 먼저 개봉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제 생각에 어떻게 좀 할머니들께서 보시고 좀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약간 앰뷸런스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막 그 노심초사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할머니들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 혼났어요.
1: 왜요?
0: 내가 담은 일에 당한 일에 100분의 1도 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막 어떤 할머니는 보시다가 중계하세요. 중계. 저 장면은 이랬고 저기 들어가면 이랬 계속 할머니가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1: 그렇게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또렷하신 거군요.
0: 그럼요.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 겪으시던 일을 제가 조금 더 넣으면은 심의도 안 되고 영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고생했다. 고맙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그 말씀 듣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감독으로서는 정말 그 지점이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참혹한 수준을 내가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근데 아, 참 그 사실 이 영화를 후원도 했지만 나는 차마 못 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0: 며칠 전에 후원 상영회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1: 네.
0: 상영회 오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소녀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노트를 저희들이 선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10년 전에 또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후원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영화 보러 왔어요. 용기 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1: 예.
0: 눈가는 이미 퉁퉁 부어 계시고 그만큼 이 영화를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진짜 어떤 분들이 막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 함께 보자.

0: 챌린지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챌린지를 막 이렇게 SNS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봉 자체가 반드시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또 어린 배우들하고 또 촬영하셨잖아요. 소녀들이 네. 등장하니까 배우들이 좀 트라우마 겪지 않으려고 좀 감독님도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촬영하실 때. 네.
0: 예. 촬영하기 전부터 그 한 정신과 의사님께서도 그분도 네. 재능 기부로 네. 계속 그 소녀 역을 맡았던 배우님들과 또 일본군 악역 맡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셔가지고.
1: 그분들도.
0: 이게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1: 왜 그렇게?
0: 악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막 울다가 악역 연기를 막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울고
1: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0: 이게 그렇게 되니까 소녀 역할 하신 분들은 아까도 상지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 위안소 세트가 나눔의 집에 있는 그 위안소 그 박물관에 있는 그걸 똑같이 재현을 저희들이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위안소 세트의 바깥에서 저희가 모니터랑 촬영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불과 3m 거리거든요. 거기는 네. 그 벽이 있고 그 안에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과학현상인데 저희가 있는 곳과 거기 안에 있는 곳이 3도 차이가 났었어요. 온도가.
2: 기온이요? 네. 맞아. 엄청 추웠던 기억이.
0: 거기 안에는 여기 3m예요. 같은 공간이고 지하에 있는 세트장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1: 세트장 안이 3도가 더 추웠다는
0: 더 낮아요.
1: 더 낮았다는 네. 얘기죠.
0: 그래서 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1: 사실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혹한데 포스터를 보니까요. 참혹한 장면이 아니라 서로를 꼭 안고 환하게 웃는 두 소녀가 포스터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확장판의 얼굴로 이 장면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0: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녀들의 연대가 이번 영화의 가장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르는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의지를 하고 거기서 동무가 되고 언니 동생이 되면서 그렇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이 할머니들의 증언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주름진 소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남상지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뵌 분들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비록 겉은 늙으셨지만 눈은 완전 소녀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딱 멈춰있는 분들이신데
1: 네.
0: 그렇게 하시면서도 평화 인권 운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 속에서 할머니들이 또 그 주름진 소녀들이 계속 연대를 하면서 수요 집회도 나가서 계속 외치시고 그랬던 할머니들이 제가 알았던 할머니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이제 다섯 분밖에 살아 계시지 않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평균 나이 99세고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1: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님 생존하신 분이 다섯 분 영화 처음에 개봉했을 때 47분이었는데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이게 단순한 영화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남상지 배우님 또 조정래 감독님에게 영화 귀향은 어떤 영화로 남아있을까요?
2: 정말 기적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1: 네.
2: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또 장관이에요. 네. 그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쫙 엔딩 크레딧에
1: 한참 봐야 될 거예요. 네.
0: 10분입니다.
1: 네. 네.
2: 그것도 다시 보니까 와 정말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1: 감독님.
0: 네. 참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네, 할머니들의 정말 한이 풀리고 더 나은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1: 네.
0: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화 귀향 극

0: 입장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간대가 맞지 않더라도 꼭 이렇게 예매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계속 이게 이어지고
1: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향의 귀가 귀신 귀자라고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이름과 존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것이 또 진정한 귀향이 아닌가. 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남상지 배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청명한 초가을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볕에 기온이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은데요. 지금 서울이 30.8도, 광주 30.2도, 대구는 27.7도 등을 보이며 어제 낮 기온보다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경상도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 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최고 4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낮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몰려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더위도 점차 물러가고 아침에는 더욱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국내 증시 전강 후약 장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초반 7000선 돌파하는 등 170포인트 넘게 고점을 높였지만 장 막판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흐름 보였고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0.87포인트 하락한 6954.52에 코스닥은 10.31포인트 밀린 811.8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변동성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3조 원 넘게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 1조 5천억 원 넘게 동반 매수했습니다. 3% 넘게 급등하던 삼성전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오름폭을 대부분 줄였습니다. 삼성전기 등 MLCC 관련주, 게임과 화장품, 2차전지와 자동차주는 하락한 반면 원전과 건설, 백화점주와 우주항공산업, 스페이스X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빛과전자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광통 신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45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지난 1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7% 성장입니다.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 0.6% 가운데 정부 통신 산업의 성장 기여도는 0.5%로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2에서 0.3% 수준이면 연간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가 토지 매입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합니다. 매입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제곱미터 이상 토지입니다. 국토부는 5천억 원 규모로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의 자금 세탁과 연루된 가상자산 일부를 몰수하도록 명령했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가상화폐 지갑에 들어있는 21만 2천 달러, 2억 8천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의 압수를 명령했다고 NK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와 연계된 774만 달러, 10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차 물량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판매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차 펀드와 마찬가지로 6천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특히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50%로 확대했습니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로 서민형 ISA 가입 요건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작전으로 주요 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7일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를 인용해 지난 7월 미국이 해상 봉쇄를 재개한 이후 이란산 원유가 단 한 방울도 봉쇄선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 페르시아만 내 선박에 하루 25만 5천 배럴의 원유를 적재했지만 이 물량은 봉쇄선을 넘지 못한 채 갇혀 있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케플러는 하루 100만 배럴가량이 중국 등지로 향해 다음 달 중순쯤이면 남은 물량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 경북의 해안과 산지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20mm, 많게는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전에 없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82주 연속 상승한 건데요. 이는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차에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이전보다 높다는 건데요. 이런 우려에 정부도 공급대책과 세제 개편안 등을 내놓았죠. 과연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잠시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증시 좀 요약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7200선까지 간만에 근접을 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0.58% 오히려 하락을 해서 6954, 하루 만에 다시 7000선 반납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조금 더 부진했습니다. 1.25% 하락해서 811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시장 휴장이었죠. 노동절 휴가 때문에. 근데 중동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유가 선물이 좀 좋지 않았고요. 유가 네. 선물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아주 크게 오른 건 아닌데 1% 이상 올랐고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10년물 국채도 4.8%도 육박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초반에는 이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 9시 반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확 줄고 이제 결국 상승 전환을 했고요.

0: 어제는 장중 최고가가 종가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오후에 하락 전환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좀 유추를 좀 해보면 일단은 중동 긴장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쪽, 그러니까 유가, 국채금리 이 부분이 계속 부담스러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가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 계속 통상 갈등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 캐나다가 대미 보복 관세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부러뜨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1: 네.
0: 근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번 주 내내 아마 작동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시간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9시 반쯤 되겠죠. 미국의 8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8월 CPI에서 이 물가 수준이 특히 이제 이 근원 CPI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그동안의 연준 위원들, 뭐 워시 의장을 비롯해 연준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 9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어떤 해석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경계감, 부담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좀 비중을 줄이고 가자 이런 물량,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좀 막판에 오후장 넘어서 좀 쏟아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는 어제 8% 넘게 올랐고 오늘도 5% 넘게 장중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하이닉스 오늘 0.5%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돼서 180만 원 살짝 아래로 내려왔고요.
1: 네.
0: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19% 약보합으로 마감돼서 27만 원대 바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두 종목 다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을 때는 시간에서 조금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1: 네.
0: 오늘 원전 건설주가 그나마 조금 강세였고 우주항공 백화점도 그나마 좀 나았고요. 전력설비, 철강 등 오전장에 굉장히 강했던 종목들 다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로 할 수 있는 성장률이 나왔는데 GDP가 나온 거죠. 이게 47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0: 예, 이게 명목 성장률 기준인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그 실질 GDP의 2분기에 0.6% 전분기 대비 성장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말에 4분기에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올해 1분기에 1.8% 이거 깜짝 성장했다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좀 전에 좀 말씀하신 대로 47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명목 성장률인데 이게 전분기 대비 9.2%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4%. 엄청나죠. 말씀하신 대로 1979년 3분기 이후에 이제 47년 만에 최고였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총저축률인데 45.6%를 기록해서 전분기보다 거의 4%포인트가 저축률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1970년 이후 56년 만에 최고치였는데요. 결국에 수출이 크게 늘고 그에 따른 기업들 실적이 워낙에 좋고 이런 것들이 뭐 성과급 배당 또는 연봉 상승 등등등 이런 어떤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어떤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 게 이렇게 성장률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성장률 급등의 상승의 어떤 그런 기대 효과라면 결국은 소비보다 소득이 더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부의 효과 즉 소비 여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그동안 수출에 비해서 많이 좀 부진해선 균형이 좀 안 맞았었던 내수도 좀 좋아지지 않 겠냐는 기대감을 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이번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수출만 보더라도 전체 수출의 40%가 지금 반도체라는 게 지난 8월 수출에서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1: 네.
0: 반도체만 일방적으로 좋은 건 아니고 석유 정제 분야, 뭐 의약품, 화장품, 기계, 장비, 뭐 이를테면 조선, 뭐 방산 이런 쪽이 되겠죠. 뭐 이런 쪽까지 골고루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라는 걸 확인했다는 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좀 균형감 있게 양질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나타났다라는 점도 또 하나의 효과다, 어떤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이런 이제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 평균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에서 0.3% 정도만 돼도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3.3%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좀 한꺼풀 벗겨서 얘기를 하면 0.2, 0.3%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하는 목표치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럼 1인당 국민 총소득 뭐 GN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도 3.1% 전기 대비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15%가 오르다 보니까 올해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를 넘을 것 같다라고 한국에서도 조심스럽게 추정을 좀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체액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0: 예. 이따가 오늘 집중 분석해서 이제 부동산 말씀을 하실 텐데, 이

0: 집값이 오르는 것만큼이나 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이제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 이 표인데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2022년 말에 644조 원했던 게 올해 6월 말 현재 779조 원으로 21% 135조 원이 약 4년여 만에 좀 늘어난 셈이 됐고요. 3년 반이죠 정확하게. 같은 기간에 한 달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연체 채권이 1조였던 게 2조 2천억까지 2.2배가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보다도 연체 채권이 훨씬 더 빨리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번 자료에서 조금 이제 더 걱정스러운 대목은 빚을 못 갚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즉 연체가 길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될 텐데요. 3개월 이상 원리금을 못 갚는 연체 채권이 2022년 말에 5천억대였던 게 올해 6월 말 현재 1조 4천억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주담대 증가율보다 훨씬 더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단순히 한두 달 갚지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 연체로 이어지는 부실이 지금 쌓이고 있다. 이래되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 쪽에서는 이제 이걸 이제 포기하는 이른바 그런 고정이자 여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실 채권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22년 말에 8천억 원이었던 게 현재 1조 7천억까지 2배 이상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은행들은 대중충당금을 좀 쌓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3천억에서 9천억으로 좀 3배 이상 늘었다. 뭐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은행들 수익 내는 거에 비하면 아주 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1: 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직접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대신해서 국민연금이 직접 자산을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고요?
0: 예, 이게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이고요. 지난 4월 달에 국민연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난 7월 현재 신청자가 초기에 4명에서 184명으로 30배 이상 늘어났고요. 위탁 재산도 75억 원을 넘었는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뭐 그게 큰 건가 싶을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문의가 1200건이 넘게 나올 정도로 네.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될 것 같고요. 이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치매라든가 경도가 좀 작은 수준의 인지 장애 때문에 이제 가끔 깜빡깜빡 하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금전 관리가 좀 어렵거나 또는 제3자 뭐 주변인 또는 뭐 가족들의 어떤 경제적 착취 이런 부분들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고령자들의 재산을 연금공단이 신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제도고요. 국민연금이 이제 이용자의 현금이나 연금 등을 수입 등을 이제 월세, 공과금도 내고 요양비도 내고 생활비 등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이제 고액 수술비 같은 이런 예상치 못했던 긴급 지출이 발생할 경우는 공단 내에서 회의를 해서 지원 여부도 결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또 시스템이 좀 돼 있고요.
1: 네.
0: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주변인 등에서 부당한 재산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의 그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계약 사례에 보면 주변인에 의한 금전 착취가 우려됐던 무연고 독거 치매 환자도 있었고 가족이랑 연락이 끊긴 분들 중에 주변인이 이 재산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우려들이 있었던 이런 분들 그런 시소를 입소한 이런 치매 환자분들도 이런 신청을 했던 분들의 포함이 좀 돼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말까지 좀 성과를 더 보고요. 이런저런 개선 부분들 좀 분석을 한 다음에 2028년도에 본사업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최근 SK이노베이션 ENS가 호주가스전에서 직접 확보한 콘덴세이트를 국내에 처음 들여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확보한 콘덴세이트를 국내로 가져온 첫 사례인데요. 그런데 이름도 생소한 콘덴세이트. 도대체 이건 뭘까요? 콘덴세이트는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뽑아올릴 때 함께 나오는 맑고 가벼운 초경질 원유입니다. 땅속의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지면서 액체로 변하는데요. 그래서 응축하다라는 뜻의 영어 콘덴스에서 콘덴세이트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 원유보다 밀도가 낮고 휘발성이 강하며 나프타처럼 가벼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콘덴세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복잡한 가공을 거치지 않아도 옷이나 페트병 같은 생활용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부터 휘발유, 항공유까지 활용도가 높은 기름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란과 카타르를 중심으로 콘덴세이트의 약 62%를 중동 지역에서 들여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2019년 이후 이란산 수입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 가스전 개발에 직접 참여해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110만 배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는데요. 공급처를 호주까지 넓혀 지정학적 위험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죠. 천연가스전에서 나오는 가벼운 액체 원료 콘덴세이트.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최근 강남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강북의 집값을 끌어올리면서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82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없는 것인지 대출금리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수도권 집값 동향부터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2: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요. 82주 연속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1: 네.
2: 제가 봤을 때 지금 패닉 바잉은 아니에요. 그냥 국지적 과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저가 가의 반란 요 정도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2: 일단
1: 어느 정도 오르는 건데요?
2: 지금 아까 주간 단위로 한 0.2%면은 이거를 네. 이제 연환산으로 하면 한 12% 정도 돼요. 높은 편이죠. 그런데 거래량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7월에 한 5,800건 정도 그리고 8월에 한 오늘까지 보니까 2,672건 정도인데 이건 네. 이제 9월 말까지 계산하면 한 5,000건 조금 넘을 것 같다. 역대 많을 때 뭐 10,000, 10,000, 뭐 4,000건 그랬잖아요. 역대 네. 평균 한 6,000건 조금 넘는 걸 감안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막 사기 위해서 뭐 줄 서 있는 그런 양상은 아니지만 주로 이제 서울은 부도심권 이쪽이 이제 오르면서 전체 서울 아파트 값을 약간 끌어올리는 뭐 그런 양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이 더 오르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 보네요.
2: 그렇죠. 일단은 주간 단위로 보면은 뭐 가장 많이 오른 게 뭐 성북구 같은데 0.53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중랑구 0.5, 뭐 노원구 0.5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강남이나 서초 쪽은 계속해서 뭐 그냥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실까요?
1: 네. 표를 몇 번 그림입니까?
2: 5번 쪽인데요.
1: 어플리케이션 콩과 유튜브로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5번 그림입니다.
2: 네. 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올 1월부터 8월까지 누계입니다. 누계를 보시면은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디입니까? 성북구로 보이죠?
1: 네.
2: 14.9가 거의 15% 정도. 동대문구도 거의 비슷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강서구도 한 14% 그죠. 그다음에 뭐 영동포구라든지 뭐 서대문구 그리고 뭐 관악구 뭐 구로구 다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비강남 주도의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이제 MZ세대 30-40대 중심의 중저가 주택 수요가 쏠리고 있다. 이게 시장 분절화 혹은 시장 세분화라고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혹은 이걸 보고 이제 뭐 갭매우기 혹은 뭐 순환매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고 어떤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는 경우 있어요. 그쪽에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제가치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풍선 효과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죠.
1: 예. 네. 지금 주택가격 그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들이 있잖아요. 네. 위원님은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상승 원인을 뭘로 보고 계신 거예요?
2: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요인보다는 복합적이죠. 중첨결증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결합돼서 하나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경제성장률이 올해 좋고요. 한국은행이 올해 한 3.3%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출이 좀 확대됐다는 점,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식 시장도 뭐 비교적 호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젊은 세대들은 대출의 문턱이 낮잖아요.
1: 네.
2: 뭐 그것도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초점이 이제 강남 불패 신화 흔들기에 이제 맞춰져 있죠. 나머지 뭐 중저가는 사실상 무풍지대이거나 아니면은 또 호재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가장 큰 게 제가 봤을 때 그 일단은 거주를 하게 되면은 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이제 나중에 수정안으로 보면은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0년을 거주하고 이제 그 판다. 그럴 때 30억 이하면은 이 기본공제라고 있죠. 해외 이제 주식할 때도 보통 250만 원 받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도 250이었는데 이게 이제 2,500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 보통 부부 공동명의를 하잖아요. 인별과세거든요.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10억대 뭐 20억대 뭐 이하 뭐 중반까지도 이게 이번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 뭐 그런 뭐 측면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지금 세법 개정안은 베이비 부모 고령자 초과 주택 쪽에 수요를 좀 위축시키는 요인이지만 다른 쪽은 큰 영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주택시장이 약간 따로 노는 혹은 약간 비강남은 마이웨이 식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 다층 요인이라고 하셨고 네. 그 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리랑 자산시장 그리고 올해 성장률도 얘기를 해 주셨고 네. 세금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러면은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 시장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이제 경로 의존성 같은 게 있어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은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다만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연말로 갈수록 이제 상승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KB 부동산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0에서 200까지인데 이 지수가 수도권의 경우 8월에 113입니다. 이 100이 넘어서 조금은 어쨌든 오름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1: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높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2: 예, 엄청 높진 않아요. 네. 예.
1: 그러니까 100을 넘어서 KB 쪽에서 조사하시는 데이터 기준으로는 시장이 좀 강세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2: 근데 지금 6월에 117이었거든요.
1: 네.
2: 그때에 비하면은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일부 둔화된 그것이 좀 금리 요인이라고 보신 거예요?
2: 금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급상승에 따른 어떤 피로감도 일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과천 같은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과천은 실거래가로 보면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 한 2% 정도 됩니다.
1: 네.
2: 그런 요인들도 좀 결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여러 가지 복합 요인들을 봤을 때 대체로 경로 우전성에 기반해서 좀 강세 분위기를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금리 부분은 약간의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2: 네.
1: 그럼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네. 일단 금리. 금리는 최근에 한은이 두 번 연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 네.
1: 저희가 뭐 이런 정책금리나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개인 소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담대 금리잖아요.
2: 그렇죠.
1: 이 주담대 금리라든가 이런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2: 지금 이제 뭐 대출 금리가 7% 많게는 이제 8%까지도 이제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약간 가상금리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어떤 변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기준금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1: 네.
2: 지금 이제 올 들어서 두 번 올리면서 연 한 3%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은행 그 금통위원분들의 점도표를 보면 한 3.25 정도 한 번 정도 올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큰 충격은 없을 거로 보이는데.
1: 아,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는 네. 3.25 정도까지 올라가도 네. 주택시장에 큰 충격은 없다.
2: 큰 지금 몇 집이 어느 정도 세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은 네. 지금 고정금리 이 대출 비중이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이게 이제 2013년 이럴 때 보니까 뭐 20% 30%밖에 안 됐잖아요. 잔액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한 65% 정도 되고요. 이번 2분기 말로 보니까 한 63%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금리라는 게 이게 뭐 선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제가 아까 저 금통위원들 그분들 외에 다른 외국계의 지금 내년 금리 전망도 같이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노무라하고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한 3.5% 정도로 보고요. 네. JP 모건은 3.75%로 보고 있습니다. 이 3.75%는요, 미국 지금 기준금리 상단하고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상당한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슈퍼 예산안도 있죠. 이게 820조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수영장으로 따지면은 제가 보면은 이 온수가 있잖아요. 약간은 냉수로 약간 바뀌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은 이제 허리춤에서 어깨로 올라오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3.5 정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이제 예산안 증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상쇄하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단이 3.75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금리죠. 그래서 미국 이제 케이센실리우스 20개 도시를 보면요. 작년에 한 1.4% 올랐거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2.7% 올랐단 말이에요. 미국도 지금 주택이 한 400만 채 정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게 고금리가 되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이게 기준금리가 펼쳐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은 이 기준금리 동향 이것도 한번 열어놓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3: 우리나라 기준으로요?
2: 예, 예.
3: 아까 한국은행 그 위원들은 3.25까지 받고 위원님은 그러면은 3.5까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또 확장 예산으로 확장 재정으로 또 만회된다고 보시는 거죠?
2: 만회되더라도 예. 더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죠.
3: 레벨 자체가 높으면 좀 부담으로 작동한다.
2: 왜냐하면 대출금리는 결국 기준금리에서 연동된다고 본다면요. 네. 그죠?
3: 네. 좋습니다. 그럼 아까 그 이제 사실 주택가격 결정 요인 중에서 수요 공급 거시 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82주차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나 보네요.
2: 네.
3: 작년 2월의 경우에는 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풀면서 강남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다가
2: 맞아요.
3: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부터는 627 금융대책 규제를 냈었고 그다음에 97 대책을 냈는데 그런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올해 냈었던 여러 대책들이 시장 안정화를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2: 그렇죠.
3: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 좀 냈었던 대책들에서 어떤 것들이 조금 미흡했거나 부족한 게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십니까?
2: 제 생각에는 30대들이 뭐 정책에 대한 어떤 체감을 못한다고 볼 수도 있죠.
3: 어떤 정책에 대해서요?
2: 뭐 특히 공급
3: 쪽에 대해서.
2: 왜냐하면 30대가 상대적으로 이제 신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비중이 이제 가장 높죠.
3: 네.
2: 높은데 이제 공급을 이렇게 체감을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저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특히 생애 최초 같은 경우 LTV가 뭐 70 정도 되고 또 뭐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른바 30대들이 주도적으로 시장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네.
2: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액티브 바이어 혹은 이제 슈퍼 바이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과거의 30대와 지금의 30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30대들의 맞벌이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63.3%, 40대가 61.3% 정도가 됩니다. 평균 한 62% 정도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은 48%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 사이 이제 30대들을 이제 동질혼, 소득 동질혼에 따른 결합 자본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벌이가 아니라 쌍벌이니까 네. 과거의 구매력하고는 확실히 이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 7월에 이제 제가 그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이 30대가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봤어요. 아파트 이제 매매할 때 거래 비중을 보니까 가장 역시 많이 이게 분포한 곳이 이제 강서구 같은 곳인데 30대가 전체 아파트 거래량 중에서 50.8%를 차지해요. 구로구가 50.5.
3: 네.
2: 용인 수지가 49.3. 안양시 동안구 있잖아요. 평촌이 있는데 그거는 54.9%입니다. 근데 강남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서초구 같은 건 한 20%가 채 안 되는데 결국은 30대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성 베이비 부모와 어떻게 보면 약간 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요?
2: 어떻게 보면 대출과 어떤 세금 압박이라 할까요? 이거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분절화돼서 어떤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요번 세법 개정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초과 주택에 맞춰져 있잖아요.
3: 네.
2: 그럼 중저가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20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부모가 종부세를 걱정하면 나도 종부세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식 구조가 이제 나도 모르게 내면화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뭐 30대 중반 되면은 나도 독립 세대를 구성했잖아요. 부모 종부세하고 내 살림하고는 별개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비강남 중심으로 강세를 띠는 어떤 원인이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강남이 어떻게 보면은 오르면은 다른 지역도 오르고 강남이 뭐 떨어지면 다른 지역도 떨어졌죠. 강남이 네. 일종의 이제 안테나 기능. 이걸 이제 텐트폴 효과라고 그러는데 시장의 지배력이 강했죠. 지금은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 30대 중심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오히려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의 메인 어떻게 보면은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 그래서 과거에 강남만 보고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시대에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 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하신 것처럼 그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현재 시장의 어떤 주 세력은 주된 이제 플레이어들은 30대 파워 커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 그렇죠. 파워 커플이죠.
3: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이라기보다는 그냥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아까 그 체감이 안 된다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뭐 지금 공급 대책은 많이 내놨죠. 저도 97 대책을 다 포함하면 150만 가구 정도 되는 거니까요. 뭐 그 자체를 본다면 한마디로 이제 그대로 되면 물량 폭탄이죠.
3: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체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지.
2: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30대, 40대들이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잖아요. 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워 커플들이 주택 시장에 이제 대거 유입되면서 중소형 중저가 중심을 오르는데
3: 네.
2: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공급은 공공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 그 자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이제 와닿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추첨제로 좀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3: 네.
2: 너무 이게 자꾸 이제 중교수만 이게 몰려가니까 이 수요를 조금 이연시키는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2021년에 그 투기 과열 지구에 60제곱미터 이하를 추천제 60% 넣었죠. 그것처럼 약간 공공도 조금 추첨을 좀 넣자. 많이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중산층 뭐 재테크장으로 이렇게 전락시킨다는 그런 이제 비난이나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조금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분양을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조금은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정부의 그 97 공급 대책이라는 하고 하는 그런 공급 대책에 공공성이 많고 공공 분야에 좀 많다 보니까 현재 시장의 주인공은 민간 맞벌이 30대 고소득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존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세제적인 측면에서도 대출도 그렇고 그런 특별한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 거래량은 좀 크게 올라가진 못했고 일부 계층들만 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취득을 하는 그런 구간이고 시장 전체의 활기는 아주 높진 않은 그런 상태 같네요.
2: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이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지금 평균 가격이 KBCC로 16억이고요. 네. 중위로 13억이에요. 아니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3: 그러니까요.
2: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30대는 어느 연령대보다 극단적인 분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파워커플 때문에 이런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데도 다 그런 이제 이른바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시장에 이제 떠맡히는 핵심 세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 세력이기도 한데 이런 어떤 왕성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이 파워 커플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좀 저는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의 대책이 나갔지만은 그런 계층들에게 체감이 되는 어떤 부동산 대책들은 없었던 것으로 좀 부족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이번에 831 대책 때 그 민간 공급 확대도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뭐 절충이 될 것 같고 지금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을 보면 한 80%가 민간이고 서울은 네. 9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재개발에 뭐 조합 설립인가 그 뭐 기준을 뭐 75에서 70% 낮춘다든지 뭐 이주비 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런 측면들은 만약에 뭐 재개발 재건축에 공급을 좀 더 최촉할 수 있다면은 그거야 뭐 어떻게 보면 고소득자들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까
3: 네.
2: 일부 이제 그런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조금 보완되는 이런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공급과 관련해서 그럼 좀 더 이어가지고요. 네. 최근 뭐 용산을 포함해가지고 서울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여러 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2: 아 그게 해법이 쉽지 않아가지고요. 제 생각에 원래 용산은 제가 보면 두 가지 어떤 그런 이슈들이 충돌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 상징 자본이잖아요. 또 하나는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강남 그린벨트 해제보다 더 민감한 이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워낙 이게 의견이 엇갈려가지고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옛말에 구동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통점은 구하고 차이점은 놔둔다. 혹은 상위 구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같은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 나는 게 혹은 그 민감도가 좀 낮은 게 뭐냐면 저는 강남 그린벨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하죠.
3: 네.
2: 많이 이전하잖아요. 그죠?
3: 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2: 네. 네. 아마 그 부지가 많으니까
3: 아.
2: 네. 그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3: 공공기관 이전 부지 이전하면은 부지가 남게 되니까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하는 것으로는 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2: 네. 그렇게 아마 먼저 추진해 보고 나머지는 그냥 더 협의를 해 나가는 방법 이 낫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거 뭐 협의하냐고 끝내겠습니까?
3: 네.
2: 댓글은 빨리빨리 하는 게 낫죠.
3: 그럼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또 그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수요를 낮추는 요인이기도 하잖아요.
2: 네.
3: 이런 것들은 좀 작동할 걸로 보시는 겁니까?
2: 네, 저는
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1차 때에 제가 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공공기관이 한 350곳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올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한다는 건데 1차 때는 한 150개 한 5만 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3: 네.
2: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공무원분들이나 뭐 이게 공기업 직원분들은 수요가 튼실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가 이제 남아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2012년 그때의 수도권에서는 하우스포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3: 하우스포 사태라면은 집을 샀는데 집값이 빠져가지고 그 부채를 못 갚게 되거나
2: 그렇죠.
3: 뭐 이런

0: 현상을 말하는 거죠.
1: 그때 한 250만 네. 명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네네. 제가 한국 부동산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1년에요. 서울 아파트가 연간 3% 빠졌고 2012년에는 한 7.3% 빠졌죠. 그런데 네. 2011년에 지방 5개 광역시 아파트 값이 15.6% 올랐어요.
0: 아,
1: 엄청나게 네. 올랐죠.
0: 되게 대비가 되네요.
1: 그렇죠. 2012년에는 한 0.3%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 공기업하고 공기업 2차 이전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변수라고 보고요.
0: 방금 그 말씀하신 거는 2010년 11년에 서울 빠지고 지방 올랐던 게 1차 이전도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해석하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이제 반값 보금자리 주택도 영향을 미쳤고 네. 중대형 중심의 뭐 공급 과잉 그것도 영향을 줬지만 저는 이 주택 수요의 분산 혹은 남아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인데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1차 때보다 과연 인원이 몇 명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이제 자극은 초두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이 세잖아요.
0: 예.
1: 두 번째는 조금 민감도는 떨어지는 측면에 있죠. 그렇긴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상당한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죠.
0: 그러면은 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나 공공기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하는 그런 정책들까지 엮어가지고 봤을 때에는 시장을 전망할 때는 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시차가 있을 건데 1차가 원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예, 계획이 잡혔잖아요.
0: 네.
1: 그런데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2011, 12, 13에 아마 집중적으로 이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0: 네.
1: 이게 뭐 그러면은 일정이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어쨌든 수도권 전체를 보면은 수요를 지방으로 뭐요? 이전시키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다.
0: 네.
1: 이걸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생각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좀 더 봐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 좀 세제 예금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뭐 8.3 대책 나오면서 세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얘기가 많아졌는데 세금은 좀 복잡하긴 한데 주택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좀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무래도 초과 주택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0: 네.
1: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강남 불패 신화는 잊어라. 그리고 상급지 갈아타기도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저는 강남 중심으로 매물 삼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삼파동이요?
1: 예, 예. 그래서 지금 매물이 싼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8월부터 한 9월 정도 매물이 한번 나오고 내년 이제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 이제 앞서서 한 4, 5월 정도 좀 나올 것 같고 대부분이 세법 개정안이 2027년 말까지 팔도록 돼 있어요. 그죠? 2028년이 되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2027년 11월이나 12월 정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0: 네.
1: 그러면 당연히 매물이 나오면은 지금 뭐 대출 규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다 못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 네.
1: 그만큼 할인해야 된다고 보면 되고 비강남 쪽은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역시 내년 말까지 다 팔아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데 그 매물은 좀 나올 것 같고.
0: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과거에 등록했던 등록임대주택들이 그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주임사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 해제된 주임사 물량에 주었던 여러 가지 과세 혜택들이 말소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게 내년 말이 지나면은 혜택이 줄어드니까.
0: 그러니까 그 집들도 조금 매도 압력이 있다.
1: 매물이 나올 겁니다.
0: 아.
1: 매물이 나올 건데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도 어때요? 이게 세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죠. 그게
0: 네.
1: 이제 2027년 말까지 팔면은 2주택자 기준으로 5%포인트 정도 더 이제 부과를 하는 구조고 이게 이제 2028년에는 10% 그다음에 2029년이면 이제 20% 포인트로 이제 원복이 되는 구조인데 다만 이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주택자 매물은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강남 네. 한강벨트, 네. 목동, 여의도 이런 마용성 쪽은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 뭐 그렇게 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뭐 82주 연속 상승에 주간으로 0.2% 뭐 0.3%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던 것이 사실이지만은 좀 더 미래를 전망할 때는 그거보다는 내려갈 걸로 보십니까? 상승률이?
1: 좀 상승률은 좀 둔화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으로 보면은.
0: 네.
1: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라고 봐요.
0: 금리가 조금 제약적이고.
1: 예, 금리가 자산 시장의 중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금리 부분에 좀 더 다른 것보다 금리 비중을 좀 더 높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전월세 임대차 시장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입주 물량 한번 봐 보실까요? 지금 아, 네. 1, 2, 3을 한번
0: 그냥 3번 그림입니까?
1: 1, 2, 3 세 개 다
0: 1, 2, 3번 그림 다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 네. 한번 봐보실까요? 입주 물량이 이제 부동산 1, 2, 4 자료인데요. 뭐 내년은 전국적으로는 올해보다 뭐 약간 늘어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죠? 그 이전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뭐 전세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입주 물량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투기적 수요가 네. 아니니까.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입주 물량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제 이건 전세 가격이네요. 네. 전세 가격이 이제 아까 이제 비강남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이제 이걸 이제 보여주는 구조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강남하고 강북은 시장 구조가 좀 다릅니다. 강남은 약간 투자 시장 성격이 있죠. 그래서 전세가 오르더라도 매매를 못 밀어 올려요. 그죠?
0: 네.
1: 뭐 하려면 전세가 뭐 15억인데 매매가 4, 50억인데 뭐 어디서 돈을 빌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따로 노는 시장이 돼버려. 근데 강북 중저가 쪽은 매매하고 전세가 실타래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값이 좀 싸고 전세값 비율을 보면은 서울이 지금 한 KB시세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일부 이제 지역은 한 60% 넘어간다는
0: 강북
1: 거예요.
0: 강북 지역 일부 지역이요.
1: 예, 일부 네. 지역은 그러면
0: 매매가 60%가 전세 가격이란 말씀이죠.
1: 네, 예.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뭐 전세 가격이 뭐 비싸면 아예 집을 사버리는 그런 경우도 일부 생기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강북 시장 지금 뭐 강북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주거 안정 없이는 시장 안정을 가져가기 어렵다. 혹은 시장 안정 없이는 주거 안정을 가져가기 어렵다는 걸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뭐 이런 무주택자분들은 뭐 집값이 오르는 것도 민감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고 부담이 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월세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0: 네.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거의 반전세 반월세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고비용 구조로 가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지금 그럼 그러니까 강남권에 강북권의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은 뭐로 보고 계십니까?
1: 그거는 일단은 뭐 입주 물량 부족도 일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0: 네.
1: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옛날처럼 이제 이른바 이제 그 시장에서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전세 유통 매물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입법 이후에 뭐 세입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죠. 이제 눌러앉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5% 올려주고 더 2년 동안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은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집단화되면 어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대출 받으면은 뭐 의무적으로 거주

0: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뭐 업무 고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애기치 않은 어떻게 보면은 부메랑 같은 게 결국은 전세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 오르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지금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어떤 혼란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특히나 지금 비아파트 쪽에 공급이 이제 격감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맞물려서 지금 전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니까 네. 깨끗해 명쾌해진 것도 있었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고민할 게 더 많아지는 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콩으로 네. 댓글도 왔는데 현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왔고 10억 넘는 아파트 대출받아서 소득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 지방에 좋은 일자리로 주거 안정되면 살기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오셨고 김진희 님은 30대는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돼서 수도권에서 집장만 하기가 쉽지는 않다. 수도권에서 이제 그 가격이 되는 집을 젊은 세대가 구입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박은갑 수석님이 말씀하신 거를 듣고 이제 좋은 의사 판단 내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9월 8일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제는 빨간불, 오늘은 파란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재미있는 광고 문구 중에 늘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 부르나 봅니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남의 편이라는 말에서 남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을 뜻하는 고유어 명사죠. 남의 편에서 마지막 글자는 띄어서 쓰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붙여서 쓰는 표현으로 남의 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달은 동사 잡다와 함께 쓰여서 아이를 뵌 부인이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뜻합니다. 임신하고 열 달이 되는 달이 바로 해산달이지만 아이는 해산달의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산달로 꼽아놓은 달의 다음 달을 남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 친구는 산호를 넘기고 남의 달에 태어났다고 한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를 해산할 달의 다음 달에 낳게 되다라는 뜻의 동사 남의 달 잡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동사 먹다나 자시다 등과 함께 쓰여서 환갑이 지난 뒤의 나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대체로 팔순 이상을 이르는 것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나이를 다 살고 덤으로 더 산다는 뜻에서 나온 말일 텐데 요즘 같은 고령화 시대에는 백수를 넘어 사시는 분들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높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어 가을이 왔구나 느껴지는데요. 낮 기온은 아직 여름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1도까지 오르며 닷새 만에 다시 30도를 넘어섰고요.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전남 완도로 32.2도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아 덥게 느껴진 곳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빠르게 선선해지겠고요. 내일은 바람이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26도, 광주 29도 등으로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고 40m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북동 산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경상도 해안에, 내일은 전국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더위도 점차 물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5도, 습도는 3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폐암 산재 피해를 입은 학교급식 조리사들에 대해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은 학교급식 조리사 강모 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역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역단체가 이들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급식 노동자 178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19%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년 연속 동결됐던 2024년과 2025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와 중증 당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며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증 당뇨 환자에게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구매 지원을 최대 90%까지 확대합니다. 네팔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지역의 도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긴급구호대 대원 6명은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해 도보 수색을 시도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와 관련해 경찰에 제출할 증거를 위변조한 임직원 4명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화재 발생 전부터 안전관리를 해온 것처럼 증거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전에 있는 안전공업에서 큰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대한체육회는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해 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전산 장비와 업무 파일 등의 용품을 반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여자들이 진입을 막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는 모두 12곳으로 봉쇄 시위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올림픽공원 측이 추산한 손실액만 18억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 전세주택 20년 만기 첫 도래를 1년여 앞두고 입주민 등을 만난 자리에서 만기 연장은 불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 추석 제수용품 구입비가 4인 기준 평균 31만 3천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배와 사과 등 과일값이 하락한 반면 고사리 등 나물류 가격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물과 채소 가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30% 안팎 저렴했다고 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국민 40대 남성이 납치됐다가 오늘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에서 차량을 통한 우리 국민 납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마닐라에서 납치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은 2023년 5건, 지난해 3건, 올해 2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강원과 경북 해안과 산지는 내일까지 많게는 4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진 30도 안팎 늦더위가 내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사라지고 한낮에도 초가을 기운이 감돌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발표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중인 파리에서 원칙적으로 청문회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전 지명철회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암장의 시대, 국민 암장 정부라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해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과 사회 안팎에서는 여러 입장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여당에서 파병 반대 입장 밝힌 이기헌 의원을 만나서 중동을 둘러싼 국제정세 짚어보고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네.
1: 자, 2기 내각 후보자 얘기부터 합니다. 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인데 현지에서 청와대 관계자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김승원 용해인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제도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청문회 전에 뭐 철회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뜻으로 이제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강찬호 위원님한테 네. 먼저 물어보죠. 장관 낙마할 사안이 불거진 거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죠?
2: 이혜훈 장관 후보 때 파동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뭐 누가 봐도 더 이상 장관 임명을 강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까지 네. 됐는데도 청문회가 결국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청와대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는 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이 그것을 듣고 판단할 기회를 줘야 된다.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1: 청문회 그러니까
2: 청문회까지 네. 가겠다는 게 반 죽어도 낭만.

는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도 결국 이해훈 후보도 청문회 무대에 세우긴 했지만 며칠 뒤에 결국 청와대가 청문회까지 결과를 지켜보니까 더 이상은 저.

0: 기본소득당은 용용용 친용 3저 뭐냐 세 명이 트리오가 요직과 대표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경탄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민주당 분들은 뿌리 날 대로 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 왼쪽을 배려해서 이제 그 지명을 했는데 본인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네. 전 그러면 그럴수록 이것은 야당한테는 땡큐다. 예. 뭐 계속 끌고 가니까 그러면 기지율은 정말 계속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1: 네.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 기류는 어떤 겁니까?
2: 우리가 이제 정권을 거듭하면서 네. 청문회가 사실 무용론이 많이 제기가 됐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이 계속해서 낮아졌어요. 사실은 이 권력자 고위층은 도덕적인 수준이 일반 국민의 모범이 될 정도가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 평균 내지는 평균 이하로 내려와도 사실은 불법만 아니면 다 장관을 임명 강행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죠. 뭐 몇십 차례씩 그 국 대통령마다 몇십 차례씩 막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보통 몇 차례는 뭐 기본이고 그랬으니까 낙마 기준이나 도덕성 기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청문회 그 개각 발표와 청문회 있을 때마다 여야가 좀 합의해서 새로운 기준을 좀 세워라. 그러지 않고 입장 바뀌면은 뭐 서로 비난하고 그러면서 또 도덕적으로는 더 낮아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국민한테 좀 안 좋다 그랬는데 그게 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1: 네.
2: 청와대의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많은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이겠지만 뭐 의혹 수준의 질문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청문회에 돌입하면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구한 근거들을 가지고 공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국민들이 볼 때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또 공방이 이루어지고 해명이 이루어지고 하는 걸 봐야 그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제도에 좀 충실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제도에 충실한 건데 개인의 생각보다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혜훈 후보자라든가 강선우 후보자라든가 청문회를 다 거쳤어요.
1: 네.
2: 거쳤지만 뭐 그렇다고 강행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임명을 강행할 거다. 꼭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1: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2: 왜냐하면 네. 특히나 이번 그 개각은 국면 전환용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지지율도 국면, 반전하고 그러니까요. 국정 동력도 네.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 국면 전환이 오히려 안 된다면 개각의 의미가
0: 그러니까요. 네.
2: 그러면 개각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1: 그 부분을 골똘히 생각해야겠네요.
2: 예. 고민을 해서 아마 그렇게 좀 뭐 판단 최종 판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그래. 생각이 듭니다.
1: 자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게요.
2: 네.
1: 본인은 공익점 민원 전달했을 뿐이다. 야당은 성공한 청탁 로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 한동훈 의원이 주로 이제 그 많이 하는데 쥐가 죽고 피를 토하는 그런 물질 임상 시험 승인되면서. 그 다음에는 뭐 주가 사실상의 주가 조작 작전 세력은 돈을 벌고 선량한 주주들 피해를 입었다. 지금 뭐 소송도 제기해 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2: 네.
1: 자 공익적 그 어떤 그 민원이라는 김 후보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2: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김승원 의원과 저는 뭐 제가 발언이 재척될 정도의 특수관계잖아요.
1: 예, 예.
2: 근데 저는 공익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아시다시피 또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처리해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민원이라는 것이 문제가 인지가 돼야 민원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인지는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2: 문제는 뭐냐? 이게 처리 방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이 민원이 할 만한 건지를 먼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건 뭐냐. 민원인에게 입증할 만한 자료들 당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다 보내라 한 다음에 그 자료의 신빙성을 또 공공기관 같은

0: 데 보내서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냐 이걸 검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쪽 주장이 이런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게 좀 뭐 맞는 주장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거치고 난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좀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네.
1: 민원거리네.
0: 예, 네. 판단이 되면 그때서 이걸 진행을 하거든요.
1: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느냐?
0: 그렇죠.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좀, 좀 의심이 들고 두 번째는 공익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요. 이게 이제 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여러 사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자료 조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기 지금 그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민원 처리를 하게 코로나 시절에 해놨는데 네. 거기에 로비력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좀 공무원들한테 좀 홀대를 당하네 뭐 이런 경우가 많네 이러면은 그건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부당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억울함을 없애주는 네. 그런 정도의 민원 처리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뭐 공익적 민원 이렇게
1: 한국 회사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이익을 못 보고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네.
1: 외국 대기업에 비해서 무슨 밀리고 있는
0: 그렇죠.
1: 것처럼
0: 그러려면 그런
1: 그랬을까?
0: 예. 예. 객관적인 예. 상황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뭘 했다는 게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도대체 민원 처리 기간이 며칠이고 며칠 안에 처리가 됐지 했더니 과거에 한 달 걸리던 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가지고 15일로 네. 기준을 정해놨고 2주 정도에 처리를 해주라고 권고를 강한 권고죠. 권고가 돼 있었고 근데 이번 사안은 11일 만에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민원거리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춰가지고 스케줄을 줄여주려고 한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공익적 민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1: 어렵다.
0: 물론 개별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민원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그 어려움을 인지하고 재량의 범위 안에서 뭐 권한을 발휘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19일까지 해야 투자가 들어오고 뭐 막 이런 조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뭐 공익적이라는 표현을 꼭 썼어야 했을까?
1: 네.
0: 라는 부분에 저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강찬호 위원님.
2: 공익이라는 말을 쓴 것부터 가증스럽게 짝이었고요. 제가 볼 때는 쥐가 먹고 죽고 피를 토하고 폐가 부풀어지고 이런 끔찍한 약을 K코로나 신약이라고 속여갖고 패스트 트랙으로 그 저 국회의원까지 동원한 로비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 입에 넣으려고 했던 끔찍한 제가 볼 때는 천인공노할 제가 볼 때는 그런 고저분의 독약주약 게이트란 말이 딱 맞고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봐도 이 내부자들 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강모라는 인간은 벌써 이걸로 113억 원 먹튀를 해버리고 그 강모를 저 국회의원 김승원한테 연결한 양모도 6억 원을 땡겨서 또 사익을 누리고 그런 반면 모르고 들어와서 주식을 산 우리 개미 선량한 국민 들은 지금 3만 명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이 끔찍한 주가 조작이 사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국부 유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 민원인데다가 공익이라고 포장하면서까지 이렇게 그 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 김승원 이분도 지금 혐의가 검찰은 거의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에 수뇌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유예가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1: 헌법소원.
2: 예 이것만 이런 것을 볼 때 이분은 법무부 장관 자격은커녕 지금 재수사 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0: 근데 조금 이용당했을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2: 그 법무부 장관이 네.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자격이 있어요?
0: 그건 또 맞죠.
2: 네. 네. 네. 이런 사기꾼들한테. 네.
1: 자, 근데 그래서 약간 네. 이용당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양모 씨 뭐 친한 후배라고 처음에는 뭐 그냥 우연히 마주쳤다 그냥 알고는 지냈다 뭐 이 정도 하다가 친한 후배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그분이 이제 6억을 좀 챙겼잖아요. 이 과정에서. 근데 네. 그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였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여성의 그 친한 후배라는 분의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그 여성이 챙기는 상황을 과연 알았냐.

0: 이 부분도 나중에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조금.
1: 아니, 그건 이미 다 수사가 됐던 것 같고요.
0: 아, 그런가요? 네.
1: 다 된 상황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이걸 기소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새로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의 대응 방식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익적이다. 네. 이거는 조금 국민들 눈높이 안 맞는 대응이고요. 또 하나는 그 여성이 뭐 여성 사업가다. 네. 그렇게
0: 성공한 여성 사업가. 네,
1: 그렇게 표현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경희대
0: 존중하는 친한 후배. 네. 네.
1: 경희대에서 제가 경희대 나왔잖아요. 네. 네. 경희대에서 뭐 석박을 한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관계된 그 강모 교수가 경희대 교수예요. 네. 네. 그럼 그것도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과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석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 때문에 석박을 하는 건지 이것도 사실은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2: 그 수상검찰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이런 그
1: 그러니까
2: 사업관계.
1: 저는 이런 해명이 오히려 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러면은 저의 모교인 경희대까지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석박 과정이
2: 전 국민이 사실 또 굉장히 피부로 그렇군요. 불쾌감을 느낀 전 국민이 피부로 불쾌감을 느끼는
0: 왜요?
2: 부분은 지금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니 뭐 존중하는 후배니 그러는데 첫 만남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뭐 만나고 그 이후에 연락을 안 했다. 근데 그게 그냥 통두리째 거짓말임이 드러나니까 3일간 두문불출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우연이란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을 여기 그 밑에 실무진들이 잘못 전달해서 뭐 그랬다. 아니 이렇게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를 과연 실무진한테 그렇게 본인이 잘못 서로 간에 잘못했고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상식적으로 있습니까? 당연히 실무진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실무진이 그거 토시 하나 바꿔서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이런 예민한 문제를.
0: 수천억 벌겠네. 네. 이것도
2: 그것도 엄청난
0: 농담조로.
2: 얘기고요. 농담조지만 농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의미와 규모가 무엇인지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국부 유출이니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본인 개인적인 이득이 엄청 나는 이런 걸로 지금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을 드릴게요. 네네. 그저 이분 그래서 이분 만나게 된 경위가 뭐냐고 했더니 음식점 하다가 잠깐 또 하늘 보다가 카페
0: 네. 같은데.
2: 그런데 이런 자 거기서 저는 뭘 느꼈느냐. 원래 이분 뭐 저 재판 기록에 다 나오잖아요. 로테이션 바 유흥 주점. 거기 저 그 저 운영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그 유흥 접객원 한 여성 접객원 세 명한테
0: 로테이션 바 뭐예요?
2: 퇴직금 아 그 로테이션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성 접객원들이 네. 이 A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B 테이블로 이동하고 아. 또 C 테이블로 이동하고 로테이션 한다는 겁니다.
0: 더블 트리플
2: 예, 회전문 예. 주점이란 뜻인데 아, 예. 이런 거 운영하다가 그 여성 접객원들한테 계속 그렇게 의자를 돌리세요. 그저 그 여성 접객원들한테 저 뭐죠? 그 퇴직금 안 줬다 그래가지고 600만 원씩 체불해서
0: 노동기준법
2: 네. 그래서 네. 분명히 죄가 있는데 선고를 위한다 네. 그런 걸 봐도 이분이 그 음식점 카페 운운한 것부터 국민들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1: 네. 근데 이제 대응 방식이 예. 좀 부적절해서 아쉽다는 말을 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대의 장관 후보자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문제가 다 많았지만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명들이 네. 다 강행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비추어서 이번만 뭐 문제가 있고 꼭 뭐 절대적인 낙마 대상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2: 근데
1: 있다.
2: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장관 중에 무슨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저스티스 세크리터리예요. 정의부의 장관이 세상에 이렇게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또 전국에 지금 수많은 여성들을 아주 화나게 만든 이런 문제까지 겹친 가운데 이런 분이 우리나라 정의부의 장관이 된다?
1: 그건
2: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0: 예, 녹취를 두 개 들어볼게요. 김승원 후보자 식약처 청탁 의혹 두고 한동훈 의원은 연일 SNS에 문자와 녹취록 이 공개하면서 공세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3: 제약사 오너는 주식을 63억에 팔고 룸사롱 여동생은 6억을 받습니다. 승원 오빠는 후원금을 약속받습니다.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승원 오빠랑 룸사롱 여동생과 만남을 가져온 판사가 제약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검찰 수사팀은 승원 오빠가 뇌물을 약속받았으니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지만 계엄 이후에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은 서로가 하는 것인데 오빠만 기소유예되고 룸사롱 여동생과 오너는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오빠만 기소유예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0: 자, 지금 한동훈 의원 얘기 들어봤고요. 민주당은 당차

0: 원에서 김승원 의원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녹취 문자 출처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일부 잘라낸 녹취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 재판의 판결문과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 담긴 판단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캐비넷 정치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0: 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 얘기까지 이제 들어보셨는데, 자, 뭐 이겁니다. 그 이게 녹취 그 다음에 메시지 녹취록 메시지 이거 어디서 받았냐? 이거 자신이 법무장관 할 때 밑에 데리고 있던 그 검찰 아니겠냐? 없어지는 검찰이 지금 준 거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시각 같은데. 한동훈 의원, 내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얘기하고 있겠냐. 공익 제보 이제 언급했고요. 자, 또 메시지에 대한 대응을 정확하게 하는 게 힘을 붙이니까 이제 메신저 공격하냐? 뭐 이런 저기 그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2: 저는 네. 사실은 그 이게 거대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명백한 불법이고 만약에 이런 거는 단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면 사실은 거대 권력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권력 견제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0: 네.
2: 불법이 있다면 그 불법이지만 공익이라는 차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공론의 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공익제보자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길을 터주는 제도적으로 터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거대 권력이 예를 들어서 견제가 안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다르게 일반인의 자료가 유출된 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수사 뭐 계획서인가요? 기소 계획서? 네네. 그거 유출된 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유출이 된 게 됐을 가능성이
0: 높다.
2: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녹취나 이런 거는 변호인이라든가 그 사건 관계자들이 꽤 다수가 확보할 수 있는 거라서
0: 네.
2: 꼭 검찰에서 했다라고만 딱히 찍어서 얘기하기는
0: 변호인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2: 그럴 수도 있어요.
0: 네. 네. 네. 그럼 그게 네. 각 네. 이렇게 받아 이른바 뭐 공익 제보라고 한동훈 의원이 표 그 말하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을 수 있네요.
3: 아니 첫째 우선요 네. 공기 공문서 이런 거 기밀 유출 이거 황제급으로 하신 분들이 민주당입니다. 저 윤석열 정부 때 수많은 공식 저 공공 저 공문서 기밀 유출 기밀 이런 거 막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0: 김우겸 의원이 뭐 이렇게
3: 자 김우겸 의원이 최해병 사건 때 네. 최해병 사건 때 법사위에서 해병대 수사대 그것도 어면 해병대 경찰입니다. 군 경찰에 내부 기밀 저 내밀한 수사 기록 아주 민감한 여러 가지 진술이 담겨 있는 기록을 수사 기록을 막 그냥 아예 그 종이를 갖고 나와가지고 해병대 수사대 로고가 선명한 그 문건을 마구 흔들면서 본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폭로하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똑같이 이제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왜 기밀 유출하냐 그랬더니 아 이거 다 적법하게 한 거고 왜 이런 내 말한 내용을 따져야지 왜 지금 유출 경로 따지냐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 끝을 보고 있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 본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면은 달이고 어 너네가 하면은 지금 손가락이 문제되고 그런 겁니까? 자 그리고요
0: 네.
3: 그다음에 검찰 기밀 문서는요 대표적으로 작년에 창원 지방 검찰청에서 명태균 수사하는데 수사 보고서 이것도 지금 진보 진영에 다 유출돼가지고 이런 저 인터넷에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명태균한테 김건희 윤석열 내외가 209회 카톡 그 보죠 뭐냐 문자 주고받았다 이거 내밀한 수사 기록 이거 창원 지검 창원지방경찰청 검사 홍모모 다 나와요 이거. 이거 막 지금 민주당 쪽에서 자랑스럽게 흔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지금 떠오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기억나세요? 청와대 네. 내부에서 이 정윤회가 이른바 십상시들 데리고 비밀리에 회동하면서 정책을 좌지우지한다. 그때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감찰 보고를 했어요. 기밀문서입니다.
0: 조응천 아니었어요?
3: 네, 그게 바로 조응천이에요. 공직기관 네. 비서관. 조응천하고 그 밑에

0: 박광천, 박관천 이 두 사람이 그거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유출돼갖고 민주당에서 그거 갖고 막 난리쳤어요. 이거 정윤회 십상시 당장 쫓아내라. 그때 그 내용 왜 기밀 유출했냐 민주당 이거 기밀 당연히 유출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밀 유출했다고는 이유로 징계받은 조웅천 민주당 의원으로 영입했어요. 어? 기밀 문서 유출한 사람을 민주당 의원으로 영입한 당이 민주당입니다. 어따 대고 지금 저 기밀 유출 운을 해요? 자, 아니, 진짜 웃깁니다.
1: 네. 네.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 개헌만 뭐 가장 근래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 불법 개헌만 봐도 네.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런 공익 제보를 통해서 거대 권력 최고 권력을 견제하고 어쨌든 탄핵에 이르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단죄되게 하는 걸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거기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뭐 내밀한 자료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제도적으로는 처벌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면 공익성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네.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홍장원이라든가 조성현 대령인가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두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윤석열을 감옥을 보냈겠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분들 네. 없었으면
2: 근데 감옥 이번에 기소됐죠.
1: 그러니까요. 기소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 아니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요. 물론 네. 그것도 역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뭐 구해야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 사법 판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2: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 시작된 가운데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한강대교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5차로 통행이 어렵고 영동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부교인에서 광남까지 7km 어렵고요. 초이에서 고덕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그 사이 고덕터널 안쪽에선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조심하십시오.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부안에서 석인제 사이로는 1, 2차로에 플라스틱 통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이후 대천에서는 버스 관련 추돌 사고를 처리 중인데요. 1,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차들 갓길로 통행하면서 뒤쪽으로 주춤합니다. 더 가서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밀리고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고령분기점 부근이고요.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뒤쪽 2km 정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동훈 의원이 아주 원색적으로 약간 독설적인 막 이렇게 워딩이라 그럴까요? 오빠 독약 로비 사건이라 그러고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다. 여기선 들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뭐 옛날에 뭐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그 광주 5.18 전야제 때 뭐 어디 단란주점 얘기까지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막 얄미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 혹은 메시지에 지목된 정치인들이 삼류 영화 엑스트라로 끌려 나온 기분이다. 한동훈식 후진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김의겸 의원 옛날에 청담동 네. 그 얘기했던 김의겸 의원이 여기 참전해서 한 의원이 이거저거 내용을 막 오려가지고 이리저리 뭐 그럴듯하게 편집했다. 조선 제일 검이 아니라 조선 제일 가위다. 거기다 썬데이 서울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 부분은 좀 한동훈 의원이 네. 과유불급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싶은 게 이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청탁 사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선정적인 이슈가 제기된 여성과 그냥 엮어서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거는요. 네. 본인의 검사 시절 이미지만 안 좋은 검찰의 이미지만 강화한다. 저는
2: 캐비닛 정치 검찰의 캐비닛 정치다 뭐 이랬는데 네. 그 그러니까 한병도 네.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약간 검찰의 별건 수사식으로 네.
1: 약간 여론물이
2: 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네. 부분이 이게 본질이 아닌데 네. 뭐 그 약간 그런 성의 말씀이시죠.
1: 악마화해가지고 결국은 네. 그 뭐 처벌의 명분을 만들어내고 수사를 좀 용이하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전 이거는 안 좋다고 봐요. 이거는. 만약에 뭐 송영길 최재성 저기가 있다면 네. 김승원 의원만큼의 뭐 자료라든가 녹취라든가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2: 네.
1: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지금 뭐 정서적으로 좀 약간 선정적이라 국민 그 감정이 안 좋은 걸 이용해 가지고 그것은 뭐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네. 하는 거는 저는 좀 그 한동훈 의원의 미래에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하면은 아, 검사 출신은 안 돼라고 우리 국민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자, 과유불급이다. 네네.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하는 거. 그다음에 녹취록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강력한 어떤 수단이긴 한데
5: 그렇죠.
2: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막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온당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강찬호 네.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0: 그 이제 물론 그 구체적으로 뭐 언급되는 분들 뭐 최재성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2: 네.
0: 정말 로비에 관여했는지 그런 것은 지금 이 지금 나온 녹취록만으로는 그 정확히 단정할 수 전혀 없습니다.
2: 네네.
0: 그 점에서는 뭐 이것을 가지고 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로비에 관여하고 범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건 물론 적절치 않다고 저도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2: 네.
0: 근데 문제는 다만 저는 너무나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김승원 의원 하나만 연루된 것이 아니고 보니까 네. 양이라는 사람이 정말 여러 명의 민주당 오빠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민주당이 경종을 울린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건 물론 이제 우리 김상일 평론가 같은 뭐 어떤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폭로를 할 때는 정말 확실하게 누가 봐도 유죄 가능성이 있다.
1: 인증 책임 얘기를 본인이 또 얘기하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된 상황에서 폭로해라. 폭로를 정하고 싶으면 뭐 이제 이런 지적일 것 같아요.
2: 예를 들어서 송영길 의원은 정말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 언급돼가지고 완전 저런 식으로 명예훼손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그렇게 이제 주장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저 아까 말한 대로 송영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우 같아서 돈 줘야지 온다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얘기한 것이지 그 어떤 연루됐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데 중요한 다만 이분 양이 그럼 양모란 사람이 송영길 의원도 좀 알고 지내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의문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한 기준 네. 폭로를 할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유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도 수준에서만 폭로를 해야 된다라면은 그런 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볼 때 민주당에 너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지금 보안 수사권을 없앤 당이 이렇게 국민이 볼 때는 저렇게 지금 비리 의혹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을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검찰에서 칼을 뺏었나 손을 뺏었나 이런 지금 의심을 받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의 의미를 가졌다고 봅니다.
1: 근데 아예 네. 그거하고 양모 씨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 네.
1: 양모 씨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표현으로는 뭐 룸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로 거기에 같이 지목된 사람들은 집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강찬호 위원님이 뭐 룸 뭐 앞을 지나갔는데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 거기서 나온 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가정에서 그런 데를 저기했단 말이야.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2: 워낙 또 바른 생활사다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없는데.
1: 더구나 네. 그러니까 안 하겠지만 더구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입증 책임을
2: 표정이 이렇게 긴장.
1: 오늘
2: 예.
1: 계산을 한 뭐 그 계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더
0: 저기를 해야지. 문설롱 앞을 지나간 거는 약간 비유가 약간 그런 것 같고.
1: 아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문설롱 운영하는 여성과. 지금 뭔가 얘기를 주고받은 장면 정도는 지금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분들

0: 들이 네. 잠시 룸사롱 앞을 그냥 진짜 무관하게 전혀 모르는 룸사롱 앞을 순전히 다른 목적으로 걷다가 그냥 그 찍힌 아니, 사진이 제가, 아니고
1: 제가 조금, 비유를 한다면 제가 조금 얘기예요. 더 네. 강한 비유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런 류의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그러면 네. 그런 이 정도 의혹 제기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1: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0: 이 네?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좀 김상일 평론가가 현재 시점에서는 좀 그것이 성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그럼 이 상황까지만 전제하고 이것을 폭로했느냐 아니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네. 뭔가 더 꺼낼 것이 있어서 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나 이건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용해인 후보
1: 지켜보더라도 네. 방식이 잘못됐다니까요. 네. 그런 네. 것까지 같이 제시를 하면서 오케이. 해야지 네. 막 네. 망가뜨릴 정도로 이미지는 다 망가뜨려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안 맞죠.
0: 한번 보죠 뭐 상황. 네. 네.
2: 자 용해인 후보자 오늘도 출근길에 침묵 지켰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국민의힘이 막 비판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네. 그 소수 진보 정당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의 비판 강도, 그 시민단체 비판 강도.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사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김민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 TV에서 뭐 그런 그 부정 여론 전달하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자.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범 여권에서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기류를.
1: 이게 어떻게 보면 소수를 내세워서 네. 소수를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축적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헌신하고 이런. 네. 그런 사람들의 축적의 시간에 기회를 편취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수 정당 역사를 가지고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면 용해인 이라는 정치인은 그 사람들의 헌신에서 이득을 본 소수 정당은 이런데야라는 딸려 있는 기존 이미지를 타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네. 이득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 기회를 또 독점하고 오히려 기득권화하고 특권화하려고 하니까 소수자 소수를 대표해온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뭐야 도대체 어? 우리한테 올 기회를 계속해서 자기가 편취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요.
1: 그런 어떤 감정에서 저는 소수 대표하는 사람들이 더 반대를 심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그래요, 강찬호 의원.
0: 제가 뭐 좀 전에 김상림 평론가 너무 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사람들이 더 난리예요. 제가 얘기해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초반부터 김승원 후보를 저격을 제일 먼저 선방을 때리고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전까지 유도한 게 아주 현명한 전략이었다. 어차피 용해인은 민주당에서 어차피 이제 그 때리고 이제 내려오게 할 텐데 전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그리고 또 동시에 가장 우려가 됐던 보수 진영에서 우려한 게 뭡니까? 용해인의 공격 집중하다가 그 사이에 슬며시 그 김승원 후보는 무혈 입성하지 않겠냐 요거였는데 한동훈 의원이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어떤 여권의 어떤 그런 저 나름의 작전이랄까요? 네. 정확히 허점을 잘 찔렀다고 생각하고요. 자 용해인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상황 끝났어요. 청와대만 남았습니다. 네. 청와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어저께 굉장히 흥미로운 보도가 나는데 어저께 밤 오늘 아침에 지금 일부 신문에 당 지도부가 김민석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다가 용해인 네. 안 된다. 용해인 카드 접는 거를 건의했다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2: 네.
0: 자, 떴는데 대통령이 오늘 그 부인했죠. 보도 난 이후에 부인했잖아요.
2: 네.
0: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요. 당이 대통령 지지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이 당이 하자는 대로 지금 청와대가 끌려가게 되는 상황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유턴했죠. 네. 또 김영범 실장 결국은 낙마했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제동을 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땐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민심에 따른 요구를 받아주겠지만 내가 또 내 정치할 부분은 있는 거다. 내 정치할 부분이 뭐다? 청문회까지는 용해인 갖고 간다. 왜냐하면 용해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 이건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거 알면서도 대통령이 뭔가 용해인과의 고려 또 그냥 왼쪽을 챙기겠다는 나름의 어떤 지금 전략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픽이에요.
2: 네.
0: 명픽인데 명픽을 이런 식으로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또 접어야 된다.
2: 청문회도 안 하고.
0: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까지 해야 된다는 게 나온다는 점에서
2: 네.
0: 저는 지금 점차 기울고 있는 당으로 기울고 있는 당청 관계에서 청와대가 어떤 나름의 어떤 뭐 저항이라면 저항이랄까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니, 제가
2: 네. 우리 김상일 변호관님.
1: 강찬
2: 네.
1: 의원님께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0: 네. 네.
1: 잘한 건 좀 잘했다라는 아니,
0: 뭐,
1: 시각에서
0: 평가를
1: 해주면 좋겠는 게
0: 잘한 거예요?
1: 자, 정부가 뭘 하려고 해요?
0: 네.
1: 근데 민심이 들끓어.

0: 당이 그 민심을 전달해요. 네. 그걸 수용을 해요. 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1: 아, 그게 잘한 건데
0: 그걸 끌려갔다고 그렇게 하면.
1: 아니 근데 아니 잠깐만요. 그
0: 청와대의 네. 권위나 정부의 권위를 너무 떨어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2: 수용한 거 좋다는 인정해 주자.
0: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네?
1: 아 잠깐만요. 제가 이거 강정관
0: 근데 다른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되는데. 이렇게 네, 네, 네.
2: 자 다음 주제 다음 주제. 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습니다. 국민 암장 정부다. 암장인 시대다. 이렇게 뭐 표현을 썼는데. 시간 관계상 이 질문으로 바로 갈게요. 개헌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단 말은 절대 안 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재판 없애거나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다섯 개 대통령 재판 즉각 제기하라. 제기에 당장 안 할 거 알면서도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뭐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혹은 뭐 연임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개헌 논의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런 뜻으로 읽힙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변호사.
0: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위한 공격을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요. 본인들이 정말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개헌 논의를 하다가 민주당이 공소 취소나 연임 관련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지율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자기들한테 오히려 기회가 돼요. 근데 왜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국민을 또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개헌 이거 추진하다가 무리한 행동들을 민주당이 한다. 2년 후 총선에서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기회를 잃고 국민의힘은 기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 그다음에 자기 감정 해소 해소용 언어를 쏟아내는 그 정도인 게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래도 현직 대통령인데 전염병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잼데믹이 뭡니까 잼데믹이. 그게 야당 원내대표의 수준입니까? 저는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비판할 건 냉정하게 비판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좀 더 받아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잼데믹 하나로요. 오늘 연설은 다 날렸어요. 예? 그게 뭐예요 도대체 수준이. 예.
2: 네. 강찬호 위원님.
3: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도 지금 개헌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야말로 그 저 우리 저 현대 민주 정치의 시조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나라 가지고 그런 지금 프랑스도 분명 아마 단임일 거예요 거기가 대통령이 그런데 아마 연임인가 연임으로 바꿨나 뭐 하여간 네.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 같은 이런 우리 현대 민주주의의 시조 국가에 가서 한번 내가 연임이니 뭐니 약간 오해가 있는데 난 그건 안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5.18 정신 전문 수록이라든가 이런 필요가 있어서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가 있어서 이건 개헌하고 싶다. 근데 참 우리나라에서 참 내가 왜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다. 나 연임 같은 거 안 하다. 요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또 개헌하는데 뭐 5.18 뭐 이런 것만 한다고 하는 데다가 지금 김민석 대표가 또 뭐라 그랬어요.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얼마 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결국은 다 그런 연임 개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런 건 다 국민의 선택이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말하고 저는 굉장히 오버랩이 되죠. 이게 국민이 원하는 만큼이라는 걸 도대체 누가 결정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아 국민이 원하는 게 연임 개헌까지는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0: 총선 그냥 끝난다니까요.
3: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하시면 딱 되는데 저는 오늘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도 그래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연임 이게 여기 안에서 그런 모양인데 대통령이 조만간 뭐 하실 것 같다고
2: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
3: 예, 네, 그러잖아요. 저는 요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 말에 굉장히 저는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의 말이 조만간 빨리 실현되기만을.
0: 아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네. 그렇게 네. 쉽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뭐
2: 네. 입장 표명을 네. 할 가능성이 네. 있다.
3: 그러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네. 정말 이거는 민주당의 표에 이로운 이익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 익표.
2: 네. 네.
0: 어우.
2: 익표.
3: 익표. 네. 표에 도움이 되는 익표. 네.
2: 이야.
3: 이거 저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 말이 실현돼.
2: 그 생각 못했네. 네. 네. 익하면 우리 날개만 생각하는데 네. 이익이 된다.
3: 네, 이익이 된다. 네. 민주당의 득표에 이익이 된다.
0: 되는 의표 네.
2: 주제를 또 바꿔봅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로 95일간 봉쇄됐던 올빛공원 핸드볼 경기장 오늘 저 체육 단체 관계자들이 경찰 협조를 받아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네, 네. 물품 반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0: 핸드볼 경기장 봉쇄가 풀렸다는 의미는 아니기는 했는데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또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나 봐요. 지난번에 체육회가 체육관 진입 시도할 때도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이었는데 오늘도 순방 중이다. 하필 이럴 때 체육관에 진입했다. 김찬일 평론가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게 개연성이 있습니까?
1: 아니 저는
0: 그날이다 해외 순방이라는
1: 그냥 기승전 대통령인 거예요. 뭐 왜 우리가 뭐 어디 학교에 전학 가면 그 학교에서 제일 센 남하고 붙어야 자기 체급도 좀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0: 그걸 대가리라 그러죠. 네.
2: 그래서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신 듯. 어?
1: 저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0: 영화 제목도 있어요. 네, 그 세 글자로. 네, 네.
1: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의 일도 어느 정도 신선함이 있거나 국민이 바라본 어떤 신뢰가 있을 때 얘기지. 장동혁 대표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중도층까지는요. 저쪽에 이제 극우 강성 지지층 외의 층에는 신뢰를 거의 잃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는 뭐 좀 센 사람하고 붙는 효과 이런 건 없다. 오히려 굉장히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네. 머니볼이라고 있습니다. 머니볼.
0: 네. 네.
1: 예? 머니볼을 하시는 게 좋다. 머니볼이라는 게 뭡니까? 야구에서 홈런 타자
0: 네.
1: 스타 플레이어만 영입하는 것이 우승의 방법이 아니라 출루율이 좋은 사람들 일루라도 출루율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놓으면 일루씩 출루하면은 네 번 출루하면은 1점이 된다. 그래가지고 네.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잖아요 한번.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예, 예. 메이저리그 우승하는 게 슈퍼스타 플레이어 하나도 없는
0: 하나도 없이.
1: 예. 그 팀이 우승하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는 경제 이론입니다. 경제 예. 이론 머니볼 이론인데 그거를 야구에 적용해가지고 한 건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머니볼을 해야 할 때지 지금 뭐 홈런 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가지고 계속 삼진아웃 당하는 그런 모양새는 별로 좋지 않다.
3: 네. 네.
0: 자 강찬호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 지금 연임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 맞습니다.
0: 대권을
3: 네.
0: 꿈꾸고
3: 네.
0: 있는
3: 네. 맞습니다.
0: 것 같은데
3: 네. 맞습니다. 네.
0: 자, 뭐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는 건 뭐 좋은데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지금 국민의힘은 뭐죠? 김상일 변호사가 잘 얘기했는데요.
0: 예.
2: 그 중도 확장력에서 심각한 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 민주당이 죽을 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가 최근엔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0: 네.
2: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평균적 상식적인 선을 넘을 정도로 확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0: 네.
2: 이제 오른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지지율 뭐 30에서 지금 20대까지도 바라본다는 수준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윤석열 정부 말기 수준까지 가는 얘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민주당의 이런 대통령의 실정이 정말 선거에서 국민의힘한테 얼마나 확실한 효과를 줄지 의문이에요. 그것보다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최근에 뜬 걸 봐도
0: 네.
2: 국민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대여 투쟁 권력의 잘못된 부분을 찝고 제대로 이제 그 비판도 하고 뭐 한마디로 낙마시킬 사람 낙마 좀 해주고 또 그다음에 정책 대안도 좀 내주고 이런 건데.
0: 중도 외연도
2: 네,
0: 확장해라.
2: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마당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 이분이 지금 각인된 게 올공에서 북치는 거였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저 성과를 올리는 걸 보면서 적극 참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를 들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부인이 운영하는 뭐 장애아동 네. 협동조합 문제 그 이제 하면서 또 같이 협봉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그 선의의 경쟁. 한동훈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하고 제대로 된 그 대여 공격 선의의 경쟁을 좀 하면서 정말 연임을 네. 꿈꾸고 싶다면 그런 쪽으로 좀 가셨으면 합니다. 네.
0: 네. 지금 시간이 한 2분, 2분 반밖에 안 남아서 한 1분 이내로만 말씀해 주시는데 조국 원장.
2: 네.
0: 자, 뭐 김민석 대표에게는 신뢰 회복이 조건이니까 과거 뭐 자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재명 정부 비판하는 걸 비판하는 일부 진보 패널들에 대해서 이들이야말로 간신이다. 자신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레드팀 역할 잘하고 있다. 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1: 괴변이죠, 괴변.
0: 아,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지금 그러려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계속 바뀐 게 국민의 눈에 보이는데.
3: 그렇죠.
1: 그걸 가지고 무슨 레드팀을 운운합니까? 레드팀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죠.

0: 저요? 조국 대표하고 비교하면 제가 오히려 진정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수박으로 몰렸다가 한때는 친명으로 박수받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저는 한 자리에 있는데 사람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 저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네? 네. 제가 한쪽에만 막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일관성이 없을 수 있는 건데 조국 대표의 문제는 그 한쪽의 중심이 자기라는 게 문제예요. 오히려 한쪽에서 지지자면은 아 그래도 어 그래 어 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충심이 있네 이렇게 네네. 보지만 그 한쪽의 중심이 자기면 그건 충심이 아니라 자기 이기심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말과 표현과 행동의 결정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강찬 의원님.
2: 지금 저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조국 대표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값 올리면서 뭐 지금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은데
1: 네.
2: 제가 볼 때는 지금 뉴 이재명을 비롯해서 친명들의 반발은 더 거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좀 전에 여러 가지 그 반발이 저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저 김 조국 대표의 행적에 대한 평가에서 다 나옵니다.
1: 네네.
2: 조국 대표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행동인지 오히려 저 친명의 반발을 사가지고 오히려 협상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될 것이고 저는 후자가 될 이대로 가면 후자가 될 것이라고 봐요.
0: 네. 조국 대표의 모든 말과 행동은 네네. 영화 한 영화 한 영화의 제목으로 모든 게 그 귀결된다는 파묘예요.
2: 네.
1: 파묘. 파묘로 귀결된다.
2: 네.
1: 자
2: 네.
1: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네. 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가영이는 격투기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꿈 많은 소녀입니다. 하지만 가영이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사고로 지체장애를 갖게 된 후 매일 좁은 구두수 선방에서 일해온 아빠. 낮은 의자에 앉아 온종일 신발을 고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오랜 목발 사용으로 어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고 엄마마저 손목 이상으로 일을 그만두면서 가족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는데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 훈련을 이어가는 게 부담스러운 가영이. 하지만 가영이에게 운동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금메달을 꿈꾸며 오늘도 연습장으로 향하는 가영이. 가영이가 마음 놓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가을 날씨의 전형적인 부분, 맑은 하늘, 큰 일교차가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1.1도로 조금 더운 감이 있었습니다. 완도 32.2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곳인데요. 다만 시원한 바람이 간간이 청량감을 선사하긴 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 공기가 선선해 초가을감을 간간이 느끼게 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경남과 경북 해안 쪽에 바람이 강한데요. 내일 오후에 제주도 동부에 바람이 강해져서 순간 풍속이 이들 지역으로는 초속 20m 안팎까지 나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적으로

강풍이 분다는 것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16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오늘보다 3, 4도 내려갑니다. 강릉 23도 등 23도에서 31도 분포로 그래도 일부 지역은 무덥겠습니다. 당분간 해안 쪽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남해안, 제주해안에 너울이 강하겠습니다. 파도도 높겠고요. 내일 새벽에 전남권 내륙에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오늘 경찰 도움을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체육단체들은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업무에 필요한 필수 물품들을 꺼내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 암장정부라며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냐며 연설에 반발했습니다.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관할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허위 종결 과정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로 전해지면서 집권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 밝힐 것을 자제하라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별도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이 도움을 줘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최근 이란도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한글로 된 경고문을 내걸고 압박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기현 민주당 의원 모시고 파병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4: 네. 오랜만입니다.
3: 네.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네. 한참 논의한 것도 파병이었어요. 그렇죠. 3월 달에.
4: 3월 그렇죠? 중순이었습니다.
3: 그때 1인 시위 하셨잖아요.
4: 그렇죠? 네. 그때 제가 처음 트럼프가 전 세계 파병을 요청했을 때 네네. 그때 빨리 제가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대한민국 사회가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 때문에 일찍 좀 피켓을 들었는데 네. 또 6개월이 되고 나서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3: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한 짚어볼게요. 파병 네. 관련해서. 이기현 의원님 호르무즈 파병 반대 입장 공개 표명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요.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자 국익과 헌법 가치 수호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과 헌법 가치 수호에 더 부합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4: 그렇습니다.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도 어느 언론사도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에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헌법적 정신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국익과 관련돼서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경제적 문제, 경제 협상의 문제, 그다음에 네.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핵잠수함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안보적 자유와 관련돼서의 협상의 문제가 남아있고 네. 또 쿠팡 문제 등 민간 경제 차원에서의 갈등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턴키로 털 수 있는 네. 카드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협상 과정에서 역사적 선례들을 찾아봤을 때 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더 흔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비전투병이라도 파병했을 때 이후에 요구는 더 거칠어질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언했던 6주, 5주의 전쟁이 지금 6개월을 넘어서 버렸어요. 재판단으로는 전쟁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병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늪에 한 발을 빠뜨렸는데 그만 뺄 수 있겠지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더 깊어질 것이다.
3: 수렁에 빠진다?
4: 네, 그렇습니다.
3: 그렇군요. 실제로 3월 달에 여기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거 중동전쟁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4: 네, 그렇습니다.
3: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셔도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4: 미국의 오판이 있었던 것 같아요.
3: 예.
4: 그러니까 하메니라고 하는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를 제거하면 그의 일가를 제거하면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네. 이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이란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란을 중동 문제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3: 네.
4: 그렇게 안 된 거죠. 저는 미국의 오판 그리고 이것을 부추긴 이스라엘의 잘못
3: 네.
4: 이런 것들이 전쟁을 좀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란과 미국의 갈등 관계라는 게 오래됐고
3: 네.
4: 또 여러 번의 옛날 뭐 미 대사관 인질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의 구원과 감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란이 빠른 시간 내에 종전협상에 접어들 종전협상을 인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3: 네.
4: 생각보다는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4: 그렇습니다.
3: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더 길어지는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4: 사실은 이번 전쟁 전까지
3: 네.
4: 호르무즈 해협은 장기간
3: 네.
4: 자유항해가 보장되었던 국제 해역입니다.
3: 그렇죠.
4: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타냐후의 그 욕심과
3: 트럼프의 욕망과 오판.
4: 트럼프의 네. 오판이 사실은 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어느 국가도 안전하게 자유항해를 하기는 쉽지 않은 해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쟁 전과 전쟁 후가 달라졌습니다.
3: 네네.
4: 이것은 좀 미국의 욕심, 오판이 가져다준 국제적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3: 그래요. 자,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경제협상, 뭐 관세협상이니 뭐니 이런 거 하고 있고 미투자 이런 것들도 이제
4: 네.
3: 계속 우리가 현안이 있고 전자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핵 문제, 핵잠수함 문제, 뭐 쿠팡 이런 경제 문제 많이 얽혀 있잖아요.
4: 네.
3: 근데 턴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우리가 파병한다 그래도 이게 턴키로 되는 걸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런 데는 또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4: 앵커께서 저기 미국의 특파는 오래 계셨고
3: 예, 예.
4: 미국 사람 경험이 있어서 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와대 근무하고 안보실에도 있어보고
3: 예, 예,
4: 비서실에도
3: 예.
4: 있어봤는데 그 당시 저희 때도 그 방위비 협상 같은 게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3: 그렇죠. 예.
4: 근데 제가 미국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행정부가 좀 다릅니다. 목소리를 따로 낼 때 내고 그리고 실리를 추구할 때는 행정부가 네. 조목조목 살라미식으로 잘 나가면서 협상을 해들어가는
3: 그렇죠.
4: 그런 특성이
3: 예.
4: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화가 난 트럼프를 파병으로 달래면
3: 네.
4: 경제적 협상의 문제 그리고 민간기업인 쿠팡 등의 문제 그리고 안보 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3: 네.
4: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 네.
4: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네.
4: 통상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 산업부의 문제 그리고 그 전쟁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전쟁부에서 따로 해결의 길을 가지고 있려고 할 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국제적 관례와 협상의 문제 관련해서는 국무부에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병을 해도 저희들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결국

0: 파병적으로 많이 좀 가 있습니까? 어떻게 국회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보고도 받고 하실 것 같아요. 또 외통위원이시니까.
1: 아직은 국회 행정부처에서 외교부나 국방부에서 공식 보고는 없었습니다.
0: 예, 예.
1: 대통령 비서실 아직 공식 입장은 없고요.
0: 네.
1: 저도 요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아직
0: 결정된 건
1: 결정난 건 없습니다.
0: 오.
1: 결정난 건 없는데
0: 예.
1: 이게 아시다시피 일부 언론에서 외교부와 국방부가 취재가 되면서 150명, 50명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어가면서
0: 네.
1: 비전투병 파견에 대한 검토 의견들이 이제 흘러나왔고 이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각 언론사 그리고 정치권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저는 제가 좀 빨리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0: 네네.
1: 게 지난 3월에도 저는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치권과 그리고 시민사회가 파병 문제 관련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빨리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도 당론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공식으로 넘어온 것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식으로 결정한 건 없습니다만 제가 13월 초 중순에 했던 파병 반대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0: 네.
1: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글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최근 동맹국이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고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갑작스럽게 지시하면서 훈련을 뭐 채 네. 절반도 못하고 닷새 만에 종료했고요. 자, 이게 이제 양국이 충분히 협의해서 뭐 연합훈련 올해는 이렇게 줄이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시작하기 직전에 이런 거의 통보식으로 한 이런 부분도
1: 네.
0: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트럼프를 지켜보면 이것도 자기 이런저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뭐 거기에는 이제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겠는데 그런 압박의 어떤 그 하나의 그 모습이었다고도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1: 한미 군사훈련을 갑자기 중단한 것은
0: 네.
1: 파병의 문제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저 북미 대화 조금 네. 이제 하고
1: 북미
0: 싶다.
1: 북미 대화에 대한 네. 욕심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 전쟁이 본인 뜻대로 종전 시나리오대로 가지 못하는 것 하나.
0: 네네.
1: 11월에 닥친 중간선거에 대한 부담이 트럼프에게는 지금 미국 시민들의 약 60% 이상이 북미회담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0: 네네.
1: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고받은 친서를 제가 쭉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
0: 네.
1: 하노이 노딜이 된 2019년 3월 이후 2월 이후에 8월의 마지막 친서가 8월 5일인가 친서가 주고받았는데
0: 네.
1: 그때 김정은이 보낸 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실망했다. 자기가 화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한국과 당신 미국 간의 군사 훈련과 연습이 끝난 뒤에 다 마무리된 뒤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은 뒤에 나에게 연락해라. 우리 그때 만나자. 이게 7년 전에 그들이 주고받은 마지막 친서입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 해석으로 하면 7년 후에 한미훈련이 진행되는 중반에 바로 전 훈련의 중단이라고 하는 강수를 두면서 트럼프가.
0: 김정은 이거 봐라.
1: 네. 김정은에게 보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전쟁 끝나자고 훈련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0: 네.
1: 내가 이제 훈련을 끝낼게. 이제 우리 보자. 7년 만에 그 회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자, 어쨌든 그 부분은 갑작스럽게 한미훈련 축소하고 좀 빨리 조기 종료한 거는 김정은 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는 했으니까 한번 보자. 이
1: 네.
0: 뜻이 훨씬 강했다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자, 이기현 의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투 병력만 파병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전투병력 가는 거하고 크게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그 취지의 말씀을
1: 네,
0: 하셨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반면에 이제 미국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통상 문제 등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1: 네, 네,
0: 뭐
1: 네.
0: 턴키 얘기도 했지만 전반에서 또 트럼프의 지금 스타일을 보면 갑작스럽게 또 불이익을 선언할 수도 있고 그 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기현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뭐 대안이라 그럴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1: 저는
0: 보세요?
1: 저는 개별적으로 다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개별적으로 예. 다 협상해야 된다.
1: 그리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0: 예.
1: 미국이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예전에 군사적 최강국이었지만 천조국이라고 불렸지만 미국의 군사력의 약점이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대공무기도 떨어지고
0: 네.
1: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뭐죠?
1: 엊그제
0: 예.
1: 아브라함 링컨호라고 하는 핵항모 하나가
0: 예.
1: 뭐 모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언론에도 보시겠지만 선미 선 돌아 선미 그리고 갑판마저도 아주 그냥 녹이 슬고
0: 네.

0: 이야기에 붙어서 이게 유령선인가 할 정도의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항모는 6개월 이상 작전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는 들어와서 네.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핵항모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 항해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작전은 6개월입니다.
1: 사람이 거기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0: 5천 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갑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고요. 갑판 아래에서 5천 명이 거의 이제 작전에 투입되는데 6개월 이상 버티면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모항에 들어와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거 타이밍을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막 280일 정도가 있었고 일부의 선원들이 정신질환을 해서 한미에서 뛰어내리고 이래서 큰 사건들이 생겨서
2: 그렇군요.
0: 급하게 지금 모항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만큼 군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네. 보면 미국은 저희의 반도체 기업 또 저희의 대한민국의 에너지 투자 그리고 저희 원자력 발전소,
2: 네.
0: 그다음 가스 발전소 등을 지어달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네.
0: 그래서 저희가 2천억 불의 대미 투자 플러스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1,500억 불의 마스가 투자를 지금 약속해서 총 3,500억 불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네.
0: 이제 곧 첫 발표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언론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한국의 투자가 목이 말라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합리적 규모에서 투자의 규모를 정하고 미국도 인정하고 한국도 손해보지 않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1: 우리가 오히려 지렛대를 갖고 있다.
0: 그렇습니다.
2: 예.
0: 예전에 저희가 반도체가 없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 조선에서는 미국이 따라올 수 없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핵항모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문제도 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1: 우리한테 비용 전가 차원도
0: 그렇습니다.
1: 있다 이거죠.
0: 트럼프가 그래서 갑자기 조인트 팩스 시티 이후에 대통령의 제안에 딱 물고 그걸 인정한 것이 핵잠수함하고 원자력 농축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1: 미국의 전략 변화에도 이게 같은 흐름이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전자권 전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이익이 맞는 이익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한에서 동맹의 조건과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전투병 수준에서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미국과의 관계를 볼 때 불가피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지렛대도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 파병을 안 한다고 우리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0: 파병은 국민의 여론으로서
1: 예.
0: 전 세계에서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이 아니고 침략 전쟁이기 때문에.
1: 지금 파병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0: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영국과 프랑스를 파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병이 아니고요.
1: 예.
0: 프랑스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양에 그리고 영국은 지중해에 항모나 전함들을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 네.
0: 전쟁이 끝나고 나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뢰 제거 등 기타의 군사 작전을 그 당시 그 후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지.
2: 네.
0: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원에 멀리서 미사일만 쏴대고 있는 이스라엘뿐입니다. 지금 참전한 국가는 없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이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가 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 참여할 경우에 이거는 두고두고 우리나라의 어떤 오점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셨는데 자 전투병 파병이 있고요. 비전투병 파병이고 이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0: 네.
1: 무기 지원은 어떻습니까?
0: 무기 지원도
1: 네.
0: 저는 지금 직접 교전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미국의 무기 체계가 지금 굉장히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 지원하는 것. 지금 나오는 것은.
1: 무기 지원도 하지 말자.
0: 네, 이란이
1: 예.
0: 아니라 우크라이나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이란은 미국과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무기를 지원하거나 일부의 해군 같은 대공 무기를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러시아를 적국으로 돌리는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지금 북한이 용병으로 지금 러시아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이 전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에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전달하는 것은 간접적 참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반대하시는 거네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향후에 저희가 지금 북극 항로를 열어가겠다고 하고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가져가야 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대국이고 우리가 개척하고자 하는 북극 항로의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가 간접적이나마 러시아와 전쟁을 교전의 대상국이 되는 것을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새벽의 문제인데요. 아직 이란 전쟁에 있어서 지금 UAE라든지 카타르에 미사일을 이란에 쏴대면 이것을 요격해야 요격 체계가 애들이 미국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요격무기를 좀 보내달라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 한국을 지키기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기에도 요격미사일 체계가 많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네. 빼서 보낼 필요까지는 없다.
1: 그러면 한반도 안보에도 그건 영향을 준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사실 이번에 군수지원함 하나 보내달라는 건데 군수지원함이 저희가 많지가 않아요.
1: 아,
0: 보내주면 저희의 군수지원함 체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1: 자 그리고요. 이제 여당 내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목소리 내는 것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또 외통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 국가안보실 근무하시면서 그 전문성도 있고 하시니까 이제 내용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처럼 그렇게 파병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포션이 좀 됩니까?
0: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동료분들하고 네. 얘기 나눠보면 대단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 명시적으로 번, 얘기를 못한다 뿐이다.
0: 첫 번째는 네. 정부에서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 뭐 동의안이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당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 대통령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나와 있는 것만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언론에 나오지 않은 어떠한 트럼프의 압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내해야 되고 특히 대통령이 최근 지지도도 좀 낮아지는 상태에서 파병의 문제는 대단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1: 저기 여론도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파병을 하게 될 경우에는
1: 네.
0: 전통적인 지지계층의 분화로 인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실 것 같고 그리고 파병을 반대할 경우에는 파병의 적극적인 보수층의 공격으로부터 또 시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지도로 정확히 어떻게 반영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작은 그런 사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1: 네.
0: 이란의 포지션입니다.
1: 이란의 포지션이 네. 어떤가요 지금?
0: 이란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과 우호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예전에 아시겠지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이란에 상영됐을 때 시청률이 80%입니다. 방송국에 아시겠지만
1: 네, 네.
0: 80%라는 시청률은 거의 이란 국민 전체가
1: 다 보는
0: 테레비
1: 거예요.
0: 앞에 앉아 있는 거죠.
1: KBS 9시 뉴스가 옛날에 35%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1: 예.
0: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이란에 갔을 때
1: 네.
0: 이영애 씨를 데려갔는데
1: 네.
0: 그때가 거의 이란이 뭐 전체가 스톱될 정도의.
1: 뒤집어졌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0: 그만큼 이란과 저희는 긴 우호관계가 있었고요. 저희가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에 서울로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테헤란에 서울로가 있듯이 좋은 관계였습니다.
1: 그리고
0: 저희가 원유를 가져가고 미국의 대북 대이란 제재 때문에 저희가 원유값도 다 돌려주지 못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국 케미오의 납북 사건, 납치 사건도 있었어요.
1: 네.
0: 기억하시겠습니다.
1: 네, 네.
0: 나중에 평화로운 협정을 통해서 좀 해결했습니다만 이란과 한국은 그동안 일정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대화로 다 풀어왔고
1: 네.
0: 그리고 이란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1: 나쁘지 않아요.
0: 네, 나쁘지
1: 지금?
0: 않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저희가 이란이라고 하는 중동에서의 가장 강국 에너지 대국과
1: 네.
0: 그리고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와
1: 네.
0: 인구가 1억입니다. 한반도 면적이 8배 국토를 가지고 있는 대국입니다. 저희가 갈등 관계, 저희가 참전하는 것이 미국이 앞에 서서 참전해서
1: 네.
0: 총대를 메고 됐을 때 미국은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고민하고 있는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들 끌고 들어갈 그런 욕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전 여기에 저희가 제일 앞장서서 총대를 맬 경우에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적성국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장기적인 영향력 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완전히 이란을 굴복시켜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란 전체를 점령하지 않는 이상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영원히 이란의 영향력 하에서 그리고 통제 자유항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놓고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 부담을 저희가 다 지칠 필요는 없다
1: 그래.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당장 트럼프의 압박이 견디기 힘들다고 그 좀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그런 경제안보 차원에서 척을 질 필요가 있냐 결국 국익에 반한다는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시고요. 네. 자, ED Future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성향과 현실적 국익을 고려해서 한국 단독이 아닌 다수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0: 네.
1: 이게 좀 우방국과의 연대로 해결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결국은 우리가 결정해서 그 고독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세요?
0: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0: 부담을 지고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중간선거라고 하는 정책 이제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은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한국을 위시해서 서방 네. 국가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에 저희가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시로 반대하고 네. 적어도 저희가 앞에 서지 않아야 그래야 저희가 중견국 연대를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호주 기타 중견 국가들과 저희가 어깨를 걸고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해와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피폭을 피격을 받은 UAE, 카타르, 오만 그리고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정유시설들이 많이 망가져 있거든요. 이것에 뭐 긴 길을 보면 재건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서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견국들을 끌고 이란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현안을 네.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정부가 파병을 하기로 했어요. 네. 뭐 비전트 병력이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회 이제 동의안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정부는 자 그래 미국 얘기를 들을게 하면서. 국회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뭐 지연시킨다 그러나요? 이런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파병 동의안 넘어온다면.
0: 뭐 국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요. 예, 예. 행정부처가 그런 의지를 갖든 안 갖든 그것이 그대로 관철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네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뽑혀서 자기의 정치적 의사 자기를 찍어줬던 국민들의 대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1: 네.
0: 저는 뭐 작전을 짜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들의 총의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되고 그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일으킨 이란전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보내는 그런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1: 그래요. 자, 그거는 우리가 또 이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국내 국회 현안 뭐 핵심 정치 현안입니다. 여쭤볼게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정상적인 공익적인 민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 자리가 위태로울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청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와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최근에 네. 나와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저도 청와대 민정에 있으면서 검증 업무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네네. 결격 사유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의혹 관련돼서는 청문회에서 충분히 본인이 소명한다면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평가받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녹취록이거든요.
1: 네.
0: 결국 핸드폰을 포렌식한 자료들입니다.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이것을 공익 제보라는 표장에서 계속 던지고 있고 그것을 살라미식으로 내가 던져놓고 반응하면 또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꼭 검찰이 예전에 언론을 가지고 자기들이 목표물을 사냥하던 그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1: 예.
0: 그래서 이건 저는 오빠 게이트가 아니라 정말 어떤 후배가 얘기하던데 캐비넷 게이트입니다. 오빠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모 여성이 여기서 아마 제가 보면 브로커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브로커가 자기의 능력을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오빠라고 표현하고 그 오빠는 어때 이 오빠는 어때 저는 이건 본인의
1: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장한다.
0: 예, 과장하는 것이죠.
1: 예.
0: 저희 남자들도 보면 어떤 분들 보면 그 학교의 선배님 잘 몰라도 아, 그 형 뭐 내가 옛날에 밥도 먹었고 술도 먹었고 사우나도 했고 뭐 이렇게 떠들잖아요. 약간 자기 과시욕이 있는 브로커라는 직업은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브로커가 얘기한 그런 그리고 상대 업자와 얘기한 그런 녹취록을 가지고
1: 네.
0: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 특히 그 자료의 출처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의원에게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거 이 행위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1: 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뭐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례 재선의 장관 겸직. 이거

0: 과도한 욕심 아니냐? 젊은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 공정성 이 부분에 오히려 저기 청년들을 속상하게 하지? 그다음에 가족소득당 논란을 거쳐서 언더조직, 성차별적 남성 우월적 강령에 침묵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돼 있어요. 자, 용해인 장관 후보자 문제는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1: 청문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뭐 겸직과 관련돼서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용해인 의원이 기본소득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첫 대표를 하고 비례대표에 네. 입성했고 이번에 두 번째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
0: 네.
1: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정신 뭐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의 강령에도 이제 녹아나 있습니다.
0: 네네.
1: 기본사회라는 틀로. 그렇다고 하면 남들은 유권자들은 용해인 의원을 어떻게 볼까. 젊은 여성 청년
0: 네.
1: 일하는 워킹맘의 대표 그리고 그 당시에 야당일 때 여당을 매섭게 공격했던 용해인 의원으로 표 공정의 그 정의로움의 상징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갑니다. 여가부 장관이 바로 그런 일하는 자리거든요.
0: 네네.
1: 대한민국의 소외된 여성 그리고 이주민 노동자들 그리고 이주가족들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0: 약자들.
1: 여가부의 예. 가장 큰 역할입니다.
0: 네네.
1: 청소년 여성 그리고 이주민들에 대해서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여가부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 본인이 여성 청년으로서 받았던 그래서 그것을 대표해서 비례를 받았다고 하면 국회의원 1인으로서 역할이 이제는 국무위원이고 한 부를 총괄하는 장관직의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장관직의 역할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에 비례대표직을 놨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지 못하고 원외 정당으로 자기가 만든 당이 소멸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저는 용해인 의원을 뽑아줬던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인이 비례대표직을 사퇴하고 청문직에 나가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 그것이 용해인 의원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래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이기현 의원님은 민주당 검찰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이제 활약하셨습니다.
1: 네.
0: 자 이제 당장 다음 달이죠. 10월 2일 날 검찰청 폐지됩니다. 이제 중수청과 경찰이 이제 수사를 맡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뭐 이런 것들 경찰의 그 과도한 어떤 권한을 맡겨도 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검찰 보안수사권 이 부분을 또 이제 다시 이제 뭐 언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에 큰 타격 구멍이 생기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은 어떻게 좀 메꿔갈 수 있겠습니까?
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제 큰 이슈가 돼서
0: 네네.
1: 검찰개혁이 되지 검찰이 이제 중수청하고 공수청으로 이제 나뉘지 않습니까?
0: 네네.
1: 이 과정에서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이 문제들이 생겼고
0: 네.
1: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정말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제 경찰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제도적으로 인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다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암장이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한 것은 정말 일벌백계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상호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플러스 경찰이 지금 큰 수사권을 가지고
0: 네.
1: 뭐 더 얘기하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까지도
0: 네네.
1: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경찰이 자치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3분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이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고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감시로부터 여건 조금 자유롭습니다. 저는
0: 네.
1: 외부로부터 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의 감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경찰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신현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현주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첫 소식은 자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했습니다. 수출뿐 아니라 소비도 함께 늘었다고 해요.
1: 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요. 네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네. 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1%에서 올해 1분기 1.8%로 크게 반등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간 겁니다. 네, 성장의 절반은 수출이 이끌었습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이 1.3% 증가했고요. 수입은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중심으로 0.7% 늘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수가 담당했습니다. 네.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같은 재화와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면서 0.4% 증가했고요. 네.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는 3.4% 증가했습니다. 다만 토목건설이 부진하면서 건설 투자도 감소했고 업종별로도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성장을 했지만 건설업은 1.9%, 농림업은 7.2% 각각 줄었습니다. 이 경기 회복의 온기가 모든 업종에 고르게 퍼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0: 네. 자, 근데 명목 GDP 성장률 4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실질 성장률 0.6%와는 차이가 상당히 큰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1: 네, 이 2분기 명목 GDP는 직전 분기보다 9.2%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네. 26.4%나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는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실질 GDP는 물가 변동을 제거하고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고요. 네. 명목 GDP는 생산량뿐 아니라 물가와 수출품 가격 등 가격 변화 까지 반영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실질적으로 26% 성장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생산량 증가에 기업 실적 개선, 수출입 가격과 GDP 디플레이터 상승 같은 가격 요인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고 네. 기업의 이익을 보여주는 총 영업잉여도 직전 분기보다 18.5% 늘어 관련 통계가 나온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0: 네. 이런 흐름이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네. 달성 가능성도 커진 겁니까?
1: 네, 커진 거는 맞는데요. 네. 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실질 소득을 뜻하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도 직전 분기보다 3.1% 늘었습니다. 네. 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았죠. 수출품 가격이 수입품 가격보다 유리하게 움직이는 등 교역 조건이 개선되면서 실질 무역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총 저축률도 45.6%로 집계됐습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인데요. 이게 물론 앞으로 소비할 여력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계와 기업이 당장 소비하거나 투자하지 않고 돈을 쌓아두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 명목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환율이 안정된다면 올해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고 밝혔는데 다만 대외 충격이나 환율 재상승 같은 변수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대한체육회사나 종목 단체 네. 직원들이 오늘 경찰의 지원을 받아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른바 올공봉쇄 시위 시작된 지 95일 만이라고 해요.
1: 네, 세 달 만에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이게 그 핸드볼 경기장은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사용이 됐는데요. 일부 시민들이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보존하고 공개 네.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봉쇄해 왔잖아요.
0: 네.
1: 이 경기장 안에는 대한 핸드볼 협회와 대한 펜싱 협회, 대학 산업 연맹 등 9개 종목 단체 사무실도 있는데 이들 직원들은 석 달 넘게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 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네. 국가대표 선수 지원과 대회 준비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체육회 측 설명입니다.
0: 그래요. 오늘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드릴게요. 오늘 네. 물품이 이제 반출이 됐지만 네. 경기장 봉쇄 자체가 이게 끝난 건 아니죠?
1: 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체육단체 직원들이 업무에 네. 필요한 물품만 빼낸 거고 투표함이나 뭐 투표용지를 회수하거나 뭐 경기장을 완전히 정상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시위대도 그대로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선관위도 오늘 투표함이나 이런 재검표하는 별도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결국 체육단체의 급한 불은 일부 껐지만 경기장의 정상화와 선거 자료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감찰이나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 최근 5년여 동안 355명에 달한 걸로 집계가 됐어요.
1: 네. 이게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 보고나 사건 임의 종결 등 뭐 그런 부적절 이유로 감찰 네. 또는 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연도별로 네. 보면요. 21년에 26명에서 22년에 41명, 23년에 64명, 24년에 68명 그리고 지난해에 76명으로 매년 늘었습니다.
0: 네.
1: 올해는 상반기에만 80명이 적발됐어요. 반년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요.
0: 네.
1: 이 단순히 특정 지역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건 처리의 책임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자, 그래요. 355명 적발됐는데 파면된 경찰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런 네. 통계도 있네요.
1: 네. 이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게 파면 처분인데요.
0: 네네.
1: 이건 한 명에 불과했고 이 뭐 징계 받은 사람을 살펴보니까 강등 한 명, 정직 9명을 합쳐도 중징계는 11명뿐이었습니다.
0: 네.
1: 감봉 10명과 견책 17명 등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28명이었고요. 반면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나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0: 네.
1: 이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불문 종결된 것도 82명 됐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77.5%예요. 부적절한 사건 처리로 감찰 대상이 되더라도 이 10명 중 약 8명은 징계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이 물론 사건마다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나 임의 종결은 시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아예 막을 수 있는 행위인데도
0: 네.
1: 비징계 처분이 대부분이라는 점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이 있어서 이런 통계가 좀 새삼 다시 보이네요.
1: 네.
0: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1: 네.
0: 화려한 불꽃 이면에 대기오염 그리고 생태계 피해. 우려한 목소리도 지금 커지고 있죠.
1: 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세계 불꽃축제는
0: 네.
1: 한화가 행사에 총 130억 원을 썼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에만 45억 원을 투입할 정도로 규모가
0: 그래요.
1: 매우 컸어요. 그런데 이 대규모 불꽃놀이는 짧은 시간에 화약을 집중적으로 터뜨리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불꽃에 색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 성분과 화약이 연소하면서 이 다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요. 이 고려대와 한양대 아주대 의대 공동연구팀이 23년 서울과 부산 불꽃축제 당시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에는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미터당 9에서 12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놀이가 끝난 지 1시간 뒤에는 32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최대 36배로 늘어난 겁니다.
0: 자, 하나만 더 질문해 볼게요. 국내 불꽃 축제는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습니까?
1: 이 현재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요. 한 시민이 올해 행사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요.
0: 네.
1: 대기오염과 생태계 영향을 검토하고 시민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구했는데요. 이 서울시는 대기질 모니터링과 시민안내를 계속 추진하고 주최 측과 협의해 친환경 행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다만 이 불꽃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0: 네.
1: 서식지와 그 새들의 서식지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0: 네네.
1: 조류 서식지 주변에 불꽃놀이를 좀 제한하고 드론이나 레이저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시사.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0: 오늘 손정혜 변호사님이 정해주신 이슈는 어떤 겁니까?
1: 네.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0: 네.
1: 한마디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가, 뇌물이 있었는가, 그 당시 검찰의 처분이 적당했는가,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위법성은 없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정해봤습니다.
0: 그래요. 자,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후보자는 이거는 그 공익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청탁 의혹,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익적 민원이냐 부정 청탁이냐 법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이게 갈리게 됩니까?
1: 네, 일단 부정한 청탁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이 기준을 세우고 있죠.
0: 네.
1: 일단 정상적인 민원 제기나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모두 다 허용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예를 들면 그러더라도 검토해달라, 잘 처리해달라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령 위반의 특혜를 바란다거나 어떤 부당한 약속을 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고요. 특히 공직자에게 법령상 지위나 권한을 벗어나도록 요구를 하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인허가 등 절차에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가. 공무원들에게는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는 어떤 부탁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청탁금지법 제5조 2항은 선취직 공직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검찰에서도 5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건 인정한다. 그러니까 알선 뇌물 약속은 존재한다.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봤고 다만 여기서 전달된 민원이 청탁으로 위법하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1차적으로 검찰은 판단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제 기소 유예를 했었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당시 검찰이 제약업체 대표와 브로커 재판에 넘겼지만 김승원 후보자 기소 유예. 기소를 당장은 안 하는 겁니다. 유예해 놓는 건데 기소 유예한 이유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기소 유예의 의미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1: 네, 기소 유예는 한마디로 검찰이 여러 가지 양형상 이제 좀 선처를 해 주는 그 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소는 아니고 불기소 처분의 종류이지만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유죄 의견입니다.
0: 네.
1: 죄는 있으나 우리가 기소는 하지 않겠다. 사안이 경미하다. 이런
0: 그러니까 불기소하고는 또 조금 다른 거죠.
1: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있다. 하지만 가벼우니까 선처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 사건의 처음에는 이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 2024년 8월 조사하고 나서는 기소하겠다. 그러니까 불기소하지 않겠다. 기소해서 징역 8월 구형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후 한 3개월이 지나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KBS가 단독 보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입장이 다소 바뀌어서 처음에 기소하려고 했다가 1안과 2안이 나오는데 사건 처리 계획 1안으로 기소 유예를 새롭게 담았다는 겁니다.
0: 네.
1: 일단은 수수하려는 금액 500만 원이 금액이 크지 않고 그리고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의 범죄에 가담한 것이 없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민원을 전달한 측면이 고려됐다라고 보이고요. 이안도 있었는데요. 이안은 기소하는 거였습니다.
0: 네네.
1: 왜냐하면 본인이 받으려는 금액은 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양 씨 등은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1심 재판부가 이와 관련해서 녹취록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법원의 판단도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근데 오늘 경찰이 이 사건을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 유예로 판단한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고발이 들어와서 뭐 이게 이런 절차가 있는 건지 경찰이 다시

0: 수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은?
1: 네, 일단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피고발 네. 사건이 이제 배당되는 절차에서 어디로 배당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광수대에 갈 것인가, 일선 경찰서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중대한 사건, 혐의가 중한 사건은 광수대나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수사할 수 있는데 네. 일선 경찰청에 배당한 것은 사건 자체는 아주 크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 실제 사건이 큰 사건인데 검찰이 기소유예했다면 그것도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큰 사건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고발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찰청이 수사한다 그러면 뭐 작심하고 이제 수사하는 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르다는 말씀이시고 김승원 후보자. 이전에 보니까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면서 헌법소원 이제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1: 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네. 법원 가서 재판을 못해서 무죄 판결을 못 받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재판 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했다. 왜 나는 무죄인데 네. 유죄의 취지인 기소유예 처분을 하느냐. 이런 절차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이 김 후보자도 기소유예 처분도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작년 5월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부당하게 공개라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 나는 네. 실질적으로 알선 뇌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 메시지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 씨 통화 녹취 아니면 관련자들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자, 그래서 민주당은 이게 수사 자료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하면서 한동훈 의원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좀 있습니까?
1: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동훈 의원이 공개를 하는 일련의 과정은 누가 네. 봐도 공익적인 목적일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소 처벌될 가능성보단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이제 문제를 삼고 이미 공수처에도 지금 고발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국가수사본부에도 네. 지금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서 수사는 개시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을 수 있고요.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정보법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공무상 비밀 누설은 주체가 두 개입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신분으로 이 자료를 취득했다. 지금 공개했다. 그럼 본인 스스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보다는 현직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사람이 이 일련의 어떤 보도들을 보고 한동훈 의원을 통해서 이 수사 자료를 넘겨서 공개했다. 그럼 그 해당 검사가 또는 검찰청 관계자가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처벌로 이어질지는 일단 처벌을 위해서는 이것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일반인 입장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인데 공개를 했는가. 이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는 이걸 공개함으로 인해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빈익 필요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수사 정보를 공개하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됩니다. 압수수색 네. 나갈 건데 압수수색 정보 흘리면요. 다만 이 사건 이미 수사가 종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필요한 수사 자료를 공개했으니까 이것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법리적인 논쟁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예를 들면 기소 전에 어떤 피의 사실을 공개해서 이 사람이 마치 유죄인 것처럼 그 약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네. 이 사건은 또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소되진 않은 사건이긴 하나 네. 이미 처분이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로서 처벌 가능성이 있느냐. 개인정보법 위반도 문제의 소지는 있는데 결국 이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공익 목적이 있었는가. 취득 과정에서 불법성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0: 취득 과정의 불법성의 중대성, 공익 목적이 뚜렷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 하시니까요. 변호인이 볼 수 도 있습니까?
1: 제가 생각하기인데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아직 네.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요. 네. 녹취 기록이랑 카톡은 1심 판결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증거 현출이 됐다면 네, 사건 네. 관계자들이

0: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인도 가질 수 있다는
0: 네,
1: 거 아니에요?
0: 변호인도 가질 수 있고 사건 관계자들도 네. 있을 수 있고 이 기록을 어느 관련된 사건에서 문서기로 총부 촉탁을 하면 관련된 사건의 관계자들도 취득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누군가가 공익을 위해 제보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1: 그러니까요. 검사가 지금의 네. 현재 검사가 수사자료를 준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수를 했고 이 재판자료가 공개가 됐다라고 한다면 공적인 목적으로 취득의 불법성이 낮기 때문에 또는 공개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고요. 판결문의 네. 일부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로 갈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이 문제되는 것은 수사계획서입니다.
1: 네.
0: 수사계획서는 원래 변호사도 못 보고 피고인도 못 보고 피의자도 못 보고 사실 검찰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자료이거든요.
1: 네네.
0: 이게 공개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시면 별로 공개되는 일이 없는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이것을 정당한 목적 없이 공개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 다른 목적이 어떤 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사람한테 수사 정보 흘려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한다거나 라기보다는 이 공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1: 네.
0: 일단 수사는 개시되고 처벌 여부는 미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거는 딱 한마디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이제 면책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동훈 의원 SNS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0: 네.
1: 됩니까?
0: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도청 내용을 게재한 과거의 사례에서 이것은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된다라는 네. 판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인터넷에 게재한 건 처벌 가능한 상황이라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 오아시스의 Half the World Away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살펴보면 북쪽에는 고기압이 있고요. 남쪽에는 태풍이 약화된 열대 저압부가 멀찌감치 위치해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 바람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기온도 버티고 있습니다. 동쪽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예년보다는 2, 3도 정도 높습니다. 오늘도 30도 안팎까지 낮 기온이 올랐고요. 자외선도 강했습니다. 일교차는 내일도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고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9도 등 16에서 22도 사이가 되겠고요. 낮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내려갑니다. 서울이 27도, 강릉 23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1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만 내일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북 동해안과 경북 산지에 역시 5에서 10mm 소량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전남 내륙으로 안개가 짙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경남과 경북 해안 쪽에 바람이 강했다면 내일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 동부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으로 나오는 곳 있겠습니다. 해안가 너울 그리고 거센 풍랑도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7.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0: 저녁 종합 뉴스.
1: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시간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이 석 달여 동안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오늘 진입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긴급구호대가 오늘 산악지역 도보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상이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문화를 시작으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대응도 회담 의제로 오를지 주목됩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리미에르 서밋 참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개막 연설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앞으로 5년간 각각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 투자와 공동 제작으로 이어지며 로컬 콘텐츠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새벽 파리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틀간 머물며 본격적인 정상회귀에 돌입합니다. 먼저 개선문에서 무명 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어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 정상 간 단독 오찬을 갖고 이후 양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AI와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되며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대응 상황이 공식 의제로 오를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합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에서 적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으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경찰이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정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2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고발장이 새로 접수된 만큼 고발 내용과 지난 수사 내용,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국회를 관할하는 영등포서에 사건을 배정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해당 신약은 식약처에서도 적정한 심사 절차가 진행됐고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인사청문 요청안에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착오가 있었다며 관련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까지 간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암장의 시대, 국민 암장 정부라며 정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0: 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냐고 연설에 반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1: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도 정부가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최근 논란인 장관 후보자 지명을 언급했습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인사는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본격적인 연설에선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등 모든 영역이 지금 파탄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주식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로 이제 사건 함장을 밝혀내는 것도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국민은 불안을 호소하고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연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 죄 지우기라고 주장하며 개헌 제안은 임기를 연장하고 재판을 미루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암장의 시대라며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국민 암장 정부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당의 대표 연설이 맞느냐, 극우 유튜버의 자극적인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품격도 대안도 없었다며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해 상생의 문을 열라고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0: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0.6%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지난 1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입니다.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 0.6%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로 전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0.2에서 0.3% 수준이면 한은이 전망한 연간 3.3%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들이 오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에 진입했습니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필수 물품들을 꺼내온 체육단체들은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2: 대한체육회에서나 종목단체 직원들이 오늘 오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가 시작된 지 95일 만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올림픽공원 일대에 기동대를 배치하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직원들은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서류, 대회 운영 물품 등을 반출했습니다. 선관위와 특별검사팀 관계자들도 투표용지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진입 과정에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핸드볼과 펜싱 등 모두 12개 종목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봉쇄가 이어지면서 직원들은 컴퓨터와 서류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하지 못했고 대회 운영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오는 19일에 개막하는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대입체육학과 수시전형을 앞두고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한 체육계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서 진입한 겁니다. 오늘 장비 반출이 마무리된 뒤 대한체육회 측은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장비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정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0: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관할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허위 종결 과정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3: 실종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4살 부모 경장. 검찰이 부경장 소속 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서 서장실과 형사과 등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경장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체계와 결제라인 등 상급자들의 묵인이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경찰청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이고 있는데 실종 시스템 처리 과정을

0: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허위 종결 의심 사례 25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1: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부산해양경찰서가 오늘 선사와 유관협회 등 5개 업체와 관련 기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TNS 캐처호는 지난 2일 오륙도 동쪽 약 9km 해상에서 예인 작업을 하다 전복돼 현재 실종된 6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파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국에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어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는데 주한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 당국자들과 접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이 한국을 향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글 입장문을 SNS에 게시했는데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국가는 미국의 공격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서도 한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 주재 이란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관련 당국자들과 접촉해왔다고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과 접촉했는지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파병 관련한 이란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중동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정부 긴급구호대가 네팔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벌인 후 오늘 처음으로 발전소 메인 캠프 인근 산악지대에 대한 도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해온 지역입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오늘 우리 긴급구호대는 네팔군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악지역 도보수색에 나섰습니다. 4시간 넘게 드론 수색과 병행한 끝에 구호대가 돌아왔지만 실종자를 찾을 순 없었습니다. 도보수색을 시도한 것은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릿지 왼쪽 지역, 그리고 메인캠프 오른쪽에 산악지역 두 곳이었습니다. 모두 실종자 가족들이 도보수색을 희망해온 곳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당국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도보 수색을 허락하지 않다가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현장을 둘러본 구조대는 실제로 도보 수색을 하기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구호대는 그동안 계속해온 터널 수색을 어제 종료했습니다. 앞서 진입했던 곳과는 다른 입구로 터널 진입을 시도했지만 수심이 높은 데다 바위에 막혀 있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팔군은 생존자 발견 가능성이 낮고 위험하다며 위협됨일 때 터널 수색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 양쪽에서 1,40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도 5,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아직 실종된 한국인은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긴급구호대가 11일 철수 이후 수색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1: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동메달을 안겨준 공격수 지동원이 16년간의 프로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백선영 기자가 전합니다.
4: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의 주역 공격수 지동원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동원은 SNS를 통해 2010년부터 시작된 행복했던 축구 선수로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지동원은 잉글랜드와 독일 등 해외 무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을 터뜨리고 한국 축구 사상 첫 올림픽 동메달 획득에 힘을 보태는 등 팬들에게 강렬한 기억이 남겼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배드민턴 대표팀이 금메달 3개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입니다. 최근 세계선수권과 중국 마스터스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 배드민턴 최초로 아시안게임 단식 2연패에 도전합니다. 프로축구 K

0: K리그2 부산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찬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구단은 크리스찬을 훈련과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하고 프로축구연맹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최근 8경기 연속 무승으로 부진을 이어가던 부산은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크리스찬의 이탈로 순위 싸움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백선영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국가 중대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춘석 의원을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에게서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기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해당 차명 계좌에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도 법정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에 2022년 김 의원 부부가 국회에 있는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진희 씨 업무 추진비 카드를 다수 유용한 상황을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구의회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김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중국 간수성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내 유통 중인 제품 8건을 긴급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긴급 수거한 제품 8건 외에도 다른 제품을 추가 수거해 검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가 국내에 수입됐는지 현재 주 중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6분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에 있는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작업자 한 명이 숨졌고 60대 작업자와 40대 작업자 두 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산소 절단기를 사용해 프레스 기계를 해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영남 동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5에서 최대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입니다. 영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 동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서울의 미래 지도를 바꿀 대규모 부지인 용산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용산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서울시는 국가공원 원칙을 강조하면서 맞서고 있죠. 자, 용산 개발은 단순히 주택 공급과 공원 조성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군기지 반환 이후에 환경오염 정화 문제부터 재원 마련 또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의 역할 조정까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서인데요. 자, 잠시 후 두 분의 부동산 전문가 모셔보고 용산 개발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을 짚어보고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의 방향도 함께 평가해 보시죠.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이은영 대한건설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토론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 전에 이 용산개발공원 개발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듣고 오시죠.
4: 그 녹지를 전체 재개발하는 것 자체는 찬성이에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굳이 놀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서울에 공급이 모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그 좋은 자리에 경제적 이점이 있겠죠.
5: 문화적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아파트를 짓는 거는 좀 반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공공임대주택도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다른 지역도 다 대체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녹지나 그런 것들을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그쪽에다가 짓는 것이 좋을지는 좀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 녹지 공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를 지으면서 녹지 공간을 같이 해주는 공간들도 되게 많잖아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 면적이 넓으면 조금 일부는 30%는 하고 70%는 남기고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정책으로 했을 때 서울에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니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안정화됐으면 좋겠어요. 국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0: 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듣고 왔는데 역시 뭐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현수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논의를 앞두고요,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따지는 것 자체가 순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저는 요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0: 네.
2: 사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주변 산재부지나 용산국제업무지구 혹은 태릉 CC 같은 곳을 주택 건설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집 짓는 일 이전에 이런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0: 그렇죠.
2: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뉴욕 센트럴 파크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뉴욕 시립공원이거든요.
0: 네.
2: 뉴욕시가 토지비를 대고 조성하고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우리 용산공원은 좀 달라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또 재원 조달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0: 네.
2: 우리가 아파트 짓는 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라면 일단 국제업무 예를 들어서 뭐 용산 국제업무단지는 뭐 정부안, 서울시안 뭐 만 호, 8천 호 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아 빨리 한 5,000호부터 먼저 지어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뭐 그런 논의로도 갈 수 있는 겁니까? 먼저 정해진 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2: 근데 우리가 어느 부지에 몇천호를 짓자 하고 하면 도로나 상하수나 학교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으면 먼저 시작하는 건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먼저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예. 것이다. 예. 공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서울숲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뭐 여의도공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2: 그런 것들은 다 서울시가 결정하고 조성하고 관리한 땅들이죠.
0: 아 용산공원과 다른
2: 다릅니다.
0: 게 아, 예. 다르다라고. 예, 예. 아 그건 몰랐네요, 진짜.
2: 그 이유는 네. 노무현 참여정부 때 주한 미군 재배치 계획이 있었습니다.
0: 네네.
2: 그러니까 DMZ와 서울 도심의 주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었죠. 그래야 이제 외부의 침공으로부터 이제 미군이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이었는데
0: 네.
2: 이 정책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꾸 서울 도심에 있으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면. 그래서 이제 평택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된 정책이 생기죠. 근데 그 이전 비용을 각 개별 토지를 매각 활용해서 비용을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부 대 양려 방식인 거죠.
0: 네네.
2: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갑니다만. 근데 용산 기지에 한해서는 이것이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공원으로 조성하고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용산에서 재원 조달이 안 되니까 뭐 파주, 동두천, 의정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0: 네.
2: 그래서 국가가 조성하고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는 것인데 사실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 이제 환경 오염 처리 비용 같은 게 발생합니다. 근데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다 마찬가지인데 아직 반환된 땅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0: 그렇죠.
2: 그 내부에서도 지금 파보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오염이 발생하는데.
0: 예를 들어서 캠프키움 같은 부지는 이제 이전을 했지만
2: 예.
0: 토지 정화 때문에 지금 멈춰 있잖아요.
2: 멈춰 있습니다.
0: 네네.
2: 예, 이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 반환될 70%의 토지에서도 얼마만큼 많은 정화 비용이 발생할지 그걸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불확실성은 이것이 실제로 공원이 조성되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하는 겁니다.
0: 누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인가.
2: 공원이 조성되면.
0: 네.
2: 그거는 이제 당연히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이득을 보게 되겠죠.
0: 그렇죠. 무슨 공세권이라는 말도
2: 그렇습니다.
0: 붙였잖아요.
2: 그렇게 되면 이게 용산 구립공원이나 서울 시립공원의 성격을 가지는데 재원 조달은 국가가 부담하는 거니까 이 수혜자와 부담자 사이에 좀 미스매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여기다 아파트를 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용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그렇습니다.
0: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먼저 된 후에 예.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네, 사실 좀 급작스럽게 나온 사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문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도 서울에 집 지을 땅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후보지들을 많이 찾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심부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집을 뭐 200세대, 300세대 짓겠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땅을 찾았었는데 그때도 용산공원에 집을 짓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0: 네네.
3: 이제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도 사전에 어떠한 논의 같은 것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그 부지에 집을 짓자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그 사안 자체가 논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단기에 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관련된 의견들을 좀 더 취합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뭐 30% 정도밖에 반환이 안 됐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측과 정부 서울시 가운데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잖아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에 토지 정화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비용을 너희들에게 나중에 청구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3: 네, 현재 지금 각 측의 상황이 다른 겁니다.
0: 네.
3: 그러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미군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정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군 측에서는 소파협정에 따라서 자신들이 사용하던 기지나 부지를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0: 네.
3: 다만 해당 부지의 오염이 사람들에게 큰 위해를 미칠 정도로 네. 보이면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이 양쪽의 입장입니다.
8: 심각

0: 한 유해라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 겁니까?
1: 아, 그냥 저희가 그냥 네. 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지역에서 뭐 뛰어논다든가 뭔가를 했을 때 좀 많이 몸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한 내용입니다.
0: 그렇군요.
1: 때문에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반환된 부지에 대한 오염 작업은 현재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서울시가 모두 감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출한 다음에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어지간한 오염에 대한 비용은 한국에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도 사실 예측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 어렵습니다.
0: 지금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2: 우리나라의 다른 기지에서도 그랬고 네. 해외 주둔 미군 기지에서 사실은 글쎄 제가 뭐 뉴스 보기로는 한 번도 미군이 보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적이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땅을 파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뭐 이게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도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2: 그렇습니다. 사실
0: 이 상황에 아파트를 짓겠다 이것도 좀 맞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사실 이번 이런 논의가 아니었으면 만약 이런 논의 없이 쭉 시간이 흘러서 공원 조성에 갔다고 하더라도 네. 원활하게 공원 조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0: 그러니까 토양 오염이 이렇게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예. 공원 자체 기능도
2: 네,
0: 쉽지 않을 것이다.
2: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누가 수혜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공원 조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가면 주변 지역에 엄청난 집값, 부동산 가격의 상승,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네. 그로부터 공원 조성 운영에 관한 재원을 보조받을 방법이 있겠는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가 당연히 부상될 겁니다.
0: 네, 소파 협정에 따르면은 저희가 보상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2: 그렇죠.
0: 네, 예, 예.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2: 법에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협의가 쉽지는 않을 예.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용산공원 갈등은 정부와 서울시가 생각하는 서울 주택공급 방식의 차이에서 일단 비롯이 됐잖아요. 실제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러 차례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공원 본체 활용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어떻습니까? 두 분은 정부와 서울시 가운데 어느 쪽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 원인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1: 네, 현재로서는 서울시 쪽에 손을 좀 더 들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과거를 되짚어 봤을 때
0: 공급 부족의 원인이 서울시에 있다.
1: 아니요. 서울시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0: 서울시가 명확하게 더 파악하고 있다.
1: 네, 네. 맞습니다. 네. 과거를 되짚어보게 되면 서울에서 거의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이 상당 부분 억제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0: 네네.
1: 일례로 과거 코로나 시기 초창기에 한남 3구역 같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부 시공사가 코로나 시기 초창기였기 때문에 해당 사업지의 조합원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사전에 금품을 살포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울에서 매우 긴 기간 동안 재건축과 재개발이 억제된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지금 시점에서 용산 같은 땅에 넓은 땅에 집을 짓지 않아서 주택 공급 문제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규 주택을 지어줄 수 있었던 기회들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놓쳤기 때문에 네. 지금의 상황이 초래된 것 같다라는 판단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0: 서울시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전 시장의 문제로 좀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까?
1: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0: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거죠.
1: 네, 있습니다.
0: 예,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해 주시는 거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김현수 교수님께서는 부족 원인은 더 어떻게 누가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당연히 현장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0: 서울시가 잘 파악하고
2: 예,
0: 있다.
2: 네, 왜 안 되고 있는지 네. 또 이번에 탄천 물재생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처럼
0: 새로운 부지가
2: 그런
0: 또 나왔죠.
2: 그걸 잘 파악하고 있겠죠. 그런데 네. 서울시의 입장은 이렇게 가급적이면 서울 25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이제 서울 시민들 조합원들 시민들 네.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완화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미 과거 20년 전에 했던 재건축 용적률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업성도 많이 위태롭고 해서 도심에서 이제 대규모 공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우리 지금 보고 있다시피 유휴 토지가 있음에도 그 누구의 탓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불확실성,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고 누가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토부는 조금 일부 그린벨트나 3기 신도시 사실 공급 속도로 보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3기 신도시가 제일 빠릅니다.
0: 그렇죠, 그렇죠.
2: 국토부는 조금 이렇게 국토계획 수도권 메가시티 차원에서 좀 광역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네. 공급에 있어서 그동안 좀 고도 제한 규제도 있었고 네. 그 고도 제한 규제가 지나고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주니 이제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뭐 자재값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예.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공급의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네. 생각하고 계십니까?
2: 그렇습니다. 예.
0: 네. 이 정부의 설명을 일단 용산공원을 전부 밀어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이제 장교 숙소 있잖아요. 장교 숙소 등 이미 훼손됐거나 주거 시설이 있던 곳을 활용해서 청년 신혼 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자라는 거잖아요.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만큼은 온전히 공원으로 철저하게 남기다 한 평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 뼘도 용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전면 공원과 일부 복합 개발 두 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디가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현수 교수님부터 예. 말씀해 주시죠.
2: 이게 용산공원을 잘 보시면 큰 의미는 이제 남북 녹지축이란 게 있죠.
0: 네.
2: 저 경복궁 그다음 종묘 세운상가 그다음에 남산 또 용산공원 또 한강까지 연결하는 네. 남북 녹지축이 있고 한강이라는 수경축 동서축이 있어서 이걸 연결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항상 가장 코어의 역할이 용산공원을 조성한 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0: 네.
2: 사실은 이제 공원 조성이 가까워지면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용산공원법에서 용산공원이 있고 산재부지가 있고 주변 지역 정비 사업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한 세 가지 그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연결하자면 남산 해방촌 쪽에도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녹지를 연결하자면
0: 네네.
2: 집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동부천동 쪽은 재건축의 공공 기여로 그 녹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0: 네.
2: 신동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들이 꽉 차 있거든요. 또 한강대로변 쪽으로는 그 민간 건축물이 이렇게 공원에 붙어 있습니다. 도로 없이 정비 사업이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0: 네네. 그러니까
2: 주변 지역 정비 사업하고 공원 조성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부분에는 초고층 정비사업 아파트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을 꼭 공원으로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고요.
0: 네.
2: 그다음은 이것이 이제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이게 100% 숲과 초지로 조성되었을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이 될지.
0: 네네네.
2: 그랬을 때 야간 치안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센트럴파크 뉴욕 관광 가시는 분들한테 야간에는 센트럴파크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0: 거기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2: 위험한
0: 있죠.
2: 위험한 거죠.
0: 네. 밤에 러닝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 예, 예. 범죄가 있습니다.
0: 네네.
2: 그다음은 이제
0: 그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10달러씩 여기다 이제 가지고 다니신다는 분도 계세요.
2: 강도 나타나면
0: 네, 강도 나타나면 줘야 된다라고 뭐 그런 얘기도 그다음에 있더라고요.
2: 그 내부에 또 대중교통망이 다닐 수 있도록 정류장도 필요하고
0: 네.
2: 한 그런 좀 도시적 용도의 시설 배치가 들어갈 겁니다.
0: 네네.
2: 그게 이제 몇 프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서울시는 이제 가급적인 녹지를 지키자 하는 입장이고 이 실제로 법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그런 시설들이 좀 필요하고 특히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그런 시설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의 법과 재원 조달 방식과 주변 지역의 정비 사업들을 동원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100% 그린한 그런 파크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지금 현재도 용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안에 있고 전쟁기념관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들어간 것은 100% 공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현행법상?
2: 아마 아니요. 그 이제 인정하냐 아니냐는 이제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된 용도가 있고 용도 안 된 네네. 용도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2: 들어갈 수 있죠.
0: 들어갈 수 있는 거죠.
2: 예, 예,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0: 네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공원화는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2: 그렇습니다. 네. 네.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0: 바람직하지 않다.
2: 왜냐하면 용산역으로부터 전국에서

0: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겁니다. 삼각지역으로도 네. 많은 접근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 도로는 좀 편의시설 같은 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1: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주택이 예.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보십니까?
0: 예를 들어 그런 좀 도시적 용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네. 굳이 뭐 불허한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아예 불허한다라고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도 이에 관련돼서 한 말씀 해 주시죠.
2: 네, 사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일단 원론적으로는 전면 공원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 전면 공원이 적절한 것 같다.
2: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전면 공원에는 정말로 숲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시설들, 그러니까 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는 것들, 기념관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인지를 할 때 공원으로 같이 인지를 합니다.
1: 공원으로 인지하죠.
2: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면 공원을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리고 부득이하게 일부 부지를 개발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2: 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게 되면 역시나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은 수익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다른 주거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발생하는 원천으로서 네네네.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네.
2: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면 수익을 크게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1: 그러네요.
2: 이런 것들은 일부 입주하신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인근 지역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 신혼부부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중대형 주택보다는 중소형 주택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주택을 많이 만든다 해도 인근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작은 주택의 시세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공원화가 바람직하지만 굳이 개발을 해야 된다면 어떠한 장기적인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원천으로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전면 공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공간도 어느 정도 민간에 어떻게 보면 그 지분을 나눠주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국고에 환수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2: 굳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1: 굳이 개발을 해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술관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캠핑장으로 뭐 개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주택 같은 것을 말합니다.
1: 아, 주택에 대한 말씀하시는군요.
0: 그 네네. 우리가 재원 공원 조성 재원은 토지비가 있고 조성비가 있고 를 생각하는데 사실 운영 관리비가 막대합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살다 보면 관리비 중에 그 조경,
1: 네.
0: 나무하고 꽃 관리하는 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처럼 100만 평짜리 공원을 운영 관리, 유지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원이 듭니다.
1: 그렇겠죠.
0: 그 재원은 이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 수익할 수 있는 미술관, 카페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전면 공원화가 원칙이죠. 원칙인데 이 좋은 공원을 운영 유지하자면 네. 일종의 수익 시설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미술관이나 예. 카페가 건물이 그렇습니다. 들어서서 그 안에서 수익이 돼서 예. 국고에 환수하는 방법.
0: 예.
1: 예. 그렇죠. 공원에 카페는 있어야죠.
0: 네.
1: 예. 또 공원을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뭐 개발 필요니까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이런 것도 100% 공원화보다는 수익형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두 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은영 의원님께서는 용산공원을 공국카드로 사용하는데 비교적 좀 신중한 입장이셨는데 가장 큰 이유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오염정화 계획의 변경 인허가까지 감안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될 시점이 상당히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좀 오래 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2: 토지의 오염이 좀 심각했던 지역에 아파트를 지었던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1: 아, 있습니까? 어떤 네. 사례가 있죠?
2: 그러니까 과거에 90년대에 네네. 원진 레이온이라는 회사가 남양주에 있었는데
1: 네.
2: 그 레이온 만드는 회사는 우리가 흔히 옷 같은 거 얘기할 때 들어가는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를 만드는 공장이었죠.
1: 네네네.
2: 그 공장에서 좀 오염이 심했습니다. 작업자분들도 많이 직업병을 얻으시고 토양 오염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93년 정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남았는데 그 부지를 4년 5년쯤 뒤에 한 회사가 사서 그 자리에 토양 오염을 제거 오염된 토양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자리에 5,7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 경우는 전제가 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일단 사업지에 있는 회사가 폐업을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어떠한 장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버리고 토양 오염을 제거하고
1: 그렇죠.
2: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1: 네네네.
2: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실제 아파트 입주하기까지 4, 5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2: 그러니까 어떠한 장애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만 할 수 있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든 토지가 반환된 것도 아니고 그 토지에 대한 조사도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론 집을 만들게 되면 사실 그 토양을 직접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 위를 이미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1: 네.
2: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몇 년 정도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용산공원 정도면 토지 정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2: 언론적으로는 2년 한 4년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1: 네.
2: 아마 더 오래 걸릴 겁니다.
1: 4년보다는 더 걸릴 것이다.
2: 네.
1: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4년 뭐 더 걸릴 것이다. 뭐 지금 최소한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뭐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뭐 10년 이상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0년 뒤라고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주택 공급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기간 안에.
0: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 주택 공급하는 일도 있고
1: 네.
0: 공장을 이전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뭐 주택 공급하는 예도 있는데 혹은 뭐 탄천 물재생산처럼 하수종말 처리장을 옮기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한미군을 옮기고 주택 공급하는 일은 불확실성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얼마나 더 걸릴지 그 누구도 말하기 어렵고 그 물재생산센터 같은 것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라는 거.
1: 네.
0: 지금 논의가 이걸 하고 나면 13,000호가 공급 가능하다, 10년이면 가능하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그냥 숫자의 주장일 뿐이지
1: 네.
0: 막상 하수종말 처리장을 옮기고 지하화하고 주택 공급하는 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가 여기에 주택 공급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는 논의가 그렇게 생산적인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출발이 뭐냐 하면 정부하고 서울시가 지금 주택 공급 대책 가지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방향성도 안 나온 상황이 그냥 한번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좀 던져본 거 아닙니까? 그냥 던져보고 반응이 어떤가.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
0: 아직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어느 위치에 몇 세대를 공급하겠다라고 나온 건 없지 않습니까?
1: 아직은 없어요.
0: 예, 없습니다.
1: 위치도
0: 예.
1: 나온 게 없고
0: 예, 예.
1: 뭐 어린이 정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뭐 장교 숙소를 뭐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나온 게 없어요. 아니면
0: 예.
1: 뭐 군인 숙소를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논란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회에서도 또 법안도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용지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 캠프킴 주변 복합시설 조성기구에 공원 녹지 기준을 낮춰서 도심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이야기는 캠프킴으로 갔어요. 캠프킴도 지금 도시 정화를 하고 있는 그 토양의 정화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진행이 되는 공간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언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1: 언론적으로
2: 네.
1: 보지 말고 좀 다르게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2: 사실 쉽지가 않은 사안입니다.
1: 쉽지가 않군요. 네, 오늘 쉬운 게 없군요.
2: 네.
1: 네.
2: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자리에 집을 짓느냐 마느냐가 이슈가 됐지만
1: 네.
2: 저희가 과거에는 공원을 만드는 게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토양 오염에 대한 보고서를 보셨던 분이 평가하시기를
1: 네.
2: 오염 정도가 만만치가 않아서 사실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대상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집과 공원을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해당

0: 사업지가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빨리 지금 당장 어떠한 용도로 만들기 위해서 착수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걸 단언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됩니다.
1: 캠프킴 역시도 단언하기 어렵다.
0: 네.
1: 라고 좀 아, 참 어렵네요. 네,
2: 그래서 네. 우선순위 있겠죠.
1: 네.
2: 그러니까 공원 부지 안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1: 네, 네, 네.
2: 사실은 산재 부지라든가 국제 업무 지구라든가 태능시시에서 얼마만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느냐의 협의가 사실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1: 그러니까 먼저 주택을
2: 안 되니까
1: 공급할 수 있는 예. 공간에서 협의가 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예. 안 되니까 여기까지 넘어온 네, 네, 거라고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2: 그렇습니다. 예.
1: 그 거기 협의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교수님 지금 교수님 보실 때 어때요?
2: 글쎄 제가 당국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네. 잘은 모르겠지만
1: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2: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영산 국제업무지구도 사실 이제 국가 땅이죠. 코레일하 국토부 토지 소유인데 사업 인가는 이제 중앙 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네.
2: 서로가 바라본 시각이 좀 차이가 있으면 이게 똑같습니다. 상황이. 똑같은 거고. 이 용산공원은 국가 소유인데 이것도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서울시는 도로나 이제 상하수도 시설 연결하는 문제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 태능시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 뭐 과천 경마장도 있잖아요.
2: 맞습니다.
1: 네네네.
2: 마찬가지고. 만약에 지자체가 의지가 있으면 지역 주민이 민원이 있더라도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처럼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뭐 철도 부지라든가 철도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용산역이라든가
1: 네.
2: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서울시하고 이익이 달라서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 지금 벌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니 자 그럼 그 교수님과 네. 위원님의 말을 종합해보면 당분간은 공급 계획을 내기가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용산공원 부지가 대상으로 떠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공원의 면적이 대략적으로 100만 평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 평을 저희가 좀 더 알기 쉽게 다른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단지가 있습니다. 약 1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1: 네.
0: 이 아파트의 면적이 10만 5천 평쯤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평이라고 하면 헬리오시티를 10개 합친 것보다 조금 작은 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에 이렇게 넓은 땅이 있고 이 땅에 주택을 공급한다면은 많이 지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간단한 생각에서
1: 단순한 조건이죠. 네.
0: 이번 이슈가 초래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네네. 그렇다면 시선을 좀 돌려서 기존에 나왔던 뭐 경마장 부지라든가 태능이라든가 용산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주택의 공급이 시작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산공원도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만 일이 진행이 된다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2: 만약에 그 부지에서 충분한 물량이 협의가 된다면
1: 네.
2: 굳이 용산공원 부지를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굳이 용산 부지를 예. 언급할 필요가
2: 왜냐하면
1: 없다.
2: 왜냐하면
1: 네.
2: 용산공원의 일부를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이게 온전한 용산공원이 되자면 사실은 이게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1: 네. 근데
2: 중간중간에 주택을 공급해버리면 그 면적 비율이 좀 낮더라도 사실 공원의 성능을 좀 해치게 될 우려가
1: 뚝뚝
2: 있죠.
1: 뚝뚝 끊기죠. 그렇게
2: 예,
1: 되면.
2: 끊기게 됩니다.
1: 아니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직설적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니 그동안 논의됐던 공간 뭐 예를 들어서 용산 국제업무단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엄청 넓은 부지고 서울에 그런 평지가 없어요. 굉장히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고 여기를 개발해야 뭐 서울의 미래가 뭐 발전이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고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엄청나게 뭐 개발할 것이다 뭐 그런 옛날에 계획을 발표했다가 취소되기도 했고 지금 계속 비어 있거든요 그 땅. 그러면은 지금 서울시와 정부에서 만호 뭐 8천호 왜 계속 이야기가 나고 있는데 왜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빨리 시작을 해서 뭐라도 하나 공급이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수님이나 위원님한테 이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까? 또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삽도 안 파요 여기는. 제가 지금 몇 년째 보고 있거든요. 지나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0: 현재로서는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1: 오늘 어려운 게 많네요.
0: 네, 사실 주제가 어렵습니다.
1: 네네네.
0: 사실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보게 되면 2000년대에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하는 넓은 사업지로
1: 그랬었죠.
0: 시작을 했다가
1: 네네.
0: 서프라임 위기로 좌초가 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서 대상 사업지를 줄여서 코레일 부지로 한정을 해서 다시 계획을 잡은 건데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잡혀 있는 것들은 주택,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조금

0: 좋은 주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약 6천 가구 정도로 계획을 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당연히 그 지역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미 6천 가구에 대한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그 인근이나 그 사업지에 추가적인 학교를 증설할 필요 없이 그냥 만들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1: 6천으로 네. 얘기가 나왔죠.
0: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서 8천 가구나 만 가구를 짓게 되면 전체 계획이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6천호를 똑같이 만든 상태에서 숫자를 늘리게 된다면은 소형 주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들이 중심 업무 지구에 어울리느냐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 네네.
0: 왜냐하면 중심 업무 지구에서 바로 옆에 집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조그만 집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 사업지 아, 주택을 짓는 면적을 더 넓히게 된다면은 중심 업무 지구로 만들려고 계획한 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만큼 학교를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1: 네.
0: 삽을 뜰 수가 없죠.
1: 시작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계속.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6천호 얘기했다가 8천호까지가 맥시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제 만 호까지 짓겠다라는 얘기에서 거기서 이제 한 치도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6천 호로 계획을 했을 때는 소형주택의 기능을 오피스텔이 담당을 해주고
1: 네.
0: 일반적인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35평형 이상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용적률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지에서 주택을 늘리게 되면 35평이 아니라 25평 같은 작은 주택들로 구성이 바뀌게 되는데
1: 네.
0: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김은수 교수님.
2: 오늘 그 뭐 예. 논의가 너무 묵직해서 한데
1: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2: 그 용산공업하고 똑같습니다. 갈등 구조가 같아서 역시 그 토지는 이제 국가 땅인데 이건 인허가권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네네.
2: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뭐 런던의 킹스 크로스 에어 프로젝트나 뭐 요즘 뭐 많이 보는 뉴욕의 허드슨 야드 많이 보지 않습니까?
1: 허드슨 야드가 거의 똑같은 예죠.
2: 아, 예. 근데 네. 또 파리의 리브 고시도 많이 벤치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뉴욕 시장이나 런던 시장이나 파리 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다 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중앙정부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이 행정체계가 예를 들어 뉴욕, 파리, 런던 시장은 입법권과 조세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우리는 이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국회가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고 사업의 인허가권 도로하고 인프라 연결하는 권한 서울시가 인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1: 네.
2: 이런 문제가 철도 부지를 활용하는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경익선 철도 이용료 징수 문제라든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용산공원 문제가 아파트냐 공원에 차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버넌스에 좀 새로운 정비가 있지 않으면 네.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1: 아, 정말 많은 문제가 예. 엮여 있는 거군요. 인허가권부터 예. 시작해서 예. 뭐 협의의 문제, 정부와 예. 서울시의 협의 문제도
2: 그래서
1: 그렇고.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광주 전남에 이제 반도체 사업단이 짓지 않습니까?
1: 네네네.
2: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얽혀 있으니까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그 챙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더 하이어 이 프레스티지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문제 아마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도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 용산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왜 이야기가 용산공원까지 왔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급정책으로 이야기했었던 뭐 용산국정무단지나 뭐 방금 말씀하셨던 뭐 마사회나 뭐 태릉이나 이런 쪽에서도 아직 협의가 안 되는데 갑자기 용산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왜 여기서 아파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께서 좀 문제를 좀 제기해 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문자 온 게 좀 있는데요. 1319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러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답인 것 같은데 이거 협의가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이은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질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1: 네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하는 공급이 정답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1319님께서
0: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을 한정으로 한다면

0: 면은 사실은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 그렇군요. 네. 서울에서 한정한다면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더 늘리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모든 곳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 네.
0: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들에서 해당 조합원들이 동의율이 높고 얼마든지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있다라는 곳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네. 먼저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1: 그런데 요즘 또 추가 분담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뜻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더라고요. 요즘 분위기상에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정답일까요, 과연?
2: 예,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이죠.
1: 네네네.
2: 해야 합니다.
1: 해야
2: 꾸준히
1: 한다.
2: 해야 합니다.
1: 네.
2: 거기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재건축 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부터인데 그때는 5층짜리 100% 용적률을 재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예.
2: 지금은 15층, 20층짜리 200%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해야 하는 시기이고 공사비는 뭐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라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1: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2: 예, 그만큼 이제 용적률을 더 올려야 일반 분양분을 늘려서 나의 이제 추가 부담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도 이제 아마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좀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중앙정부는 아직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1: 이건 역시도 협의가 안 됐군요.
2: 대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불확실성, 공사비 협의가 안 된다든가 조합은 자체의 어떤 동율 합의가 어렵다든가 하는 걸 대신하기 위해서 공공정비사업, 공공이 조합 역할을 대신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혹은 공주법으로 하는 이제 도심복합정비사업 같은 것도 조합 역할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대안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뭐 용산 공원이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이야기, 공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참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쉽지가 않은 문제구나. 정부와 서울시가 뭔가 좀 협의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협의된 게 단 하나도 없구나. 협의가 빨리 돼서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갑니다. 자, 1부 토론 잠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로고 듣고 오시죠.
3: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주제면은 전 국민이 관심사입니다.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6400님, 용산공원 개발 문제, 이거 정말 뜨거운 감자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거의 뭐 감자를 넣어서 뜨거운 정말 용암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7404님께서 큰 틀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책은 무엇일까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의원님, 큰 틀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책 이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0: 사실 그 부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0: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곡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규제가 옳지 않은 겁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우선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제가 좀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평소에 이제 용산공원 얘기를 하다 보면
1: 네.
2: 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선이고 네. 뭔가 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작상 악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1: 그건 선거학이 없는 문제잖아요.
2: 예, 근데 네. 우리가 용산공원을 둘러싼 그런 어떤 제도와 법과 경제적 면을 충분히 이해하면 사실은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2: 우리가 그 어떤 도시 계획이나 개발 사업 하다 보면 이 법과 돈 그리고 그림이 일치해야 이게 움직여집니다.
1: 네.
2: 근데 용산공원은 아직은 그림만 있고 법과 돈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라 작동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100만 호, 50만 호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1: 네.
2: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수요가 있는 곳.
1: 수요가 있는 서울 같은 곳.
2: 예, 예. 서울 도심이죠.
1: 네.
2: 도심에 공급하는 방법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도 꾸준히 해야 되고 유효부지 공급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거 보면 도심에서 이 공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 어렵죠.
2: 어렵습니다.
1: 네. 이미 다 활용되고 있잖아요.
2: 그다음 저는 이제 도시계획학자로서 이렇게 고속의 교통망을 따라서 지금 도시가 판교로 또 용인 플랫폼 시티로 동탄이 요즘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이게 굉장히 고속의 교통망이 달리고 있고 그다음은 반도체라는 거 대한민국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반도체 산업이 그 도시를 향해 지금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것은 생물이라 항상 빠른 교통수단과 고부가 가치 산업 돈 잘 버는 기업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도시는 팽창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서울을 이렇게 25 자치구 안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1: 네네.
2: 거기가 또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이게 행정구역이 곧 선거구가 되니까 그 안에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외곽으로 딱 그린벨트를 둘려 있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 수급 문제를 항상 그 안에서만 풀려고 하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1: 네.
2: 흔히 서울시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죠. 아니요.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광역화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죠. 통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주택 공급 문제를 항상 그 비싸고 좁은 서울시 내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고속의 교통망으로 30분 통근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 이미 그것은 동남권, 강남권을 향해서 많은 역세권 개발과 3기 신도시. 사실은 공급 시기로 본다면 상도시 신도시가 제일 빠릅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곳을 통해서 30분 통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라이프스타일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을 시키면서
2: 그렇습니다.
1: 도시의 교통
2: 예.
1: 이런 시스템들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2: 예.
1: 활용 가능한 부지들이 많다라고
2: 네.
1: 좀
2: 예.
1: 생각을 해봐도 되겠군요. 진짜 3기 신도시는 언제 됩니까? 그 사푼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2: 이미 이제 착공을 시작을 했죠.
1: 네.
2: 제일 빠른 것들이 착공을 시작해서
1: 완공이 언제일까요?
2: 3년, 2년, 3년 후면 아마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1: 아, 2년, 3년 후면
2: 그렇습니다.
1: 입주가 시작이
2: 예.
1: 되는군요.
2: 예.
1: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그 홍성근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공공기관 지역으로 옮긴다는 지방지역이죠. 정책도 이제 정부가 최근 발표를 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먼저 이은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기관을 이제 좀 빠르게 이전한다라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0: 네. 사실 좀 시기를 놓친 것 같긴 합니다.
1: 아, 시기를 좀 놓친 거라고
0: 네.
1: 보시는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세종시를 계획했던 시기에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서울이 지금보다 좀 지금보다 작았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방으로 분산을 해서 이전을 시키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고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이 좀 과도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뭐 이미 아시다시피 좋지 않죠. 지금 시점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46세 정도 됩니다.
1: 네.
0: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남자는 한 45세 정도. 여자분들이 47세 정도, 평균 46세가 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것은 이쪽에 고연령층 분들이 아직 많으셔서 그런 거고 새로 태어나시는 분들이 적으시기 때문에 평균을 내게 되면 40대 중반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키는데 그것도 지방의 거점 지역들에 집중적으로 이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로 좀 분산시켜서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지방 시장이나 지방 부동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해서 활성화되거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1: 네네.
0: 그리고 이미 과거에 있었던 혁신도시 같은 내용들도 제 기준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지방에는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요 도시들에는 버스터미널도 있고
1: 네.
0: 인프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에 인접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별개의 도시를 만들어버린 상태에서 인프라를 각각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가 더해지게 되면 지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방 소멸

0: 인구 공동화 모든 게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지방으로 공공기관 이전한다면은
1: 좋은 방법이다.
0: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지역 거점들로 집중해서 분산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1: 그러니까 한 군데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거점마다

0: 겁니다.
1: 한 군데에 집중해서 그 지역을 공공기관이 이제 모여 있는 곳으로 확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2: 그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가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트랙션이 워낙 좋거든요.
1: 네.
2: 총 인구의 뭐 52%가 수도권에 있고 한데 사실 청년 인구는 한 60% 있습니다. 그런데 그 ICT 인력, 정보통신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죠. 이런 것들은 한 85%가 수도권에 있고 그 중에 가장 또 코어 인력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뭐 런던, 뉴욕, 파리, 도쿄 다 마찬가지인데 서울은 유독 그 셉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사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바도 많지만 이런 서울 기능을 좀 떼내는 노력도 함께 반드시 해야 합니다.
1: 그것도 필요하다.
2: 그렇습니다. 네네. 해야 하는데 다만 이제 이은영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세종 혁신도시가 성공적이었냐라고 할 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20년 전은 사실 KTX나 5G 통신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반드시 그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가서
1: 그렇죠.
2: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막상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충분히 보상을 해주면서 저는 서울 기능의 분산 문제와 국토균형 발전, 서울 부동산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뭐 그런 문자도 있습니다. 구구둘둘님께서 법원, 국회의사당 다 옮기고 그게 주택지면 안 됩니까? 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2: 그것도 지금 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1: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2: 예, 대통령실 옮기고 국회의사당을 옮기는데 여의도 부진대로 놔둡니다. 네. 양쪽에 두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의도적으로 서울의 기능 특히 정부가 매니지할 수 있는 공공행정 기능을 이전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공부지 이전하면은 거기에 집 짓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집을 짓는 곳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1: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좀 공급을 좀 해소해 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집을 많이 지어서.
0: 네. 왜냐하면 네. 그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들이 지금 서울에서 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라고 하면
1: 네.
0: 그 부지에 몇백 세대나 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곳들이라고 한다면은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집을 많이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몇백 세대를 짓는 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보니까 이런 것들을 네. 모두 모았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만을 가지고서 네. 큰 공급 효과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만 세대, 3만 세대 이렇게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아니라 뭐 천 세대 뭐 이 정도 안에서만 작게 이제 군데군데 지을 수 있는 부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그렇게 큰 세대를 지으려면 공장이 이전해야 됩니다.
1: 국회에서도 엄청 크던데요. 거기는 만 세대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0: 아, 국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네. 그리고 아무리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라는 수도 중심 도시가 갖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의 동일한 기능을 분산시키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1: 네.
0: 국회 자체를 지방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생각해 봐야 될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자 온고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봤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이렇게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유독 좀 문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마침 어제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더라고요. 정부는 2030, 그러니까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었는데 올해 1월에서 7월 수도권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의 약 29% 수준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고가의 아파트, 뭐 강남에 이제 뭐 30억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 종부세를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의 조정이 있는 것 같지만 덜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면서 많은 이제 다른 서울의 아파트들, 뭐 10억에서 20억 구간의 아파트들은 요즘 상승세가 좀 꽤나 큰 폭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한번 우리가 그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주신다면 이게 참 어려운 거긴 한데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지 김현수 교수님부터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2: 주택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이 두 다리와 같습니다. 같이 네. 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수요 억제, 세제 금융만 먼저 툭 튀어나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싼 집보단 비싼 집을 중과하고 한 채보다 두 채가

0: 사람을 중과하고
1: 네.
0: 그다음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비거주하는 사람을 중과하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큰 프레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이유로 비거주한다라는 이제 뭐 등등의 스토리가 너무 많죠.
1: 많은 각각의 이유들이
0: 각각의
1: 있죠.
0: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국가 정책은 이제 그걸 다 이제 헤아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이 큰 프레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기술적인 구간이라든가 기준을 설정할 때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지금 아직 뭐 평가를 좋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좋은 평가는 어렵다.
0: 예, 예.
1: 뭐 어느 정도의 과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의 점수를
0: 아마 이제 추석 지나고 나면 공급 대책을 나온다고 하니까
1: 네네.
0: 그걸 지켜보면서 평가를 해야
1: 됩니다. 아, 그 공급 대책을 보고 좀 평가를
0: 예.
1: 해봐야 된다라는
0: 네.
1: 의견이시군요. 이은영 위원님은 어떻게 예, 점수를 매겨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는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 7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꽤 준수한 점수 아닙니까?
2: 그러면?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이번 정부에서 내신 정책들이 어쨌든 일관된 방향으로 꿋꿋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1: 네.
2: 점수를 드리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과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70점으로 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8.13 대책에서 공급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속도를 좀 높이겠다 이런 뜻이겠죠.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한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3기 신도시의 착공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 2년은 앞당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0: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5만 호라든가 뭐 65개월이라든가 하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모든 정부마다 이렇게 해 오면서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 하는 게 그 믿음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이라면 사실 서울 도심이 가장 수요가 넘치는 곳이죠.
1: 네.
0: 거기에 공급하는 것도 지금 이제 중앙정부는 좀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서울시는 반대하고 있죠.
1: 네.
0: 가급적이면 서울 도심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도 지난 한 보름 전쯤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어디에나 공급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데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수요가 있는 그린벨트라면 전 동남권, 강남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강남에서부터 성남에 이어지는 그 지역은 충분한 교통기반시설이 있고 그다음은 무엇보다도 소득이 높은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빽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가격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1: 경기 남부 쪽에 주택 공급이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예.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좀 잡아당겼을 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반도체
0: 클러스터 같이. 서울은 더 이상 동심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서울시 당국자들은 당연히 그게 서울이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택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수요로
0: 네,
1: 움직이죠.
0: 네.
1: 예. 8.13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재개발 재건 쪽 23만 4천 가구 착공 지원도 제시를 했는데 이은영 위원님 이게 결국 공급만으로는 공급 목표 달성 어렵다라는 사실도 정부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2: 사실 반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내용이 나왔지만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중간중간에 강조하듯이 나왔던 것들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 네.
2: 때문에 지금 단어는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민간 중심으로라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도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공공만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했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1: 알겠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사실 요즘에 그 전월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이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전월세 시장 두 분은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지 실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좀 위협을 가할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김현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0: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1: 네.
0: 실거주해야 하니까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 가격이 상승한 문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정 물량 공급이 발표가 돼서 이런 문제 그렇게 해야 아마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전월세 문제는 존재한다.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0: 그렇습니다.
1: 거죠?
0: 예,
1: 예. 예,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0: 예.
1: 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네.
3: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2: 네, 사실 전원세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2: 네, 그러니까 이런 네. 거죠. 임대 가격이 오르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임대료 따라서 오릅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이 줄어들어도 수요 공급 얘기로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24년, 5년, 6년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 전고점 대비 회복 및 가격 반등이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죠. 이런 것도 점점 확산돼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서울 외곽도 가격이 올랐죠. 당연히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같은 것들은 횟수로 하면 최근 10년 정도는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3: 네.
2: 그 와중에 똘똘한 한 채 같은 것들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집값은 오르고 임대주택은 줄어들고 이 두 가지 합쳐지게 되면 임대시장에서의 전월세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3: 해결책은 없습니까?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역시도 공급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2: 아, 공급과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3: 규제 완화까지 필요해서 그러면 그동안의 정부의 기준은 임대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가 살아라라는 이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이제 자기 집으로 회귀한다면 임대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월세는 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고요.
2: 네 맞습니다.
3: 그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 비거주 1주택만이 아니라
3: 네.
2: 다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주택자 개념 다르게 봐야 된다.
2: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지적되는 것처럼 정말 투기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다주택자 분들이 집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저 사람 투기꾼이다라고 할 만큼 많이 가지신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임대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주체로서도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도한 이 다주택자들의 규제로 인해서 뭐 이재명 정부까지 다주택자 많이 줄긴 했어요. 예, 그건 제가 주변에서 좀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월세 문제가 과연 해결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대출 규제도 해봤고 공급 확대도 발표했고요. 세제와 재건축 정책까지 계속 보완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공급 정책도 곧 발표할 이야기가 아주 나올 예정이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계속 나오는데 왜 내 집 마련 더 어렵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좀 딱 한 가지 정책. 자, 이 정책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0: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3: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0: 예, 예. 그것이 이제 도심이고, 근데 꼭 그 서울 도심의 정지사뿐만 아니고 수요가 많이 모여 있는 동남권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GTX 환승 역세권에 있는 3기 신도시도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곳을 잘 바라보질 않습니다.
3: 네.
0: 그래서 30분 통근하면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훌륭히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2: 네, 수요 억제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장 거래에 맡기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시장 방향에 맡겨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대출이 지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면 집값이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은영 위원님.
2: 네, 대출 금리만으로는 쉽게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이 그것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이게 변동했을 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의 입지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다른 것들이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해결된다, 집값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3: 네.
2: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금리의 방향성과 집값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3: 그렇군요.
2: 일치한 적도 있습니다.
3: 네.
2: 때문에 단순한 판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부에서 대출을 그렇게 뭐 넉넉하게 풀어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0: 이번에 이제 대출, 세제, 공급 세 개의 큰 카테고리로 이번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3: 그렇죠. 예.
0: 근데 이 대출 세제를 발표한 결과 이것이 초고가 주택은 조금 이렇게 잡았는데
3: 네.
0: 대신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계층이 불이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만 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건 이 박사님 말씀대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공급 확대가 빨리 발표가 돼서 함께 가야 할 것 같습니다.
3: 규제와 공급 확대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사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저도 얼른 월세방 탈출하고 싶어요. 내 집 마련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좀 철학적인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자 지금 이제 내 집 마련하신 분께 지금 적깁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고 네. 주요 지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3: 지금이 적기다. 김은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사실 공급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빠른 공급은 GTX 환승역세권이 있는 3기 신도시 쪽에서 빠른 물건이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3: 3기 신도시.
0: 예, 3기 신도시.
3: 그쪽을 노려보아 봤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네, 오늘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발표한 숫자보다 결국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살 수 있는 집으로 평가를 받죠. 용산 역시 지금의 집값만 보고 결정하기에는 앞으로 뭐 수십 년의 서울의 모습을 좌우할 공간이잖아요. 정책에는 속도도 필요하지만 뭐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가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 AI, 가장 공용기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5: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4: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5: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4: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5: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4: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건물이 밀집도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7: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부터 잔여 경기 일정을 시작한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두 팀, 기아와 삼성의 경기가 눈길을 끕니다. 기아는 3위 LG를 반경기 차로 쫓고 있고, 삼성은 2위 KT에 1.5경기 차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현재 6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선취점은 삼성의 손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4회 말 두 점을 먼저 선취했던 삼성, 기아가 바로 쫓아갔는데요. 다시 4대1로 점수를 벌려진 순간, 6회 초 기다렸던 김도영 선수의 40호 홈런이 바로 오늘 터져나왔습니다.

듀케처 현재 점수는 4대2로 삼성이 2점 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위 LG의 경기도 볼까요? 3연패를 한다면 3위 수성도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상대는 하영민 선발의 키움입니다. 유독 키움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던 LG 오늘도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먼저 3회에 한 점을 내줬는데요. 5회 무려 6점을 내주면서 빅이닝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6회 초 현재 키움이 7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2위 KT도 주말 3연전 기아의 스위핑을 타면서 3패에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SS전 선발 소형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재 경기는 7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안현민의 1루타 그리고 힐리어드의 안타로 먼저 선취 득점 3점을 얻어간 KT였는데요. SS가 한 점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수는 3대1입니다. NC의 추격이 부담스러운 두산은 하나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후반기 승리가 없는 류현진의 활약이 궁금한 경기입니다. 류현진이 지금까지는 마운드를 잘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의 타선은 지난 주말 롯데와의 경기 때처럼 다시 한번 폭발하고 있는데요. 7회 초 현재 6대1로 한화가 5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NC는 롯데와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기, 6회 초 경기가 진행 중이고요. 롯데가 선취점을 먼저 얻어갔고 현재 5대3으로 2점차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3대3으로 맞선 9회 말 좌전 안타를 때리고 연장 10회 말에는 고의 4구를 얻어내며 4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2할 8푼을 유지했고 팀은 연장 11회 말 위트컴의 끝내기 안타로 5대4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규성과 홍현석의 소속팀 덴마크 프로축구 미트윌란이 노르셸란과의 7라운드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고 개막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펼쳤습니다. 미트윌란의 공격수 조규성은 선발 출전에 65분을 뛰었고 홍현석은 교체 명단에 포함되지만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잉글랜드와 독일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지동원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의 간판 공격수 크리스찬이 음주운전 후 적발돼 선수단 활동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국 남자 배구 대표팀이 2028 LA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제23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통과했습니다.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했던 대표팀은 C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카타르를 세트 점수 3대0으로 이기고 2승 1패, 승점 7점으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의 8강전 상대는 내일 결정됩니다.

0: Spots.
1: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2: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2: 네, 박재민 위원은 어디 갔습니까?
4: 비즈니스 활동
2: 비즈니스
4: 같습니다. 네,
2: 뭔가 되게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셨는데 비즈니스여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본인도 그런 이유로 많이 빠지시니까. 네, 네 물타기죠.
2: 근데 이러다가 착각하고 오늘 갑자기 등장하면 진짜 웃길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네. 자, 농구 대표팀이 곧 아시안 게임 일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x3 게임도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세 분, 없는 박재민 위원까지 포함해서 모두 바빠지실 것 같아요.
4: 네. 아시안게임 개막은 공식으로는 19일이지만 남자 농구 시계가 좀 더 빨리 흘러갑니다. 먼저 흘러가는데 10일 날 개막을 하고요. 조별리그가 먼저 시작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남자 농구도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2: 네. 10일이면 내일 모레예요.
3: 네. 내일 모레 오후 4시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대결을 펼치고요. 또 그 다음날 금요일에 바로 인도네시아와 오후 4시. 그리고 하루 쉬고 13일 일요일에 저녁 7시에 일본과 맞대결이기 때문에 뭐 쉴 새 없는 일정이 이어집니다.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아시안게임 직전 지난주에 있었던 필리핀과의 평가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2연전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4: 네. 일단 첫 평가전에서는 81대 55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69대 40

0: 경기 뭐 두 경기 모두 다 대파를 하면서 또 기분 좋게 일단 평가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다만 뭐 필리핀이 약간 약세다 보니까 약간 싱겁긴 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기분 전환하기엔 딱 좋은 상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기분 전환하기. 네, 일단 맞습니다. 뭐 그대로 기분 좋게 나름 고민이 많았던 대표팀 입장에서는 한번 마음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용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번 필리핀 대표팀이 2군이었다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2: 네. 뭐 2군 필리핀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또 승리한 건 분명히 의미가 있겠고요. 지난 이 피바 농구 월드컵 예선까지 합치면 첫 3연승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2023년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아시아의 강호이기도 하고요. 다만 뭐 이번 한국 원정에서는 저스틴 브라운리 그리고 또 뭐 드와이트 라모스, 뭐 카이소도 이런 선수들이 빠지긴 했거든요. 네, 하지만 또 두 경기 도합 97점만 내준 수비력은 분명히 좋았고 다만 또 뭐 이현중 선수의 컨디션이 좀 좋지 못했고 또 이 과정에서 안영준 선수의 부상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그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던 문제가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4쿼터의 극심한 부진. 네.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0: 사실 이번에는 상대가 좀 약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느슨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지도자 탓보다는 이번에는 선수들이 약간 좀 마음을 놨던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이렇게 약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아예 쳐다도 못 보게 계속 밟아야 되는 게 좀 사실은 대부분 네. 강팀들이라면 그렇게 하거든요. 네. 어제 여자 농구만 봐도 60점 차까지 벌려놓는 그런 기계를 좀 보였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경기한 게 안 다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끝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아, 그런데 이게 말씀처럼 안 다치려고 느슨하게 했었는데 그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한 것이 안영준 선수의 부상이라는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2: 네, 안영준 선수가 손가락이 탈구되는 전치 4주짜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안영준 선수는 뭐 KBL에서 MVP를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 공수 겸장인데 결국 아시안게임을 눈앞에 두고 아쉽게 낙마하게 됐습니다. 대체 카드로는 현재 문정현 선수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일단 최준영 선수가 8강 토너먼트부터 뛸 수 있습니다. 조별리그 3경기를 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영준 선수가 빠진 그 해당 포지션의 선수를 발탁하는 것이 좀 가장 큰 우선 과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어쨌든 안영준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나머지 윙 자원 들의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1: 네, 그 아시안 게임 엔트리가 교체는 가능하죠?
0: 네, 일단은 최종 엔트리가 나왔긴 했지만 진단서 제출 이후에는 좀 부상 대체가 가능하고 뭐 대한체육회협조를 구해서 OCA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일단 통과가 돼가지고 일단은 아까 조현일 위원이 언급한 대로 문장현 선수가 지금 일본에서 KT 전지 훈련 중인데 아마 바로 아시안 게임 선수촌을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준용 선수가 8강 토너먼트부터 합류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영준, 최준용 없이 조별리그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사실 요즘 분위기 봐서는 완전 체어도 불안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예 전력이 빠진 상태에서 예선전을 치러야 된다는 게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2: 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귀하 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맨이 부족한데 보통 빅맨이 부족한 팀들이 더 빅윙을 많이 활용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조별리그 3경기 최준영 선수도 없고 뭐 안영준 선수의 신장이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빅윙 역할까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송규창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안영준 선수의 빈자리가 좀 아주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준영 선수가 8강 토너먼트서부터 합류를 하거든요. 첫 경기가 한 판 지면 바로 끝나는 토너먼트라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최준용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 최대한 잘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1: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일본과 같은 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별리그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1차전 상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에 맞대결을 우리가 했었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일단은 사우디는 뭐 지난 31일 또 우리 수원에서 사우디를 상대 한 번 만났었고 85대 72로 당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13점 차 승리이긴 했지만 선수들 모두 다 30점 차, 40점 차까지 이겼어야 되는 상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단 선수들이 체감했던 전력 차이가 꽤 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수아일렘이라는 2m 8cm의 빅맨을 좀 어떻게 막아낼지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건 사실 정답을 알아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주스 감독이 어떻게 보완했을지가 스타트를 어떻게 끊을지 결정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피바 랭킹 64위, 그리고 2차전 상대 인도네시아가 92위입니다. 랭킹 차이는 꽤 나는 상황이에요.
1: 그렇습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한번 한 차례 꺾었던 그 자신감이 있지만 또 첫 경기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최약체로 꼽히긴 하는데 한국 대표팀 인도네시아는 반드시 쉽게 이길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또 하루 휴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다음 경기가 곧바로 또 일본전이기 때문에 일본전을 진다면 토너먼트가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3전 전승을 거둘 필요가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손쉬운 상대긴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뒤를 바치는 벤치 자원들이 좀 더 많이 코트를 밟으면서 또 주전들과 거의 비슷한 대등한 또 경기력을 보여줘야 일본전을 잘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도 방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0: 네. 자, 그리고 13일 오후 7시에 일본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에 1군이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수는 없는 상대잖아요.
2: 그렇죠. 지금 일본이 뭐 지난 원정평가전에서 우리가 두 번 다 지긴 했었는데 그 뒤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전력은 약 1.5군에서 2군 사이의 전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젊은 선수들이 나오는데 25.1세 아주 평균 연령도 어린 팀이에요.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유일한 30대인 알렉스 커크. 이 선수가 귀화한 빅맨이거든요. 이 선수의 높이를 좀 어떻게 감당할지가 우리 대표팀의 큰 숙제고 또 이번에 아시안게임 일본 대표팀을 이끄는 요시모토 감독은 1군 대표팀의 또 코치로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전력이 파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가 또 숙제일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은 각조 1, 2위는 8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3위 가운데 성적이 두 팀이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 아까 앞서 무조건 1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위로 갔을 때와 2위로 갔을 때 많이 차이가 나나요?
1: 그렇죠. 일단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생각해보면 일본 2.5군에게 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토너먼트부터 꼬였고 결국 중국 만나서 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토너먼트에서 어떤 대지를 만나느냐는 사실 뭐 운명에 따라 갈리겠지만 3전 전승과 2승 1패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디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어서 일본까지 꺾으면서 조 1위로 가야 토너먼트 상대도 쉬워지고 또 일본을 적지에서 꺾었다는 그 기세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0: 아, 그렇죠.
1: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겨서 조 1위로 토너먼트를 간다는 생각으로 네, 아시안게임을 조별리그 출발을 해야 됩니다.
0: 네.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팀, 뭐 이제 조별리그를 넘어서서 일본, 중국 또 어디가 있을까요?
2: 일단은 이란 대표팀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란 대표팀이 항상 이제 우리 대표팀이 앞을 가로막았던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파워와 높이를 좀 극복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차이니스 타이페이도 최근에 우리 대표팀을 만나 두 번 다 이겼거든요. 귀하 선수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상대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도전자 입장에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자, 이번 대회 뭐 평가전 뭐 그리고 농구 월드컵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아셨겠지만 이현중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현중 선수에게도 우승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현중 선수 관련 소식이 좀 있죠?
1: 네, 이현중 선수가 최근 들어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라는 NBA 팀과 이그지빗 10이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NBA에 대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 뭐 아시안 게임 끝나고 곧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포틀랜드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아시안 게임이 중요한 이유는 트레이닝 캠프 혹은 또 포틀랜드와의 이런 훈련을 앞둔 시점이기도 하지만 우승을 하면 또 군면제 혜택이 있거든요.
0: 그렇죠.
1: 네, 이건 미국 NBA 무대를 노리는 이현중 선수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또 누려야 될 또 반드시 가져가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아주 궁금합니다.
0: 네. 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뭐 이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그지비 10 약간은 생소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어떤 계약을 말하는 건가요?
2: 네, 일단은 비보장 계약입니다. 이 계약 같은 게 정식 계약은 아니고요. 정식 로스터를 약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구단 트레이닝 캠프에 초청돼서 기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잘한다면은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 끝날 때 무렵에는 투웨이 계약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면은 포틀랜드 산하에 립시티라는 팀에서 또 G리그 팀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익집이 텐 신분으로 가더라도 트레이닝 캠프 잘한다면은 또 뭐 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은 본사에 채용이 안 되더라도 자회사 취직이 보장된 인턴 계약이라고 보면
2: 맞습니다. 예. 네.
0: 그 정도로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말 잘한다면은 이제 본사에서 한 60일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0: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포틀랜드는 우리나라와 인연을 또 이어가게 되네요.
1: 네, 포틀랜드 뭐 제발 한국인이면 포틀랜드 응원해야 될 것 같은데.
0: 그쵸?
1: 네, 이현주 선수가 만약에 NBA 코트를 단 1초라도 밟게 된다면 21년 만에 한국인 NBA 리그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선수는 비카 하승진 선수거든요.
0: 네.
1: 네, 하승진 선수가 포틀랜드 거쳐서 미러키까지 거쳤지만 미러키에서는 NBA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에서만 뛰었는데 그로부터 21년 뒤에 또 포틀랜드가 이현주 선수를 데려왔고 이현주 선수가 트레이닝 캠프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만약에 이기집이 10보다 한 단계 높은 2의 계약을 맺는다면 하승진 선수가 아마 오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이현중 선수의 계약 소식 사실 뒷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이제 많이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였던 것 같습니다. 돈보다 꿈을 쫓았다.
2: 네.
0: 예.
2: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좀 인상적인 말이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나가사키 벨카, B리그의 지난 시즌 우승팀이자 이현주 선수의 전소속팀인데 나가사키에 상당히 큰 금액의 연봉을 제시했다고 해요.
0: 네.
2: 또 심지어 나가사키 도시에서도 홍보대사까지 제안했다고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뿌리치고 연봉 1억도 안 되는 그 미국을 택한 이유는 결국 꿈이거든요.
0: 네.
2: 그 꿈을 향한 도전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현중 선수의 앞길 진심으로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자 농구 대표팀이 참가 중인 월드컵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 농구 월드컵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참가 중인데요. 오늘로 조별리그가 매진이 됐습니다.
2: 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선전했지만 어제 열렸던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헝가리에게 아쉽게 패했습니다. 박지현 선수가 21득점, 또 최희샘 선수가 13득점, 이소희 선수가 12점을 넣었지만 이 강희슬 선수가 부상 여파 때문에 활약을 하지 못했거든요. 또 마지막에 높이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아쉽게 졌습니다. 결국에는 이 헝가리의 높이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박지수 선수의 빈자리가 경기 막판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고요. 이로써 1승 2패로 B조 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8강 결정전 A조 2위 독일과 이제 몇 시간 뒤에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네, 이 경기 반드시 잡아내고 또 독일도 이 월드컵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적지에서 독일을 꺾는다면 또 충분히 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1: 네. 자, 일단 조별리그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우리가 1차전에서 나이지리아를 꺾으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었는데 프랑스와 헝가리는 강팀이긴 하네요.
3: 네, 뭐 나이지리아 상대로도 뭐 전략의 승리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한 전략과 투지를 앞서 승리를 거뒀는데 프랑스를 상대로는 너무 좀 약간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전반만 해도 상당히 잘 괴롭혔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보는 여자 농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박수 쳐줄 만큼 투혼을 보였는데 결국 에너지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후반에 무너지고 말았고요. 헝가리가 좀 아쉽긴 하죠. 헝가리전도 마지막까지 원 포지션 게임을 펼치다가 막판에 무너졌는데 이 석연찮은 심판 판정도 있었고요. 또 결국 이로 인해 또 체력적인 부분까지도 겹치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 네. 자, 8강 결전전 A조 2위 독일과 만나게 되는데요. 독일이 피바 랭킹 2위네요.
2: 네, 일단은 독일보다는 랭킹이 52계단이 뒤져 있습니다.
1: 아, 예.
2: 네, 그리고 올해 3월에 여자 농구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49대 76으로도 패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언더독이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일단 한국 선수들은 뭐 이럴 것 없다라는 또 마인드로 경기를 또 치를 필요가 있겠고 또 최희샘, 뭐 이소희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안혜지 선수도 지난 경기 맹활약을 했었고 뭐 허예은 선수는 이게 농구 월드컵인지 WKBL인지 모를 만큼 굉장히 또 당찬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물론 뭐 결과가 또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자 농구 대표팀을 보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더 즐기면 선수에게도 또 여자 농구를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은 될 겁니다.
1: 그렇습니다. 또 이게 우리에게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이 농구 월드컵에서 경기력을 충분히 끌어올리고 이 좋은 기세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3: 네,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회를 마치고 바로 또 일본으로 이동해서 아시안게임을 시작하거든요. 대표팀 입장에서도 봤을 때 박지현 선수가 없을 때도 제법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헝가리나 프랑스를 상대로도 박지현이 없을 때는 이소희 선수라든지 뭐 허예은 선수까지 나서주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좀 시뮬레이션하기 딱 좋은 상대 같습니다.
1: 네.
3: 이 기회에 그대로 경기를 가져간다면은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조금 새로운 놀라운 소식인데요. 글로벌 투어형 프로농구 리그 프로젝트 B가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이고 그리고 박지현 선수도 여기에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B가 신생 리그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1: 네, 뭐 신생 리그 아니면 뭐 신개념 프로농구 리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고지 없이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경기를 하기 때문에 뭐 신개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밖에 없고요. 내년 1월에 서울에서 트레이닝 캠프를 엽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면서 치르는 그런 리그인데 이 테니스타인 조코비치가 투자자로 참여했고요. 또 얼마 전에 NBA 선수로서 은퇴했었던 웨스브룩도 신생 리그 프로젝트 B에 또 수뇌부로 합류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 B는 6개 팀이 팀당 11명의 로스터로 아시아 대륙, 유럽, 또 아메리카 대륙을 돌면서 2주 단위 토너먼트를 7차례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첫 시즌은 내년 1월 개막할 예정입니다.
0: 그러면 이 프로젝트 B에 소속된 팀들은 연고지도 없고 국가 소속도 아닌 건가요?
2: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팀이고요. 일단은 일종의 공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치른다는 얘기인데 1월 첫 행선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 운영진을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왜 한국을 택했냐 했더니 일단 K-POP의 중심지이고 또 K-POP의 근원지이기 때문에 한국 그 K-POP 문화와 함께 좀 여러 세계인의 좀 시선을 끌고 싶다 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그 일환 중 하나로 박지현 선수가 영입이 됐고 아마 아직까지 좀 너무 궁금한 게 아직까지 어떤 선수가 뛰는지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엠바고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발표될 텐데 정말 얼마나 대단한 스타가 올지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선수가 오길래 엠바고를 아직까지 걸고 있는지 궁금한데 예사롭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러면 이제 총 6개의 팀들이 투어 형태로 각국을 돌면서 마치 아까 말씀처럼 공연처럼 대결이 펼치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이 줄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또 은퇴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선수가 뛰고 있는 주요 리그 일정이 겹치지 않는 선수로 뽑을 예정이긴 할 텐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태의 리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미있을 것 같고.
2: 네, 일단 지향점이 네. F1이라고 합니다. F1은 이제 여러 날 돌면서 네. 치르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알려가면서 경기를 칠 것으로 보입니다.
0: 뭐 사실 그 리그 관계자, 기존 리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농구 팬 입장에서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동시에도 들기도 합니다. 남자로도 확대될 수 있는 거잖아요.
2: 남자 팀이 먼저 형성이 됐는데 네.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베일이 벗겨지길 한번 기다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드디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LA 클리퍼스와 카와이 레너드에 대한 징계가 나왔습니다.
1: 네, NBA가 셀러리캡 우에 꼼수를 쓴 LA 클리퍼스 구단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신인 1라운드 지명권을 무려 5장이나 박탈했습니다. 5년 동안 신인 선수를 지명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벌금 3천만 달러, 440억 원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에 LA 클리퍼스가 셀러리캡을 피하기 위해서 레너드에게 후원 계약을 통해서 거액을 지원했다는 이 파블로 토레라는 기자의 폭로가 나왔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클리퍼스 펄쩍펄쩍 뛰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었고 이 파블로 토레 기자는 무려 풀리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클리퍼스가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는데 결국 1라운드 픽 5장의 이 박탈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팀의 미래가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0: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연봉을 적게 주는 척 하면서 이제 광고를 몰아주는 형식으로 뒷돈을 소위 말하는 준 걸로 들킨 것 같은데 이 정도 중징계가 있었나요?
2: 네, 일단은 예전에 미네소타 팀벌브스가 조 스미스라는 선수와 임양 계약을 했던 것 때문에 드래프트 지명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벌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클리퍼스가 또 역사에 손꼽힐 만한 중징계가 아닌가 싶고요. 네. NBA 사무국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이러다가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오래 끌었었는데 사무국이 결국엔 철퇴를 내렸고 그 사유로는 과거 셀러리캡 그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클리퍼스가 또 한 번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5년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 사실 돈보다도 5년 드래프트 1픽 그 지명권을 상실한 것이 더 커 보이는데 앞으로 어떡하나요?
1: 빌어야죠. 네. 왜냐하면 아까 선대부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미네소타도 조 스미스 이명 계약 때문에 1라운드 픽 5장을 박탈당했다가 미네소타 구단이 바짝 납드리고 바짝 엎드리고 네. NBA 구단의 조사에 다 협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 억울하다 항소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네소타가 잘 협조를 하자 NBA 사무국이 2년 동안 1라운드 픽 2장을 되돌려줬습니다.

0: 주장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지금 클리퍼스는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바짝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협조하고 최대한 또 사과 메시지를 보내라 지금 언론도 촉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런 메시지를 안 보내고 있는 거 보면 사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2: 자, 그리고 클리퍼스 구단 외에 또 레너드에게도 벌금이 부과됐지만 출장 정지 처분은 피했네요.
3: 네, 좀 레너드가 더 과한 징계를 받았어야 된다는 주장이 좀 많은데 일단은 70만 달러의 벌금만 부과가 됐고요. 또한 레너드의 비즈니스 매니저인 데니스 로버트슨 역시나 향후 5년 동안 NBA 구단 및 관계자들과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가 됐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언급했었던 벤 시몬스의 거취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마이애미에서 워크아웃을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새크라멘토가 참관을 했었는데 아주 단장이 벤 시몬스를 마음에 들어서 정식 계약을 내줬습니다. 미네소타, 골든스테이트도 벤 시몬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정식 계약을 건넨 건 새크라멘토가 유일했고요. 결국 1년 350만 달러에 또 1년 공백을 깨고 전격 복귀하게 됐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제 또 이번 아시안게임 농구 중계 때문에 바쁘실 것 같습니다. 손대범 위원은 저희와 함께 하시고.
3: 그렇죠.
2: 어디 가시죠?
0: 저는 S로 갑니다. 아.
2: 자, 우리 조현일 위원이 하는 S도.
3: 네, 곤란하네요. 이
2: 잠깐
3: 팀. 네.
2: 재핑 정도 한 0.1초만 살짝 보시고 아시안게임은 KBS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동풍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웠던 서쪽 지방마저 내일은 선선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3, 4도 정도 하강하고요.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렇게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오늘 일사가 강했던 지역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과 조금 다른 느낌의 날씨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과 동쪽 산지로 5에서 10mm, 많은 곳은 40mm 정도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 지역이 맑겠고요. 내일 새벽에 전남권 내륙으로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드리워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이 경남과 경북, 동해안과 남해안 쪽에 바람이 상당히 강합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바람도 강해져서 순간풍속이 초속 20m 안팎까지 나오는 곳도 꽤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강풍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등 16도에서 22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7도에 머물겠고요. 강릉 23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1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해안가 너울도 강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 너울이 높아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풍랑도 대부분 해상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와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와 6일 동안 5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 KBS가 이 5차례 통화 녹취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김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브로커 양모 씨가 신약 민원을 처음 꺼낸 것은 2021년 10월 7일. 양 씨는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며 식약처에 조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300억 투자 유치 사실도 말합니다. 김 후보자는 요새 엄청난 수익이 결정되니까 복마전인 것 같다. 식약처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치열하단 취지. 그러면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하루 뒤 양 씨는 상장 준비를 하는데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유는 알아야 한다고 재촉하고 김 후보자는 누구한테 알아봐야 하냐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 뒤 자료를 본 김 후보자가 95% 회복 이렇게 나오네 라고 하자 양 씨는 오늘 삼상 허가를 내주려 했는데 딜레이 된다고 하소연하고 김 후보자는 얘기 한번 해볼게 라고 답했습니다. 삼상 허가를 빨리 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아니냐. 처장님이 챙겨봐달라고 하겠다며 국부 유출과도 관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김 후보자. 양 씨에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네 일단 기다려보자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6일 동안 모두 5차례 9분 17초가량 이어졌습니다. 양 씨가 제약업체 대표에게 전한 청와대나 전환사채, 복지부 관련 대화는 없었습니다. 제약업체는 김 후보자에겐 건네지 않았던 조작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승인받았고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후보자가 대가를 약속받았던 건 아니라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
0: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브로커 양 씨는 비서실장 등 정부 핵심들을 많이 한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거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3: 한동훈 의원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까운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 양모 씨와 제약사 대표의 통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록에선 식약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제약사 대표 말에 제가 잘하는 게 그런 거다. 이번 정부 핵심들 많이 안다고 양 씨는 말합니다. 비서실장부터 많이 안다면서 최재성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 실명을 거론합니다. 한 의원은 녹취에 등장하는 비서실장 누구냐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여권 전반으로 의혹을 넓혔습니다.
4: 오빠는 승원 오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할...
3: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 의원과 거리를 두듯 오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탁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5: 그걸 정상적인 민원이라고 한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3: 전선을 넓히기보단 김 후보자 낙마에 집중하며 청와대까지 겨냥했습니다.
5: 모든 인사는 결국 김현지로 통한다. 그래서 만사 현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 김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9억 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으면서 해마다 가족 월급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양 씨를 비롯한 의혹의 당사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거세게 반격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은 돌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한동훈 의원의 신약 로비 의혹 공세를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관심 끌기라고 일축했습니다.
7: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고
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7: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사실은 관종 그런 것 같아요.
6: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한 송영길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역공했습니다.
9: 흥신소 무슨 직원처럼
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9: 말고.
8: 의원
9: 가세연에 가서 예. 거기서 그 슈퍼챗 받고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닙니까?
6: 연일 공개하는 녹취록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5: 입수 경로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일부 잘라낸 녹취를 통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6: 한 의원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지만 로비는 실체가 없는 만큼 돌파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내부 기류입니다. 여론을 우려하던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도 먼저 나서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7: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6: 청와대도 보조를 맞추듯 여당의 용 후보자 사퇴 요청은 없었다. 후보자들은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켜볼 테니 부정 여론을 설득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후보자들은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됐다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를 좌우했다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0: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이 두 업체와 연결돼 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전에 치솟았던 세종메디칼 주가는 승인 직후 반토막이 났고 지금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본 소액 주주가 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도에 송금환 기자입니다.
10: 2016년 설립된 제약 벤처기업 제넨셀.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식약처에 신청합니다. 다음 달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2주 후 식약처가 임상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 사이 제넨셀의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코스닥 의료기기 업체인 세종메디칼이 113억 원을 투자하며 제넨셀 지분 2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임상 승인 기대감에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계속 올랐지만 정작 승인된 뒤에는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7,800원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임상 계획 승인 직후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에 주식을 판 투자자들은 석 달여 동안 180억 원가량의 수익을 낸 거로 추산됩니다. 이후 2023년 제넨셀의 임상이 잠정 중단되고 대규모 투자 손실 등이 겹치며 세종메디칼은 400원대까지 폭락했고 이젠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소액 주주가 3만 명에 이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11: 제가 식약처에
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1: 한 적 없고 또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면.
10: 하지만 세종메디칼 주주연대는 청탁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달라며 제넨셀 대표 등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0: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던 청탁 의혹 사건을 이번엔 경찰이 다시 수사할지 보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사건을 맡게 됐고 우선 고발인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지명후 아흘에째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던 전날과 달리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14: 양심부터 청탁받았을 때
15: 청문회에서 잘 소상하게 밝히겠습니다.
13: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브로커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선 청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지명 뒤 야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며 경찰이 재수사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국회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약 청탁 의혹 수사를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16: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검찰에서 과연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 아니냐 다시 검토해서 결론을 내는 게 관건이겠죠.
13: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청탁 의혹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0: 남에게 돈을 받고 보복을 대신해주는 이런 보복대행 범죄에 우체국 직원이 연루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우체국 전산망으로 피해자 주소 등을 빼내 넘긴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우체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6: 아파트 문 앞에 소화기 분말과 오물,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습니다. 보복대행 일당은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7: 전단지 맨 위에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그게 정확히 저희 집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집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는가.
6: KBS 취재 결과 이런 보복대행 범죄에 현직 우체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전남 광주 여수의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는 40대 남성 A씨. A씨는 올해 초 이곳에 오기 전까지 내리 3년 동안 다른 우체국에서 우편 물류와 배송 실무를 총괄해왔습니다. A씨를 비롯한 우체국 물류 담당 직원들은 내부 전산인 포스트넷에서 수취인 이름과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객 이름을 알면 담당 직원 누구나 배송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8: 이름을 치면 이제 전국에 홍길동 치면 전국동 그때 아마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옛날 자료를 안 보이죠.
6: 경찰은 A씨가 이걸 악용해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고객 정보

정보를 넘긴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도 유출 정보도 전국 단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지난달 A씨가 최근까지 일한

0: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순찰차 석대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차들이 향하는 곳은 경기 파주의 한 카페. 이곳 냉동창고에선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4일 오후 2시 반쯤이었습니다.
2: 과학수사 차량도 오고 글쎄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뭐 시체가 나왔다는 얘기 듣고서.
1: 피해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그로부터 14시간 전인 새벽 0시 6분. A씨가 아침 10시에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큰돈 때문에 해결하러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의 신고였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A씨 위치와 차량 추적 등에 나섰습니다. 파주 일대를 수색하는 동시에 새벽 2시 10분쯤부터는 A씨와 함께 있던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며 CCTV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인에는 살해 피의자인 카페 사장 30대 B씨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B씨가 약 15시간 전 피해 여성을 운천리 냉동창고에 가둔 뒤였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경찰에 피해자가 파주 마정리 인근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침 7시까지 마정리 인근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거짓 진술이 초동수사에 혼선을 준 겁니다. 결국 경찰이 냉동창고 인근 CCTV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 사장 B씨도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상품권 거래를 하려던 피해 여성을 서울에서 파주까지 태워다 준 또 다른 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상품권 브로커로 피해 여성과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거래에 관여한 다른 인물이 더 있는지 등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3: 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체육단체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로 계속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시위 95일 만에 경찰 도움을 받아 오늘 경기장에 진입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필요한 물품을 챙겨 나왔습니다. 김보담 기자입니다.
4: 오전 9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를 동원해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경기장에 먼저 진입한 선관위 특검팀의 투표용지 점검이 마무리되자
5: 특검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감을 했고
4: 진입시도 20분 만에 경기장 문이 열렸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계속된 개표소 봉쇄 시위. 이 문이 열리기까지 95일이 걸렸습니다. 경기장에 입주한 체육회사나 종목단체 직원들은 사무실로 흩어져 물품을 챙겼습니다.
6: 자, 5분 안에 마무리하자. 네.
4: 그 사이 경찰은 투표용지 보관 장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 등 체육단체 업무에 필요한 물품들은 화물차 6대를 통해 경기장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의 항의에도 반출 작업은 큰 충돌 없이 1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안게임과 체육학과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던 체육회 산하 12개 단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7: 아시안게임이 목전에 있습니다.
8: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7: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4: 경기장 진입 과정에서 폭행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조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 내부 투표용지 보관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3: 지난달 극한 호우에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에선 산사태로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죠. 과거 이 아파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지만 정작 이번에 무너진 산비탈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지난달 극한 오후에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아파트. 흙더미를 걷어낸 자리엔 산사태가 핥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콘크리트 벽재 곳곳이 뜯겨 나갔고 철근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0: 산사태 현장에는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철제 기둥으로 보강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2차로 웅벽을 임시로 쌓아놨습니다.
9: 그런데 이 아파트는 6년 전 태풍 하이선이 덮친 뒤 거제시의 급경사지 안전점검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조사한 곳은 산사태가 난 비탈면이 아닌 100여 미터 떨어진 아파트 입구의 옹벽. 정작 이번에 무너진 산비탈은 빠진 겁니다. 결국 점검했던 지점이 재해 위험이 낮은 B등급을 받으면서 이 아파트는 이후 정기점검에서 제외됐습니다.
11: 전문가가 점검을

0: 있었고 국경사재단 점검이었고 등급도 B등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오인을 갖다 하게끔 만들었던
1: 4년 뒤 급경사지 추가 지정을 위한 두 차례 용역에서도 이번 산사태 지점은 빠졌습니다. 산비탈을 바치고 있는 옹벽이 시설물 안전법으로 관리되고 있어 점검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2: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보긴 하는데 그 사면 자체에 대한 점검은 별 없었을 겁니다만.
1: 정부는 뒤늦게 급경사지 관리에서 빠진 아파트가 더 있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3: 택시에 탄 승객이 차량이 회전하는 때를 노리고 갑자기 쓰러진 뒤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그 수법을 박세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주행 중인 택시가 좌회전하자 뒷자리에 탄 여성이 옆으로 넘어집니다. 좌석 사이로 굴러 떨어지기까지 합니다. 놀란 기사가 차를 세우자 한의원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돈을 건넵니다. 차가 흔들리자 엎어져서 한참을 일어나지 않는 여성. 같은 날 다른 택시에서도 포착됐습니다.
5: 차가 지나쳤는데 왜요?
4: 기사가 차를 세우고 다가와 일으켜주자 갑자기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6: 승객이 다쳐보면 보험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가지고 돈 3만 원을 주고.
4: 이런 피해 사례가 광주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7월부터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최근까지 10건이나 됩니다. 차량이 회전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를 노려 넘어진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손님을 태우고도 택시비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몇만 원씩 돈을 뜯긴 택시 기사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7: 급부리게 가는 거 술로 이렇게 안 챙기려 술로 돈이 확 자빠지더라고요. 스트레스는 엄청 많죠. 며칠간 일주일 동안 이상 갔어.
4: 택시조합은 수법과 인상착의를 봤을 때 동일 인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3: 오늘 대전에서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30cm 차이로 충돌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8: 시내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 사이에서 소형 SUV 한 대가 쏜살같이 튀어나옵니다. 교차로를 지나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더니 인도로 돌진해 도로변 가게를 그대로 들이박았습니다. 가게 안까지 밀고 들어간 차량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9: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1차선을 추월하면서 이제 갈 줄 알았는데 그 가격으로 돌진하는 했거든요. 소리가 컸죠, 많이.
8: 차량이 얼마나 빠르고 세게 부딪혔는지 상점 외관은 물론 내부까지 완전 박살났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 60대 A씨가 몰던 SUV가 교차로를 가로질러 가게에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주인도 유리 파편에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30cm만 가까웠어도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10: 내 몸에 한 30cm 옆으로 그냥 지나치면서 차는 먼저 펑 들어오고 그냥 손에 늦게 들리고 정도로 순식간이라 엄청 놀랬죠.
8: 경찰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운전자 A씨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11: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밤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합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손서영 기자입니다.
12: 개선문에서 열린 프랑스 정부의 공식 환영식. 이재명 대통령은 무명용사의 묘 헌화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자리한 한국 전 참전 용사들에게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3: 덕분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12: 이어 엘리제궁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과 두 손을 힘차게 맞잡으며 친밀감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이후 5개월 만의 상호 방문으로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협력을 구체화하고 대유럽 외교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단독

0: 6차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과 우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분야 협력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선 두 정상 간의 호르무즈 관련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안정화는 원유 수입 안정성과 국민 국가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 많은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호르무즈 통항을 위한 국제연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여온 만큼 정부가 고심 중인 군사적 기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잠시 후 정상회담에 돌입합니다. 양국 정상은 합의된 내용을 협정과 양해각서 체결로 구체화하고 언론에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홍서영입니다.
1: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가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제 양국 간의 자동차 도로까지 생기게 돼 북러 밀착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지현 기자입니다.
2: 교량 양끝에서 동시에 진행된 개통식. 러시아 차량들은 북한을 향해, 인공기를 건 북한 화물차는 러시아를 향해 달립니다. 북한 나선과 러시아 연해주 하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 다리가 공사 시작 16개월 만에 개통됐습니다. 12년 전 교량을 다 지어놓고 개통하지 않은 북중 간 신압록강 대교와 비교하면 이례적인 속도입니다.
3: 공사 기간 동안 양국 전문가들은 현장에 적용되는 기술적 해법을 상호 협의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했습니다.
2: 북러 정상이 건설하기로 합의해 지난해 4월 착공했습니다. 노후한 두만강 철교 옆에 나란히 놓였고 왕복 2차로의 본체 길이는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루 최대 차량 300대가 통과할 수 있어 사람이나 물류 이동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4: 다리는 단순히 북러 교역 확대를 넘어서
3: 정은희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4: 조달과 일적 이동의 제약을 일정 부분 낮춰주는 인프라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다리의 이름은 1946년 김일성에게 던져진 수류탄을 막은 소련 장교 이름을 따 야코프 노비첸코 다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권단체는 두만강 다리가 앞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1: 코스피가 7000선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7000을 웃돌며 기대감을 키우다가 오후에 100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개장과 동시에 7000을 넘어서 힘있게 올라가던 코스피. 7200에 근접했지만 오후 들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가파르게 미끄러져 오전에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7000선 아래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흐름을 이끌었던 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픈AI의 새 인공지능 모델인 아스트라 출시로 메모리 업황이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6: 데이터가 입출력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셋업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절반 이상이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5: 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는 중동발 악재가 오후 들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상승세를 꺾은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7: 최근 연준의 행보를 보면은 아무래도 고용보다는 물가를 좀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5: 투자자별로 보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개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였지만 개인은 하루 동안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나흘 연속 매도 우위입니다.
8: 7000포인트 이상에서 이제 그 물려있는 개인 순매수 금액이 거의 100조 원이 넘는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덜면서 차익실현 성격도 있는데 손실 만회하려는.
5: 7000선을 좀처럼 넘지 못하는 답답한 흐름 속에 한때 50조를 넘어섰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20조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1: 중국 창신 메모리가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도 성능을 크게 높인 스마트폰 반도체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중근 특파원입니다.
9: 중국 CXMT 창신 메모리가 최근 양산을 선언한 제품은 LPDDR6입니다. 기존의 고성능 메모리보다 처리 속도는 더 빠르면서 전기 소모는 적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0: 장
3: 성능과 전력 사용량을

0: 의 균형을 찾기 위해 여러 절전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을 20% 줄였습니다.
1: 올해는 양산을 준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중국 반도체 업체가 한 발 먼저 양산 체제에 돌입한 겁니다. 지난 7월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창신 메모리는 최근 DRAM 시장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거래를 마친 주가도 상장 때 공모가 대비 7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 업체 화웨이는 두 번 접는 신형 폴더블폰을 공개하면서 성능이 대폭 개선된 칩셋을 자체 개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 탑재된 AI 반도체의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다양한 대형 AI 모델을 스마트폰에 직접 구동할 수 있습니다.
1: 이따가 고성능 반도체를 출시하자 중국 매체들은 반도체 자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칩의 양산과 출시는 앞으로 중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우리 기업들과 중국 업계의 격차는 분명하지만 추격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0: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관할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허위 종결 과정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봤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여야는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6%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목 GDP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4% 늘어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2년 연속 동결됐던 2024년과 2025년을 포함해 역대 다섯 번째입니다. 오는 11월 19일에 치러지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이 2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됐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중국인 피해 여성 자오이페이 역을 맡은 배우 남상지 씨와 말씀 나눕니다. 영화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 치료 과정에서 그린 한 장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에서 시작됐는데요. 한 장의 그림을 보고 시작한 영화가 시나리오를 쓰는 데만 2년, 제작에서 개봉까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7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힘을 보탰고 마침내 영화는 세상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미개봉 장면과 새로운 얘기를 더한 10주년 기념 확장판 귀향 언니야 집에 가자로 다시 관객을 만나고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 배우 남상지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조정래 감독님, 배우 남상지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영화 귀향이 이제 개봉 10년 만에 이번에 확장판으로 다시 팬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감독님께서 그 직접 시나리오도 쓰시고 영화 제작도 하셨습니다만 피해 할머님들을 다 직접 만나셨고 어제도 얘기 들으니까 정말 지금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할머니들의 상처를 마주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으셨다고 그러던데요.
1: 네. 최초에 제가 2001년도에 나눔의 집에 계셨던 할머니들께 이제 봉사활동을 네. 하러 간 게 바로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였는데요. 할머니들 만나기 전에만 하더라도 제가 부끄럽게도 사실 잘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해서 남상지 배우님 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뵙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저희들 밝게 네. 반갑게 맞이해 주셔. 제가 이제 국악 공연 그 봉사였거든요. 근데 저희들보다 더 활발하고 신나게 막 이렇게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하시는 모습.
0: 감독님 국악하셨으니까.
1: 네, 제가 좀.
0: 아, 이거 원래 영화 만들려고 봉사활동 가신 건 아니군요.
1: 네네.
0: 진짜 순수하게 국악 봉사를 네네, 가신 거였어요.
1: 네네. 예. 저도 이렇게 국악 판소리 고수로서 KBS에 네. 여러 번 출연했잖습니까. 예. 주로 이제 뭐 아침마당에도 나가서 북도 치고 그랬는데. 근데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고수로서 할머니들 뵀을 때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로를 받아서 많이 울었던 게 첫 번째 예. 기억이었어요. 그 이후에 할머니들 계속 만나고 말씀 듣고 증언집을 보고 또 매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이 겪으셨던 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구나.
0: 네.
1: 특히 증언집을 보면은 산자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5페이지가 넘어가기도 힘들 만큼 사이사이에 행간 사이사이에 돌아가신 소녀들의 이야기가 다 숨어 있어요.
0: 아, 그 할머님들 얘기를 직접 다 듣고 기록한 네, 증언집.
1: 증언집에 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이거를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온 거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참혹한 기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님들께 저 영화 할머니들 이야기 영화 만들래요라고 2001년도에 말씀드렸어요. 제목은 귀향이에요. 그랬더니 너 북치는 놈인데 왜 영화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원래 전공이 영화 연출 전공이라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0: 네.
1: 너 그 저기 국악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14년이나 걸렸던 것은 제작비가 없기도 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말 만 원, 2만 원, 3만 원 또 혹은 밥도 사주시고
0: 네.
1: 그래 뭐 참 네가 애쓰는 거 알고 너무 참 대단하다. 하지만 네가 분명히 영화는 못할 텐데 이 영화 못할 텐데 내가 미안해서 돈을 붙인다. 이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0: 반신반의 하셨군요.
1: 아니요. 네. 아니, 안 믿었어요.
0: 왜냐하면은 아예 반도 안 믿고.
1: 내가 너한테 네. 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 를의 어떤 그런 나의 마음을 하는 거다라고 했고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배우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거의 그 개런티를 안 받고 출연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0: 글쎄 제가 들으니까 거기 출연하셨던 네. 일본 순사 뭐 일본 군인들 역할을 네. 우리 동포들이 오셔가지고
1: 제일교포분들인데 그분들은 하셨다고. 정말 네, 자기 자비로 비행기 타고 오셔가지고 자비를 내고 심지어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0: 그 배우들이
1: 많고
0: 배우들이 아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그 원래 배우를 섭외하려고 했는데 다들 손살에 치시면서 못한다고 했고 또 완전 생판 저기는 아니지만 어릴 때 네. 그런 꿈을 가지시고 잠깐 연극을 했던 분들이면서 지금 현재 다른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뭐 자기 배역이 끝나고 나면은 청소도 하시고 네. 그렇게 했고요. 또 많은 배우님들이 거의 뭐 손숙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뭐 개런티 받은 거 다 그냥 후원해 버리시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는 그 과정 자체가 진짜 너무 기적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할머니들 상처가 아직도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봤는데 감독님이 할머님들이랑 친해지고 나서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할머님이 깜짝 놀라셔서 네. 그때 같이 놀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이옥선 할머니가 네. 정말 저희들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잘 웃으시고 그러신 분이셔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0: 아들 같고 그럼요 그쵸, 엄마 같고
1: 그렇게 대해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할머니 어깨 아프시죠 제가 어깨 손 주물러드릴게요 말씀드리고 딱 어깨 손을 넣는데 진짜 반사적으로 저를 탁 치셨어요 할머니가 예. 더 놀라셨어요
0: 할머니도
1: 저는 저는 이제 약간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예. 더 놀라시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셨어요
0: 아.
1: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정말 손에 이렇게 닿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그게 각인돼 있고 그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0: 예.
1: 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목욕을 하실 때 옷을 안 벗으셔요.
0: 아.
1: 옷을 다 입고 목욕을 하세요.
0: 입고 어떻게 목욕을 해요?
1: 그 영화 장면이 우리 귀향에 나와요.
0: 예.
1: 손숙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는데 옷을 입고 그 욕탕에 들어가는데
0: 실제로
1: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안 물어보시는데 근데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할 준비는 돼 있는데 아 손숙 선생님께서 이게 탈의하시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싫어합니다. 그게
0: 왜 안 평생을 벗으실까요?
1: 옷을 안 벗으시고
0: 너무 옷을 치욕스럽고 입으신,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하셨던 할머니도 계세요.
0: 네, 그 상처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1: 상상이 안 되죠.
0: 네요. 네. 남상지 씨는 귀향에 출연하면서 네. 피할머니들도 직접 만나셨는데 네. 처음 만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2: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너무 조심스럽고
0: 그렇죠.
2: 정말 네. 긴장되는 마음으로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너무 밝으시고
0: 네.
2: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진짜 소녀 같은 모습이셨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좀 머물러 계신 듯한
0: 네.
2: 느낌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0: 할머니들하고 무슨 얘기 했어요?
2: 뭐 그냥 정말 일상적인 얘기 해주셨고 또 그 당시 좀 그런 이야기도 예. 들려주셨었고 네. 네.
0: 그 할머니들하고 만남이 좀 연기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땠어요?
2: 많이 영향을 끼쳤고 사실 그냥 글로만 읽었을 때보다는
0: 네.
2: 정말 살아계신 그 할머님들을 뵙고 나니까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0: 네.
2: 내가 관객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런 좀 그 무게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0: 어깨가 무거워졌겠어요.
2: 네. 그래서 정말 배우로서도 내가 이 작품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 그런 고민을 좀 할 줄 알게 된
0: 예.
2: 정말 배우로서의 시선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
0: 예. 네.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 자오이 페이 역할을 하셨어요.
2: 네.
0: 사실 그 배우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오디션 보기 전에는 이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2: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네. 정말 그 속속들이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 할머님들도 만나 뵙고 그 증언집을 읽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증언집이 정말 두꺼운데 감히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너무 참혹해요.
3: 그래서 그게 뭐 몇 장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네, 하던데 네. 어땠어요?
2: 그래서 정말 다 읽지를 못했어요. 그 너무 끔찍해서 자꾸 악몽을 꾸고
3: 악몽까지 네, 네.
2: 정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3: 그 얼마나 그게 네. 그 장면이 그러면은 읽으면서 막 꿈에 나올 정도였으면
2: 네,
3: 이렇게 감독님 큰 역사적 사건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역사를 좀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1: 지금도 사실 참 요즘 최근에 회자되는 것이 제대로 된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또한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 특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누구나 이제 알고 있지만 역사가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것을 담보할 만큼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봤을 때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3: 네,
1: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홀로코스트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5천 편이 넘는 작품들이 있는데 비단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루고 있는 영화 자체나 드라마가 손에 꼽을 만큼 없다라는 것 그것이 네. 또

0: 하나의 저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뭐 한일 간의 관계라든가 동북아 정세라든가 세계 정세라든가 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처럼 역사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면은 나중에 왜곡된 역사가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지금 온몸으로 그게 일본이 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는 생존자가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영화의 제목이 귀향이에요.
0: 네.
1: 피해 여성들 뭐 많은 분들 못 돌아왔지만 지금 생존하신 분들은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아직도 진정한 귀향이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물음을 던지신 게 아닌가.
0: 맞습니다.
1: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 그 중국에서 CCTV에서 그 방송하기 전에 저한테 네. 질문이 왔어요. 깜짝 놀랐다. 귀향의 기자가 귀신 기자라서 그 오타 아니냐고 저한테 네. 물어보셨어요. 근데 오타가 아니라 귀신 기자가 맞습니다. 돌아올 길을 쓰지 않고 귀신 기자를 써서 중국 언어로는 꾸이샹이라고 해요.
1: 아.
0: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 이번에도 또 있었지만요. 담당자도 바뀌고 많은 PD님도 예. 바뀌고 하니까. 근데 2016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왔었어요.
1: 왜 귀신 기자를 쓰셨어요?
0: 왜냐하면 타지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그렇게 정말 타지에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그 영령들을 어떻게든 고향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도 힘이지만 이 영화를 한 편을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좀 우리가 따뜻한 밥 한 술을 올리고 싶다라는 것이 뭐 이 영화를 만들었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당시 이제 7만 5천여 분이 넘는 시민들의 펀딩으로 뭐 10억이 넘는 돈이 모여서 또 영화 만드는데 큰 힘이 됐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감독님한테는 무슨 그 함께 가는 지원군 같은
0: 뭐 네, 맞죠.
1: 든든한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0: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그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1: 아.
0: 네, 좀 개인적으로 소회를 밝히자면 몇 번 이런 말씀을 공개석상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처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서웠어요.
1: 아, 좀 두려웠다.
0: 75,270명이 돈을 모아서 주시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1: 아, 그렇겠네요.
0: 좀 약간 예. 제가 진짜 송구스럽고 너무 참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막 사람들이 와 박수치면서 정례한지 너희 꿈이 이루어졌어 할머니들 이번에 잘 됐어 이렇게 해서 영화 찍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속으로 든 생각 중에 하나가 무섭다 였어요.
1: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0: 너무 무섭어요.
1: 저라도
0: 네. 네. 그동안 막 만원 이만원 후원을 받을 때는 막 힘도 나고 용기도 내고 막 제가 무슨 마치 뭐 이제 뭐가 된 것처럼 막
1: 네.
0: 제가 막 이렇게 나서야 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지나서 14년째 되니까 이게 이제 관성이 된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포기는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후원금들이 물밀듯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뭐 잘못된 줄 알고
1: 네.
0: 제가 이제 그게 후원금 통장에 막 돈이 쌓이니까 제가 그 같이 하는 PD한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1: 예.
0: 미국에서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증언 그러니까 연방 하원에 가서 증언하는 그 시기였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기사가 나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1: 이게 시나리오 쓰는데 2년 직접 걸렸고 또 촬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죠.
0: 그렇죠. 2001년에 이제 저희 초안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년이 걸려서 201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한 네. 포털사이트에서 모인 돈이 한 1,000만 원 가량이 모여서 그것으로 경남 거창에서 첫 번째 촬영을 했어요. 첫 번째 촬영이라는 게
1: 촬영 자체가 거의 14년 만에
0: 첫 촬영을 하고
1: 거군요. 예.
0: 난 다음에 그 첫 촬영을 한 걸 가지고 트레일러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때도 오사카 후원금을 모으러 오사카에 가서 그 오사카에 뭐 캡슐방 같은 거 있잖아요.
1: 네.
0: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캡슐방 안에 들어가 가지고 노트북으로

0: 트레일러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했어요. 예. 했는데 그게 눈 뜨고 나니까 그게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1: 아, 오사카의 네. 그 조그만 그 캡슐 방에 들어가서 그 예고편을 만드신 네, 거예요. 세상에.
0: 근데 이제 그게 딱 올리고 난 다음에 후원금을 더 있어야지 영화를 찍으니까 그걸 올렸는데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뉴욕타임즈까지 이게 나게 되는 이 과정이 야 이게 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 게 이미 약간 그때부터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아 이게 내가 도구구나. 이게 그냥 어떤 감독 조종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 네. 그렇게 결정타를 날린 것이 바로 75,270명이 12억이라는 돈을 모아주신 거예요.
1: 아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350만 명의 관객이 봤는데 또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배우 남상지 씨도 이제 그 연기를 하고 10년이 이제 지났단 말이에요. 네. 10년이 지났어요. 그 촬영 장면, 촬영하던 순간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시죠?
2: 네. 예.
1: 그 의안소 세트장을 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
2: 저희 예. 그 의안소 세트장이 연천에 있었는데요.
1: 네.
2: 그 10년 전 촬영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딱 그 위안소 문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처음 그 세트장이 지어져서 딱 그 세트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공포감과 두려움
1: 영화 세트라는 거 아는데도 무서워요. 네,
2: 그게 만들어진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운이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위안소 문을 이렇게 섣불리 만지기도 힘들 정도로 정말 그 공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이 촬영했던 또래들하고도 같이 막 구경을 간 거였는데
1: 네.
2: 모두 다 너무 무섭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1: 오죽하면은 사형장이라는 표현을 네. 할머니께서 하셨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조정래 감독님 실제 증언보다 나는 영화를 오히려 덜 잔혹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0: 이 영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다음에 2016년에
1: 네.
0: 할머니들께 먼저 개봉하기 전에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러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는 제 생각에 어떻게 좀 할머니들께서 보시고 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약간 앰뷸런스도 대기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라고 막 그 노심초사했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할머니들이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엄청 혼났어요.
1: 왜요?
0: 내가 담은 일에 당한 일에 100분의 1도 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막 어떤 할머니는 보시다가 중계하세요. 중계. 저 장면은 이랬고 저기 들어가면 이랬 계속 할머니가 말씀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1: 그렇게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냥 또렷하신 거군요.
0: 그럼요.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 겪으시던 일을 제가 조금 더 넣으면은 심의도 안 되고 영화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께서 고생했다. 고맙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가장 그 말씀 듣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1: 네, 감독으로서는 정말 그 지점이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 참혹한 수준을 내가 어디까지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근데 아 참 그 사실 이 영화를 후원도 했지만 나는 차마 못 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0: 며칠 전에 후원 상영회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1: 네.
0: 상영회 오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소녀들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노트를 저희들이 선물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10년 전에 또 후원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후원했는데 10년 만에 드디어 영화 보러 왔어요. 용기 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1: 예.
0: 눈가는 이미 퉁퉁 부어 계시고 그만큼 이 영화를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진짜 어떤 분들이 막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영화 함께 보자, 챌린지 하자라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챌린지를 막 이렇게 SNS상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봉 자체가 반드시 문제 해결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또 어린 배우들하고 또 촬영하셨잖아요. 소녀들이 네. 등장하니까 배우들이 좀 트라우마 겪지 않으려고 좀 감독님도 신경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촬영하실 때. 네.
0: 예. 촬영하기 전부터 그 한 정신과 의사님께서도 그분도 네. 재능 기부로 네. 계속 그 소녀 역을 맡았던 배우님들과 또 일본군 악역 맡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셔가지고
1: 그분들도
0: 이게 어떤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1: 왜 그렇게?
0: 그러니까 악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촬영하기 전에 막 울다가 악역 연기를 막 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울고
1: 거의 소진이 되겠네요.
0: 이게 그렇게
1: 네.
0: 되니까 소녀 역할 하신 분들은 아까도 상디 씨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경험. 위안소 세트가 나눔의 집에 있는 그 위안소 그 박물관에 있는 그걸 똑같이 재현을 저희들이 해서 만들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위안소 세트의 바깥에서 저희가 모니터랑 촬영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불과 3m 거리거든요. 거기는 네. 그 벽이 있고 그 안에 세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과학현상인데 저희가 있는 곳과 거기 안에 있는 곳이 3도 차이가 났었어요. 온도가.
2: 기온이요? 네. 맞아. 엄청 추웠던 기억이.
0: 또 거기 안에는 여기 3m예요. 같은 공간이고 지하에 있는 세트장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1: 세트장 안이 3도가 더 추웠다는
0: 더 낮아요.
1: 더 낮았다는 네. 얘기죠.
0: 그래서 김이 나올 정도였어요.
1: 사실 영화의 내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참혹한데 포스터를 보니까요. 참혹한 장면이 아니라 서로를 꼭 안고 환하게 웃는 두 소녀가 포스터에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 확장판의 얼굴로 이 장면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0: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녀들의 연대가 이번 영화의 가장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모르는 지역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의지를 하고 거기서 동무가 되고 언니 동생이 되면서 그렇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이 할머니들의 증언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주름진 소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남상지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할머니 뵌분들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비록 겉은 늙으셨지만 눈은 완전 소녀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딱 멈춰있는 분들이신데
1: 네.
0: 그렇게 하시면서도 평화 인권 운동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 속에서 할머니들이 또 그 주름진 소녀들이 계속 연대를 하면서 수요 집회도 나가서 계속 외치시고 그랬던 할머니들이 제가 알았던 할머니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이제 다섯 분밖에 살아 계시지 않고.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평균 나이 99세고요. 이제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습니다.
1: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위안부 피할머님 생존하신 분이 다섯 분 영화 처음에 개봉했을 때 47분이었는데 지금 다섯 분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드는 것도 이게 단순한 영화하고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 남상지 배우님 또 조정래 감독님에게 영화 귀향은 어떤 영화로 남아있을까요?
2: 정말 정말 기적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1: 네.
2: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또 장관이에요. 네. 그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쫙 엔딩 크레딧에
1: 한참 봐야 될 거예요. 네.
0: 10분입니다.
1: 네.
2: 그것도 다시 보니까 와 정말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큰 가치와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1: 감독님.
0: 네. 참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네, 할머니들의 정말 한이 풀리고 더 나은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1: 네.
0: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0: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영화 귀향 극장에 많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시간대가 맞지 않더라도 꼭 이렇게 예매해 주시고 관람해 주셔서 계속 이게 이어지고
1: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귀향의 귀가 귀신 귀자라고 감독님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귀향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이름과 존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것이 또 진정한 귀향이 아닌가. 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정래 감독님, 남상지 배우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도 동부를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사이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8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호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 씨가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양 씨가 제약업체 대표 강모 씨와 2021년 9월 1일 나눈 통화 녹취라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녹취에서 양 씨는 강 씨에게 자신이 비서실장 등 이번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많이 안다며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로비 게이트에 여러 민주당 정치인이 등장한다며 특검해서 다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한동훈 의원은 의혹을 계속 부풀리기에 앞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한 의원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 꺼내 악용하는 전형적인 정치 검찰식 캐비넷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부호대가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지역 주변 등에서 도보와 드론 수색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구호대는 현지 시간 8일 네팔군과 함께 헬기 두 대를 이용해 어퍼 트리슐리원 수력발전소의 파워하우스와 옐로브릿지 인근에서 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0: 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이 강력하게 수색을 요청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날 실종자들과 관련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구호대는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개헌 언급에 대해 연임 안 한다나 재판받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도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크게 걸림돌이 되는 조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의 정대철 회장을 만나 현행 헌법과 법률 절차를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말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며 정 원내대표가 말한 조건이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 운영사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강남구 아성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성 다이소가 납품업체의 재고를 떠넘기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어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내년에 입대할 공군 일반병 3,662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입영하는 공군 일반병은 올해 두 차례 모집하며 이번 1차 선발에는 44,226명이 지원해 접수 취소 인원 등을 제외하고 12.5: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영남 동해안에는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은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에 5에서 최대 40mm, 경북 북부에는 5에서 10mm입니다. 영남 해안 지역과 제주도 동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배달받은 초밥이 식었다며 환불을 요구한 손님이 이 초밥에 회만 골라 먹은 음식으로 돌려줘 분통이 터졌다는 한 가게 주인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가게 주인은 환불 처리를 해드릴 테니 드시지 말고 문 밖에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까 초밥 위에 회는 거의 남지 않았고요. 다른 메뉴도 먹은 흔적이 있었다는 게 글을 올린 가게 사장님의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손님을 향한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한 배달 기사님이 올린 사연인데 배달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똑같은 메뉴를 두 개 주문하고 고객 요청란에 한 세트는 배달 기사님의 식사다라는 글을 남긴 겁니다. 해당 배달 기사님은 배달 기사 8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성숙한 배달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는 참 다른 두 사연이었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 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9월 8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주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조금 전에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0: 영과 또 마크롱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됐다면서요.
1: 예. 네.
0: 이제 양국 수교한 지도 벌써 이제 140주년이 됐습니다.
1: 네.
0: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도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1: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저께 국제 그 영화 영상 정상회의인 리메이르 서밋으로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그 리메이르 서밋은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올해 처음 개막한 행사인데요. 어제 나란히 행사장에 들어선 한국과 프랑스 두 정상이 이 행사의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0: 네.
1: 개막식에서 그 양국은 OTT 등 글로벌 콘텐츠가 요즘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로컬 콘텐츠가 같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논의를 하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국은 향후 5년간 각각 5억 유로,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따지면 약 8천억 원인데요.
0: 네.
1: 이것을 자국의 영화와 영상 산업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막 행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영화인들과 만났는데요. 여기에 이제 초청된 우리 영화인들이 있었는데 베니스 영화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거기 경쟁 부분에 출품된 가능한 사랑을 연출한 이창동 감독하고 주연 배우 전도연, 설경우 씨가 거기 참석을 했고요.
0: 예.
1: 그리고 지난 5월에 칸 국제영화제 감독 주관에 초청된 정주리 감독하고 그가 연출한 영화 도라의 주연 배우인 김도연 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업계에서는 김민영 넷플릭스 부사장이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영화 투자에 대해서 그 세제 혜택을 좀 늘려달라 이창동 감독이 그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요.
0: 예.
1: 한국에 돌아가면 바로 시작해보라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한 행사의 가장 그 핵심은 저기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이잖아요. 아까 저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 한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이 조금 전인 9시 45분에 그 시작을 했습니다.
0: 네.
1: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 확보를 위해서 지금 파병을 포함해서 여러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제 매일 언론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 발 앞서서 호위함 등을 배치하고 유럽 공조 논의를 주도해 온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그런 프랑스 정상과의 단독 회담인 만큼 구체적으로 안보 협력을 어떻게 할지 그 수위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를 양국 간이 깊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0: 예.
1: 그 이제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저기 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 기업인이 함께 참석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가 구자훈 LS 회장, 그다음에 조현준 회장 이렇게 그 한국인 그 기업인 그다음에 프랑스 기업인 이렇게 20여 명이랑요. 그리고 양국 정부 인사 이렇게 해서 총 30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뭐 첨단 산업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0: 네. 뭐 정상회담의 세부적인 내용은 끝나는 대로 오늘 밤 늦게 또
1: 네.
0: 뭐 관련 내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승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 또 비슷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도 다시 재확인했다고요.
1: 예, 맞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그 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출국을 할 때 프랑스로 출국을 하기 위해서 서울공항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 대통령하고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용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있다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한 그 민주당 인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빌려서 이 매체는 또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0: 예.
1: 그러자 이제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오보다 이렇게 반박하고 나섰고요. 김민석 대표도 그 해당 보도는 오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 각종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항상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그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순방 중인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도 프랑스 관계자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고

0: 인사위원장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는 거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금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뭐 계속해서 제기하고

0: 박사 대표 강모 씨가 2021년 10월 8일에 나눈 문자 내용 등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민주당 의원들도 개입돼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자에는 그 뭐 송영길 의원은 여우다 이렇게 양모 씨가 표현한 그런 대목도 나오는데요. 아, 이 대화에 등장하는 여기 송영길 의원뿐만이 아니라 최 의원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이 대화에 등장하는 최 의원은 최재성 전 의원을 말합니다. 예. 그 한동훈 의원은 그 최재성 전 의원이 양 씨하고 나눈 녹취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취에 등장하는 그 민주당 인사들이 식약처 승인이 나면 양 씨가 거액의 투자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그 한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의원과 송 의원은 관련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승원 후보자는 그 어저께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그 반박을 하면서 도대체 자료의 출처가 어디냐 그거부터 밝히고 청문회에 나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냥 본인이 청문회에서 그냥 밝히겠다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제 최고위원하고 대변인까지 합류한 당 차원의 네거티브 대응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유리한 자료만 악용하는 정치검찰식 캐비넷 정치를 한다면서 김 후보자를 총력 엄호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무슨 뭐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검찰이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캐비넷에서 자료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언론들한테 주면서 기사를 계속 이어가게끔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별도의 전담 조직까지 가동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김 후보자를 향해서 이제 연일 이제 의혹들이 쏟아지니까 이게 더 이상 방치하면은 이제 수습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기에 이걸 차단하고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겠다 이런 그 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로 읽힙니다.
1: 예, 저희와 관련해서 뭐 원내 대책회의도 열렸다고요?
0: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런 당의 기조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소속 그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 의원이 관련해서 이미 사실 고발도 당한 상황인데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그리고 한 의원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한 성명불상의 제공자를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한 의원의 공개 녹취가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다. 불법 유출된 수사기밀 뒤에 숨어서 얄팍한 정치 공작을 벌인 한 의원에게 끝까지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제보의 신빙성이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익이 충분하면 그걸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혀 문제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2024년 12월에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영등포 경찰서에 배당을 했습니다.
1: 네. 예. 자, 그럼 수사가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0: 신약청탁 의혹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는 겁니다.
1: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0: 네, 맞습니다.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암장의 시대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제목의 29쪽 29장 되는 분량의 연설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19회, 이재명 대통령 15회, 재판 13회, 13회. 제가 읽는 게 15회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요. 각각 19회, 15회, 13회를 각각 언급을 했습니다.
1: 예.
0: 이재명 대통령하고 감염병 대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의 이게 합친 말인데요. 잼데믹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고강도로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잡음과 보안수사권 폐지 그리고 부동산과 주식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혼선을 전면에 부각을 하면서 그 원인이 국정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죄지우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정 원내대표가 연설

0: 도중에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 재개를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게 그 요구한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 뭐 욕설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서 연설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네. 내용도 밝혔는데요. 정경심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개헌 논의하지 않겠다. 또 사전투표도 전면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0: 예, 맞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는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 뭐 본인에 대해서 연임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재판받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하는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서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헌을 논의를 하지는 않겠다.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는 전날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저께 김민석 대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그 정 원내대표는 이날 사전투표 전면 폐지 검토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정권 침해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되게 커졌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 그리고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에 연장하는 것을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1: 예.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최근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알고란TV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우리 주식시장 반도체주가 견인하면서 좀 분위기 좋았는데
1: 네.
0: 코스피 7000도 뭐 탈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아, 탈환했죠.
0: 근데 장 마감 기준으로 보니까 오후 들어서 쭉쭉 미끄러지더니 네. 어제보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는 7천이 또 역시 안 된 거죠.
1: 네. 그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대형 반도체주 강한 매수세 힘입어서 7천선 돌파했습니다. 제가 장중 고점 보니까요. 7171.52. 7100도
0: 올랐어요.
1: 오, 좋구나라고 했는데 마감 숫자를 보니까 6954.52. 그러니까 0.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잠시 잊고 있었지만 우리가 브렌트유 기준으로 98달러, 100달러에 네. 지금 목전에 와 있거든요.
0: 두바이유는 100달러 넘은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시세가 이제 브렌트유를 많이 봐가지고 그걸 보는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말씀드린 98달러. 역시나 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란 상황이
0: 전쟁 중이었지.
1: 네, 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0: 지금 또 가뜩이나 요즘 또 전쟁이 더 증폭이 되면서
1: 아니 뭐 이렇게 끝난다 했는데 예. 지금 또 서로 미사일 날라다니고 있어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파병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서
1: 진짜
0: 예. 여러 가지로 뭐 경제적인 상황에는 절대 좋은 소식은
1: 네,
0: 아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뭐 직접적으로 유가가 오르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약간 여러 가지 공급 비용이 이제 오르는 거고요. 예. 뭔가 이제 원자재를 살 때 거기에다가 무엇보다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가 불안해지잖아요. 이 물가가 불안해지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연준 최근에 금리 인상은 위험 자산 시장에 상대적으로 이제 압박이 가해지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이머징 신흥 시장에 있는 자산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한데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연준 금리 올리는데라고 하면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자산이기 때문에 예. 우리 증시가 별로 안 좋은 건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외국인은 샀어요.
0: 그렇다면서요?
1: 네네. 6,500억 원 기관 6,500억 원 샀고요. 오늘은 개인이 3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0: 꽤 많이 팔았네요.
1: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보면 합치면 한 1조 5천억이 비는데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이제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은 누구냐? 이제 자사주 매입.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자사주 매입은 이제 그 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0: 그래요?
1: 예, 그래서 사실 기타 법인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에 주체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을

0: 자사주 매입은 이제 그 기관으로 분류가 안 되고요. 기타 법인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사실 기타 법인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개에 주체하면 개인, 기관, 외국인을 꼽도 한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 매수하는 이유 중에는 아마 환율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환율도 분명히 네. 영향이 있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고 네. 계속 하락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지금 내려갔는지 1330원대?
0: 오늘 보니까 150원 이상 급락한 거예요. 이게 최근 2년, 약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왜 이렇게 급등했냐라고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지금 달러가 조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는데요. 반면에 공급이 없었어요. 공급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을 하면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오면 달러를 바꿔야 되잖아요. 원화로.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달러가 없는 겁니다. 아, 그 달러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IMF 외환위기 때도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달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달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이제 지난 6월 7월에 달러 환율이 치솟았던 건 기업들이 달러를 갖고 있는데 시장에 내놓지를 않아서
1: 갖고는 있는데
0: 네, 갖고는 있는데
1: 안 바꾸니까
0: 네, 맞아요.
1: 근데 지금은 좀 바꾸고 있는 거죠. 자사주도 사야 되고.
0: 네, 맞아요. 그런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게 약간 어떤 트리거가 된 게 SK하이닉스 ADR 자금이
1: ADR. 네,
0: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제 SK하이닉스가 바꾸기 시작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저거 바꾸면 환율 떨어지겠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물량 내놓기 시작했고요. 아울러서 이제 법인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 법인세 내려면 원화로 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들고 있던 달러를 또 바꿨고 아까 말씀하신 자사주 매입 하려면 원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고 있던 달러를 또 원화로 바꾸고 하다 보니까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1,300원대 중반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1: 예,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그 달러화가 좀 강세를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못 이기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0: 수급 요인이 작용한 거고요. 이게 고용 지표가 좋은데 왜 달러 강세냐라고 보자면 고용 지표가 좋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경제가 괜찮네? 근데 고용 지표가 좋은데 물가가 약간 그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럼 올려야 되겠네. 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달러가
1: 예.
0: 강세면 상대적인 우리 원화는 약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보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수급이라고 생각해요. 수급.
1: 수급.
0: 네, 국내 수출대기업이 강력한 달러 내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를 시장에다 내놓다 보니까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니까 당연히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그 지난 한창 팔았을 때 있잖아요. 5월, 뭐 6월 이때처럼 외국인이 팔았으면 막 하루에 막 8조씩 팔고 막 이렇게 했으면 아마 환율이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1: 예.
0: 그 외국인은 뭐냐면 우리 원화 주식을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 수요를 창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수출 기업들은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주식을 우리 주식을 팔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 많이 팔았어.
1: 예.
0: 이미 바구니를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히려 그 이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더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뭐 이들이 생각하기에 적정한 주가 수준이라고 하면 파는 게 아니라 더 매수를 하기 때문에요. 시장에 달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수급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의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해 원화 약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기조적으로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
1: 예. 그리고 엊그제였나요? 뉴스를 보니까 국민연금에서 환해지를 중단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환율이 더 떨어지지 않고 조금 이제 약간 유지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환해지 국민연금이 환해지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0: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금을 받을 때나 아니면 연금을 줄 때나요.
1: 예.
0: 다 원화 기준입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로 아무리 많이 벌었던 치더라도 그게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의 수익을 냈느냐가 사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 수익률을 보자면 항상 수익률 표시가 원화 기준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기준 수익률인데 우리가 이제 원화로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5%를 벌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달러 자산으로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만약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수익을

0: 원화로 바꿔봤더니 4%가 됐어. 이러면 자신들이 목표한 수익률에는 미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환율 변동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목표한 수익률을 그냥 한번 생각 신경 쓰지 않고 환율에 신경 쓰지 않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환헤지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시점의 환율로 수익 그 고정시키는 거예요. 환율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1,400원대에 환헤지가 들어갔으면 1,400원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환율이 예를 들어서 1,300원이 됐어.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1,400원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100원의 이익만큼은 좀 덜 보겠죠. 하지만 마음이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나는 1,400원에 이거 수익을 고정시켜놓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게 환헤지거든요. 구조를 보자면 외환시장에서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환헤지를 왜 열심히 했냐면 국민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원화 기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시장의 요구도 있었어요. 달러를 좀 내놔라 시장에다가. 네, 그렇죠. 그래야지 환율이 좀 안정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굳이 안 내놔도 지금 기업들에서 많이 내놓고 있어서 예. 환율이 이미 안정 추세에 있는 거예요.
1: 이제 좀 그만 좀 내놔도 네. 되겠다.
0: 이제 그만 내놔도 되고 네. 사실 이 환헤지 하는 게 다 돈입니다. 네. 비용이 들어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런 원화 기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환헤지를 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환헤지 규모가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환헤지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헤지에는 어쨌든 돈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돈 들면서까지 우리가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할 필요가 지금 시장에서는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단했고요. 만약에 여기 국민연금까지 가세해가지고 달러를 내놨으면 아마 환율이 더 떨어졌겠죠.
1: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0: 그런데
1: 네.
0: 환율이 어쨌든 간에 지금 1,300원대 환율이 그러면은 적정 환율이냐 여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가장 조심해야 될 건 이 속도거든요. 뭐 1,300원
1: 속도가 좀 빠르긴 해요.
0: 맞아요. 속도가 좀 너무 빠른 맞아요. 게 이게 또 속도가 빠르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중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참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환율이 너무 높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떨어지니까 참이 참 몇 달 사이에 또 이게 완전 포지션이 좀 바뀐 게 물론 적정 환율이 뭐 언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너무 또 급격하게 떨어지다 맞아요. 보니까 특히 우리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네. 너무 떨어지면 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타격이 있을 거라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0: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1: 그러니까요.
0: 없고요.
1: 그러니까요. 네. 예. 이런저런 네. 예. 걱정들 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당장 자동차 예. 기업 타격 걱정하기 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이 서학개미 분들 많이 나가셨거든요.
1: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지금 해외 자산, 네. 뭐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나 네네. 뭐 미국 채권이나 이런 거 개인들이 요즘 다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0: 네.
1: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몇 달 사이에
0: 그냥 내 돈이
1: 10%
0: 거죠.
1: 이상 지금 손실이 났어요. 네. 환차손 손실이라 그래서 요즘은 그 저도 보니까 실제로 수익은 5%가 났는데 환차손 수익이 10% 마이너스 10%가 나면서
0: 그러니까
1: 전체적으로 손해가 났더라고요. 네. 주가 지수는 올랐는데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아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속상하시면 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수익률을.
1: 달러 기준으로 보면 빨간색인데 이게 환차손을 감안하니까 파란색으로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0: 네. 원화 기준으로 색깔이 바뀌실 텐데 그냥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1: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시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더 떨어질 걸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조금 뭐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건지 아니면 또 향후에도 오를 건지 참 이게 어렵잖아요. 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0: 왜 그 환율 전망은 주식 전망보다 더 어렵다라고
1: 모르죠.
0: 하잖아요.
1: 사실은 모르죠.
0: 네. 지금 전문가들이 그냥 하는 얘기를 하자면 대충 한 1,300원대 중반에서 있을 것 같다. 더 떨어지지는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조적으로 아까 말한 이제 그 투자 수요가 기업과 개인 단에서 투자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 아마 발표됐나요? 그 우리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네. 달러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고요. 물론 전문가들의 전망이 잘 맞지는
1: 않습니다.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사실 달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1: 1200원대도 얘기하더라고요. 또 일부는.
0: 일부에서 얘기하지만 그 다수의 의견은 1200원대는 찍고 올 수 있지만 네, 그냥 평균 환율로 보자면 1300원대 중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대응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난 환율에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이제 환해지형 상품이 있거든요.
1: 예.
0: 아까 말한 국민연금이 환해지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금융상품 중에 환해지형이

0: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 난 환율에 신경 쓰기 싫어. 그 해당 자산에 오르고 내림만 나는 이제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자하시면 돼요. 환해지형 상품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무슨 뭐 종목 있잖아요. 예. 그 옆에 가로 열고 H라고 붙어 있어요.
1: 가로 열고 H 대문자로 H 예. 가로 닫고 써 있는 거. 예. 이게 해치라는 뜻이죠. 해치. 환해치가 걸려 있는 상품이다. 네.
0: 그러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환해 신경 안 쓰고 그 해당 상품에만 신경 쓸 수 있어요.
1: 예.
0: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치할 때
1: 수수료가 좀 있죠.
0: 돈이 꽤 들어요. 이거 환해치
1: 수수료 많이 비쌉니까?
0: 그 전체 수익에 비하면 크지 않은데 예. 우리가 그 ETF가 하는 이유가 뭐는가요? 수수료가 싸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 해치를 하게 되면 해치형 상품에 들어가게 되면 환해치 수수료가 또 붙기 때문에 수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서 더 붙습니다.
1: 더 붙는 거는 확실하고.
0: 네, 확실해요. 예.
1: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네. 환해치 하셔야 되니까.
0: 네네. 그리고 환율이 저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방으로 움직이진 않는다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정상 수준 평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뭐 환율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환차손 발생했는데 이게 언제 또 바뀔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 없는 구조거든요.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어째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통화 가치가 다 떨어졌어요. 간단히 말해서 10년 전에 1,000원 아니 1,000원 넘어간가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거하고 지금 10,000원 갖고 살 수 있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1: 예.
0: 마찬가지예요. 파운드 10년 전하고 뭐 지금하고 엔화 1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다 통화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가 다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다 같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0: 네, 맞아요.
1: 거니까요.
0: 그런데 그 와중에 그나마 덜 떨어지는 통화 가치가 달러예요.
1: 예.
0: 네, 상대적으로.
1: 상대적으로 강세라는
0: 네, 맞아요.
1: 거죠.
0: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통화 가치가 이제 달러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하락 추세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긴 역사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가치 방어를 잘한 건 달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그냥 달러 상태로 갖고 있다가 이거 환전 안 하면 그 달러 상태 수익률은 그냥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전하는 시점에 그 이제 환율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1: 예.
0: 계속 달러 상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전을 유보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환차손을 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1: 장기적인 관점.
0: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1: 예.
0: 그리고 어차피 달러로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만약에 미국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거기서 그냥 또 재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해지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해지라기보다는 그냥 달러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달러를 가지고 대투자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환 시점을 내가 조절하면 될 것 같다. 원화 환산 시점을. 네. 라는 생각입니다.
1: 근데 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견입니다만 짧은 기간에 사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그런 분들은 이 환율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 네.
1: 아무튼 H자가 붙은 건 네. 국내에 상장된 해외 그 미국 자산 예를 들면 투자하는 그런
0: 네.
1: ETF만 가능한 거죠.
0: 네네.
1: 직접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은
0: 미국 시장 그냥
1: 있습니까?
0: 미국 시장 사는 것이고요.
1: 그렇죠.
0: 그건 이제
1: 그건 없는 거죠.
0: 본인이 알아서 네. 이제 환전을 미리 하시거나
1: 국내 상장돼 있는
0: 네. 네.
1: 그 ETF 중에 네. 가로 열고 H가 있는 걸
0: 네.
1: 환 해지가 되는 상품이다.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환율에
0: 신경
1: 출렁임에도 신경 안 써도 된다. 단 수수료는 각오하셔라.
0: 네.
1: 많이 비싸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죠.
0: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수수료가
1: 네.
0: 조금 있다고 알고
1: 아,
0: 있습니다.
1: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주식 시장에 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최근에 환율 흐름과는 좀 무관치 않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원화 약세로 가면 환차손 입잖아요. 근데 지금 원화 강세니까 환차손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투자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아, 아까 그 ETF 관련돼서 환해지 상품의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비용 든다라는 말씀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1: 뭐가 있어요?
0: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습니다. 규모가 작아요.
1: 아, 규모 작아요?
0: 네. 그러면 ETF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작으면 사실 매매할 때 그 가격이 이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호가가 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괴리율이라고
0: 네, 괴리율.
1: 합니까?
0: 맞아요. 괴리율. 네. 네. 그 부분을 조금 네,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1: 실제 주가와 실제 이제 주가라 그래야 되나 그 가치와
0: 가치와
1: 안 맞는 거죠.
0: 네네네.
1: 그렇죠? 예,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0: 있다.
1: 예. 그 감안하셔야 된다.
0: 예,
1: 참 어렵습니다. 예. 환율 좀 소식 알아봤고요. 그 또 뉴스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나이키 예, 뭐 신발 만드는 회사죠. 미국 회사고.
0: 차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S&P 이제 100. 우리는 현재 500을 많이 알고 있는데.
0: 그게 이제 대표 지수니까.
1: 예. S&P 500 지수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0: S&P 100에서 이게 퇴출이 됐다면서요.
1: 네. S&P 이게 100.
0: 상당히 미국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던데.
1: 그렇죠. 네. S&P 100은 100대 우량주잖아요.
0: 그러니까 100개, 500개 중에서 또 100개를 100개. 노출인 겁니까?
1: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 우량주.
0: 그렇군요.
1: 그리고 여기 18년간 그 지위를 유지를 해왔대요.
0: 예.
1: 그런데 9월 이제 그 분기별로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우리가 왜 그 S&P 야 미국 증시를 봐라 계속 우상향했다라고 할 때 그 우상향했다라고 말할 때 기준이 되는 게 S&P 500 지수예요.
0: 그렇죠. 예.
1: 그 500 지수는 왜 계속 우상향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0: 우량 기업들로
1: 계속 500개를 바꿔 갈아 끼우고 예. 있는 거예요.
0: 거기 하나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죠.
1: 계속 바뀌어요.
0: 그렇죠.
1: 그 평가를 해가지고 아, 얘는 좀 덜 우량한 것 같은데 예. 그럼 빼고 다시 빠지고. 새로운 거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0: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맞아요. 좀 영광스러운
1: 그렇죠.
0: 일이에요.
1: 그렇죠. 그래서 그 S&P 500은 어떻게 보자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500도 아니고 100이야. 더 우량지수거든요.
0: 그렇죠.
1: 거기에 나이키가 18년간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9월 21일부터 빠집니다. 뭐 다행이라고 하면 S&P 500에 남아있습니다. 나이키가.
0: 예, 뭐 네. 100등 밖으로 벗어난 사람이 갑자기 500등 밖으로 나가지는 않으니까.
1: 네. 네. 이게 시가총액이 보니까 21년 고점 당시에 나이키 시가총액이 2600억 달러였어요.
0: 예.
1: 하, 최근 시가총액이 얼마냐?
0: 얼마예요?
1: 570억 달러.
0: 야, 그러면은 얼마가 빠진 겁니까?
1: 78% 폭락.
0: 어이구. 거의 뭐
1: 아, 투자하셨으면 네. 진짜 큰일 나셨을 것 같아요.
0: 예, 제가 뭐 투자는 안 했습니다만 네. 왜 안 팔려서 그런 거겠죠?
1: 뭐
0: 기업에.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직접 판매라고 해서 DTC 비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몰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이 직접 판매하는 그 루트를 많이 개척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늘리다 보니까 기존 도매 유통 채널을 외면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거길 치고 들어온 게 호카, 온러닝 같은 굉장히 이제 러닝에 특화된 그런 신발들 있잖아요.
0: 예.
1: 요즘 한국에서도 굉장히 있긴데.
0: 뭐 러닝이 유행이니까요.
1: 네, 맞아요. 그런 신원 러닝화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을 대거 빼앗겼습니다. 여기에다 또 핵심이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줄었대요.
0: 아, 그래요?
1: 예, 나이키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사람들도 별로 나이키를 찾지를 않는데요.
0: 아, 네. 중국 큰 시장인데
1: 네, 맞아요.
0: 거기서 또 밀리고
1: 그러면서 이제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상황이 펼쳐졌고 그럼 나이키가 빠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라고 보면 네. AI 테크 기업들이 들어갑니다.
0: 아, 아무래도 이제 AI들.
1: 네. 예. 그래서 지수에서 빠진 걸 보니까 예. 나이키 콜게이트라고 혹시 아세요? 그 치약 그,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치약. 예.
1: 하니웰, 사이먼 프로퍼티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이 빠지고요.
0: 예.
1: 여기 뭐가 들어왔냐면 델 테크놀로지, 팔로알토 네트워크, 아리스타 네트워크, 샌디스크.
0: 예, 샌디스크.
1: AI 알죠. 인프라.
0: 뭐 반도체.
1: 보안. 예, 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예, 이런 회사들이 다 그 S&P 100 지수 자리를 아까 말한 나이키가 빠진 자리에 내가 들어간
0: 예,
1: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기업이 빠졌다는 걸 떠나서 이제
1: 산업 자체가
0: 바뀌고 있는 하나의 신호탄이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식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립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내년부터 병원을 너무 자주 이용하게 되면 진료비의 90%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거의 않는다라고
1: 그렇죠.
0: 봐야겠네요.
1: 90%니까. 내년 1월부터인데요. 네. 1년에 외래 진료를 300회 넘게 이용하면.
0: 1년에?
1: 예, 1년에. 그러니까 300.
0: 1년에 300회면 거의 매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휴일 빼고?
1: 일주일에 한 6일은 가야 되는.
0: 그러니까 수치입니다. 일요일 날 보통 병원 안 하니까.
1: 그렇습니다.
0: 매일 가야 되는데.
1: 지금 기준은 연간 365회인데.
0: 아, 지금은 365회입니다. 하루에 두 번 가도 되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 1월부터는 이게 좀 강화가 돼서 300회 넘게 가게 되면 이제 진료비의 네. 90%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건데.

0: 있는데요.
1: 이런 분들은 혹시 계신가 싶기도 한데 있어요?
0: 통계를 보니까 예. 지난해에 실제로 300회를 넘겨서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7천 명이 넘습니다.
1: 7천 명? 네. 아, 적진 않네요.
0: 그리고 놀라운 게 예. 1년에 무려 1,700번 넘게 병원을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1: 1,700번이면 하루에 막 3번, 4번씩 예. 병원을 가야 되는데 하루 종일 병원을 다녀야 되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진료나 검사를 줄이고 예. 한정된 의료 자원을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 하지만 뭐 아동이나
1: 그렇죠. 근데 임산부 그럴 수도 있는 게 그렇죠. 진짜 아프신 진짜 분들은 아프신 매일 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 장애인, 그다음에 중증 희귀 난치 질환자 이분들 같이 자주 병원에 가셔야 되는
1: 어쩔
0: 분들은
1: 수 없죠,
0: 예 그렇죠. 불가피한 환자는 예외로
1: 아, 예외로 하고 예. 그렇죠. 예.
0: 기존 본인 부담률을 유지합니다.
1: 예. 근데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네. 꼭 가셔야 되는 분 분명히 계실 테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로 해드려야죠. 예. 그리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또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찍고 갔는데 또 찍으라고 맞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요?
0: 네. 이건 누구나 경험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 뭐 CT나 MRI 찍어도 새로운 병원에 가면 네. 또 찍어야 된다고.
1: 그걸 이제 찍고 이렇게 좀 담아서 가는 경우도
0: 그렇습니다.
1: 있긴 한데.
0: 네. 그래도 아 새로 찍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병원을 이용하면 한 의료기관에서 다른 병원의 진료 내역을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예. 앞으로는 요양급여 내역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진이 환자에 필요한 진료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우선 CT와 MRI 검사에 적용을 하고요. 이후에 다른 항목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다른 병원에서 CT나 MRI를 찍었는데 또 같은 검사를 받는 이런 중복 의료 이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은 줄이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보호한다는 예. 방침입니다.
1: 이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살펴봤더니 3년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0: 네. OECD에서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거를 측정을 하는데 네. 이번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읽기 점수가 3년 전보다 한 14점 떨어진 501점을 기록했는데 예. 이 수치가 수학과 과학 점수도 조금 낮아졌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그 하락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읽기 능력의 하락은 특히 두드러지게 떨어졌다고 예.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학생들의 읽기 수준 자체가 낮은 건 아니고요. 여전히 OECD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고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읽기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싱가포르나 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읽기 점수가 함께 떨어져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 예. 저도 이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저희가
0: 그렇죠.
1: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 뭐 몇 번 일어나서 읽어 그러면 참 그게 싫었는데
0: 맞습니다.
1: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읽는 게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0: 다
1: 있는데.
0: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높은 수준이었다고 하고. 예.
0: 네.
1: 그 원인을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읽기 능력이 떨어진 걸.
0: 일단은 그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 항목이란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1: 예.
0: 쉽게 말하면 컴퓨터. 컴퓨팅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1: 네,
0: 학생들이.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1: 네.
0: 전통적인 읽기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1: 잘 안 읽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별로 디지털 기기는 많이 보지만
1: 그렇죠.
0: 책을 읽는 경우는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교육부에서는 이게 원인이 또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근데 아마도 디지털 매체와 뭐 SNS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는다거나 어떤 동기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 쓸 거라고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특히 OECD 회원국 전체에서 읽기 상위권 학생은 줄고 하위권 학생은 늘어나는 흐름도 나타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앞으로 수업과 연계한 독서 교육을 좀 늘리고요.
1: 그런가요?
0: 또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1: 예. 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이 그 주거비,
0: 네.
1: 회사가 지원하는 주거비를 좀 부정하게 받아왔다는 의혹이 나왔다고요?
0: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그 평택 사업장에서 저연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1: 뭐 회사에서 그런 경우 있죠.
0: 그렇죠.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예.
0: 그러니까 일단 뭐 장거리 출퇴근 하는 직원들이나 교대 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뭐 그러니까 35제곱미터 이하의 원룸이나 1.5룸에 거주할 경우에는 한 월 최대 70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1: 월세
0: 합니다.
1: 정도를 줬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 직원들이 실제로 이 기준보다 넓은 집이나 투룸에서 살면서 계약서상에는 이제 면적과 구조를 지원 기준에 맞도록 좀 줄여서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1: 서류를 조작하는 의혹이 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를 또 월세에 포함시키거나 실제 계약서와 또 회사에 제출하는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이중 계약이 있었다.
1: 그렇군요.
0: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1: 예. 뭐 공직자라면은 좀 중징계가 나올 만한 사안인데
0: 그렇죠.
1: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 회사 직원이니까 이게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0: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자료를 추가로 받아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주택 면적 등을 대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부분 직원들이 1인당 뭐 한 6억 원의 수준의 그 성과급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런 7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뭐 집 크기나 이런 임대 조건을 선봤다는 의혹이 나와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 예.
0: 아직 회사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거론되는 뭐 부정수급 인원이나 구체적인 수법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부정수급이 확인이 된다면 우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돌려받고 사규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허위 서류를 작성해서 회사의 돈을 받아낸 사실까지 확인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삼성전자 역시 현재 의혹을 인지하고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일본에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승객 수십 명이 일본에서 왔으니까
0: 네.
1: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0: 그런데
1: 예. 이걸 받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고요?
0: 그러니까 지난 6월의 일이었는데 일본 예.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 네.
0: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승객들은 이제 버스 타는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바로 연결되지
1: 그렇죠.
0: 않고.
1: 네.
0: 그래서 국제선 청사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1: 예.
0: 그중에 버스 한 대가 내 외국인 한 40명을 태운 버스 한 대가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린
1: 버스 기사 착각했네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국내선 청사에서는
1: 예.
0: 국제선 승객의 동선을 통제할 직원이 없었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냥 나가는 거니까.
0: 입국 심사도 할 수가 없고.
1: 예.
0: 그래서 이 승객들이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그대로 섞여서
1: 예.
0: 입국 심사 과정이 생략이 됐다는 건데
1: 예.
0: 한 승객이 국내선에서 수화물을 기다리다가 아, 나 국내선으로 잘못 온 것 같다. 이걸 직원에게 알리고 나서야 항공사에서도 이 상황을 파악했던 겁니다.
1: 예. 수화물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0: 그렇죠.
1: 이상하니까.
0: 이거 국내선 같은데요? 라고 직원에
1: 문의했다. 짐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고. 예. 그래서 뒤늦게 파악을 했네요.
0: 그렇죠.
1: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분들을 다 다시 국제선으로 옮기면 되는데 일부가 그냥
0: 그렇죠.
1: 빠져나갔다면서요.
0: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부랴부랴 이제 승객들을 찾아서 국제선 청사로 이동을 시켰는데 다섯
1: 예.
0: 명이 그중에
1: 예.
0: 입국 심사를 받지 않고 공항을
1: 예.
0: 빠져나갔다.
1: 그러니까 이제 짐을 안 부시신 분들은 그냥 나갔겠죠.
0: 나갈 수 있죠.
1: 그렇죠.
0: 예.
1: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외국인 승객 한 명은 경기도 남부까지 이동을 했다가 소재가
1: 예.
0: 확인돼서 9시간 뒤에야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와서 입국 심사를 받았고요.
1: 예.
0: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던 승객도 다시 돌아와서 입국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승객들을 모두 찾아서 심사를 받게 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는 됐는데
1: 예.
0: 만약에 입국 자격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1: 예.
0: 이렇게 아무런 심사 없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었던 그 심각한 보안 공백이었던
1: 그렇죠.
0: 셈입니다.
1: 예.
0: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1: 당연하죠.
0: 대한항공은 현장 운영 절차를 다시 점검하겠다
1: 예.
0: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만약에 이게 좀 큰 일로 벌어질 수도
0: 그렇죠.
1: 있는 사안인데요. 예. 요즘 젊은 세대가 술을 덜 마신다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카드 결제를 봤더니 그렇게 나왔다고요?
0: 네. 한 은행에서 이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올해 상반기 일반 주

0: 시험 이용 건수가 3년 전보다 한 3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20대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2023년에 이 주점 이용 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48까지 떨어져서
1: 절반 이하.
0: 예, 절반 이하가 된 겁니다. 근데 60대 이상에서는 주점 이용이 오히려 소폭 늘었습니다.
1: 여전히 드시는군요.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술집의 핵심 고객이었던 20, 30대 젊은 세대가 이제는 빠르게 술자리에서 좀 멀어지고 네. 있는 모습.
1: 그분들이 이제 60대가 되셔도 계속 드시는.
0: 계속 드시고 계십니다.
1: 네. 뭐 2, 3차 뭐 가는 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죠?
0: 네.
1: 평일도 느끼고 있으니까.
0: 그렇죠. 평일 저녁 술집 이용은 모든 시간대에서 줄었는데 밤이 늦어질수록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자정을 넘긴 시간대 이용이 한 40% 넘게 감소를 했는데 젊은 층의 소비가 아예 사라진 게 아니고 다른 영화로 이동하는 모습도
1: 그렇죠.
0: 보입니다.
1: 그렇죠. 운동을 많이 한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대신 수영장, 예. 뭐 스포츠센터 같은 운동 관련 소비가 늘었고요.
1: 이건 뭐 건전한 거니까.
0: 그렇습니다. 근데 20대는 여전히 노래방이나 오락실 게임방은 또 계속 자주 가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방식보다는 자기의 건강을 챙기거나 아니면 취향에 맞는 가벼운 여가를 즐기는 네. 쪽으로 소비 문화가 좀 달라지고
1: 노래방도
0: 있다는.
1: 뭐 술 마시는 데 말고 코노
0: 건전한데
1: 예, 코인 노래방 예. 네, 이런 데 가더라고요.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토토의 로잔나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부산, 울산과 경북 동해안에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낮까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강 수량은 강원도는 5에서 40mm, 경상권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 동부를 중심으로 차차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15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사이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전국이 16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도, 습도는 58%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향호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난 너를 위해 죽겠어. 사이러스는 병원의 작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혼자 말했다. 진심이라고 확신은 못해도 그렇게 말하니 기분이 좋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자, 오늘은 카베 악바리의 장편 소설 순교자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책은 미국의 이란 항공기 격추 참사를 소재로 다룹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사건으로 허망하게 어머니를 잃는데요. 자, 자세한 이야기 문학 마블 코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박상영 작가가 5년 만에 내놓은 장편소설 지푸라기 왕관을 쓴 여자, 래빗홀에서 출간됐고요. 우리 현대 경제사를 경유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0: 우리를 해외 문학 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은행나무 정재경 마케터 휴머니스트 김대일 편집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네. 아니 그 책 표지와 특히 이제 우리 정재경 마케터님의 옷 색깔이 같은데 이런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1: 아, 그건 네.
0: 책이 정말 진심인 분들이에요. 저희 그 도스토옙스키 계절학기 지금 하고 계시는 김정아 박사님께서 그 책에 맞는 그 주제에 맞는 그걸 상징하는 옷 색깔로 항상 같이 입고 오시는데 아, 좀 감탄했거든요. 네, 오늘 또 다른 우리 또 이 케이스를 보면서 진짜 이 책이 진심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한 달 만에 뵙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벌써.
0: 벌써 그 한 달간 열심히 오늘을 기다리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문학 작품인지 누가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이 uh-huh. 책은 네. 제가 한번 네.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사실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책이라 옷도 이렇게 입고 왔고 그리고 제 주변 분들한테 책을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면 네. 제가 이 책을 항상 언급을 하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0: 네.
1: 근데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런 책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네.
1: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쉬우면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니었고 저는 그런 책들이 좋아요. 처음엔 네. 조금 어렵거나 네. 조금 낯선데 읽다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가 끝에 가서 그게 모든 기쁨이 회수될 때 아, 이
0: 네.
1: 책은 오래 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순교자는 처음엔 저도 걱정을 했고 심지어 책 표지나 이런 걸 볼 때 염려도 했거든요. 이게 네. 너무 종교적인가? 왜냐면 순교자라고 지금도 검색을 이렇게 인터넷에 해보면 종교 서적이 많이 떠요.
0: 네.
1: 그러니까 종교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보통 부르기 때문에 뭐 온라인 서점에 순교 또는 순교자 치면 실제로 그쪽 관련 책들이 많이 뜨고 예외인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 권이 오늘 다룰 순교자 느낌표 네. 있는 책하고 하나 또 다른 책은 김은국 소설가가 쓴 그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되어 있는 순교자인데 그 책은 소설이긴 해도 순교자 얘기긴 하거든요.
0: 네.
1: 평양 기독교인들 얘기고 근데 오늘 다룬 카베 악바르의 순교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덜 종교적인 얘기인데 제목은 순교자의
0: 네.
1: 표지는 노랗고 강렬하고 뭔가 염려가 됐는데 실제로 읽을 때도 너무 기뻤고 그리고 당시 알아봤을 때 2024년에 나왔을 때
0: 네.
1: 미국 언론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일 유명한 추천 중에 하나가 오바마의 추천인데
0: 그게 네. 굉장히 먹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1: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인데 경우에는 논픽션부터 픽션도 다 폭넓게 좋아하셔가지고
0: 네.
1: 많은 분들이 지금도 뭐 카피로도 쓰시고 실제로도 따라서도 많이들 읽으시는데 그때도 선정이 됐었고요. 그 최근 소식이 심지어 하나 더 있습니다.
0: 네.
1: 업데이트된 게 그 아시겠지만 두아리파라는 전설적인 미국 가수분이 있는데
0: 네?
1: 그분이 서비스 95라고 그 북클럽을 운영하고 계세요. 매달 한 권을 선정을 하면은
0: 네.
1: 그 책 관련된 컨텐츠도 만드시고 뉴스레터도 발행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작가 초대함 이런 걸 하는데
0: 네.
1: 거기에 이번에 9월 선정 도서이자 작가가 순교자의 카베 악바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미국에서는 여전히 2024년에도 인기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꽤 있는 재미난 문제작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냥 우리 두 사람 마이크 끄고 혼자 지금 한 시간 내내 네. 책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참겠습니다.
2: 굉장히.
1: 아, 그래요? 초롱초롱하네요.
0: 지금 뭐 난리 났어요.
1: 아니,
0: 우리 김대일 편집자께서는 이 책 읽으시면서 어땠어요?
2: 우선은 저도 내용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이 네. 제목을 봤을 때 다음에 읽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추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봤는데 좀 두꺼운 것 같고 제목도 순교자면 좀 의미가 큰 것 같고
0: 네.
2: 다음에 읽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 어떤 제목의 작은 장변만 넘어가니까 굉장히 빠르고 흡입력 있으면서도
0: 네.
2: 자기가 깔아놓은 여러 파편들을 결국에는 다 회수하는 것을 보면서
0: 소위 떡밥 회수가 네. 끝에 정말 정말 끝내주게 이루어지죠. 네.
2: 아 내가 이거를 읽으려고
0: 네. 네.
2: 이 며칠이 참 행복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0: 맞아요. 이거는 끝까지 읽어본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이 있어요. 하지만 어마어마한 여기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스포일을 하지 않는 선에서 사실 근데 그게 핵심인데 이거는
1: 그
0: 무조건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뭐 한 번 또 이제 질문을 던지면 또 쫙 나올 텐데 아니 책 그 표지에 그 벌써 감각적이고 몽환적이며 아주 멋지게 이상한 소설이란 얘기가 이게 딱 펼쳐져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래서 저 이 한 달 전에 정재균 마케터님이 이 책을 딱 소개해 주셨을 때 순교자라는 이 제목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정말 이거랑 좀 다른 결로 가는 책입니다. 책 제목 무시하고 시작하세요. 뭐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아, 너무 재밌는 책이에요. 그렇죠?
1: 네네. 네.
0: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 관한 찬사들이 지금 몇 페이지에 써놨습니까? 제가 찬사를 그냥 쭉 써놨는데
1: 추린 겁니다.
0: 아 그래도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1: 네.
0: 우리가 좀 그래도 이런 책을 한다는 그 자부심은 있어야 될 것
1: 네.
0: 같아요.
1: 네. 그 소위 말해서 저는 네. 지적 허영미가 자극될 때
0: 네네.
1: 저는 독서가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1: 그게 소위 말하는 책을 딱 보실 때 앞표지, 그러니까 앞표지에도 그런 게 많이 있지만 사실은
0: 네.
1: 전문용어로 표사, 그러니까 뒷표지에 그런 게 많기도 해요.
0: 네.
1: 근데 이 책은 좀 특이한 게 앞에 표지가 있으면 표지가 좀 잘려 있어요.
0: 네.
1: 오른쪽이 잘려

0: 려 있어서 좀 짧고요. 그 뒤에 면지라고 불리는데 면지가 오히려 유광에 화려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모든 찬사가 사실은 쏟아져 있습니다. 이런 책이 또 흔치 않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이런 시도를 왜 했냐면 사실 저희가 의심할 정도로 해외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너무 인기가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리뷰 중에서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슨 책 리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부시다. 악바르는 잊을 수 없는 주인공을 탄생시켰다. 매혹적인 캐릭터 연구와 통렬한 가족 서사.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사실 언론들이 정말 많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실제로 여기에 아예 헤드 카피로도 사용이 됐는데 뭐 감각적이고 몽환적이며 아주 멋지게 이상한 소설이라고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도 소개를 해요. 순교자를 읽는 것은 즐겁다. 그리고 이 내러티브가 기발한 감각을 유지시킨다. 뭐 이런 요소들도 있는데 염려도 얘기를 합니다. 자칫 난해하고 지루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소재이지만 그래서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1: 네.
0: 정말 자칫 가족 이야기, 약간 뭐 약간의 종교, 그리고 정부에 대한 또는 국가에 대한 약간의 비판 이런 것들은 사실 자칫 잘못 건드리면 진짜 지루한데 이런 것들을 다 다루면서 기발한 감각 유지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재밌다라고 하는 말들이
1: 네.
0: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게 너무 찬사가 너무 심할 때는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읽었을 때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무 한 28살 정도 되는 남성의 이민간 남성의 이야기가 너무 내면이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것 같죠.
1: 네.
0: 중독에도 빠져 있고.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 이런 거에 동의가 돼서
1: 네. 이게 또 제목에 지금 계속 제가 순교자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하고 있지만 순교자 옆에 느낌표가 딱 찍혀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잖아요. 왜 느낌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저는 사실 아까 제가 머뭇거린 이유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순교자만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니까
1: 무슨 자살폭탄 테러 이런 작가니까 그쵸, 또 게다가 그쵸. 무슨 그런 느낌?
2: 그래서 아마 머뭇거릴 것 같은데 이 작가도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느낌표 하나 붙임으로써 독자를 약간 좀 달래는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1: 아, 그래요?
2: 아마 이 내가 새로운 순교자의 의미를 이 책에 담았으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1: 네.
2: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느낌표가 그렇게 기능을 하지 않았나.
1: 느낌표라고 그런. 우리가 저기 쓰지만 약간 물음표라고도 읽을 수 있는 순교자일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2: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좀 느낌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여기 뭐 살아있는 순교자들에게 이 앞에 작가가 이제 쓰잖아요. 또 그 이것이 결론과 결론을 읽었을 때 다시 제목을 보면은 그 느낌표의 의미가 분명히 다르고 거대하게 다가올 텐데 그래서 이 방송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이거는 방송을 끝이 아니라 꼭 끝까지 이거를 가야 반전을 읽어야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1: 그리고 약간 시작하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송 다시 듣기로 그냥 조금 몇 번 듣고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잘해야 돼요. 그래서
0: 지금 찬사밖에 얘기 안 했는데
1: 우리가 잘해야 돼요.
0: 들으시면 가이드가 될 수 있다 하셔서
1: 까베 악바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원래 시인이라면서요?
0: 네네. 시인이고 젊습니다. 89년생이고 원래 시인으로 더 오래 활동도 했고 뭐 지금까지 활동한 걸 보면은 일한 게 미국인이고요. 너무 어렸을 때 이란에서 오긴 했습니다. 미국으로 2살 때 온 거고 그리고 그래서 정리하면 시인이자 편집자로서도 일을 했고요. 독립출판도 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판인이고 그리고 영문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순교자를 통해서 첫 소설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1: 카베 악바르라는 이 작가의 첫 소설입니다.
0: 그렇죠. 원래는 시인, 뭐 인터뷰, 뭐 편집자 이런 걸로 더 유명한 분이었고 사실은 지금 미국 뭐 문단, 미국에서 책 읽고 이렇게 책을 내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인 게 이란 게 미국인이라는 독특한 지점도 있는데 이분이 반 트럼프를 좀 외쳐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얘기

0: 말한다에 그치지 않고 네. 어 그래? 너희들이 미국인들이 그런 오해가 있어? 이란 사람들 보면 그냥 다 테러리스트 취급을 해? 그럼 내가 이런 소설을 내면서도 질문을 던지고 내가 소개하는 책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이란계 작품들을 막 소개를 하면서 네. 되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되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힙한 미국의 젊은 작가죠.
1: 세련된
0: 지식인. 텍스트 힙의 중심이 있는.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 오늘의 그 화제작 순교자 느낌표의 내용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대일 편집자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일단은 주인공은 이제 사이러스라는 젊은 시인이고 그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이란 항공기 격추 참사로 이제 어머니를 잃습니다. 네. 이게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리고 20살이 갓 넘었을 때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아버지마저 이제 잃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벗어났지만 좀 위태로워 보이는 면이 좀 있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죽음에 굉장히 집착하는데 왜냐하면 어머니의 죽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그러던 중에 브루클린 미술관에서 말기암에 걸린 예술가가 관람객과 직접 대화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 사람을 약간 영웅시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죽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만나러 가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긴 내용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짧게 뭐 근데 사실 이게 전부기는 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전부예요. 네. 그 이란 항공기 격추 참사 얘기가 이제 보고서처럼 계속 중간중간에 이제 심지어 약간 회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뜬금없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민간기 격추 사고라고 그래요.
0: 네네.
1: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죠?
0: 네네네. 1988년에 실제로 있었고
1: 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네,
0: 그거의 실제 기사들을 부록처럼 인용을 네. 하더라고요.
1: 그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네네. 있죠. 사실 이제 뭐 이란 전쟁 때문에 뭐 이란의 역사들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요 이란 항공기 격추 이후로 이제 이란에서는 굉장히 반미 감정이 격해졌고 사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이란은 친미 국가였잖아요. 팔레비 왕조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란 혁명을 겪으면서 호메이니가 이제 나라를 장악하면서 완전한 반미 체제로 이제 가는데 이란 항공기 격추 참사로 인해서 더욱 더 멀어지는 두 나라입니다. 근데 그 정말 적대국인 그 두 나라의 그 어떤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사는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벌써 그 시작부터가 그 갈등을 품고 그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읽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또 구성을 굉장히 독특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어떤 그 입체감을 좀 주는 소설인 것 같아요. 왜 구성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 구성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주인공 사이러스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를 전개하지만 그의 시간도 좀 뒤섞여 있고 네. 그가 꾼 꿈이라든지 아니면 망상 비슷한 것들도 네. 하나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등장인물도 가끔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제 구성이잖아요. 기승전결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책 속에 또 이야기로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페르시아 거울 예술이라는 이야기가 책에 잠깐 나오는데 네. 그게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럽에서 건물처럼 큰 거울을 보고 그 거울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그 거울이 이제 산산조각 나게 되는데 네. 건축가들이 그 깨진 거울로 막 사원도 짓고 모자이크 양식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거든요. 책의 전개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주인공이 자기 삶에 자기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기억의 조각들이라거나 감정의 조각들을 자기가 하나하나 이렇게 막 모자이크 장식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읽고 나면은 하나의 약간 웅장한 사원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0: 근데 입구가 하나이지 않은.
2: 그렇죠.
1: 그렇죠. 저 그 페르시아 거울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굉장히 뜬금없다고 뭐 이런 약간 지적 자랑같이 이렇게 나오는 얘긴데 지금 굉장히 이게 끝까지 저한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어요. 아, 이 얘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비유가 이 핵심 주제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 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페르시아인들이 서양에 대한 어떤 그 열망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문물을 이제 가져오는데 거울이 다 깨져가지고 이제 막 사원에 벽에 모자이크처럼 붙였을 거 아니에요. 조각난 단편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달리 보는 거예요. 굴절된 세상을 보는.

0: 근데 결국 지금 이 주인공이 부모의 어떤 죽음 때문에 세상을 굴절해서 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정말 이민자로서의 어떤 삶도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굴절되게 굉장히 또 이렇게 좀 주류에 갈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속 아무튼 그 조각난 유리 조각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와, 이 얘기가 끝까지 이렇게 기둥이 돼서 계속 잔상으로 남는, 저는 이게 되게 몰입감 있는 어마어마한 비유였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이에요 소설이.
1: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격추 사건에 대한 보고서든지 기사들이 인용이 될때 사실 중반까지 가서도 이게 쓸데없는 내용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챕터들이 하나씩 끝날 때 어떤 게 인용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소설의 내용과 크게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